0: 1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아멘.
0: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꿈들을 이루어 왔는데,
1: 네.
0: 오늘도 우리가 그 꿈들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그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네. 아멘. 여러분 그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 문자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매월 방송 1분, 방송 1분을 송출하는데 여러분 2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0: 네.
2: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이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1: 네.
2: 여러분 1분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심고 있습니다.
1: 네.
2: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그걸 드렸던 그 소년, 그 소년이 한번 되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샵 9750번으로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1: 이거는 일시연금이에요.
2: 네.
1: 5년 한 번인데요. 지난 70년 동안 극동방송을 이끌어오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계속 기대합니다.
2: 아멘.
1: 앞으로의 70년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길. 근데 그 기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교회 또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적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2: 아멘.
1: 그런데 여러분이 심는 자만이 그 기대에 한 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선포하고 또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딱 한 번이에요.
2: 네.
1: 일시연금 저희가 50만 원 책정했는데요. 한 번에 50만 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매달 기도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10만 원씩 뭐 5번, 5만 원씩 10번 분납도 가능한데요. 역시 문자로 샵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뭐 전파, 기적 어떤 것이든 여러분 참여하고 동역하고 동참하는 게 목사님 사역하시다 보면 목사님 혼자 열심히 사역하실 수도 있지만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힘이 나지 않으세요?
2: 그럼요.
0: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웠고 사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의 역사들이 또 함께함이 있었고
1: 네.
0: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사역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1: 아멘. 아멘.
0: 저는 그 오병이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이제 사오겠다고 하니까 가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것을 주라고 하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그 있는 것을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많지 않잖아.
1: 네.
0: 더군다나 광야였기 때문에 그러다 거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작은 소년이 갖고 있던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1: 네.
0: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열두 광주리가 남고 남자면 5천 명이나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2: 네.
0: 그 한 소년이 결국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어디 가지 말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
2: 아멘.
0: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2: 네. 네.
1: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부담으로 갖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동참할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희가 방송사별로 이제 1년에 딱 한 번 하거든요.
0: 네.
1: 저는 이제 거의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모금을 여러분께 독려를 하지만 저한테도 부담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방송사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까 봐.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를 위해서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이 헌신하신다고 해서 저희 월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저희가 급여가 더 뭐 보너스가 많아지고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근데 여러분께 요청드리지 않으면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목사님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 제2뿅뿅뿅 방송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워크아웃
0: 네.
1: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0: 네.
1: 이제 세상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방송사도 이제 쓰러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요 이 방송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는데요.
2: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헌신케 하셨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그동안 극동방송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0: 나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었던 네. 겁니다.
1: 아멘.
0: 자, 지금 네. 샵 9750번으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 전남극동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느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문자로 나눠주시고 지금 감동되시는 분들은 매달 정기연금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파 아닙니다. 기존에 저는 전파송기사 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의 사역을 응원하면서 앞으로의 하나님 베푸실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기적이라고 네. 일시연금 50억, 50만 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50억 아니고 50만 원입니다.
0: 50억도 가능합니다.
1: 아멘. 그런 축복이 우리 지역에 넘쳐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오늘 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네. 2시간 동안 저희 세 사람이 방송할 거잖아요. 네. 이 2시간 동안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예, 저희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아멘.
2: 그들을 보면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서 잘 나온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너희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렇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많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 호남 지역에 특별히 이 전남 동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0: 아멘.
2: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시고
0: 아멘.
2: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감동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0: 아멘.
2: 하나님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때 사용했던 그 한 소년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우리 함께하는 PD님들에게도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힘 주셔서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듯 새힘 부어주셔서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바로 당신과 함께 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목사님 9177님께서요.
2: 네.
1: 반갑습니다. 1316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은 저희 네. 사랑이들한 지킴이들이세요. 네. 두 분 기도와 아름다운 네. 극동방송에 대한 간증으로 네. 오늘 특별 생방송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0: 그래요.
1: 오늘 이 시간에 1등으로 문자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실까?
0: 네.
1: 저 엄청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2: 네.
1: 바로 7376님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김서영 그리고 두 아들 준호 충환이 앞으로 100만 원 일시연금 선교로 섬기게 하심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1: 아, 네.
2: 와, 7376님. 사실 이 번호가 제가 저에게도 낯설진 않은 번호거든요.
0: 네.
2: 근데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또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7376님 오늘 이 9시 시간대에 첫 테이프를 끊어주셨어요.
0: 와,
2: 감사합니다.
1: 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성함을 심어주셨잖아요.
0: 그래요.
1: 김서영, 준호, 충환.
2: 네.
1: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2: 네. 아들 네. 이름이 준호와 충환이.
0: 충환. 네.
2: 그 아들 이름으로 심어주셨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아마 해주신 것이 아닌가
0: 아멘.
2: 싶습니다.
1: 네. 아멘.
2: 하나님 우리 김서영 성도님께서 아들 준호와 충환 두 아들의 이름으로 100만 원 선교 헌금을 심습니다.
1: 아버지.
2: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심기도 하고 또 물질로 심기도 하는데 오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2: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의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1: 아버지.
2: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0: 아멘.
2: 형통하게 하시고
1: 아버지.
2: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2: 이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0: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376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자녀의 이름으로 기대하면서 자녀에게도 그 기적의 삶의 은혜가 베풀어지길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심으시는 네. 거예요. 자, 오늘 샵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50만 원 일시연금 이렇게 자녀 이름으로도 뭐 여러분의 사업장 이름으로도 교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2: 그럼요.
1: 근데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또 나누시고 심으시는 거예요.
2: 아멘.
1: 자, 9750번으로 기적 남겨주시고요. 전파라고 남기시면 매달 2만 원, 뭐 3만 원도 좋고 4만 원도 좋고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방송 1분, 2분을 여러분의 이름 또는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지금 후원하시고도 동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파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은 문자를 보내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예,
1: 그렇죠?
0: 네.
1: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뭐 키오스크나 이런 거 가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문자 이렇게 한번 휴대폰을 켜세요. 켜시면 편지 봉투처럼 모양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문자 들어가세요. 그러시면 맨 위에 보내는 받는 사람 번호란이 있어요. 받는 사람 번호 거기에다가 가로 짝대기 두 개, 세로 짝대기 두 개, 우물정 또는 저희는 샵이라고 부릅니다. 그 샵 버튼을 찾아서 누르시고 9750이라고만 적으시면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전화번호야. 저희한테 문자 보내는 문자가 도착하는 번호예요.
2: 네.
1: 그래서 샵 또는 우물정 9750이라고 적으시고 내용에다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역사시 하나님 뭐 기대합니다. 또는 방송을 통해 제가 이런 은혜 받았어요라는 여러분의 간증 적으시든지 아니면 뭐 이진아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신청합니다. 김상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저 일시연금 합니다. 한 구자, 두 구자 이렇게 내용을 적으시고 보내기 또는 발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려우세요? 그러면 전화 주십시오.
2: 네. 네. 말씀 네. 드리는 순간 7677님께서 기적!
1: 와! 할렐루야!
2: 네. 그리고 9177님께서 오늘 많은 기적 아멘.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네. 해주셨고요. 우리 0782님, 9177님, 1316님은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1: 네.
2: 저희 사랑했들 안에 와. 기본을 이렇게 깔아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하는 내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2: 또 말씀드리는 순간 9830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1: 네, 우리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네. 기적으로 심을게요. 목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내어놓은 상태인데 어머. 양도 양수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질 걱정 없이 그 속에서 흘려보내는 저의 부부의 삶 되게 하옵소서.
2: 아멘.
0: 아멘.
1: 아멘.
0: 기적으로 심으셨습니다.
2: 네.
0: 네. 이렇게 심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어요.
2: 네.
1: 네. 물질 걱정 없이 흘려보낼 네.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나 뭐 교회에서 선교 작정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의 수입이나 이런 게 좀 빠네요.
2: 그렇잖아요. 네.
1: 매달 뭐 월급이나 수입이 일정하고 또 요즘엔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이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고.
0: 그렇죠.
1: 왜냐하면 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나에게 베푸실까요? 여러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분들만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2: 네.
1: 9830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목사님 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9830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내 것을 심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2: 아멘.
0: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2: 아멘.
0: 하나님 엘리사가 과부에게 먼저 내게 와서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2: 아버지.
0: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심었고 주의 종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뭄이 닿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와 과부를 지켜주셨고
1: 아멘.
0: 밀가루의 기름과 또 밀가루가 하나님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9830님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요즘 부동산 거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도 또 양수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0: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물질 걱정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기적으로 심기도 하지만 흘려보내는 부부의 삶이 되게 하기를 아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 이 마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부부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1: 자, 오늘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나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의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극동방송과 함께 그 기적을 함께 일으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먼저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있을 때 정말 기대가 더 커지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샵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매달 아니고요. 딱 한 번이에요. 일시연금. 50만 원이지만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하시고요. 분납도 가능해요. 뭐 5만 원씩 10달이나 10만 원씩 5달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 저는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집에도 또 내 전도 대상자에게도 우리 지역에도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작정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우리 6888님도 전파라고 9750번으로 남겨주셨거든요.
2: 6888님 네. 감사합니다.
1: 와, 감사하고요.
2: 네.
1: 보내실 때 여러분 이름 꼭 적어주세요.
2: 맞아요.
1: 네.
2: 6888님도요, 기도 제목과 또 나는 이 사람 이름으로 심고 싶습니다.
1: 네.
2: 성함 남겨주시면 우리 목사님, 또 방송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를 심어주시거든요. 네, 전파라고 한 알 심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주냐면요. 네. 여기 있는 세 사람, 방송 들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1: 아, 네.
2: 함께 심어드립니다.
1: 아, 네.
2: 네. 여러분 이 축복의 대열에 지금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핸드폰 여시고요. 샵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주시면 매월 2만 원씩
1: 네.
2: 한 구절을 헌금하실 수가 있고요.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일시금으로 50만 원을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망설이지 말고 지금 문자 주시기를 바라는데 목사님 0782님께서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0782님 임영환, 임정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 자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하고 기적이라고 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적을 심으셨어요.
0: 네.
1: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적을 베풔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아멘. 임영환, 임정환 목사님 네.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먼저 6888님 전파라고 하나님 앞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2: 아멘.
0: 복음의 일분을 책임지는 그 마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이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분 그래서 매달 그 드리는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6882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분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0782님 임영환, 임정환 두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심습니다.
1: 네.
0: 하나님 정말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두 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1: 아멘.
0: 그 두 아들 가는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두 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두 아들이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0: 아멘.
2: 우리 9177님께서 0782님을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와 0782님 은혜입니다. 두 아들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2: 라고 응원해 주셨고요.
0: 네.
2: 네. 말씀드리는 순간 9126님께서 작은 아들 우리 작은 아들 믿음의 짝을 주실 줄을 믿고
1: 할렐루야.
2: 기적을 심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목사님.
0: 아이고야 이거 보니까 요즘 사실 결혼들을 잘 안 해요. 좀 네. 많이 늦어지죠. 그래서 지금 작은 아드님.

0: 님이 아직 결혼을 못하신 미혼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1: 네.
0: 짝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적을
1: 아,
0: 심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2: 네.
0: 9126님, 둘째 아들이 아직 배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듯이 내 사랑하는 뼈요, 내 사랑하는 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짝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결혼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습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2: 아멘.
1: 아멘.
2: 9126님, 리브가와 같은 정말 믿음의 며느리,
1: 아멘.
2: 믿음의 우리 아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6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0: 네.
2: 이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은요.
0: 네.
2: 저희 극동방송의 사실 1년 농사예요. 저희 모든 경영과 극동방송의 존폐를 하나님 앞에 목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0: 네.
2: 제가 이 방송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방송은 청취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방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송이라는
1: 아, 네.
2: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1: 아, 네.
2: 그러면 그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 선교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난 70년간 그분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그 감동에 대한 순종으로 이 방송이 이어왔잖아요.
0: 네.
2: 이제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또 70년을 달려가야 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2: 근데 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요. 70년 전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때고요.
0: 그렇죠. 네.
2: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때잖아요. 그때도 우리의 선배들이 망설임 없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 순수 복음 방송이 이어져 왔는데요. 우리는 그때보다는 살만하잖아요.
0: 네.
2: 어렵다고 해도 그때보다는
0: 그럼요.
2: 낫잖아요.
0: 네.
2: 여러분 이제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70년 아니 140년을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지금 하필이면 내 귀에 들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마음 주신 분들만 할 수가 있어요.
2: 아멘.
1: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순종을 또 헌신을 그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샵 975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매달 방송 일부 송출하는 2만 원 여러분이 자동이체 헌금으로 또 매달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기 후원 헌금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늘 기적이라고도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신데
2: 네.
1: 극동방송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고 내 귀에 들린 것도 기적이고요.
2: 아멘.
1: 또 여러분이 극동방송 통해 받은 은혜들도 그렇게 해서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의 더 큰 기적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적이라고 일시연금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병이 연금이라고 해요.
2: 네.
1: 그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누군가가 드리는 거. 근데요, 그 아이도 먹었잖아요.
2: 그럼요.
1: 네, 그 아이도 먹었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러분도 은혜 받는데 여러분이 기적을 심었더니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의 5천 명이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연금 50만 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적이라고 남기실 때 전파된 기적이든 여러분 꼭 그 기적의 주인공 전파 선교사로 세우길 원하시는 분의 이름 같이 기도 제목과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샵 9750번으로 주시고요. 전

0: 061-650-3800번.
1: 맞아.
0: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1: 문자가 어렵다. 네.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럴 땐 전화하셔야죠.
0: 이 전파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은 링크가 하나 가거든요.
1: 네.
0: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링크해가지고 뭐 개인 인증하고 하는 게.
2: 그렇죠. 요즘
0: 쉽지가 많이, 않아요.
2: 네.
1: 어려워요.
2: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0: 맞아요.
2: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네. 또 방송에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0: 네. 자, 061-659-3800번. 휴대전화로 전화하실 때는 061 꼭 붙이셔야 돼요.
2: 그렇죠.
0: 061-650-3800. 그러면, 감사합니다. 전남동국동화서입니다. 하고 전화를 저희가 받을 거고요.
1: 네.
0: 저희가 사실 목사님 오늘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는데 네. 감사의 마음 말고는 저희가 해드릴 게 없어요.
1: 맞아요.
0: 사실 보고 같이 기도하는 것 말고는 갚을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이 헌신의 동역에 너무나 감사한데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1: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0: 야,
1: 네.
0: 바로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곡이 담겨있는 찬송가 필사노트.
1: 맞아요.
0: 이거 너무 예뻐요.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2: 아니 아까 저도 받았거든요.
0: 네.
2: 이렇게 쌈박하게
0: 깔끔하게
2: 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쁜 거 노트 한 거 받고 이거 갖고 싶다.
0: 그죠?
2: 또 누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거든요.
0: 이게 보니까
2: 네.
0: 31일 동안 할 수 있도록 네. 만들고 31곡을 뽑은 거예요. 뭐 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나를 위하여 빛의 사자들이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다양한 주제 아래 이 찬송이라는 게 목사님 그렇잖아요. 최소 200년 이상이에요.
2: 저는 아까 이 노트를 잠깐 봤는데요.
0: 네.
2: 거기에 찬송 필사뿐만 아니라 그 찬송이 지어진 그 스토리.
0: 맞아요.
2: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0: 네.
2: 그 믿음의 이야기를 같이 적어놔서 그래서 그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또 이해하고 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경도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참 정말 나 갖고 싶다. 네. 정말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고 네.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0: 여러분. 성경 필사도 많이 하실 텐데 찬송 필사로도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거든요.
2: 그렇죠.
0: 제가 찬송을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샵 9750번 잊지 마시고
2: 네.
0: 문자 보낼 준비만 하시고 감동됐을 때 아 지금이다 할 때 그때 문자 주시면 돼요.
1: 맞아요.
0: 자, 샵 9750번으로 전파나 기적 남기시면 되는데 우리 이진아 PD와는 제가 창원에서 사역을 했는데 송집사님이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했어요.
2: 네.
0: 저는 그냥 어느 때와 다름없이 찬송을 틀었습니다. 저녁 방송 진행했을 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내가 믿고 늘 의지함은. 자, 근데 이 쓸데없는 자를 왜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는지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의 가사 그냥 제가 은혜 받는 곡이니까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틀었는데 그 방송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20년 넘게 떠나 살다가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의 불화도 겪던 송 집사님이란 분이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셨죠. 서울에서 고향으로 낙향을 하다가 우연하게 라디오가 틀어졌는데
2: 그 방송을 들으셨군요.
0: 그 부분을 딱 들었는데
2: 네.
0: 이거 나는 곡인데 나 옛날 청년 때
2: 그렇죠. 네.
0: 고백했던 찬송인데 하나님이 계셨지. 근데 이분이요. 믿지 않는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방황의 삶을 살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20년 그 힘든 삶을 겪고 다 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 앞에 가는데 이 찬송이 뭐였지? 이게 방송이 뭐였지 도대체? 왜 찬송이 나오지? 그러다가 내 주파수와 똑같이 있는 스티커를 앞 차에 붙어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일 때 내려가지고 근데 이 방송이 뭐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방송 극동방송인데요. 이 방송 들으려면 전방송을 사야 돼요.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직 다시 주님 앞에 신앙생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전파송을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지냈던 제사의 도구들을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나를 살리셨던. 아 내가 하나님 그렇게 떠나서 살았었는데 이 쓸데없는 자를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셨구나. 저는요 이 고백이 제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이 방송을 보내신

0: 듣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이 송 집사님 부르셨지만 그 귀에 들리게까지 해주신 분들의 헌신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왔거든요, 목사님.
1: 아멘.
2: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셨잖아요.
0: 네.
2: 그 방송이 마치 같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방송이 그 송 집사님이라는 분에게 들려졌던 것 같아요.
1: 아멘.
2: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함께 걸어가심을 알지 못했지만
0: 네.
2: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셨잖아요.
1: 네.
2: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도 모르고 또 우연하게 또 피디님을 통해서 들려졌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이었고
0: 그럼요.
2: 기적이었고 함께하심이었는데 그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수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또 있었던 거죠.
0: 그럼요.
2: 그래서 복음이 또 전파가 송출되어지고 또 그것이 거기에 들려지게 되고 뭐 물론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0: 아멘. 네.
2: 그러나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는 갚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갚을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갚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잖아요.
0: 아멘, 네. 아멘.
2: 그래서 내가 갚는 게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1: 아멘.
2: 또 하나님이 갚으시면 또 우리가 정말 세상 말로 이건 뭐 아 이거 방송에서
1: 정말 거죠.
2: 예, 끝난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갚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고
1: 아멘.
2: 또 아마 지금 그렇게 전파로 또 기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또 기대하면서
0: 아멘.
2: 소망하면서 아마 바라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이렇게 기적 전파로 남기시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분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더 큰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전파 선교사로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저도 선교사로 사명 함께 하고 싶어요. 기적 하나님 제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사업장의 이 기적 저 더 크게 기대하고 싶어요. 그런
1: 아, 네.
0: 마음이거든요.
1: 네.
0: 자, 지금 샵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기시면 매달 그리고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일시연금으로 50만 원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기도
2: 네.
0: 제목도
2: 몇 개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네. 네. 여러분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고요. 기적이라고
0: 네.
1: 문자 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 송 집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던 그 찬송. 아
0: 네.
1: 하나님의 은혜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찬양이요, 여러분. 1분이 나가려면 2만 원이라는 비용이
0: 맞아요.
1: 드는데요. 여러분 귀에 들리시는 이 방송, 누군가가 옛날에 2만 원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0: 네.
1: 지금 이렇게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는 우리 때문에 또 누군가가 이 방송을 듣고 돌아온다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엄청 계산에 정확한 분이시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2: 맞습니다.
1: 지금 네. 여러분이 심어 놓은 이 방송을 듣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고 힘을 낸다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수해 주신다고 확신하거든요.
0: 네.
1: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샵 9750
0: 네.
1: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한 번만 주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1608님께서
2: 네.
0: 전파!
1: 귀한 문자.
0: 네. 네.
1: 전파라고 문자 주셨고요.
0: 예.
1: 7677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0: 자, 기적 문자입니다. 이지명 기적 하시면서 극동방송을 통한 복음을 통해서 또 영혼 구원으로 생명 살림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또 저희의 사역을 축복해 주셨어요. 와, 기적. 이지명 저희가 이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마 네. 전도 대상자인 것 같아요.
1: 네.
2: 그렇죠. 전도 대상자인 것 같은데 전도 대상자의 이름으로 아마 심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네. 네. 아멘. 아.
1: 감사드리고요. 0830님께서도 네. 문자 주셨습니다.
0: 극동방송 70년을 축하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복음 전파 선교사의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함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1: 아멘.
0: 하시면서 이 중대한 위임 성도의 의무라는 거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모두 복음 전파 사명자들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하시고 0830님 네. 이렇게 또 함께 문자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네. 0830님은요 서머나 교회 선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적이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0: 네, 네
2: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이 서머나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네. 지금 어려운 중에서 이렇게 큰 결단을 하셨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이 결단 위에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6888님도 문자 이름과 함께 남겨주셨는데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이승건, 이정민, 최정순, 송재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구원의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심으신 그 이름 이성건, 이정민, 최정순, 송재부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주시기를 저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목사님 우리 서모나 교회요. 그리고 이지명님 아까 1688님, 1608님이죠. 함께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섭니다. 1608님이 하나님 앞에 전파 헌금을 심습니다. 또 7677님 이지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2: 하나님 또 어려운 중에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선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2: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2: 전도 대상자가 믿음을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2: 그 입술로 예수를 부르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2: 어려운 중에 힘씁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0: 아멘.
2: 당신의 충만함으로 서머나 교회 안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정말 전파하며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전남 동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직 특별 생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우리 전파 선교사님과 함께라는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2: 네.
0: 지금 샵 9750번으로 매달 정기연금 방송 1분 2분 제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오늘 업그레이드 하는 날이에요.
1: 맞아요.
0: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고 내가 방송 1분 책임졌으면 이제는 한 번 더 1분 더 책임지는 시간 전파라고 남기시면 여러분 링크가 하나 답장 갈 거예요. 링크 클릭하셔서 뭐 선교사로 세우실 분의 이름 그리고 어떻게 후원하실지 카드로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계좌로 정기 후원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어려우시면 061-650-3800번 061-650-3800 저희 방송사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오늘 일시연금 하실 분들도 네. 기다리고 있죠.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한 구자 50만 원 오늘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감동되신 대로 그리고 헌신의 마음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도요. 누군가가 심은 순간 일어났거든요.
0: 그럼요.
1: 저는 천국 가면 걔를 그 소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 소년만큼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그 소년이 누린 그 기쁨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 전파 선교사는요. 가장 강력한 기도를 심는 방법이에요.
0: 아멘.
1: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증이 있으신
0: 오.
1: 권사님을 한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0: 네.
1: 우리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0: 권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1: 여보세요?
0: 다시 한번 전화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다시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네.
0: 자, 여러분 지금 전남 극동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네. 하시면서 또 문자 주신 분이 계신데 방송을 저희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을 드릴 때 감동되는 분명 그 시간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왜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 이 방송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왜 기적을 헌신해야 됩니까? 목사님

0: 참 많은 사람이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음을 열어주신 그런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주장사 네. 루디아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똑같은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문자에도 지금 작은 금액이라고 쓰셨어요. 177님이. 그런데 사실 작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큰 마음이고.
0: 전혀 적지 않습니다.
1: 네. 네. 작은 금액 5만원 하겠어요. 부모님 이철우 김춘남 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셨지만 작지 않고요.
0: 그럼요.
1: 하나님은 그 마음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철우 김춘남 우리 부모님의 조남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부모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 극동방송 안에서도 또 중보기도 팀들이 있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여러분 기도를 심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아멘,
2: 기도를
0: 그렇습니다.
2: 심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권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1: 네.
2: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오늘 전화 연결은 좀 어려운 걸로.
1: 아 그러네요.
2: 네.
1: 네. 자 네. 8186님이요. 저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지만 사랑했더란 애청자래요.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복음만 전하는 방송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전파.
0: 와,
1: 다른
0: 할렐루야.
1: 도시에 살고 계신데. 저도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0: 네.
1: 이쪽 전남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영덕.
0: 맞아요.
1: 경상도 또 서울 또 대전 이런 분들이 막 방송을 듣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0: 야, 아니 그러면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방송이 좋은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목사님, 이게 전국에서 저희 이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네. 전국 13개 지사를 방송을 들을
1: 그렇죠.
0: 수 있다 보니까
1: 네네.
0: 그 시간대에 듣고 싶은 방송을 지역을 이제 옮겨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멈췄다는 건 이 방송이 은혜가 넘치고.
1: 아, 그렇군요.
0: 야, 목사님.
1: 왠지 또 갑자기 또 자부심이 또
0: 뿌듯해지시죠. 근데 이 방송을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1: 네.
0: 들으니까 아, 벌써 한 11년 전쯤에 전남동부 극동방송 개국한다고 저희가 막 방송
1: 그렇죠.
0: 준비하고 했던
1: 네.
0: 그때 기억이 나는데 벌써 11년이 됐어요.
1: 네.
0: 11년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방송이 지금까지 쉼없이 우리 전남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또 경남 서부 지역도 또 수많은 섬들에도 곳곳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감당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그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베푸신 기적이잖아요. 앞으로의 하나님 베푸신 기적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샵 9750번으로 기적 남겨주시면 오늘 일시연금 50만 원 한 구자 하나님께 올리실 수 있으시고요. 매달 또 이 방송 1분, 2분 책임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링크 답장 받으시고 하는 거 어려우시면 그냥 전화 주세요. 하다가 잘 안 되거나 하시면 061-650-3800번입니다.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귀한 이 찬양의 고백과 간증과 은혜가 담겨있는 찬송과 필사 노트 31곡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여러분께 모두 선물로 드리니까요. 지금 전파 또는 기적 남기실 때 이름 꼭 적어주세요. 오늘 후원하시는 분 전파 선교사님 또 기적이라고 남기시는
1: 그러네요.
0: 그 기적의 네.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여러분이 이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2: 네. 여러분들의 귀한 참여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요.
0: 아멘.
2: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금 헌금 50만 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이 들긴 해요. 그래도 기적이라고 문자 한번 주시면요.
0: 예.
2: 심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0: 목사님 저는 이 네. 오병이어를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는 오병이어 그래 그 아이의 헌신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왜 귀한지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기차에서 내려오면서.
1: 네.
0: 5천 명이 있었잖아요.
1: 네.
0: 분명히 먹을 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지 우리 각자 어떻게 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똑같이 필요하다.

0: 5천 명이 들었어요. 근데 어른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그 애가 아까 우리 이진혜 PD가 그랬지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예수님께 이거 내가 드려야지 내가 먹으려고 싸운 거지만 와 저는 그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똑같이 5천 명이 들었는데 그 아이 헌신한 아이 이 방송을요 지금 5천 명 5만 명이 듣고 있을 거예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실 기적. 근데 이 목사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그 전에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셨거든요. 기적의 일들을 펼치셨는데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헌신한 사람은 그 어린아이 하나였어요.
1: 3명이었어요.
0: 네. 야, 저는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렸지만 헌신하는 그 한 아이. 그 아이가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여러분 그 한 아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지금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 아이의 엄마가 평소에 그 아이에게 베푸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잘 알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 소년의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전화 연결 실패했던 전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보도록 제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발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요. 여보세요? 권사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우리 권사님 다음에 연결합니다.
0: 아, 되게 네. 안타깝습니다만 네. 우리 이 권사님의 이 기도의 헌신으로 기도를 먼저 심었더니
1: 네.
0: 창원국 동방송이 생겼어요.
1: 맞아요.
0: 야, 벌써 30년이 넘은 얘기예요. 그렇죠?
1: 창원이 허허 벌판이었던 적이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창원 산단, 여기도 여수 산단이 있잖아요. 산단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황폐하고 황량하니까 우리도 복음 방송이 듣고 싶다. 일곱
2: 네.
1: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가 안 나네. 그런데 하도 안 나서 촉구 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 촉구 대회를 준비하는 네. 중에 허가가 난 거예요.
2: 야, 아. 우리도 방송을 세워달라.
1: 네. 네. 네. 근데 그 촉구가 감사로 바뀐 거죠.
0: 할렐루야. 네.
1: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불모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송신탑들이 있거든요.
2: 네.
1: 거기에 많은 방송사들이 안테나를 꽂아요. 거기 KBS에 근무하는 한 집사님이 하나님 이 산에 이 송신탑에 언젠가는 복음 전하는 방송 안테나가 한번 달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심으신 거죠.
2: 네.
1: 그리고는 정확하게 7년 후에 실제로 복음 방송이 생겼고요.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도 이곳에 세워진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2: 그렇습니다. 네.
1: 누군가가 기도를 심은 거예요.
2: 아, 그렇죠. 네.
1: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아멘.
1: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잖아요.
0: 맞아요.
1: 기적도 심어보고 그 맛을 알아야지 되거든요.
2: 제가 러시아 선교사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농아교회를 섬겼거든요.
0: 네.
2: 처음에는 사실 농아교회를 세우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당 건물을 예배당 처소를 이제 예배 처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농아학교에 있는 강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나 처음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제 농아학교니까 일반인들은 점점 안 나오고 농아들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나중에 농아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러시아가 되기 전에 그곳에 농아학교 선생님이 이 농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장애인 사역이라는 게 없거든요.
0: 그렇죠. 네,
2: 그래서 그 농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선생님이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기를 또 그 농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었고 근데 그분은 이제 우리는 전혀 모르죠. 우리는 나중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게 된 거고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했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심으시고
0: 아멘.
2: 또 기도하시고 네. 여러분들에게 또 물질로 기도로 섬기시는 것들이 그런 어느 한 분의 그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분명히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0: 아멘.
2: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1: 아멘.
2: 그래서

0: 저는 그 심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늘그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농학교회가 생겨났고
1: 아멘.
0: 또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농아 중에 저희가 이제 농아 중에 청년들을 신학 공부를 시키고 했는데 막 거기 통역이 그래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2: 아.
0: 그래서 러시아 말로
2: 러시아어를
0: 통역으로
2: 하고
0: 통역하고
2: 그걸 또
0: 다시
2: 수화로
0: 수화로 통역하고 이렇게 여러 힘들

0: 마가단, 오호츠크 이런 쪽에 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아이가 책임자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농아를 일반 신학교에 가서 통역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1: 아멘.
0: 열매를 맺어서 지금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 청년을 통해서 이제 집사님이 됐지만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제 극동 지역의 농아 책임자가 되고 많은 교회들을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2: 아멘.
0: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시면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2: 네. 아멘. 여러분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헌금 일시금으로 50만 원 헌신하실 분들을 저희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폰을 여시고요.
1: 네.
2: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심으시면요. 여러분들도 그 오병이어를 심었던 소년처럼 네.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샵 9750번 일시연금에 오늘 딱 한 번 하나님께 여러분 뭐 지금 형편이 저는 어려워요. 분납도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5만 원씩 10달 또는 10만 원씩 5달 그런데 금액에 크고 뭐 자금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 동역하는 그 헌신의 대열에 여러분만 빠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하셔야죠. 내 자리가 분명히 비어져 있을 텐데요.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 내 자리가 빠져 있으면 그 양옆에 어떻게 이을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가 보내는 방송 1분, 2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희가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잘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내셨기 때문에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2: 아멘.
1: 그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또 답장으로 계좌번호 받아보시니까 거기에 헌금하시고 입금하시고 또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061-659-3800번 061-650-3800번 저희 전화 주셔도 안내해 드릴 텐데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도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 계시네요. 8856님이십니다.
0: 네. 그렇습니다. 8856님이 임재교회인데요.
1: 네.
0: 임재교회가 제가 아는 임재교회가 그 교회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임재교회 교회 이름으로 8856님께서 심어주셨고
1: 네.
0: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이름으로 또 10번에 나누어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9330 근데 광주라고 그러시네요.
1: 와.
0: 이름을 불러드려야겠다. 네. 될 것 같아요. 곽지연, 조영관, 조영주, 조영찬 이 가족의 이름으로 매달 5만 원씩
1: 와.
0: 우리가 기적을 심겠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2: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0: 참 이 방송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방송에서 우리 가족의 이름이 또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도 사실 참 영광스럽네요.
2: 네. 네.
1: 전파 선교사 가정이 되신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우리 8856이 전파 선교사 교회가 되셨는데 우리 교회 임재교회잖아요.
0: 아, 그 교회 맞네요.
1: 그렇죠?
0: 네. 유흥천 목사님이신데
1: 네.
0: 유흥천, 김인숙, 영인, 영은 예원
1: 에스더
0: 네. 네. 아, 유 목사님이시군요.
1: 모든 삶에 예수님을 네. 첫째로 예배를 네. 첫째로 예수님 닮아서 성령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화목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네.
1: 극동방송 통해서 기도응답 크게 많이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2: 네. 네.
0: 와. 이 임재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2: 네.
0: 그런데도 하나 앞에 믿음으로 심으셨어요.
2: 아멘.
0: 목사님 참 하나 대단하십니다.
2: 네.
0: 정말.
2: 네. 이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고 함께하시고 또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2: 우리 임재교회 사모님께서 심으셨어요. 우리 임재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0: 하나님 눈물로 걸어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함께하시기에 그 길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임재교회 유목사님과 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습니다. 유흥천, 김인숙, 영은, 예원, 에스더 이 이름을 기억

0: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주의 종의 가정이 또 그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또한 곽지연, 조영관, 조영주, 조영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을 심습니다. 그 멀리 광주에서 방송을 듣고 마음의 감동 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2: 아멘.
0: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가족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주님 8138님 전파 하나님 8186님 전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믿음의 헌금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2: 아멘.
1: 아멘. 네.
2: 자, 여러분은 지금 전남동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 선교사와 함께라는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0시 이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오늘은 기적을 심는 날입니다. 우리 기적을 많이 심어보신 눈이 너무 아름다우신
2: 오.
1: 네 아까부터 저희들의 어떤 고백 방송을 네. 들으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데요. 우리 장이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2: 어서 오십시오.
1: 집사님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1: 네,
0: 반갑습니다.
1: 네. 집사님 오늘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전파 선교사를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방송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4: 계속 벅차오르는 마음에 이게 자꾸 지금도 이게 눈물이 자꾸 나려고 그래가지고요.
1: 네.
4: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크고 놀라운 게 아니구나. 큰 일이 아니구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는다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잃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작은 것.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를 마음 깊이 또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2: 네. 아멘.
1: 우리 장희슬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4: 네, 그렇죠.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어보자.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네. 네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로 심어.
2: 하나님께 먼저 드려.
4: 네, 먼저 드려야 해.
2: 네.
4: 네가 시간이 복잡해? 바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려. 너의 육신이 건강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 네.
4: 그래서 항상 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안 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심었죠. 저희 교회가 아빠가 개척하셨던 네 번째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갖고 계시던 주인이 이것을 사라고 했을 때 아무도 이것을 작정을 잘 안 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빚이 엄청났을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2: 네.
4: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2: 네.
4: 근데 이 작정을 보시고 엄마 아빠도 걱정을 하셨죠.
2: 얘네들
4: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작정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정말 1년이 안 돼서 그 작정 헌금을 다
2: 네.
4: 했어요.
2: 와, 할렐루야.
4: 네,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부어 주시는 것을
2: 네.
4: 예, 뭐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한번 던져 보는 거죠.
1: 아멘. 네. 네.
4: 그랬더니 이렇게 큰 복을 주셨죠.
2: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는 분이세요.
1: 맞아요.
2: 네. 아니까 믿음이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1: 네.
2: 그렇죠? 예.
1: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던가요, 집사님?
4: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물질의 어려움을 풀어주신 거예요.
2: 할렐루야.
4: 이게 막막해서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2: 아멘.
4: 예. 그리고 이제 더 헌신을 할 수 있게
2: 와.
4: 하나님 앞에 일을 더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2: 예.
4: 네.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까지의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집사님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
2: 네.
1: 이 방송이 들리지만 아직 못

0: 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초청해 주세요.
1: 권면의 말씀.
2: 네. 하나님은 창문을 닫으시면 대문을 열고 아멘. 대문을 닫으시면 아이고. 하늘 문을 여십니다.
0: 아멘.
2: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노력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1: 네.
2: 아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장대함의 역사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우리 장희슬 집사님이 인생으로 체험한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희슬 집사님 저 작은 체구의 여리여리한 여인이 얼마나 크게 헌신을 하시는지
1: 네.
0: 남편분이 깜짝 놀라서 가출을 할 뻔한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남편이 변화돼서 지금은 함께 동역을 하고 계세요. 집사님 남편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피눈물로 기도하는 여인들이 많으세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2: 네. 무조건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면 됩니다.
1: 아멘. 네.
2: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0: 네. 네. 야.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하겠어요.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의 이름으로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아, 네.
0: 네. 그리고 또 장희슬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데에는 아버님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1: 그러네요.
0: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 네.
0: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으로 한번 헌신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뭐 남편,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걷는 사업체 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0: 네.
1: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오늘 기대하시면서 집사님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그 기적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헌신, 여러분 결단 그리고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매달 정기헌금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기적이라고 여러분 한번 심어보십시오. 그리고 헌신해보세요.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잖아요. 아,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베풀어집니다.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이라고 일시연금 50만 원인데요. 여러분 감동된 대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3: 네.
1: 우리 집사님의 삶에 도전받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3: 저는 사실 목회자 자녀라고 이제 말씀 아까 하셨길래
1: 네.
3: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더 어려우셨을 것이고 분명히
1: 네.
3: 사실 그러니까 더 심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3: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 삶이 어려워질 때 어렵다면
1: 아, 그렇죠.
3: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2: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3: 네.
2: 저도 이번 여기 한번 참여하게 됨으로써
1: 네.
2: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는데
1: 와.
2: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지?
3: 그렇죠. 네.
2: 정말 사실 저는 아빠가 설교하실 때 가정의 달이면 의례
3: 네.
2: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럼 뒤에 앉아서 저는 그 밑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아빠는 맨날 나만 속상하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래서 문득문득
3: 네.
2: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3: 네.
2: 정말
3: 그럴 거예요. 네.
1: 너무 솔직하시다.
3: 네.
1: 네. 그럼요.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 진짜.
3: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그럴 거예요.
2: 네. 네. 많이 그럴 겁니다.
3: 네.
2: 진짜 넘어지는 자녀들도 많을 거예요.
3: 네. 많습니다. 네.
2: 그럴 때마다 정말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
3: 그게 얼마나. 은혜군요.
2: 예. 네.
0: 여러분 살면서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모든 어려움 다 막아주고 싶고 좋은 길로만 갔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어디 호락호락한가요? 정말

0: 정말 감당치 못할 인생의 파도가 왔을 때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1: 예.
0: 그게 사실은 은혜잖아요, 집사님. 아, 예. 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믿음 하나 심어주는 거고요.
1: 그래요.
0: 자녀를 믿음의 전파 선교사로 세우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1: 예.
0: 여러분, 자녀의 영혼에 믿음 하나 심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자녀의 이름으로 와.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까는 네. 이게 자녀들 이름들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살짝 멈췄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기도하시면 돼요.
0: 네.
1: 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심어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삶에서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선교사니까, 이제 전파 선교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하셔야 돼요.
0: 아멘.
1: 삶에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이 곁에 있는 거예요.
0: 네.
1: 틀어놓으시고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2: 사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많은 설교를 또 하잖아요. 또 아이들한테도 많은 가르침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해도 사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자녀의 마음속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아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멘.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렵고 좀 의심하고 좀 어긋날 수 있을 때
1: 네.
2: 그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또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20살 넘어가고 30살 가까이 돼가는 이 시점 속에서 참 뭐 때때로는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집사님의 그 고백이 참 많은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저런 고백인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자녀들의 삶에 내가 늘 함께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세워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족의 마음 가운데 또 전도 대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역사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심는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0: 아멘.
2: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많은들도 분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뭐 전파라고 그래서 월 네. 2만 원으로 1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50만 원이라는 또 큰 금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좀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6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 생방송 주제가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네. 영원히 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예.
0: 이런 주제로 지금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지금부터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들이 좀 올라와가지고요.
1: 아멘.
0: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좀 방송으로 선포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인슬 집사님처럼 아버님의 그런 가르침과 헌신의 모습을 보고 딸이 더 크게 사역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길도 진리진 도진 ENG라는 사업체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1: 네.
0: 예, 지금 그에 맞게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도 흐르고 있는데요. 집사님 진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 사업의 길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기는 힘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3: 아멘.
0: 네. 그렇죠.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 도진 ENG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 길 되신 주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강물을 그곳에 내셔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회사 이름으로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사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0: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도진 ENG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께서 친히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아멘.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 믿음의 고백들이 실제 삶의 또 사업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너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껴가는 집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목회자의 그 헌신들, 그 세상 사람들은 사역의 크기와 교회의 건물의 크기를 보고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평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역사했는가, 그것을 자녀의 삶을 통해서 또 증명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2: 아멘.
0: 하나님, 주께서 도진 ENG와 또 이스라 집사님과 그 가정과 또 평생을 위해서 힘써 오셨던 그 부모님의 그 살아오셨던 삶의 궤적까지 기억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함께 전파로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2: 아멘.
0: 그 마음들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2: 아멘.
1: 아멘.
2: 우리 장희슬 집사님께서는요, 일시금 50만 원이 아니라 매월 50부자, 매월 네. 50만 원씩을 헌신해 주셨어요.
0: 아, 네,
2: 집사님
0: 감사합니다.
2: 톡이 크십니다.
3: 네, 제가 좀 장군감입니다.
1: 아니, 그만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기대하시는 거죠.
3: 아, 네,
1: 그렇죠.
3: 네.
2: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1: 그러니까요.
2: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헌신해 주셨네요. 집사님, 다른 그러니까 저희 전국에 13개 지사가 있거든요. 어떤 지사는 이렇게 모금 방송을 하면요,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 10명씩 들어오는 지사도 있고요. 또 어떤 지사는 한번 클릭하면 20명씩 들어오는 지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전남 동부는요, 10번을 클릭하면 한 분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귀해요. 얼마나 하기 어렵고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한 분 한 분이 헌신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중에서 결단을 위해서 고민하고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장희슬 집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는 즉시 움직이는 것이
1: 아.
3: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1: 아멘.
3: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3일길을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순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2: 아멘.
3: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4대째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를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신앙의 1세대라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1: 아멘.
3: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1: 예.
3: 지금 당장 즉시로 함께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순종할 때 누리는 그 큰 기쁨 우리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께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2: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6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 선교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4629님께서 네. 멀리서 응원의 와. 문자 보내주셨어요.
1: 포항에서 응원의 문자를 주셨어요.
2: 어, 저희 처갓집인데. 네.
1: 전남 동부 지역에 주님의 귀한 손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또 이를 통해서 더 멀리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라면서 4629님 문자 주셨습니다. 네.
0: 요즘은 핸드폰으로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만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예. 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그래요.
0: 극동방송 들으시라고요.
1: 여러분 기적이 진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삶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치? 하나님이 계셨지?

0: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도 너무나 많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습관처럼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 곁에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또 느낄 수 있게 해준 것 자체가 너무나 기적입니다.
1: 아멘.
0: 은혜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체나 교회에서 보냈든 누군가가 먼저 방송 1분, 2분을 책임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헌신해 주셨던 분들은 오늘은 앞으로의 사역을 응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시연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남동부 극동방송 통해서 내가 그래 농사를 지으면서 또 운전하면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오가면서 그렇지 찬양을 은혜 받고 말씀으로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겠구나. 그러라고 이 방송 지금 듣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1: 아멘.
0: 저희는 계속해서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모판을 저희가 깔아드리는 그런 날인데
1: 네.
0: 심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1: 맞아요.
0: 저희가 뭐 주말농장 같은 데 땅을 그냥 만들어 놓고 심는 거는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건 우리 하나님이세요.
1: 아멘.
0: 9750번으로 샵 9750 문자입니다. 전파라고 남기시면 매달 방송 1분, 2분, 1분 송출하는데 2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구자 2만 원 또는 4만 원, 6만 원 여러분 개인의 이름으로 좋고 오늘 자녀의 이름으로 많이 심으셔야 돼요.
1: 맞아요.
0: 제가 보니까 씨앗마다 열매 맺히는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렇지 않아요?
1: 네.
0: 어떤 것들은 정말 뭐 한 달, 두 달 만에 열매 맺는 것도 있고요. 1년 만에 열매가 맺히는 것도 있고요. 대나무는 죽순이 올라오는데 5년, 10년이
1: 어머나.
0: 필요하고요.
1: 네.
0: 어떤 것들은 열매 맺기까지 싹이 났다고 해서 사과나무 열매 맺히는데 1, 2년 가지고 되지 않아요.
1: 네.
0: 그런데 심었으니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심어야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0: 제가 간증 하나 하면 믿지 않는 가정을 또 구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거예요.
1: 네.
0: 남편이라든지 또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사실 목사님 아마 교회에도 홀 믿음, 짱 믿음이신 분들이
2: 네.
0: 참 많지 않습니까?
2: 네.
0: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 가정에 시집을 오실 때 저희 외할머니가 사흘을 시금전폐하고 뜯어 말리셨어요.
1: 어머.
0: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간다고 하니까.
1: 아.
0: 그래서 결혼 이제 허락을 하실 때 아버지한테 각서를 받으셨어요. 결혼하면 동시에 교회를 간다. 지금도 외갓집에 가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각서가. 저희 아버지 거, 그다음에 이모부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갈게요, 안 갈게요?
1: 안 가셨을 것 같아요.
0: 안 가셨어요.
1: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0: 그렇게
1: 네.
0: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 네.
0: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시면서 세상의 모든 이제 그 수술 시술 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교회 가보자 기도라도 해보자 해서 오게 되신 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요. 제 동생은 사모님이 되셨고.
1: 아멘. 네.
0: 저는 아이고. 이제 극동방송의 사역자가 됐는데
1: 할렐루야.
0: 저희 엄마가 복음을 갖고 가정에 온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방송을 하면 수많은 짱믿음들을 제가 보는데 다들 지쳐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그걸 견뎠냐고. 13년의 세월을 믿지 않는 홀시어머니 또 남편을 모시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 고백이 제가 큰 도전이 된 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파송하셨으니까
1: 아멘.
0: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13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
1: 아멘.
0: 열매 맺기까지요. 13년에 걸렸어요. 어떤 집안은 20년, 30년이 아직도
1: 맞아요.
0: 아직 열매가 안 맺으시는데
1: 네.
0: 근데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1년 만에 맺히는 거는요. 길어봤자 50cm 1m예요. 근데 죽순은요. 5년 만에 싹이 나잖아요. 이게 10m, 20m.
1: 와.
0: 여러분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래 걸려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0: 되더라고.
1: 아멘.
2: 그래서 그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2: 그 모소 대나무는 한 10년 가까이 시간 되는 동안 거의 변화가 없대요.
1: 네.
2: 그런데 그게 땅에 뿌리를 내는 시간이랍니다. 이렇게 맞아요.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뿌리게 쫙 올라 자라나니까 그 나무는 더 튼튼하고 아멘. 아름다운 네.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1: 네.
2: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은 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0: 아멘.
2: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0: 아멘.
2: 나아가는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1: 아멘.
2: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는 그런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럼요, 그럼요.
2: 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잘 안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라 믿습니다.
1: 네, 여러분 네. 심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심어야지 돼요.
0: 아멘.
1: 심고 13년을 기다리는 사람이랑 안 심고 13년을 기다리는 사람이랑
0: 네.
1: 13년 후에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리가 평소에도 많은 문자를 보내지만요. 이렇게 귀한 문자가 없어요, 여러분. 샵 9750, 우물전
0: 네.
1: 9750번으로 전파.
0: 전파.
1: 사랑하는 자녀.
0: 네.
1: 결코 돌아올 것 같지 않는 남편.
0: 아멘.
1: 시어머님. 아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성함으로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기적 일어납니다.
0: 하나님께 네. 드리는 거는요. 그냥 허투루 없어지는 게 없어요.
1: 맞아요.
0: 하나님께 심은 거는요. 씨앗은
1: 네.
0: 싹이 나게 하려면 세 개 이상을 심어야 된대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거래요.
1: 네.
0: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하나도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1: 맞아요.
0: 다 미랄이 돼서
1: 네.
0: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근데 그 기적 기대하는 건 심었잖아요. 심어야지만 보일 수 있어요.
1: 아멘.
0: 오늘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여러분 때에서 그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자녀 때에서 분명히 일어나요.
1: 분명히 일어납니다.
0: 그럼요.
1: 네.
0: 네. 샵 9750번으로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전파 남겨주시거나 한구자 일시연금 50만 원입니다.
1: 네.
0: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보내실 때 여러분 문자 주실 때 기도 제목과 이름과 함께 꼭 적어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그렇게 적어주시면요. 우리 예수인교회 박종호 목사님께서 네.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심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의 대열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문자 주시기를 바라는 순간 7162님께서 네. 심어주셨어요.
2: 네.
0: 이분은 집안에 아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신데요. 아내 유혜경 회심과 구원의 은혜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교회 다니기 소망하고요.
1: 아멘.
0: 두 아들 진호와 인호 하나님 마음에 합 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또 두 아들이 모두 결혼 정년기시래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지혜롭고 현숙한 자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잘 이뤄가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본가와 처가의 형제들 가정이 모두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 아멘.
0: 가족 복음만을 이뤄가시는 신실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1: 네.
0: 하셨는데요. 이야 정말 귀한데 우리 7162님은 이 가정에 정말 선교사세요.
1: 맞아요. 아브라함 같은 분이시죠.
0: 맞아요.
1: 네.
0: 이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3대, 4대, 5대, 10대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우리 7162님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표현, 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심으셨어요.
0: 와.
1: 하나님께서 훗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꼭 간증의 문자 저희 기다리고
0: 그래요.
1: 있겠습니다.
0: 목사님.
1: 목사님.
2: 네. 하나님. 7162님.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아내 유혜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사오니 하나님 아내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 앞에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2: 두 아들 진호, 인호 두 아들이 결혼 정년기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자매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위해서
1: 아멘.
0: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혜경 그 아내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두꺼운 벽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믿음으로 심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2: 아멘.
3: 아멘.
2: 아멘.
3: 감사합니다.
1: 우리 7162님 믿음으로 기도를 심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2: 예.
1: 네. 또 1021님께서 전파라고 전파. 문자 주셨잖아요.
0: 네, 감사합니다.
1: 1021님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매월 이 헌금이 심겨질 때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1021님께 어떻게 복을 내리시고 역사하실지도 꼭 훗날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그리고요. 우리 1021님이 책임지신 방송 이제 1분. 1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1: 네.
2: 나는 혼자 듣는 것 같지만 내가 보내는 이 방송은 절대 한 명만 듣지 않아요. 수만 명이 듣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또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세요. 샵 9750번으로 그래서 전파라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입은 자는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1: 아멘.
2: 나한테만 나에게만 있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1: 맞아.
2: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2: 자,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오늘 목사님 저희가 기적 해가지고 기적이라는
0: 네.
2: 일시연금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한 번이에요.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0: 네,
2: 목사님?
0: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우물을 팔 때요. 깊이 파잖아요.
1: 네.
0: 깊이 파서 그럼 깊이 팔수록 사실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2: 네.
0: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매달 전파를 선교사가 되어서 2만 원을 2만 원씩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자신의 삶의 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마치 깊은 우물을 파듯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네, 2026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이 10시 33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0: 네.
1: 사실 이 시간대에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0: 많지 않죠.
1: 않은 시간이긴 해요.
0: 네.
1: 그래서 더 귀하십니다.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게 하셨고 하필이면 내 마음에 아 나도 동참해 볼까? 내 형편이 지금 동참할 형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방송이 귀에 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통해서 오늘 이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0: 사실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듣긴 하죠.
1: 네.
0: 네, 뭐 일을 하면서 사실 듣기는 환경들이 그렇지 않은 환경들이 많고
1: 네.
0: 또는 뭐 이제 출근 시켜놓고 학교 보내놓고 이제 라디오 틀어놓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또는 어떤 분들은 아마 놀러 가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 네. 네,
0: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1: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들어오는 문자가 더 귀한 게요, 목사님. 8513님께서 방금 문자 주셨는데요.
2: 네.
1: 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0: 네.
1: 제주예요라고 하시면서 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네. 여러분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 축복의 대열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전 9750번으로
2: 네.
1: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요. 매월 2만 원씩 방송 1분을 책임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시고요. 또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데
2: 네.
1: 목사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0: 네.
1: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0: 네.
1: 용기 있게 그 시간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딱 내어놓은 그 소년이 참 부러워요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0: 네.
1: 나 그 타이밍에 망설이지 않고 딱 내어놓을 수 있을까.
2: 그러니까요.
1: 그런데 그 기회가 지금 왔어요.
2: 야.
0: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1: 네.
0: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거예요.
2: 네.
0: 사실 24시간

0: 있지만 그 24시간에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결정적인 시간은 몇분안 되거든요. 오늘
1: 맞아요.
0: 이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를 잘 평소에 안 듣다가 오늘 이 시간 딱 듣게 할 수도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시간이 이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방송일 수도 있는 거죠.
1: 맞아요.
0: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우연히 방송을 떡 라디오를 돌렸는데 이 극동 방송이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귀에 이 메시지가 지금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그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일 수 있었거든요.
2: 아멘. 네.
0: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늘 왜 내가 어떻게 되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네.
1: 맞아.
0: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타이밍이라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0: 맞습니다. 네.
1: 네, 지금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상규 씨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 2만 원으로요. 몇 명까지 밥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네.
2: 두 명도 채 먹기 힘듭니다.
1: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시잖아요. 2만 원으로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2: 할렐루야.
1: 애청자들에게
2: 네.
1: 생명의 떡을 먹이고도 12강주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기회. 아, 나도 수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중심에 내가 설수 있구나. 여러분, 2만 원이면요. 한 달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생명의 떡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이 좋은 투자의 기회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인데요. 전파.
2: 전파.
1: 전파라고
0: 네.
1: 딱두 글자만 보내시면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2: 자, 지금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기시면 매달 정기적으로 뭐한 구좌 2만 원, 두 구좌 4만 원 이렇게 방송 1분, 2분 책임지실 수 있고 그리고 기적이라고 남기시는 분들도 오늘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은 지난 극동방송 70년 동안 베푸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으로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적이라고 일시연금 50만 원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씩 5번 앞 시간 보니까 이렇게 분납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가능하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 헌신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전화로 뭐 이렇게
0: 네.
2: 문자로 어려우신 분들은 목사님 전화번호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전화번호 061입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 일반 전화로 하시면 그냥 650-3800을
2: 네.
0: 누르시면 되고 핸드폰으로 하시면 꼭 061을 눌러주셔서
2: 061-650-3800번
0: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함께 하시는
0: 네.
1: 모든 분들께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도 31곡을 저희들이 정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손으로 적으실 수 있고요. 그 찬송가가 나오기까지 스토리까지 적혀있는 정말 고급진 필사 노트를 모두에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샵 9750번으로 전파 선교사도 가입하시고 이 좋은 찬송가 필사 노트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0: 네.
1: 왜냐하면 저는 근심이 많거든요. 자녀가 3명이고요. 네, 또 남편이 또 한 자녀처럼 네. 그럴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0: 뭐 그리고, 거의 그렇죠.
1: 네. 네,
0: 거의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송이 이걸 쓰기 시작하니까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2: 네.
1: 특별히 이 찬송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0: 네.
1: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계시지요? 한숨 쉬면서 밤을 지새우는 밤 계시지요? 아무리 해도 이 상황이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저 인간은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저 자녀도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죠. 근데 한번 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2: 아멘.
0: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아까 100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아세요? 마태복음에는 100배가 먼저 쓰였어요. 100배, 60배, 30배.

0: 30배. 어. 그러니까 최소 30배인 거예요.
1: 네.
0: 세상에 30배 남는 장사가 있을까요?
1: 와.
0: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배의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심었을 때 하나님 100배를 거두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1: 아멘.
0: 그래서 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격 중에 근심이 많은 성격이 있어요. 그런 성격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1: 네.
2: 저요.
0: 네. 네. 그런 근심 많은 성격을 기도로 변화시키면
2: 아멘.
0: 우리 또 감사가 또 넘쳐나죠.
2: 네.
1: 자, 우리 목사님께서 100배 뭐 말씀하시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네. 아까도 이제 그 오병이어 아이 얘기했지만
0: 네.
1: 그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0: 네.
1: 근데 어린아이가 표현된 어린아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제자들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다라고만 돼 있는데
0: 네.
1: 제가 보면서
0: 저도 몰랐네요.
1: 그래도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된 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이름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름들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일으키는 기적에 너와 함께했다.
2: 아멘.
1: 저는요, 이 기적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극동방송 사역자들만이,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만이 그 사명자들이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그 기적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셔서 수종 들고 있지만 여러분도 부르셨거든요. 여러분은 기적을 그냥 경험하고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일에 수종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2: 아멘.
1: 그 한 아이
2: 네.
1: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데, 그 기적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험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1: 내가 경험 안 하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2: 아멘.
1: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에 함께 하십시오. 심으십시오라고 하루 종일 말씀드릴 텐데.
2: 네. 우리 김상균 PD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시고 헌신하게 하실 그 한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2: 아, 네.
1: 지금 샵 9750번 저희는 계속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샵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9750 쓰시고 내용에 전파라고 남기시면 매달 2만 원 4만 원 또는 기적이라고 쓰시면 계좌번호를 받으실 거예요. 한 구자 50만 원. 여러분 일시전금을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저는 문자 보내는 것도 모르고 어려워요. 061-650-380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아멘. 네.
2: 기적하시면서 1075님 일시금으로 50만 원 심으셨고요. 또 이 시간에 사실은 문자를 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보석처럼 귀한데요. 8282님께서 귀한 문자 주셨어요.
1: 네. 아이들 이름으로 심고 싶습니다. 임유리, 채민, 채원이. 초등부 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엄마인 제가 바로 서재를 못해서 지금은 못 데리고 다니네요. 극동방송을 늘 들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전파 선교사 돼야 되는데 마음만 먹었었는데 오늘 방송 게스트로 다녀가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제 생각이 났다면서 전파 선교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해서 작은 마음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극동방송 아주 애정합니다 하셨어요.
2: 아니 파리파리님 방금 장희슬 집사님의 아마 전화를 받으신 것 같은데
1: 같은 교회
0: 네. 같은 교회에서 섬기신 것 같아요.
2: 사실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권면함을 받아도 순종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0: 그렇습니다.
2: 우리 파리파리님 이렇게 순종을 해주셨어요.
1: 아니 목사님 번호가 파리파리인 거 보니까 이분은 뭐든 빨리빨리 다 하시는 분인데 전파 선교사는 미루고
2: 마음은 있었대.
1: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가 빨리빨리 못했는데
2: 네 지금도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오늘은 마음만 있는 날 아니고요. 결단하는 날이거든요.
0: 사실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1: 그럼요.
0: 근데 그거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그 내 손가락과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임유리, 채민, 채원.
2: 네.
0: 아마 지금 중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1: 예.
0: 그죠?

0: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는데, 좀 어릴 때는 교회 데리고 나오는데, 근데 제가요, 우리 교회 몇 명이 이렇게 있는데, 고3 때요. 고3 때더 이렇게 학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하는 데도 있어요.
1: 어머.
0: 그런 경우들도 있고, 고3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헌신하고도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또 좋은 대학교를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하고는 우리 전혀 다른 논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라는 때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1: 아멘. 저는
2: 그러니까,
1: 이런 경우도 봤어요, 목사님.
0: 네네.
1: 고3인데 여름 방학 때 수련회 가도 되냐고.
0: 그런 경우 많죠. 네.
1: 고3이니까 너는 가야 된다. 수련회
2: 오.
1: 갔다 와서 똑 떨어지면 그것도 복이다. 그
0: 네.
1: 똑 떨어진 데서 하나님은 또새 길을 만드실 것이다.
2: 와.
1: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수련회를 가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파리파리님은 임유리, 임채민, 임채원에게 이런 결단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2: 아멘.
1: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믿음에는 빨리빨리 되시기 바랍니다.
2: 아멘. 우리 1075님도 그렇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0: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파리파리님이 새 아이의 이름으로 임유리, 채민, 채원 지금 이전에 가졌던 믿음을 다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부모의 게으름이 자녀들의 믿음을 똑같이 게으르게 만들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설때 우리 자녀들도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세 명의 자녀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의 삶을 복내려 주셔서
2: 아멘.
0: 평생 동안 하나님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책임지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주 앞에 심사오니 그 어머님의 믿음으로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2: 아멘.
0: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2: 아멘.
0: 1075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아멘.
0: 고백하며 선포하며 심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누군가 우연히 일어날 것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런데 내가 먼저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1075님이 먼저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서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2: 아멘.
0: 하나님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묶어서 나아갈 때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1075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1: 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70년 동안 이 복음 방송이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통을 들고 이어 달립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야지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자,
1: 기적, 기적이라고 심어주세요.
2: 네,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오늘 일시연금 한 구좌가 일시연금이에요. 오늘 딱한번 하시는 건데 50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50만 원이라고 책정을 했지만 여러분 감동대로 하시면 돼요. 뭐 100만 원도 좋고 아까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
0: 그렇죠.
2: 사업체
0: 네.
2: 이름으로 뭐 200만 원 저는 500만 원 하시는 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1: 아멘.
2: 이게 뭐 많이 한다고 더 많이 기대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믿음을 여러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시 아까 우리 장집사님 그러셨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기적의 주인공의 자세예요.
1: 맞아요.
2: 오늘 샵 9750번으로 여러분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만 저희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기적 제가 간증하게 해주세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극동방송 통해서 그 기적을 널리 널리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1: 아멘.
2: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0: 사람들도 기적을 기대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일에 먼저 심으시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매달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는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일시연금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목사님, 극동방송의 우리 70년의 역사는
1: 네.
0: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도 없어요.
1: 그렇죠. 네.
0: 제가 이제 서울에서 70년을 맞아서 그 극동방 70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과 네. 함께. 네. 와, 70년 전에 선교사님들은 이 전쟁으로 패어간다는 땅에 왜 자비량으로 오셨을까? 이 선교사님들이 본인이 쓰던 앰프, 마이크, 또 미국에 몇 년에 한 번씩 가셔서 후원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왜 이 땅에 이 극동방송을 심으셨을까? 목사님, 저는요, 우리 극동방송이 지금 여러분이 많이 은혜 받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네. 북방선교예요.
2: 네. 아멘.
0: 극동방송에만 네. 북방선교를 허락하셨어요.
1: 네, 네, 네.
0: 지금 북녘 땅에 모든 게 다 닫혔어요.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네.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하셨죠.
1: 맞죠. 많이 그러죠. 네.
0: 지금은 극동방송 전파만 갈 수 있어요.
1: 네.
0: 70년 동안 쉼 없이 지금까지 제주에서 그리고 대부도에서 그리고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통일 이후에 사리원에 극동방송 세울 거잖아요.
2: 네.
0: 여러분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건 이제 여러분도 감당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사명 극동방에 주신 거는 오직 복음이에요.
2: 아멘.
0: 세상의 소리. 요즘처럼 목사님 뭐 전쟁 네. 이야기 또 남북한 네. 이야기 뭐 정치권 시끄러운 이야기 네. 저희는 그런 거 전하지 않습니다. 1분 1초도 하나님 말고는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상업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들이 심으시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한 사역만을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북방선교를 위해서 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전을 갖고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심으시는 것들이 그 비전의 꿈들을 이루어가는 주춧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0: 네. 아멘.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금 5010님도 전파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북방선교든 또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든 이 사명을 튼튼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2: 아멘.
0: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11년 전에 처음 생길 때 목사님
1: 네.
0: 전국의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헌신했어요. 저도 그때 창원이었나요? 아마 그때
1: 네.
0: 복음 방송 열심히
1: 네.
0: 여러분 전남 서부 지역에도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됩니다.
2: 네. 맞아요.
0: 이렇게 네, 여러분이
1: 네, 네.
0: 이 경상도에서
1: 네.
0: 이 전라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요.
1: 많은 맞아요. 그들의 헌금에 모여서 바로 이곳에 방송국이 세워진 거죠.
2: 맞아요.
0: 근데요.
1: 네.
0: 이제는 여러분이 10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이 극동 방송이 참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상업 방송을 이제 쓰러져가고 무너져가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더 튼튼해져야 돼요.
1: 네.
2: 아멘.
0: 복음의 소리는 더 깨끗하고 명확하게 더 강력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살아요.
1: 맞습니다. 네.
0: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2: 네.
0: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2: 네. 여러분 우리 김상균 PD, 박정호 목사님,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달려온 시간 이제 4분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는데요. 7752님께서 네.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 그 나라에 기적을 심습니다.
0: 아멘.
2: 이 지역 이 땅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 성장 성숙으로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이 되기를 기도를 심습니다.
0: 아멘. 네.
2: 이 귀한 문자 7752님의 이 응원의 문자 마중물이 되어서 남은 시간도 저녁 7시 8시까지요. 계속해서 믿음의 대열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0: 네.
2: 저희 세 사람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마지막 참여한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 네.
0: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함께하는 분은 기존의 전파선교사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고 샵 9750번이에요. 문자로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매달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오늘 일시연금 50만 원입니다. 이것저것 다 어렵다 힘들어요 그냥 빨리 하고 싶어요 이 마음 흐트러지기 전에 그러면 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 목사님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또 헌신하신 분들
1: 네.
0: 그리고 앞으로 헌신하실 분들 고민하신 분들이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감사와 또 축복과 권면의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5010님 전파 또 7752님 기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백처럼 마른 뼈에

0: 일어날 모든 방송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여러분 샵 9750 우물정 9750 기적 전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희 세 사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복음의 메시지는 때로는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국동방송은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6일 화요일 전남동부 국동방송은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 선교사와 함께라는 주제로 12시간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이 귀한 방송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미 헌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그 마음의 헌신을 이 시간 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단을 믿음의 제단을 함께 피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전파 선교사 모집 방송이 함께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를 이어갑니다. 먼저 우리 방송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계신 서동리 교회의 따뜻한 목회자 서승송 목사님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그래도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이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정말 복음 전파의 이 최전선에 있는 우리 전남 국동방송 이 아름다운 사역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하나님 그런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네.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열정의 사역자 경기도 부천 더드림교회에서 엄용준 목사님께서 엄요한 목사님께서 이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아침 이곳에 오셨는데 새벽에 출발해서 오셨다고 몇 시에 출발해서 오셨을까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에서 더드림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는 엄요한 목사이고요.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아침 5시에 눈을 떠서 운동 준비해서 네. 여기에 도착했는데 네. 예,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와. 예,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에 또 우리 전파선교사 뭐지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고자 또 새벽 일찍 출발해서 오셨는데 목사님 언제 가시나요?
2: 끝나고 또 바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오는 것도 힘든데 또 가는 걸음까지 이제 제가 목사님이 하루 좀 쉬시고 가시면 안 되냐고 하시니까 또 저녁에 또 귀한 사역이 있으시다고. 네, 그러면서 또 오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하고 화이팅입니다.
2: 예, 제가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0: 네. 아, 그리고 또 우리 귀한 한 분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함께 밝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함께할 국동제일교회 차수빈 전도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동제일교회 차수빈 전도사라고 합니다.
0: 네, 전도사님.
3: 네.
0: 어떤 마음이신가요?
3: 저는 오늘 이제 너무 기대되고요. 네. 또 이 시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지금 값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배우고 많이 대화 나누고 네. 많은 것을 얻어서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3: 감사합니다.
0: 2시에 왔습니까 진행을 할 때 우리 차수빈 전도사님 목소리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다들 저를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봤으면 좋겠네요.
0: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귀한 사역 또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진행할 때 오실 수 있냐라고 하시니까 충분히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또 일 중간에 또 오셔가지고 이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계신데 차수빈 전도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오늘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1: 예.
0: 이 아침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1: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전당 국동방송을 사랑하시지요.
0: 아멘.
1: 지금까지 순수 복음만을 위하여서 이 순천지역 여수지역 관양지역 보성지역 이 복음의 능력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뜻깊은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 위한 아름다운 전파 선교사 모집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어 오니 주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네. 마음의 감동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놀란 카이로스 시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한 놀란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성령의 이끄심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역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전남동부 국동방송 투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우리가 매일 자연스럽게 듣고 있는 복음의 소식은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0: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벌써 1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10분 그 사이인데 혹시 지금 언제 전파 선교사 뭐지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까? 오늘 안내 요원이라고 할까요? 안내원이라고 할까요? 우리 차수빈 전사님 어떻게 전파 선교사 뭐지 할 뭐 그 후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2: 네. 전파 선교사 이제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1: 네.
2: 네.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샵 9750번이고요. 매월 1구자, 1구자는 2만 원. 또 이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일시금 50만 원, 5만 원씩 10번, 10만 원씩 5번도 분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61-650-3800번입니다. 네.
1: 네. 매월 1구자, 1구자 2만 원. 2만 원이면 전파선교사라고 불리는데 전파선교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방송 전파가 흘러가기까지 1분의 시간 동안 월 2만 원에 1분의 시간 동안 2만 원이라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듭니다.
2: 네.
1: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전파선교사가 뭘까? 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그리고 이 전파 선교사를 후원하시면서 또 그리고 1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후원을 하겠다. 후원을 하시면서 이 1분을 전파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 뭐 7시부터 이어오는 이 방송에 늘 소개가 이어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금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후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시금 50만 원입니다. 또 그리고 50만 원이 큰 금액이에요.
3: 맞아요.
0: 그렇죠.
1: 쉬운 금액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부담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0: 예.
1: 그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담, 거룩한 부담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50만 원 일시금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눠서 5만 원씩 10번을 드리시든지 아니면 10만 원씩 5번을 분납으로 이렇게 드리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문자로 그 이제 핸드폰을 키시면은 메신저 창이 있죠.
1: 네.
2: 메시지 우편함처럼 생긴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문자 네. 보내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샵 버튼과 9, 7, 5, 0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주 친절하게 천천히 맞습니다. 이게 운전 중에 들으시면 이게 잘 안 들리실 수가
2: 맞습니다.
1: 있거든요. 9,
2: 7,
1: 5
2: 공봉. 네, 공번. 네,
1: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2: 샵입니다.
1: 그렇죠. 샵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선교사 1구자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갈 거고요. 그리고 기적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일시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우리 국동방송의 소망의 기도로
0: 예.
1: 인사를 드렸었는데
0: 예.
1: 오늘 또 기도 제목도 후원하시는 분들 우리 전파 선교사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 올라오는 기도 제목도 목사님께서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실 거죠?
0: 아멘. 소망의 기도를 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는 이유는요. 이 소망의 기도가 역사가 있는 거죠.
1: 아멘.
0: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시간인데 그 역사의 시간이 이 전남 국동방송에 하나님 놀라운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큰 의의가 있는데 오늘 또 이 역사에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와 섬김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또 이 사역에 평소에 국동방송은 듣는데 어떻게 하지? 마음을 품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전파.
2: 전파.
1: 네, 전파라고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가입하신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방송사

0: 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1: 오, 어떤 선물인가요? 네,
0: 찬송가 필사 노트입니다. 네, 찬송가 필사 노트. 네, 그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찬송가 필사 노트가 있는데요. 목사님, 찬송가는 기도죠.
2: 그렇죠. 참 그 힘들 때, 네, 어려울 때 그 찬송 가사를 통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통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마음 내게 전이되면서 많은 그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찬송 가사잖아요.
0: 네.
2: 또 성령 안에서 그 가사의 그 사연을 그 기록한 분들의 마음이 와닿으니까 네,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많죠.
3: 네. 예, 맞습니다.
0: 예. 우리 엄유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침묵의 시간이.
4: 네, 정말 저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찬송가 하면 저도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찬송가 310장에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네,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0: 네.
4: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어쩌면 저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시간 그렇지만 또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 네. 그런 선물을 또 이렇게 방송 선교사로 함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4: 네,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0: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엄유한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진행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차수민 전사님, 우리 엄유한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3: 저희 엄유한 목사님은 일단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0: 네,
3: 너무 인자하신 분 같습니다.
0: 네, 목사님 부천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자기소개 그래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예,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0: 네.
4: 15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0: 네,
4: 또 특별히 저에 대한 부르심이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0: 네,
4: 신학교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0: 예.
4: 마칠 즈음에 하나님이 먼저는 저를 북한에서 불러내신 것은
0: 네,
4: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네,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날을 위해 준비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먼저 교회를 세우라.
0: 아.
4: 그리고 이 땅에 온 많은 탈북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0: 네,
4: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경기도 부천에 천여 명 넘게 탈북민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0: 네네.
4: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마음을 주셔서 3년 전에 개척을 하고
0: 네,
4: 지금 또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목사님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잠깐이지만 뭐 그 방과후 학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 예,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이제 좀 독일 땅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0: 네.
4: 그 독일이 이전에 분단되었었잖아요.
0: 네.
4: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가 이제 통일이 되면서
0: 네,
4: 그 이후에 그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이 한반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0: 네.
4: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통일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0: 네,
4: 그때 그 감동이 저에게는 아 하나님이 북한을 알고 남한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 어느덧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세 자매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이 앞으로 통일 세대 리더가 되어야 된다.
0: 그렇죠.
4: 그래서 이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균형 있게 잘 갖추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까지도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개척하면서 또
0: 네,
4: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 보내준 성도들과 우리 저희 아이들 포함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또 실제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도
0: 네,
4: 허락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감당해가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엄유한 목사님 사역을 귀하게 이어가고 계신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전남동 북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인데 이게 특별한 장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왜 요술가? 왜 요술가?
2: 그래요.
0: 이 질문을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는 우연이 없잖아요.
2: 그렇죠.
0: 네,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데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진행자인 저도 새터민입니다. 다른 지사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필이면 그게 목사님 놀랍지 않으신가요?
2: 그러네요.

0: 그래서 전남동부 국동방송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1: 아멘.
0: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2: 아멘.
0: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파 선교사 후원을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0: 네. 목사님 혹시 국동방송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이어가신 적도 있으시죠?
1: 예, 저는 뭐 국동방송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이미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 네.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많은 우리 탈북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요.
0: 네.
1: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려왔지만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것은 뭐냐면 네. 먼저 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거둬지고 네. 또 지금 심는 사람들이 미래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공감도 되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나를 위해서 누가 심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문득 드는 마음이 아 이곳에서 저 북한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심으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과 기도와 또 헌신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세웠구나.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는 또 앞으로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고 네.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 수고는 결국은 아름다운 네. 열매, 복음 통일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아멘.
0: 네. 네. 중간중간에 계속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차수님도.
3: 네네.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0: 네.
3: 네. 전파 선교사란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전파 선교사란 극동방송이 방송 1분을 송출하는데 약 2만 원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월 1분 방송 송출을 책임지겠다고 월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네.
3: 참여 방법 말씀드리면
0: 네,
3: 될까요?
0: 좋습니다.
3: 네. 문자로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750번, 9750번으로 주시면 되고 매월 1구자에 아까 말씀하셨던 2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기적이라고 보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일시금은 50만 원이고 5만 원씩 10번 혹은 10만 원씩 5번으로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2: 네. 네. 네. 그 참 이 전파 선교사 뿐만 아니라 전남 국동방송을 계속 해오면서
0: 네.
2: 계속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요. 심는 중요 심는 것 그리고 심는 결과가 우리의 삶의 열매이기도 해요.
1: 네.
2: 성경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역사인데
0: 네.
2: 우리가 심는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말만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심어갈 때 그것은 결국 놀라운 결실이 주어진다.
0: 아,
2: 그렇게
0: 네.
2: 믿고 이 시간 함께 합니다.
0: 네. 예. 1021님께서 기적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우리 차수빈 전사님 이야기를 해주시면 문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1021님 기적 파킨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오셨습니다.
0: 네, 기적. 아, 기적으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2: 와, 네. 감사하네요.
0: 네, 네, 오늘 11시 시작하시면서 첫 후원자. 저에게 첫 기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우리 1021님 목사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2: 예.
0: 우리 소망의 기도 때도 늘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주셨는데 파킨슨 진단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적 함께 외쳐주시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21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2: 하나님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 이 엄청난 역사 앞에서 이 엄청난 이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이라는 이 놀라운 선교 이 사역에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2: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가장 아픈 자 소외된 자 고통당한 자를 가장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파킨슨 진단을 받았지만 이 질병 속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귀한 분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소망과 희망을 이 귀한 분에게 일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0: 아멘.
2: 당신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0: 4650-22101님에게 임할 줄로 믿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 함께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진행하며 또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1: 특별히 오늘 목사님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건 우리 방송 선교사로 가입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 네, 네,
1: 그리고 또 더
2: 네.
1: 나아가서 북한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작은 씨앗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2: 아멘.
1: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 아멘.
1: 우리 MG의 또 한 세대로서 우리 차수빈 전사님 오늘
3: 네.
1: 어떤 마음이십니까?
3: 저는 지금 이제 목사님 기도도 들으면서
1: 네.
3: 네, 너무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
3: 하나님
2: 네.
3: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이런 사역이 많아져야 됩니다.
1: 네, 아까 엄미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3: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국통방송의 복음 전파 사역 순수 하나님의 귀한 방송 복음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오늘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그 사실 모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라는 그 길을 열어주는 이 방송이거든요.
2: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액수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1: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
2: 아멘.
1: 하나님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복음이 끊기지 않고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2: 그렇죠.
1: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
2: 그 이 전남 국동방송 한 2년 전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발자취를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4: 네.
2: 거기에 성교에서 한 30분 넘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1: 네.
2: 그중에 한 분이 조은오연 성교사 이 전남 동부 지역의 성교의 역사를 크게 이루었던 분이거든요.
1: 네.
2: 이분이 참 그 성교사에게 과로하셨어요. 장흥에서 과로하시고 넘어지 쓰러지셨는데 그 당시 이제 기독교 강주 병원 있잖아요. 근데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모셔오는 과정 안에 목포에서 포사이드 성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4: 네네.
2: 그래서 포사이드 성교사 사명이 뭐냐. 지금 오연세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목포에서 빨리 와서 이 좋은 오연세를 살려주라. 라고 이렇게 특명을 받고 목포에서 오르는데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조랑말 타고 올라오잖아요.
4: 네. 그렇죠.
2: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성교사가 올라올 때 이 강주 인근에서 나병 환자를 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이분을 자기 말에 태우고 왔어요. 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연 선교사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이 역사 이 사역에 이 강주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자기 나라도 자기 나라 사람을 먼저 살리지 않고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하나의 그 지역 곳이 생기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이런 생겨서 여수 양원까지 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방금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심는 역사가
1: 네.
2: 결국
1: 네.
2: 이 복음의 역사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141년 이 땅에 뿌려져서
1: 네.
2: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너무
1: 네.
2: 귀한 사역이죠. 예, 예.
1: 네, 저는 전남동부 국동방송 또 그리고 여수지역 또 그리고 순천 광양지역의 분들은 순교자의 피를 머금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 네.
1: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우리 이 민족을 품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 네.
1: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앞으로도 먼저 우리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 저와 우리 엄유한 목사님께서
3: 네.
1: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4: 네, 정말 저도 내려오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이구나. 저도 북한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네. 전적인 은혜인데 이렇게 방송

0: 방송을 통해서 또이 방송이 북한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그래서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 또 소망을 품게 되는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에
2: 네.
0: 4시간 넘게 운전해서 내려왔는데 정말 예, 지치지 않고 즐겁게 내려왔고
2: 네.
0: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2: 또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간식도
1: 네.
2: 챙겨오셨어요. 네.
1: 저 못 받았는데 아직.
2: 네.
1: 좀 이따 받겠습니다.
2: 좀 이따가. 예.
1: 네.
2: 네. 전파 선교사로 오늘 가입하신 분들 안내 방법 다시 한 번만 또 이렇게 잠깐 또 바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시간이라
1: 맞습니다.
2: 잠깐 계속해서 이렇게 끊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내를 계속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해주시면
1: 네,
2: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전파 선교사란 극동방송이 1분 방송 송출하는데 2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2: 네.
1: 그래서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로 샵 9750번 샵 9750번으로 문자를 전파라고 주시면 매월 일구자에 2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일시금 50만 원, 50만 원씩 10번, 10만 원씩 5번 분납도 가능합니다.
2: 네. 그리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생활에 또 이렇게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또 50만 원일 수도 있고 또 500만 원일 수도 있고 저는
1: 아멘.
2: 크게 마음을 여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2: 목사님.
1: 맞습니다.
2: 그리고 또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도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3: 그렇죠. 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잖아요. 어린아이 한 아이의 하나의 정신사입이 안 되는 건
2: 그렇죠.
3: 그렇게 욕인데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2: 네.
3: 안드레 손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안드레스를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이루신 결과 5천
2: 네.
3: 명을 넘고도 12광주로 남는 그런 놀라운 네. 역사가 있었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한 아이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놀라운 기적이 통로되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역사가 이 작은 마음이 이 선교사에게 놀라운 하나님 윗걸음이 되게 하시고
2: 아멘.
3: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2: 아멘, 아멘. 우리 3394님 문자로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우리 오미환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3394님 아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정말 저도 딸 둘, 아들 하나를 이 대한민국 땅에 낳아서 키우면서 저는 특별히 복음이 없는 땅에서 살아왔고 이곳에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복음인 것 같습니다.
2: 아, 네.
0: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것인데요. 그 마음이 또 이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 그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방송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 아멘.
0: 또 이 방송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듣고 또 마음의 소원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3394번님 아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도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부모님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네. 네. 핸드폰을 열고
1: 지금 문자로 들어가셔서 샵 9750번.
2: 근데 그 네. 방법이 저도 어려워요.
1: 아, 그렇죠. 핸드폰을 키면
2: 네.
1: 그 문자 우편
2: 네.
1: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2: 네네.
1: 네, 그 우편 모양을 클릭하시고
2: 네.
1: 들어가시면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2: 네.
1: 네. 거기에 샵 9750번 하고 내용은 전파.
2: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데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번호
1: 061-650-3800번입니다.
2: 네.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3800번 659-38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2: 찬양 한 곡 들으시면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찬양은 우리 옴니안 목사님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북한 선교하면 꼭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했던 곡이거든요. 들으시면 맞습니다. 이 찬양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그런 새롭게

네, 여러분은 지금 전남동부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전파숙녀사 모집 생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찬양이 울려졌는데 목사님

0: 우리 옴요한 목사님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 찬양은 찬양의 제목은 이 시간도 북한으로라는 찬양의 제목이고요. 특별히 이 찬양은 1998년도 이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대량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한국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셨고 그분들이 중국 땅에서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넘어왔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 가족들이 오늘 죽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과 사명을 가지고 막그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찬양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 게이 노래예요.
0: 그럼 북한 사람이 직접
1: 예, 북한 사람이 직접 불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결국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 노래 가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렇게 가사가 찬양이 되었고 많은 탈북 사역을 하는 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북한 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가슴 뛰는 일인 것 같고 하나님은 그때 그들이 순교의 피를 쏟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고백이 다시 이 방송을 먼저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선교사 모집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 찬양이 또 울려 퍼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함께 한다면 이 소리가 계속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많은 북한 사람들을 또 복음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목사님은 중국에서 어떻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왔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매월마다 또 그리고 지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 성도님들의 그 후원으로 또 머금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런 손길이 없었다면 저희에게는 복음이 어렵지 않았을까?
1: 네, 맞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발이 없는 복음은 가짜다. 그러니까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누군가에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손이 되고 발이 돼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들여서 헌신한 것이
0: 아멘.
1: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역사는 이어지라고 보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함께 하신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우리 차수빈 전사님의 마음이 궁금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여수 지역에서 계속 살고 계신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맞아요.
0: 북한 선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도 궁금합니다.
2: 저는 이제 사실 처음에는 조금 회의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게 내이 작은 금액이 정말 얼마나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품었는데 또 이제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아,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거대하신 구원 사역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정말 너무 가슴 뛰게 와닿았고요. 네, 저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기다렸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경험들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각만 하는 그 부분보다도 도전하는 거, 용기를 발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2: 맞습니다.
3: 다른 유령이라고 막 무서워 떨었잖아요.
2: 맞아요.
3: 그런데 그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무리에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 용기가, 그 도전하는 용기가 정말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보는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파 선교사, 저도 사실 아까 우리 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좀 부담은 있어요. 그러나 그
0: 그렇죠.
3: 마음이 부담이 사명이고
0: 있습니다.
3: 그 사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참이 도전하는 용기, 도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2: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게 정말 귀한 일인 것을 또 한번 봅니다.
3: 아멘.
0: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

0: 는 다할 순 없지만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실 줄 압니다. 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후원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북한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향후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언제 열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비 없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은 북한이 문이 열리게 되면 열렸을 때 바로 달려가서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북한 지역의 사리원. 사리원은 북한 지역의 어느 지역일까요?
2: 황해도
0: 지역.
1: 황해도.
0: 황해도 지역에 극동방송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씨앗이 밑거름이 될 거고 디딤돌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가입을 하시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3: 아멘.
0: 우리 중보기도 팀의 기도 문을 올려주실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1: 네.
0: 그리고 또 그리고 극동방송 사역 소식과 함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중보기도 회를 통해서 올려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도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한다라고 함께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전파선교사 모시 생방송 1년에 딱 한 번 있는 기회
1: 네.
0: 마음이 혹시 평소에 갖고 계셨는데 해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해야지 하면서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방법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차수미 전사님한테 친절하게 설명해달라고 제가 방송 시작 전부터 친절하게 정말
1: 맞아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네. 문자 메시지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메시지 전파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0: 네. 그리고 아니, 전파라고 말씀. 목사님 먼저 하시죠.
3: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사리원을 우리 전남 극동방송의 선교 지역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 제가 지금 전남 극동방송 소망 기도를 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극동방송의 그 취지 이념일까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북한 선교, 북방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역사가 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소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리원이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품고 있다니까 더 구체적이면서 이 사역에 미력 하나마 더 힘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참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8118님께서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전파 선교사 일시금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요. 해준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신청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읽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3: 예, 우리 8218님 네. 기도 제목을 올렸고요. 무엇보다도 일시금께 올린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해준 이름 예. 여동생 원혜준 허리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궁휼히 여기셔서 완전 치료해 주시고요. 아멘.
1: 아멘.
3: 허리 아픈 통증이 무릎까지 통증이 어서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치료해 주시도록. 아멘.
0: 아멘.
3: 여동생 원혜준 제부 이용범 아들 이재훈 며느리 이용경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3: 우리 시험 기도할까요?
1: 네.
3: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8218님 참 아름다운 마음 귀한 마음 주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3: 선교 접바성 일시금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특별히 귀한 현금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원해준 이름으로 이렇게 신청하면서 이 여동생 참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궁휼히 여기셔서 아멘. 치료의 광선을 발휘하시고
1: 아멘.
3: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을 딛고 견뎌내는 귀한 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그 놀란 은혜를 경험해서 하는 귀한 분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1: 아멘.
3: 믿습니다.
1: 아멘.
3: 허리 아픈 통증이 있습니다. 무릎까지 임하고 있지만 주님이 만져주시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소망 중에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3: 우리 또 하나님 이재훈 며느리 이영경 씨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전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아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분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3: 우리 8.18님 궁휼히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위에
2: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결과를 또 하나님께 인도와 맞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엄연 목사님, 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점이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통해서 네. 경험했잖아요.
0: 예, 아멘. 여기까지, 네. 예,
1: 그렇게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0: 참 우리 네.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 같아요.
2: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게 사역도 그리고 북한 선교 사역도 어떤 사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네. 네.
1: 예, 지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그런 그 요기라고 하는데 네. 요기 저는 뭐 상당히 그렇게 막 강한 어떤 신체를 표현해서 하는 욕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욕이 아닌데 가장 저주스러운 욕이 있는데 그 욕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라는 말이 있대요.
0: 아. 근데
1: 이 말이 아. 네. 그 어떤 저주보다 욕보다 더 큰 욕이래요. 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은혜가 없이 믿음 생활한다?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재앙이고 저주이다.
0: 아.
1: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네, 또
0: 아멘.
1: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2: 예. 그렇죠.
0: 네. 사실 이게 목회뿐만 아니라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전파선교사 모집 해주세요. 아, 훅 가입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마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마음이 뭘까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 예.
0: 제가 제 마음속에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이게 꽹과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오늘 복음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이 떨립기도 했고 아, 좀 기도가 절로 되는 것 같아요.
3: 아, 정말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아, 네.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0: 네.
3: 그런데 이렇게 문자로서 기도를 올려주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정말 얼마나 아, 간절하길래
0: 그렇죠. 네.
3: 그렇죠. 아, 하나님이 이 간절함을 정말 아시겠구나 이런 아, 생각이 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문자로 올려주시는데 이분들의 상황을 좀 더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알고 싶다.
2: 그렇죠.
0: 아까 3394님도 아들 이름으로 심을 깨우러 가시면서 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 아들 이름으로 심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
3: 맞습니다.
0: 사실 우리가 다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방송으로 분명히 자녀 이름으로 가정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3: 네.
0: 있고요. 근데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3: 맞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로 이 전파 선교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여러분 소개 한번 해주시죠.
3: 네. 이 전파 선교사란 극동방송이 방송을 1분 송출하는데 약 2만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0: 네.
3: 월 1분 방송 송출을 책임지겠다고 월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0: 부르는데요. 네, 샵 9750번 문자 메시지에 들어가셔서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메시지에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료 문자 50원이 있습니다.
1: 전파.
0: 전파입니다.
1: 아, 그리고 또 일시 헌금으로 드리는 헌금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기적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일시금 50만원인데, 이거를 5만원씩 10번, 혹은 10만원씩 5번으로도 네. 분납 가능합니다. 네,
1: 형편에 따라서, 또 그리고 꼭 50만원이 아니더라도, 5만원을 해주셔도 되고, 5만원이 아니고, 저는 5천원 해주셔도 되는데,
0: 맞습니다.
1: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있으시면은, 500만원도 괜찮으시고,
0: 네.
1: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소원대로 기도 제목을 심으시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1: 그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 문자가 오르신 네, 문자가 오려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지역번호 061 659개 3800번 650에 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멘.
1: 네. 목사님 네.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2: 아, 예. 예. 참 이 전당 공동방송 지사장 뷰트에서 또 우리 부장님 또 모두 직원들을 보게 돼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방금 아까 우리 서인철 PD님이 그 순수 복음에 대한 열정. 지난해 방송을 할 때 제가 감동을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방송을 진행하고 나서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 선에서 네. 그 시간에 제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하는 마음이 계기는 뭐였냐. 우리 선일체 PD의 그 순수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헌신을 보고 참 마음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마지막 소망은 복음이에요.
1: 아멘.
2: 복음이 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것 부활이에요.
0: 아멘.
2: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신 분 예수님밖에 없고
1: 아멘.
2: 우리의 삶의 모든 위로와 소망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이 순수 복음만 이 상업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 순수 복음만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는 우리 선지 피드림 비롯해서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이 아름답게 또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2: 감사합니다.
1: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3: 이 네. 전파 선교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1: 네.
3: 또 일회성의 그 기적 헌금이라는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1: 예, 예.
3: 여기
1: 예.
3: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헌금이란 극동방송 창사가 벌써 70주년이 되었네요.
1: 네. 네.
3: 그리고 올해가 바로 70주년이고
1: 네.
3: 70년은 이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1: 네.
3: 또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70년 또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은 계속 땅 끝까지 흘러가야 되고
1: 아멘,
3: 특별히
1: 아멘.
3: 또 북한 땅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이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적 헌금을 모금하는 것 같아요.
1: 아멘,
3: 그래서
1: 아멘.
3: 예, 이 내용도 좀 알고 또 헌신한다면 함께한다면 예, 정말 이야기하는 대로 물고기 두 개와 보리떡 다섯 개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이 지금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저도 읽으면서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아멘. 예. 그 사실 이 하나,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건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2: 아멘.
1: 두렵던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보시는 건 약정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1: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이분의 전파 어쩌면 그 이상의 저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렵돈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이 이분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아닐까라는 그게 오히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 네. 또 한편으로요. 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는다는 의미는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전파

0: 선교사로 결단하고 정말 마음으로 역사를 이루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또그 가정에도 하나님 일하심 증거가 저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1: 아멘.
0: 믿습니다. 예,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잠깐 이 시간 이제 한 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저희는 오후 1시까지 이 우리 서생석 목사님 그리고 엄유한 목사님 차수빈 전사님께서

0: 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방송을 후원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1: 제가 2017년도에 아주 그 전 재산 몽땅 이렇게 날렸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제 파지를 썼는데 파지를 줍고 처음에 팔았는데 2만 5천 원이 생겼어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들었어. 그래서 그냥 5천 원씩 그냥 그거를 그냥 바로 그때 그거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좀 열어주셔갖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직장을 주셨어요. 극동방송은 제가 버스 하면서 아니면 차를 몰면서 위로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때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엄청 회개가 많이 나올 적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 첫 시간 무조건 극동방송을 틀고 오거든요. 극동방송은 제 채널 넘버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고 지금 일하게 힘을 얻었습니다. 진짜 애청자 여러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그 부분에 한 일원이 되는 걸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사연을 듣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끝 간증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이 저는 이 감사하다라는 이 마음이 왜 제 마음에 와닿냐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쏟아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머금고 우리 여수 지역에 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죠.
2: 아멘.
0: 그 복음을 듣고 파지를 줍는다라는 거는 깊은 절망의 상황에 지금 갇혀 있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방송을 들으면서 아, 또 극동방송이 그때 아마도 이 후원을 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아멘.
0: 그때 믿음으로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가격도 2만 5천 원이 예. 파지 줍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2: 그렇죠.
3: 예, 저도 이 방송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다 나누는 사람은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구나.
2: 그렇죠.
3: 네. 이제 가도 우리 PD님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가부의 두랩돈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것을 보고 있는데 뭐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드린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멘, 은혜와 축복으로 아멘. 더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귀한 은혜 또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4: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저 돈을 드리는 게 아닌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4: 그래서 이 전파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극동방송이 방송 1분을 송출하는데 약 2만 원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월 1분 방송 송출을 책임지겠다고 월 후원하시는 분들은 전파 선교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문자 메시지 샵 9750번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메시지에 전파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리고 또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헌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헌금은 일시금입니다. 아, 오늘 받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일시금, 왜냐면 뭐 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시금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오늘 부르고 헌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에 감사하며 70년간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어서 오늘도 그 복음 이어질 수 있도록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네.
0: 네, 기적이라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샵 어떻게 샵
4: 9750번으로
0: 네.
4: 9750번으로
0: 네, 일시금으로 올려주신 분들은 전파가 아니고 기적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가 이동 중이라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4: 맞습니다.
0: 네, 전화로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

0: 지역번호 061-659-3800번으로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중에 또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잠깐 들었기 때문에 지금 후원 문자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있죠. 네.
0: 그래서 제가 드는 마음은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지금 당장 문자를 급하게 하시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하시고 내 삶의 기도 제목이 뭔지 먼저 점검하시고 점검이라기보다는 좀 더 충분히 좀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라도 저녁 시간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시금 또는 전파선교사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샵
1: 9750번 우물전 9750번입니다.
0: 네,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순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전남동부 지역 100만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작은 마음을 통해서 북한에 전하는 미랄이 오늘 심겨지는 날입니다.
1: 아멘.
0: 이 귀한 방송에 방송 선교를 후원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요. 처음에 저는 이 국동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좀 전파 선교사 선교사라고 하면 보통 보내는
1: 맞죠.
0: 네. 그 부분만 생각을 해서 익숙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 이게 전파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니까 선교사 말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모두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1: 아멘.
0: 먼저는 나 자신
1: 네.
0: 전하고 그리고 우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군 그리고 이 섬이 옆에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안 납니다. 옆에 섬이 있는데
1: 금오도
0: 그리고 또 뭐 있죠?
1: 되게 많은데
0: 네 많습니다. 여수에 섬이
1: 정말 엄청 많은데
0: 야,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네. 그 곳곳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2: 아, 네. 네,
0: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함께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심고 우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3923님께서 다른 지역에서도 또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목사님
2: 아, 예. 이 포항 참사랑교회 네. 죽은 목사님 노경숙 사모님 아, 참 연로하신 분들 또 돕는 분 같아요.
0: 네.
2: 장장 17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작은 도시락, 빵, 컵라면 아, 이 자원봉사에 오고 계시는데 매주 두 번씩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김없이 네. 하고 있다는 분. 아, 이 귀한 분이 또 이렇게 이 귀한 사랑에 동참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2: 아, 전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네, 네, 네. 목사님 그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함께 기도 축복 기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참사랑께 우리 주은 목사님과 우리 노 사모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너무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오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2: 참으로 지금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전파 선교에 또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귀한 마음을 하나님 나타내게 해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이분의 사역 속에 더 많은 소외된 사람들, 더 고통받은 사람들, 더 아픈 사람들 이분들을 이 사역을 통하여 많은 결실,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0: 아멘.
2: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하라 했사오니 우리 귀한 목사님 두 분이 하나님 영광을 아름다운 인생에 쓰임받을 때 생명에 관한 놀라운 영생의 멸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2: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네, 5976님께서 오랜 투병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과 삶의 의욕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극동방송 만나서 귀하신 목사님들의 주옥같은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 매일 따라 부르며 우울증도 치료받고 웃음도 찾았고 삶의 의욕도 살아나고 지금은 내가 살아서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매일 24시간 극동방송과 함께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극동방송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하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0: 또 그리고 6882님께서는 저는 건강한데 오늘 가족들에게 미리 쓰는 유서 썼어요. 극동방송 매일 듣고 전파 선교원금 끊지 않고 계속 하라고요. 극동방송은 생명입니다. 아멘. 저는 이 극동방송은 생명이라는 이 문자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예. 그냥 예.
1: 네, 이게 정말 사람의 발길로는 저희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0: 네.
1: 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간 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극동방송이 하고 있는 전파선교사라는 것은 정말 귀한 사역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네,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요.
0: 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0: 지금 잠깐이네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이니까 짧게라도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에서는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방송 1분을 송출하는데 약 2만 원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월 1분 방송 송출을 책임지겠다고 월 후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문자 메시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메시지에 전파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그리고 기적 헌금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그 5천명을 먹인 그 기적이 일어났고 또 6천명을 먹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 아멘.
0: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믿음으로 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멘.
0: 일시금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심으실 수도 있는데요. 50만원입니다.
1: 네.
0: 50만원. 50만원 일시금으로 후원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근데 일시금 50만원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1: 10번
0: 그리고 10번 또 그리고 10만원씩
1: 5번
0: 네, 이렇게 심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금으로 후원해 주실 또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가입해 주실 분들은 기적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적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전화 061-650-3800번입니다.
0: 네. 지역번호 061-659-3800번. 네, 네.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우리 엄유한 목사님.
2: 예.
0: 북한 땅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0: 네.
2: 이 극동방송이 이미 북한 땅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네. 지금 또 현장이고 이 방송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면
0: 네.
2: 북한 땅을 우리가 밟게 되었을 때
0: 네.
2: 이미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로 인해서
0: 네.
2: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0: 아, 네.
2: 그래서 이곳에서 또 방송 가족분들이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0: 네.
2: 정말 사리원 지역뿐만 아니라
0: 네.
2: 북한
0: 아멘.
2: 지역들에 또 네.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0: 네.
2: 다시 세워지는 일에
0: 네.
2: 귀하게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목사님
3: 예.
0: 올해 국동방송 창사 70주년입니다.
3: 그렇죠.
0: 70이라는 숫자가 주는 성경적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이 참 50년을 넘어서
0: 네.
3: 70년을 향해 나가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크죠.
0: 네.
3: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참 방송 이 복음 전파 70년의 이 부분 의미가 특별히 전남 지역에는 이제 11년째라 되죠.
0: 네.
3: 이런 의미가 놀라운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의미가
0: 아멘.
3: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0: 아멘.
3: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목회하면 삶에서 보면 참 넉넉하고 여유 있는 분보다는 정말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역이면서도 하나님께 심는 분들이 있어요.
0: 아멘. 네.
3: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사역 중에 저 보면 도마도를 하신 장로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0: 도마도.
3: 아, 친환경으로.
0: 토마토.
3: 토마토를 하신 분을 보면 모든 성도님의 삶의 역사가 다 증거들이 있지만
0: 네.
3: 심어요. 무조건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역사가 이어줄

0: 수 있었던 것은 네. 그 아름다운 그 마음들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심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 동사하고 네. 움직이는 건데 그 움직이는 역사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의 지금 선교, 이 방송교를 지금 여기 전파 선교사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하고 있고
1: 네.
0: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도 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아름다운 용기들이 좀 발휘되어져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하고 네. 기도합니다.
2: 아멘. 네.
1: 저는 또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또 바벨론 포로 기한의 또 70년이 성경적으로 의미가 예. 있잖아요, 목사님. 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0: 그랬어요.
1: 우리 창사 70주년인데 서인철 PD 너에게는 70주년이 어떤 해냐? 아, 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본 시간이 있었는데요. 숫자적 의미도 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아, 예.
1: 내 존재를 바라봤을 때 바로 북한이죠. 사실 북한의 문은 사람이 못 열죠. 사람의 힘으로 연다면 진작에 열리지 않았을까요?
0: 그렇죠.
1: 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잘 어떻게 지내보려고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북한이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또 품고 하지만 거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지 않을까. 바벨론 포로가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새로운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아닐까 라는
2: 아멘.
1: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 회복의 그 지점이 아닐까.
0: 그렇죠.
1: 오미안 목사님.
3: 예. 저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네. 왜 저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1: 네.
3: 또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1: 네.
3: 특별히 저희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기로 계획하신 일은 이루셨는데 그 일에 이루신 그 시간과 어떤 표현을 보면 항상 7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3: 그래서 우리 민족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복음 통일 또한 너보다 내가 더 간절히 네. 원하고 있어.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그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너는 기도하고 준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므로 제가 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멘.
3: 그래서 이 걸음이 아멘, 계속 아멘. 멈추지 않도록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사실 목사님 저는 네. 눈에 보이는 열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그렇죠.
1: 이미 복음은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멘. 아멘.
1: 북한의 문은 이미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미안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탈북자인데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2: 맞죠.
1: 차수빈 전사님.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게 사실 그냥 아 어쩌다 됐네. 앞서도 오프닝 때도 잠깐 나눴는데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아, 예.
1: 네. 그리고 또 복음의 시작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1: 북한 사람이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방송하세요.
3: 곧 북한 땅에서도
1: 네. 네,
3: 국동방송이 세워지고 네. 방송이 전파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 아멘.
1: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목사님.
0: 우리
1: 엄녀와 목사님이랑 앞으로 북한이 열렸을 때 가서 전파송에서 모집할 거예요.
3: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방송은, 복음방송은 계속
1: 네.
3: 예, 전파돼야 되니까요.
1: 네, 그래서 거기서 그쪽에서 전파성에서 모집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북한 지역에도 복음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0: 아멘.
1: 우리가 왜냐하면 드림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0: 그렇죠.
1: 일단 이 드린 거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드릴 때 예, 목사님.
0: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아침 7시에 시작했잖아요.
1: 네.
0: 우리 순서상으로 세 번째 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참 오늘 우리 엄 목사님.
1: 네.
0: 만나게 되고.
1: 네.
0: 뭐, 우리 선지 PD님.

0: 님은 늘 만나게 되지만 네. 참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놀라운 현장이에요.
1: 네, 그렇죠.
0: 북한 분들이 네. 지금 이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던 역사가 네, 이 하나님 네. 역사 아닙니까?
2: 아멘. 네.
0: 봄에 씨를 뿌리면 지금 저희 옆에 오면 벼 모내기를 했거든요. 아, 지금 자라고 있는데 네, 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추수 과정을 보면 놀라워요. 또 순식간에 역사가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는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1: 아멘.
0: 아멘. 지금 이 북녘 이 북한 동포에 대한 이 우리 대한민국 새벽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 그 역사가 지금 이 현장 열매이기도 네네. 하고요.
1: 아멘, 아멘.
0: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북녘을 향한 이 북한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아멘. 거기에 이 전파 선교 힘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2: 맞습니다. 이 전파 선교사란 또 이제 운전 중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동 제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네 저희 교회 소개만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국동방송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네 국동방송에서는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동방송이 방송 1분을 송출하는데 약 2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월 1분 방송 송출을 책임지겠다고 월 후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는데요. 문자 메시지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메시지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 아 그리고 또 오늘 소개를 잘 못 드렸는데 오늘 전파 선교사 가입하신 분들께는 선물이 있습니다.
2: 맞습니다. 네. 그 선물 저도 너무 받고 싶은데요.
1: 네.
2: 네, 찬송가 필사.
1: 필사 노트.
2: 네.
1: 극동방 전남동부 극동방송 로고가 새겨진 성경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2: 와, 선물로. 정말 저도 너무 받고 싶네요.
1: 네, 찬송가는 가사가 절절하고요. 그리고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이미 일어났고
0: 그렇죠.
1: 또 그리고 그 가사를 적을 때 내 삶의 기도 제목도 함께 일어날 질 줄 믿습니다.
2: 아멘.
1: 또 특별히 또 한 가지 또 우리 4420님께서 정말 귀한 섬김으로 또 소개해 주셨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또 우리 오히려 이렇게 막 으쌰으쌰 가입하시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4420님께서 아침에 다른 PD님께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복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네. 오늘 전남동부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방송을 위해서 저희 카페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카페에 설치된 전파선교사 모금함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2: 아, 너무 좋네요.
1: 아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만 원 이상의 헌금한 손님분들께는 제가 직접 개발한 예수 라떼를 무료로 지금 드리는 행사를 하고 계시대요. 지금 우리 여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 지금 성남 쪽에서도
2: 네,
1: 후원해 주신 분들의 그 헌금 네, 무료로 드리는 행사 헌금을 받고 빵을 드리고 이런 병이 빵이죠.
0: 예, 예.
1: 네,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전남 동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귀한 사역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 제목도 나눠주셨는데요.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복음의 율이 낮은 제주 땅에 복음을 전할 단기 선교를 간다는데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침에도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 통일이 된다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어머.
1: 네. 우리 차수민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복음 통일이 된다면 평양에 가서 복음 카페 2호점을 차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3: 야. 네. 3호, 4호, 5호 네. 전국으로 성교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1: 네. 정말. 그럼요. 혹시 이렇게 아직 이 복음 카페 2호점을 차리시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가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사료원에다가 제 2호점을 차리거든요.
2: 네.
1: 아무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서 북한 땅을 품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 엄녀 목사님 또 예. 6816님 문자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 두 번째 50만 원은 예. 두 번째 50만 원은 정주석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변경 못 했네요.
1: 네.
0: 두 번째.
1: 네, 두 번째.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네.
0: 그럼 100만 원.
1: 네, 네, 네.
3: 아,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네. 아, 이 시간에 예, 다들 식사하러 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1: 네.
3: 또 일하다가 좀 쉬는 시간이기도 한데
1: 네.
3: 이 시간에 국동방송을 듣고 있는 이것도 너무 놀라운데
1: 네.
3: 이렇게 또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더 드림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을 볼 때

0: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반드시 또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3: 아, 또 한편으로요. 제가 좀 도전 받는데 우리 4420님.
1: 네.
3: 이야, 평양에서 복음값 2호점.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이 전파 성계 모든 부분에서요. 아, 이런 열린 마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1: 아.
3: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1: 네.
3: 아, 축복합니다.
1: 네.
3: 이
0: 축복합니다.
3: 꿈과 소망도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0: 아멘.
3: 야, 이 평양에 가서 복음값 2호점.
1: 네.
3: 목사 말씀한 대로 3호점, 4호점 이루면 좋겠어요.
1: 예, 네. 아멘,
3: 아,
1: 아멘.
3: 기도해야 될것 같은데요.
1: 네.
0: 우리빵도 5병 2호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데
3: 할렐루야.
0: 예수빵은 열방의 모든 주린 자들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빵이 되어서
1: 아멘.
0: 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 아, 멋있습니다.
1: 네.
3: 아,
1: 우리 할렐루야. 지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차수민 전사님께서 또 잠깐 이동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자주 중간중간에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3: 목사님 그 앞에 이 4420님 기도했는 거예요?
0: 예, 한번 기도해
3: 주세요.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1: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3: 목사님 한번 기도하면
1: 예수라 때까지도 함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4420님 또 저기 경기도 성남에서 복음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여기 여수까지 또 바라보면서
3: 할렐루야.
0: 기도하고 실제로 또 움직이고 헌신하는 가운데 또 실제적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카페를 축복하시고
3: 아멘.
0: 그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 북한 땅을 적시게 되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0: 이 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또 고백하는 대로 평양 땅에 2호점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1: 아멘.
0: 북한 팔도에 2호, 3호, 4호, 5호 그 이상으로 흘러넘쳐서 통일 한반도를 통해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카페가 될 수 있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0: 하나님께서 입을 벌릴 때 벌린 대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 아멘.
0: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1: 아멘. 와, 우리 4420님은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4: 저는 경기도 성남 가면 저기 갖고
0: 옵니다. 올려주셨네요. 예.
1: 예.
0: 예. 복음 카페 예수라떼.
3: 그리고 제주 선교 그 사역이 단기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1: 네. 네. 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전파선교사 가입하시는 헌금은 우리 향후 북한이 열렸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미천입니다.
0: 아멘.
1: 그리고 이런 미천, 복음의 미천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매월 1구자 2만원입니다. 또 그렇지만 또 형편에 따라서 1만원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5만원 해주실 수도 있고 10만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 일시 헌금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500여의 기적. 이 500여의 기적의 헌금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복음으로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향후 70년간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 500여의 기적 헌금을 오늘 후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일시 헌금 50만원입니다. 일시 헌금 50만원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10번. 나눠서 매월 헌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만원씩 5번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50만원이 아니더라도 5만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5만원이 또 500만원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또 잘 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로도 받고 있는데요. 지역번호 061-659-3800-3800번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번입니다. 잠시 또 사연 듣고 오겠습니다.
5: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 제3국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님들이 북한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을 직접

0: 또 접촉할 수도 없고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극동방송국의 이 전파 방송은요, 참 하나님께서 북한에 교회가 없고 지도자가 없고 신학교가 없지만은 바로 이 극동방송국의 이 전파 매체를 통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한테는 라디오 한 대가 곧 교회고 목사님이고 성경학교 선생님인 것이죠.
1: 특별히 극동방송이 한 일은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신앙의 젖줄이다, 믿음의 젖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들은 듣고 있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걸 지금 와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0: 네, 우리는 모두 파송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들고 달려가는 일상의 삶의 발걸음의 파송자들입니다. 오늘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이어가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선교사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극동방송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의 삶에 그런 선교의 사명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질 줄 믿고 우리 함께 오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수빈 전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안내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메시지, 네. 문자 메시지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메시지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0: 아멘.
1: 매월 1구자고요. 1구자에 2만원입니다. 네.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 네, 그리고 기적으로도 일시 헌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엄연 목사님께서.

0: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 어병이의 기적 헌금은 국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감사하고 또 70년간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어서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복음방송이 북한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 일회성으로 함께 또 기적 헌금을 보내주시면 또 이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씩 10번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10만 원씩 5번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믿음으로 드릴 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0: 아멘. 우리 전남동부 국동방송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랑을 머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랑입니다. 귀한 손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는 그 귀한 헌금을 절대로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오직 순수 우리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사용하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우리 귀한 분들 모십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파라고 두 글자 그리고 일시 현금 아까 설명해 주셨던 대로 50만원 기적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일시 현금 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근데 제가 네. 선물을 주지 않나요?
0: 맞아요.
2: 맞죠. 네. 어떤 선물인가요?
1: 예. 선물 있다고
0: 제가 소개할까요? 들었는데. 아니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2: 아멘.
0: 감사하며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필사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파 선교사 가입하신 분들께는 성경 필사 노트,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헌금하신 분들은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3: 예, 저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0: 네.
3: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가 이 전남 동부 지역에 선교 뿌리를 이뤘거든요. 선교 뿌리가 이루어진데 군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여수까지 순천까지 왔는데 그 선교사님들 그 발자취를 보면 역사는 의의가 커요. 그래서 지금 여수 지역에 지금 이 우리 전남 국토방송 세워졌다는 것은요 의의가 커요. 여기가 지금 한 100만 정도 청취자가 있다고 하는데 여수 지역. 또 섬 지역도 포함지요.
0: 네.
3: 그다음에 순천 지역, 관양 지역, 보성 지역,
0: 네.
3: 좀 녹동 지역까지도 이렇게 들려진다는 네. 얘기 들었거든요.
0: 네.
3: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남 지역에 특별히 여수 지역, 이 춘천 지역, 이 동부 지역에 사신 분들이 이 전남 국동방송을 좀 사랑하고 24시간 이 순수 복음만을 네. 전해주고 있잖아요.
0: 네.
3: 그래서 우리가 좀 사이클만 맞추면 네.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지역 안에 사신 분들 또 지역 속에 함께 하신 분들이 이 전남 국동방송 특히 그리스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전남 국동방송 순수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좀 한 마음을 더 마음을 좀 모으고 네. 함께하는 그런 동력 사역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우리 전남동부 국동방송의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목사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외에도 국동방송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3: 그렇죠.
0: 예. 네. 지금은 우리가 얕은 수면에 반짝이는 것만 볼 수 있지 사실 이 사역이 이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이 과정까지 이어지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역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는 가끔씩 목사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국동방송이 없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울려지는 방송은 어떤 방송들일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국동방송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0: 저는 그걸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1: 그렇죠.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말씀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역사되고 있는 그 소망 기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연들이 그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0: 네.
1: 용기를 얻어. 어느 날 제가 방송을 하고 났는데 소망 기도 끝나고 났는데 네. 한번 찾아보신 거예요. 교회로 오셔가지고
0: 네. 네.
1: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0: 네.
1: 기도를 해 주시니까 소망이 생겼다고 희망이 생겼다고 네.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0: 네.
1: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 아니겠어요?
0: 아멘.
1: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순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전남 공동방송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0: 네.
1: 거죠.
0: 아멘.
1: 예.
0: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 북한 땅에 라디오가 없는 복음 방송이 없는 북한 땅은 어떤 땅일까? 우리가 네. 그 사역을 오늘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0: 우리 맞습니다. 엄연 목사님께서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북한은 사람이 직접 가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 극동방송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소리를 통해서 지금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0: 네.
2: 그 소리를 듣고 북한 땅을 떠나서 이곳 대한민국까지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0: 아, 네.
2: 예,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이 극동방송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 크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0: 네.
2: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수에는 처음 왔어요. 물론 이제 돌아보지 못하고 오후에 바로 가야 되지만
0: 앞으로 자주 왔으면 네. 좋겠어요.
2: 이 여수 땅에서 저 북한의 살이원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심고
0: 네.
2: 또 일본 이 일본이 이 땅에 누군가에게도 들려지지만 저 북한 땅에 그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일본의 소리를 듣고
0: 아, 네.
2: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0: 아멘, 아멘.
2: 그러니까 그 네.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아서 저도 응원하고 또 많은 분들 이 방송을 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다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 어떤 받은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차수빈 전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3: 네. 저는 이 극동방송이 정말 홀로 외롭게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0: 네.
3: 힘과 아까 사연자분 속에서 나왔던 그 말대로 생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이 없다면 정말 네 저희가 알 수 없는 또 힘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극동방송 사역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울지 마시고요.
3: 네. 저 울지 않습니다.
0: 네. 어떻게 또 오늘 가입 전파생명서 후원 가입을 하실지 우리 차수빈 전사님 오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3: 맞습니다.
0: 네.
3: 네. 전파 선교사란 극동방송이 방송 1분을 송출하는데 약 2만 원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월 1분 방송 송출을 책임지겠다고 월 후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문자 메시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메시지를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있습니다.
3: 네, 오병이어의 기적 헌금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헌금이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감사하며 70년간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어 이후로도 영원토록 복음방송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즐거이 드린 소년처럼 심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시금 50만 원입니다. 근데 이 5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5만 원씩 10번, 10만 원씩 5번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0: 네. 그리고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지역번호 061-659-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북한에 들었던 사연, 북한에서 라디오를 들었던 사연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 뭐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남들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저희 아버님께서 이 한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를 하셨거든요. 극동방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로 선교방송국이다라는 생각. 시작 바로 하면 들리는 소리가 뭐 대한민국 뭐 선교의 중심 뭐 이런 무슨 뭐 그게 반복돼서 계속 듣다 보니까 더욱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자기 전에 잠깐 라디오 녹음을 듣다가 잠들기도 해요. 되게 찬양 같은 거는 좀 많이 즐겨 듣고 은근하게 그러니까 사람 그 마음을 좀 녹인다고 할까?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있다라는 그런 희망. 그런 희망이 자꾸 생기고 평소에 믿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제가 탈북을 할 때도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밖에 안 나가요 어제. 솔직히 우리 북한 출신 분들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 생활, 그 생활이 싫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진리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누굴 쉽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고 이것은 내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했었던 그런 계기, 그런 출발점이 없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닌 거죠. 교회 나갈 일이 없는 거죠. 나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전념하고 살고 있겠죠. 지금.

0: 사실 오늘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여수 지역 전남동북 극동방송을 위한 모금방송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동방송은 13개 지사지만 하나의 지사입니다. 하나의 지사입니다. 하나의 방송국입니다. 오늘 여수에서 드리는 헌금이 극동방송에 또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AM 전파를 타고 멀리 쏩니다. 북한 북쪽으로 향합니다. 새벽마다 나갑니다. 근데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극동방송에 후원을 해주시면 이렇게 또 전파선교사 가입을 해주시면 네, 이 귀한 사역에 동참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AM 방송은 세상 방송은 돈이 안 된다고 다 닫고 있습니다. AM 방송이 왜냐면 듣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오직 우리 이 극동방송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방송 플러스 AM 방송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전파를 타고 복음을 싣고 쏩니다.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전기료가 듭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헌금이 그래서 전파 선교사라고 하는 거죠. 이 헌금을 오늘 우리가 우리 후원해 주실 귀한 분들을 우리가 모금 또 이렇게 모시고 있는 뭐라 할까요?
1: 모집.
0: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수빈 전사님.
1: 네. 매월 1구좌. 1구좌에 2만 원인데요. 네. 문자 메시지에 들어가셔서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메시지 전파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0원에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기적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제 일시금 50만원 근데 이게 또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5만원씩 10번 10만원씩 5번도 분납 가능합니다.
0: 네, 그리고 저는 50만원이 어떤 분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1: 맞습니다.
0: 어떤 분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0: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만큼 헌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시금으로 그래서 이 귀한 사역에 오늘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입니다. 500만 원도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500만 원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 그쵸.
0: 근데 이런 말이 나가네요, 목사님. 왜냐면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마음에 확신 좀 있는 것 같아요. 5천만 원도 괜찮 않습니다.
2: 그렇죠.
0: 하나님께서는 크게 벌리라라고 해. 내 손을 크게 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중에 이게 감동이시신 분은 시원하게 이렇게 방송 힘을 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2: 그렇죠.
0: 네.
2: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0: 아멘.
2: 말씀의 역사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 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줄 것이니.

0: 그리움 그러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1: 아멘.
0: 그다음 빌립보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아멘.
1: 아멘.
0: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 아멘.
1: 아멘.
0: 주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2: 아멘.
0: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엄유한 목사님께서도 좀 은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해주실 말씀이
3: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 홀로 오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 많이 보냈고요. 그 힘든 것들의 이유를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어서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복음을 알기 전이었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저에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나에게 그 이전에 없어서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오히려 만족함을 누리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1: 아멘.
3: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저도 지금은 새 자녀를 키우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이후부터 어떤 것이 나에게 있음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은혜로 내가 기뻐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으시고 채우시면서 저의 손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1: 네.
3: 그래서 그 기쁨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지만 이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1: 아멘, 아멘.
3: 오늘 이렇게 전파 선교를 통해서 내가 작은 어떤 것을 흘러보내는 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3: 그래서 정말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또 살아내는 그 것이 바로 전파 선교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같은 탈북민으로서 성경 통독도 같이 했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목회하시기 전에도 그리고 또 목회하시면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본인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풍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뭘 많이 사세요.
2: 그래요.
1: 그리고 또 기숙사하시는 생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후원하셨는지도 좀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3: 예, 저는 여기 오늘 우리 전도사님은 21살에 결혼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놀랐는데 한국에 와서 거의 처음 만나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는 24살에 우리 아내가 21살에 결혼을 했어요. 벌써 결혼 11년 차가 됐고 이제 아이 셋을 낳아서 키우는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 가장 변한 게 뭐냐면 나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도우셨다. 그리고 그 도우심의 손길은 북한에서부터 이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탈북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기적이 아니고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앞으로를 내다보니까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1: 아멘.
3: 그러면서 사실 성경 읽고 매일 5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주셨던 믿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서 순종함에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함에 가는 동안 이 지금까지 한 15년의 시간 15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자녀들도 교회도 사역도 또 지금도 저는 북한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정말 부족함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말씀은 실제이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1: 아멘.
3: 것들을
1: 아멘.
3: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탈북민 목회자이시면서도 부천에서 더드림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우리 엄요한 목사님께서 정말

0: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 뜨거운 열정으로.
1: 네, 맞습니다.
0: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 우리 남한의 우리 성도님들도 오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 놀라는 것은 네.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좀 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상태에서 재해석하게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2: 그 재해석할 때 북한의 모든 여정의 역사가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하기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나중에 그 역사가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0: 아멘.
2: 아멘. 지금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아멘. 역사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엄유한 목사님께서 중간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또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꽂혔거든요. 우리 차수빈 전사님께서
3: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0: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오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극동 방송에서는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극동 방송이 1분 방송을 송출하는 데 약 2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월 1분 방송 송출을 책임지겠다고 월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는데요. 네, 문자 메시지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메시지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네 남겨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감사하며 70년간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해주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어 이후로도 영원토록 복음방송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즐거이 드린 소년처럼 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시금 50만 원, 이 일시금 50만 원을 한 번에 내지 않더라도 5만 원씩 10번, 10만 원씩 5번 분납 가능합니다.
0: 네,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 지역번호 061-659-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맡은 순서는 여기까지. 우리 오늘 정말 많은 우리 네 분이 함께 이 축제장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이름 전파 선교사를 함께 동참하며 헌신의 또 이렇게 요청을 함께 이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한 분씩 또 인사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 아, 작년에도 또 그 앞에도 이 전파 선교사 모집 방송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파 선교의 중요성의 의의를 생각할 때 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데요. 로마 10장 14,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주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3: 아멘.
2: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늘 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이셔서 30배, 60배,
0: 아멘.
2: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4: 예, 저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정말 저부터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이곳에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 열매가 바로 나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또 북한 땅에 흘러들어가서 많은 죽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결국은 또 이곳에서 또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또 그 들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함께 동참한다면 저는 정말 복음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사건이잖아요.
0: 아멘.
4: 우리를 먼저는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0: 아멘.
4: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

0: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함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1: 네, 앞선 목사님 분들이 너무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벌써부터 부담이 왜 또 마지막인지 하필. 네,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이런 사역의 귀중함이 가슴으로 좀 다가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 선교사와 함께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진행자 서인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계속해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시 이 시간에 오 해피데이로 인사드리고 있죠.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1: 네, 저도 다시 인사드립니다. 슈아그림 김정성 목사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계시죠? 전파 선교사는 극동 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극동 방송 전파 선교사다 이렇게 명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 전파라고 문자 네. 보내는 일,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여러분이 방송 1분을 꼭 책임져 주시기를
0: 그렇습니다.
1: 바랍니다.
0: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매달 방송 1분 2분 정기 후원하시면서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3시까지 2시간 동안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도전해 주실 분 현천중앙교회를 섬기시는 박주열 목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입니다.
0: 네. 와, 반갑습니다. 목사님.
2: 반갑습니다.
1: 네. 목사님 오시면서 오늘 방송 쭉 들으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2: 왜 그 전파 선교사가 필요한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1: 네.
2: 우리 성도들과 함께

0: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고민하고 네. 또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1: 예, 아, 그렇군요.
2: 사실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오늘 그런 것을 깨달음을 얻고 네. 감동에 대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오늘이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습니다.
2: 목사님.
1: 맞습니다. 1년 동안에 이 날 하루거든요. 하루.
2: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진 물질을 단순히 후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1: 네.
2: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숟가락 얹는다.
1: 와, 맞아요. 숟가락 얹는다.
2: 자, 기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시지만요.
1: 맞습니다.
2: 숟가락을 얹으려면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2: 손을 내밀어서 숟가락을 들어야 되고 맞죠. 상에 얹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파라고 남기시는 게 그렇게 숟가락 얹는 행위입니다.
1: 그러니까요. 숟가락을 예. 얹어야 먹을 수 있어요.
2: 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맛있는
1: 그러니까.
2: 우리는 이제 열매, 네. 기대들.
1: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할렐루야.
1: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거든요.
2: 네.
1: 분명히 복음 전파하실 거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아, 텐데 오늘 좀 끼워주세요 하는 네. 마음으로 숟가락 좀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2: 목사님 이게 네. 다들 좋은 거는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데
0: 네. 그렇죠.
2: 그런데 내 나만 빠지면 뭔가 소외감이 있거든요.
0: 그렇죠.
2: 예.
0: 그러니까 저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2: 네.
0: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니까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아 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더 해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에
1: 맞아요,
0: 또
1: 맞아요.
0: 가족들과 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 네.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분들은 오늘은 믿음의 크기를 키워보세요.
1: 그렇죠.
2: 자 내가 방송 1분을 책임졌다면 이제는 2분 책임져 보시고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우리는 뭐 가족 그렇죠. 다 하고 있어요 하면 제가 도전 드릴게요.
1: 네.
2: 조금 전에도 우리 서인철 PD와 함께 많은 탈북민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 네. 주셨지만 북한의 한 영혼을 여러분이 오늘 입양하는 날이에요. 북녘 땅에서 이 그렇죠. 방송 극동 방송을 듣고 있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뭐 남미나 이런 정글에서 있는 또 저쪽에 중동에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을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참
1: 맞아요.
2: 많이 심고
1: 후원하고 있죠.
2: 그렇죠. 후원하고 있잖아요. 뭐 우물을 파는 일,
1: 맞습니다.
2: 태양광 뭐 다양한 선교사 얘기하는데 우리의 정작 동포들
1: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님.
2: 예.
0: 그렇죠.
2: 북녘 동포들을 오늘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자를 더 하시는 거예요.
1: 맞아요.
2: 자,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샵 9750번으로 뭐라고 남기시면 정기연금 함께 하실 수 있죠?
1: 네, 정기연금 전파라고 전파. 남겨주시면
2: 예?
1: 월 2만 원
2: 그렇습니다.
1: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자, 그리고 목사님 오늘 저희가 올해가
0: 네.
2: 극동방송이 사역이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0: 70년. 축하합니다.
2: 1956년
1: 네.
2: 전쟁의 폐허가 있던 이 땅에 우리 극동방송이 세워진 그 의미는 목사님 아시죠?
1: 네.
2: 북땅에 복음을 전하게
0: 그렇죠.
1: 그렇죠.
2: 선교사 갈 수 없는 것에. 목사님 지금도 보니까 북한이나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하는 게 이제 어려워요. 북한에는 복음을 보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0: 그렇죠.
2: 네.
0: 저희들 그 저희 교회에도 북한 탈북민이라고 하죠.
2: 네.
0: 그 뭐 세토민이라고
1: 네,
0: 했는데
1: 네,
0: 그분들이
1: 네.
0: 두 분 계세요.
2: 오.
0: 계시는데
2: 네.
0: 들어보면 참 야 정말 그렇구나 생각지도 못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2: 네.
0: 힘들게 하셨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제가 어쩌면 도전을 받고 좀 부끄럽기도 해요. 아, 힘들면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왜 그분은 새벽기도에 안 나오냐고 막 그러셔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가서 살아보시지 않으면
1: 그렇죠,
0: 모르는
1: 그렇죠.
0: 상황인데 네. 그래도 우리는 힘든 건 힘들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2: 네. 모두가 다 삶이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0: 그렇죠.
2: 동역 땅에게
1: 네.
2: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목사님
1: 네.
2: 복음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1: 맞습니다. 복음밖에 우리가 전해줄 수 없고요.
2: 네.
1: 지금 뭐 우리가 먹을 것을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이
0: 그렇죠.
1: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2: 그런데
1: 예. 극동을 통해서 북한에 지금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2: 네.
1: 이 일에 더 힘있게 우리가 입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좀 한 명을 더 후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문자를 봤는데 예전에 초등학생이래요.
2: 네.
1: 극동방송이 북한까지 가요? 그러면 나 후원할래요.
0: 아, 그래요?
1: 초등학생이 그랬어요. 네. 우리 그 정도의 열정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네. 아멘.

0: 저 북녘당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1: 네.
0: 가장 최고의 가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1: 맞습니다.
0: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9750번으로 오늘은 그래서 70년의 극동방송의 사역에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것도 기적이거든요.
1: 맞아요.
0: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게,
1: 맞아요.
0: 더 아름답게, 그리고 여러분이 더 즐겁고 기쁘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1: 그렇죠.
0: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을 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극동방송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의 일을 추청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여러분
1: 맞습니다.
0: 들으시면서, 아, 그래, 그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기대합니다. 또 응원합니다. 극동방송의 앞으로의 복음 전파 사역, 또 북방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일시헌금도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를 오병이어 헌금이다.
0: 네.
1: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한 구좌에 50만 원.
0: 네.
1: 50만 원 정도를 좀 우리가 같이 좀 일시헌금으로 들여서
0: 그래요.
1: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가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이거든요.
0: 아멘.
1: 계속 갈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0: 네. 오늘 이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는
1: 영원히.
0: 앞으로도 우리 전파 선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일시헌금은 기적!
1: 기적.
0: 기적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7133님이, 1시가 되기 조금 전에
1: 네,
0: 기적이라고
1: 기적.
0: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 네.
0: 계좌번호 받으신 거에 입금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1: 그렇습니다.
0: 전파라고 남기시면 링크가 하나 답장이 갈 거예요.
1: 맞습니다.
0: 네,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 해보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1: 전화.
0: 됩니다.
1: 맞습니다.
0: 혹시 전화번호
1: 네,
0: 아시나요?
1: 그럼요. 전화는요, 061-650-3800, 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금 나와 계시지만 목사님 저희 전남 네. 동부 극동 방송도 벌써 개국한 지 11년이 됐대요.
1: 아, 그렇죠.
0: 목사님 처음부터 아마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1: 저는 그 개국 처음은 아니고 네. 중간에 이제 환유하게 됐었는데 네. 지금까지 또 불러주시고 저를 왜 이렇게 자꾸 불러주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0: 목사님 참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그래도 하루에 수시로 계속 들으시는 이유가 네. 하나님을 매 순간 계속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네. 그 틀면 말씀, 틀면 찬양, 그리고 틀면 또 말씀 찬양 이렇게 다른 그 광고가 없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언제나 마음 놓고 믿고 듣는 그 방송이다라고 저에게도 가끔 뭐 문자나 뭐 만나면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네. 아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해주시는 말씀은 목소리보다 얼굴이 더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2: 워낙 잘생기셔서 목사님.
1: 그걸 그러니까요. 이제 숨길 수밖에 없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늘 들으시구나. 네. 그래서 저는 몰랐지만 들으시구나라는 네. 그 예상. 그러니까요. 놀래기도 합니다.
2: 네.
0: 사실은 목사님 이 방송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2: 그럼요.
0: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는 저희 극동방송의 의지와 그래서 이 방송이 곳곳에 닿는 곳곳마다 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2: 맞습니다.
0: 거예요. 이 기적의 간증들을 아마 우리 목사님도
2: 너무 많죠.
0: 김종수 목사님도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2: 그럼요.
0: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삶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살아나고 야 이거를 사람의 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 맞아요. 우리가 한마디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전파로 전해진 말씀과 찬양이 네. 생명을 살리거든요.
0: 아멘.
2: 우리 김상균 PD님도 대전에 계셨었지만 네. 대전에서 어떤 분이 목숨을 좀 이렇게 끊으려고 하시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시아그림 저희 항해자를 들으신 거예요.
0: 네.
2: 들으시고 너무 힘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생명 끊는 거를 좀 포기하고 다시 열심히 살다가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고 어느 날 가다가 항해자가 나오는 걸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꼭 좀 전해달라고. 항해자 부른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 살려서 이렇게 네. 열심히 살고 네. 있다고.

0: 꼭 좀 전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경 본부장님이었죠. 그분이 전화 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1: 참 이 방송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극동 방송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그 가운데 저희 극동 방송이 쓰임 받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0: 그 통로죠, 통로.
1: 저희 방송도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0: 네.
1: 그리고
0: 맞아요.
1: 계속해서 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기적을 베푸실, 일으키실 또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은 여러분도 함께 기대하셔야 돼요.
0: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예. 네. 자, 오늘 그래서 샵 9750번입니다. 문자 받는 번호란에
0: 그렇죠.
1: 우물정이에요. 우물정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로 이렇게 두 개, 짝대기 두 개, 네. 세로로 두 개예요.
2: 아, 그렇습니까?
1: 예. 아니면 샵 표시라고 하고 그래도 그거 누르시고 9750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죠. 내용에다가 전파라고 남기시면 아, 여러분은 매달 나는 2만 원, 4만 원 이렇게 후원하겠다라는 표시고요.
0: 그렇죠.
1: 기적이라고 남기시면 일시연금으로
0: 맞습니다.
1: 나는 매달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한 번에 하나님께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그 삶의 기적을 내 삶에도
0: 네.
1: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0: 그렇죠.
1: 기적 일시연금에 한 번.
2: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두 시간이잖아요.
0: 네.
2: 제가 함께 맡은 시간이
0: 네.
2: 그때 기적을 좀 보고 싶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네.
0: 또 5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그거 하고 싶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10만 원씩 5번도 괜찮고
1: 네.
0: 5만 원씩 10번도 괜찮고 계속 나눠서 해도 되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2: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
2: 네.
0: 같아요.
2: 네.
1: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할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게 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주저하지 마세요. 감동 흩트지 마시고
0: 네.
1: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샵 9750번으로 아 이렇게 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으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라는 귀한 마음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어려우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061-650-3800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수습을 하다 안 돼서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갔다가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핸들을 돌려서 이제는 죽고자 했던 힘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아, 방송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구나. 이 일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전파 선교사로 동참하게 되었고 제 아내도 역시 차는 항상 그 주파수를 맞춰놓고 항상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늘 이야기하다가 그 전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면 극동방송부터 이렇게 틀고 하는 그래서 방송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겠다. 또 그 일에 부족하지만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0: 하루하루 참 우리 삶이 바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극동방송에

0: 정신이 살다 없이 살다 보면 그동안에 내 어떤 뭐 경험 그리고 해왔던 어떤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은 아 이거 안 될 거야 될 거야 그러다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제 자신이 네. 결국에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그렇죠. 연약한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극동방송 틀어놓으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하실지 몰라요.
1: 네.
0: 말씀으로
1: 맞아요.
0: 찬양으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찬양도 이제 역전되리라 흐르고 있지만
1: 네.
0: 하나님이 지금 내 이 힘든 상황에 역전될 거야 힘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1: 네, 맞아요.
0: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1: 맞아요.
0: 극동방송을 들어야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죠. 더 자주 들릴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틀어놓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역전되리라는 어떤 분이요. 학원 선교하다가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0: 네.
1: 애들이 이게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애들이 없어진 거죠. 매일 교회를 다니다가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쉬자. 그러다가 덜컥 겁이 나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이 찬양이 전주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 역전되리라가 나온 거예요.
0: 네.
1: 이분이요.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 역전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서요. 담대하게 기다리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배, 세 배 막 너무 부흥시켜가지고요.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학원 선교하고 있다고 네. 고백해 주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담대해집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2: 네. 성령의 감화, 네. 감동, 교통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2: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을 주실 때에 어떤 한순간에 몰아서 주시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1: 네.
2: 주실 수 있도록 네. 그 열려있는 길, 그게 다른 것에 막히지 않도록 항상 찬양 말씀, 찬양 말씀으로 주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배려해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이렇게 그 장을 열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도구가 그 네. 창이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
0: 아멘. 네. 아멘.
1: 맞습니다.
0: 합력해서 여러분이 합력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이 전파 선교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기적과 은혜는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 네.
1: 맞습니다.
0: 내가 은혜 충만해지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전파선교사로 또 기적이라는 헌금으로 함께할 때 여러분 마음가운데 분명 하나님 주시는
1: 네.
0: 큰 기쁨과 감동이 은혜가 있을
1: 맞습니다.
0: 거예요.
2: 네.
1: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0: 아멘.
1: 뭔가 순종해야 되는데 네. 망설이고 그랬을 때는
2: 미르죠.
1: 뭔가 조금 그래요.
2: 그런데
1: 순종하는 순간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2: 그렇죠.
1: 네.
2: 지금 저는 그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기에서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 그런데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 이것이 내 권리와 또 자유가 있잖아요.
1: 네.
2: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할 때 교회가 정말 풍성해지더라라는 걸 지금 문제 속에서
1: 네.
2: 고린도 교회 문제 속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파 선교사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잖아요. 안 할 권리도 있잖아요.
1: 네.
2: 자유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본다면
0: 아멘.
2: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분명히 해나가실 줄로 저는 믿어져요.
1: 네, 네,
2: 그래서
1: 맞아요.
2: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 그렇죠.
0: 하나님이 네. 어떤 일을 그래서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베푸실까. 오늘 자녀의 이름으로든 또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으로든 전도 대상자든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또 교회 이름으로든 많은 분들이 바라실 거예요.
1: 맞아요.
2: 그렇죠.
0: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근데 선교사로 여러분이 먼저 세울 때 그리고 기적이라는 거를 기대할 때 하나님 그거에 응답하신다.
1: 맞아요.
0: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귀 싹 닫고 입 싹 닫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1: 맞아요.
0: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 먼저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0: 전파해서 보내주세요. 보내는 복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방송을 보내주세요. 기적이라고 남기셔서 하나님 하실 일들에 함께 기적을 기대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하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샵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매달 정기적으로 한 구자 저희가 방송 1분 송출하는데 맞습니다. 2만 원으로
1: 2만 원.
0: 예,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매달 후원하실 분 전파 선교사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일시원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일시원금 어려우시면요. 10만 원씩 다섯 번도 괜찮고요. 5만 원씩 10만 원 10개월도 괜찮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내 이름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그 이름들을 좀 많이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0: 네.
1: 아무것도 아닌 방송이 아니라 내 이름이 불리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이름 올려주십시오.
0: 네. 목사님 제가 이제 이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을 해마다 또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서
1: 네.
0: 참 많은 이 전파 선교사
2: 네.
0: 그리고 후원자분들의 사연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드렸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 네.
0: 한 분의 사연이 생각이 나는 게 이분은 일정한 어떤 직업이 없으세요. 남편도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자기의 힘으로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도 있고 하지만 내가 번 것으로 내가 그 땀 흘려서 흘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폐지를 주러 다니세요.
1: 네.
0: 그렇게 한 지 10년이 되죠. 극동방송에
2: 후원.
0: 내 이름으로 후원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야, 어떤 믿음이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1: 네.
0: 때로는 정말 땡볕에 땀을 흘리기도 하고,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리어카 가득히 이렇게 싣고 가도
1: 네, 맞아요.
0: 만 원 얼마 말까?
2: 네.
0: 그렇게 수고하는데 이분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1: 드릴 수 있어서.
0: 그리고 극동 방송을 내가 보내는 이 방송 1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걸 기대하시니까.
2: 그렇죠.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0: 예.
2: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그 몸신자를 쓰는데
1: 네.
2: 그분 생각이 나는 게 그분은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헌신하는구나 몸을 드리고 있구나 근데 그 몸을 드리면서 또 전파선교사로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 그 몸 정말로 받으실 줄로
0: 아멘.
2: 믿어지네요.
0: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우리가 넉넉지 않은데도 드리는 거잖아요.
2: 네.
0: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0: 목사님 뭐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지역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또 오늘도 이제 오는데 하나님 저도 이제 심고 싶은데 이번에는 또 제가 어떻게 아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 처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1: 네네.
0: 커피 뭐 그런 단가입니다. 한 잔에 5천 원, 6천 원 하는 것보다 그냥 천 원, 2천 원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사 먹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집에서 스틱 커피 사 먹고 그러면서 아끼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은 일정하고
1: 그렇죠, 정해져
0: 하나님께
1: 있고.
0: 드려야 될 거는 이런 감동은 수시로 와요. 근데 그거에 제가 약간 한 발 빼고 하는 제 모습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2: 나는 다 하면서 그게
0: 맞아요.
2: 자기 권리를
0: 네.
2: 제안하면서 다른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그렇게
0: 네.
2: 그 헌신 아닐까요?
0: 아니 그래서 이제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저녁을 먹을 때 생삼겹 먹기보다 조금 더 아껴서
1: 냉삼겹?
0: 냉삼 먹고 아니 그렇게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예.
1: 네.
0: 네, 그리고 즐거운 시간 그냥 가시면 되는
2: 근데
0: 거고.
2: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0: 그럼요.
2: 목적.
0: 그럼요.
1: 그러니까.
0: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제가 그래서 전 다달이 통장을 봐요. 어느 지역에 전파선교사 이렇게 또 나갔구나. 때로는 아 내가 이 지역도 전파선교사 하고 있었나 잊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아 내가 이 지역에도 내가 후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했구나. 저는 지금 그 구호 단체 있잖아요.
1: 네.
0: 좋은 이유 그런데
1: 네네.
0: 벌써 거기도 15년 됐는데 못 끊겠는 거예요.

0: 제가 꺼내면 거기에서 제가 후원을 학교 다니는 애가
1: 그러니까
0: 그러면 어떡할까?
1: 맞아요.
0: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2: 그렇죠.
0: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사람이 듣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예.
2: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물질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손을 벌리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와, 저렇게 너무 맨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것은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네. 의미 부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1: 네.
2: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쓰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길 원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지금 전하고 있다고 아멘. 봅니다.
1: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찾고 계신 거죠.
0: 네. 오늘은 사람. 그래서 계속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동역해야 될 이유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 그렇죠.
0: 네. 결국에는 하나예요, 여러분.
2: 같은 말이죠.
0: 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2: 그렇죠.
1: 맞습니다.
0: 근데 여러분만의 이유를 저희 이야기들 가운데 찾으세요.
2: 네.
0: 목사님은 그래서 찬양으로 그렇게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말씀 전하시며 또 목양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그 일로 동참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저희 셋의 이 외침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1: 맞습니다.
0: 자, 문자로 지금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문자로요. 샵 975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750 우물정 9750 우비요. 전파 보내주시면 1분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매달 2만 원 헌금하실 수 있고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일시 헌금이 있습니다. 50만 원입니다.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061 659-3800번 아마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른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네. 문자나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061 659-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에 전파수 교사님들이 참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분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그동안 극동방송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1: 그렇습니다.
0: 네, 증거하셔야 돼요. 아, 내가 전파선 교사로 했더니 이렇게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더 크게 가까워졌습니다. 느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늘 간증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문자가 지금 멈췄어요, 여러분. 샵 9750번으로 간증의 은혜의 나눔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 분의 사연을 지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이분은 극동방송 듣고요. 이렇게 변화되신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병이 참 많았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도 공감되시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샵 9750번으로 전파 또는 50만 원 일시연금입니다.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무릎 꿇고 형편이 어려워서 야간 중학교 졸업하고 야간 고등학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몸이 뚱뚱 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만성 신장염이래요. 제가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15년을 했어요. 근데 끝나면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요. 이제 행길 건너려면 그 파란 신호등 될 때까지 이제 앉아 있어요. 잠깐도 못 서 있어. 어지러워갖고. 그럼 이제 할머니들도 보따리를 들고 히히카 걸어가는 거 보면 아버지 저기 할머니들도 저렇게 씩씩하고 걸어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집에 가면 너무 죽었으니까 문 잠그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막 찬양 나오면요. 막 큰 소리로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큰 시간을 그렇게 따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막 힘이 나는지 그 당시에는 향수라도 떼잡을 것 같아요. 자매님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때를 사는데 이렇게.

0: 병들었는데 원망이 안 되냐고. 원망은 무슨 원망이냐고. 내가 만약에 안 아팠으면 하나님도 물러고 떠났을 텐데 내가 아픈 바람에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어떻게 원망이 되냐고. 항상 극동방송 가까이 하고 찬양 나오면 따로 부르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우울할 새도 없고 진짜 극동방송 아니었으면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1: 어릴 때부터 질병에 시달렸던 이 권사님은 참 건강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2: 그렇죠.
1: 그러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도 저 할머니처럼 뛰어가는 할머니처럼 저도 건강하게 돼서 뛰어가고 싶어요. 네. 병원 갔다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 그냥 축 처지잖아요.
3: 맞아요.
1: 근데 극동방송을 집에 틀어놓고 있으니까 거기 나오는 찬양으로 막 새힘이 올리는 거예요. 황소처럼 이런 새힘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지 않으세요?
3: 맞습니다.
1: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은 목사님 우리가 기적이라는 걸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데
2: 그렇죠.
1: 그냥 순간순간에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2: 네.
1: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런 모든 게 다 기적이더라고요.
2: 기적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고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하셨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은 그 기적을 수시로 때때로 날마다 지금도 주시는데 모르고 있는 나. 근데 그 알게 할 수 있는 통로 이 방송 매체가 아닌가.
1: 아멘. 네. 아. 네.
2: 괜찮았어요?
1: 네, 그럼요. 발견하는 것이다.
3: 발견하는 네.
1: 기적은 발견하는 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삶에 항상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3: 그렇습니다.
1: 오늘 그 기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눈을 뜨시고요. 더 기대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3: 맞아요. 저도 발견하자면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고요.
1: 네.
3: 오늘 듣고 계신 게 기적이고요.
1: 네.
3: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결단할 수 있다면 위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아멘.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네. 아멘. 자,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기세요. 오늘 아까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기적, 기적,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베풀어지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3: 맞아.
1: 아직 결단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결단하실 시간이 됐어요.
3: 맞습니다.
1: 자, 샵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거나 매달 저는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우리 지역에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네.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4만 원씩 형편은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마음으로 전파.
3: 전파라고
1: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또 선물도 준비를 했잖아요.
3: 맞습니다. 네. 네.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과 필사 노트를 드리는데요. 양장본이라고 그러죠. 이거 너무
1: 맞아요.
3: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고요. 그 안에 보면 찬송가 가사를 필사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1: 예.
3: 이 찬송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 스토리가 있고요.
1: 네.
3: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언들이 있습니다.
1: 네.
3: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할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감사 제목 쓰는 자리까지 있어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에 한 번씩 쓰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3: 감사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딱 펼치니까 명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찬송가는 우리를 세속적인 걱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현실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페니 크로스비. 이렇게
1: 아, 네.
3: 되어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찬송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전파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정말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네.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은 축복과 평안이 있지 않을까.
1: 아멘. 네. 아멘.
2: 저도 그 책을 좀 봐서 매일 좀 적고 싶네요.
1: 네.
2: 저도 기도할 때
3: 네.
2: 정의롭게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3: 네.
2: 그때 기도할 때에 다른 거 없이 두 가지를 하면 참 좋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3: 네.
2: 이 한마디와 함께 찬양만 하는 겁니다.
1: 네.
2: 그러면은 내 속에 흐르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3: 네.
2: 너무나 하나님은 찬양 속에서 나와 교제하시고 새
1: 아멘.
2: 힘을 주시는 그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자리. 그 찬양 노트 참 너무 좋네요.
3: 너무 좋고요. 여기 QR코드도 있어서요. QR코드를 찍으셔서
2: 네.
3: 누르시면요. 이 찬송이 나와요. 들으시면서 할 수가 있어요.
2: 그 책 네.

0: 직접 만드신 거예요?
1: 네. 직접 극동방송에서 만든
0: 거예요. 아, 그럼 저는 목사님 만드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네,
1: 극동방송에서 만든 거예요. 아, 오늘 모두 드립니다.
2: 오늘 아유. 참여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네. 드릴 수 있는 기호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같이 남겨주시면
1: 기도 제목 남겨주세요.
2: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있는데
0: 저 책이 기적의 시작이 아닐까요?
2: 아멘. 네.
1: 맞습니다.
2: 아멘. 네. 저 찬송에 우리가 이제 이 찬송가에 있는 모든 가사가 사실은 적게는 막 수십 년에서 많게는 맞아요. 수백 년 동안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불리고 맞아요. 또 은혜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아까 페니 크로스비의 그 이야기처럼 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1: 그러니까요.
2: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에 오늘 전파 선교사로 그리고 되어주셨어요. 그냥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계속 들으시면서 네. 찬송과 함께 필사해 주세요.
1: 그러니까
2: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맞습니다.
2: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1: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샵 9750으로 내가 한 달에 2만원 1분 책임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일시원금으로 50만원 드리기 원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제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양강도 해산에서 온 이소라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의 라디오를 들은 것은 17살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궁금하고 새로운 것이 민감한 시기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 라디오 그 주파수를 돌리지 못하게 이제 피대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그 봉인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를 왜 듣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를 붙이지 하고서 이제 드라이브로 뒤를 풀었습니다. 풀고 이제 그 피대를 맞췄습니다. 돌리다 보니 일본 말도 들려요. 이제 그리고 러시아어도 들리고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또 얼마나 좋잖아요.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동방송 이제 라디오였어요.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그때 2부였나 봐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지? 예. 무슨 명절인데 이제 명절이라고 서울역 큰 트리를 세웠나 봐요. 이제 그 트리를 말로 저는 듣는 거니까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애들이 즐겁게 이제 그 밑에서 놀고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고 선물들을 서로 이제 연인들이 이제 네. 교환하는 선물들을 서로 싸들고 다니고 연인들이 서로 이제 목도리를 다 같이 커플로 하고 도대체 저거는 무슨 말이지? 정말 이제 궁금증이 너무 많았어요. 레시바 북한이 없죠. 그냥 이불 속에서 볼륨을 최대로 이제 낮춰놓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들어야죠. 이제 네. 세상을 모를 때보다도 아니까 더 마음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사실은 네. 이 인간 세상에 한번 이렇게 태어나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네. 맞나 이렇게 싶고요. 나의 목소리를 내 마음의 목소리를 한 번도 진심의 목소리를 내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사실은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계속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오신 타이북민이세요.
2: 네.
1: 북한 땅에서 극동방송을 들으신 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이 시간이 이제 OAP데이가 방송이 되는 그렇죠.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 들으신 분들의 간증을 저희가 찾아서 네. 이제 들려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겠어요. 여러분이 보내셨기 때문이거든요.
2: 그렇죠.
1: 야, 이분이 한국에는 무슨 뭐 명절 겨울에 크리스마스라는 건 북한에 없으니까
2: 그렇죠.
1: 거기서 뭐 이렇게 선물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서 탈북민 분들이요 참 소망이 없는 곳에서 탈북 과정이든 또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된다는 어떤 기대를 삶에 대한

0: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게 저는 참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극동방송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1: 네, 예. 맞아요.
0: 저 북녘당의 목사님 탈북민 아니 그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좀 아세요?
1: 저는 제가 듣기로는 40만에서 50만으로 추정한다고 들었어요.
0: 맞아요. 네. 적게는 20만에서
1: 어마어마한 거죠.
0: 많게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50만 정도 그런다고 합니다. 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1: 전파밖에 없어요. 진짜로.
0: 네, 중국에 있는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도 이제 거의 다 추방을 당하셨고 또 어떤 뭐 대북 풍선이나 라디오나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하지만 그곳에 여전히 갈급해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 남쪽 여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낸다고 아니 우리가 진짜 전파 선교사 하는 게 그곳에 어떻게 닿겠어? 됩니다.
1: 네, 맞아.
0: 모든 극동 방송에 이런 헌금들이 모여서 제주를 통해서 대부도의 AM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목사님 우리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이 통일 이후에 북한에 어디에 극동 방송 세우는지 아세요?
2: 글쎄요.
0: 네, 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0: 거기 그 찬송가 책자의 맨 뒷장에 보면은 우리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이 북한에 세워질 곳 바로 사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2: 사리원. 아, 들어보기는 했었는데.
0: 그렇죠. 아, 네. 여러분이 이렇게 전파 선교사 해주시고 또 기적의 헌금을 하시는 거는 이렇게 북방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1: 개성 바로 위에 있는 사리원이고요.
0: 맞아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보내는 헌금을 통해서 저 북한 땅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오고요. 이렇게 아까 우리 이소라 집사님처럼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래서 탈북할 때 목사님 다른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극동방송 하도 들으신 분들은 주기도문 그렇게 외우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매일 나오니까 네. 그냥 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네. 탈북 과정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여기 와서도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시고 우리 목사님 교회도 계신 것처럼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저도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아.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제 박석순 목사님이라고 거의 성자처럼 여기 이곳에서는 알려져 있죠. 그분 딸이에요.
1: 네.
2: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셨다 보니 그리고 이제 남한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더라도 출석부 옆에 딱 적혀져 있대. 기독교인.
1: 아.
2: 그러니까 차별을 받는 거예요.
0: 그렇죠.
2: 그러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거. 그 어렸을 때 받았던 믿음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게 그렇게 하면서도 이 그 김일성 사진 거기에 파리똥 하나라도 묻어 있으면 잡혀간대.
0: 맞아요.
2: 그 정도로 했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전파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 한 가지. 근데 이상해 거기에도 TV는 있대요. 전기는 안 들어와도. 전기를 안 들어도 TV라도
0: 자가 발전기를 해요.
2: 예.
0: 네. 아, 그래서 네. 석유를 구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북한에서 태양 그 전지판 있잖아요. 그 패널을 구해 가지고 중국산 그런 거에서 자가 발전을 많이 해요.
2: 집에서.
0: 맞아요.
2: 그래서 네. 그렇게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TV는 있었고 근데 그걸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 라디오를 그러므로 인해서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못 믿었대요. 와서 보니까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근데 가서 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0: 네.
2: 알려주고 싶은데 갈 길은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파로나마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1: 이게 사실 저도 북한 선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사실 별로 없다가도 네.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운전하면서인지 한번 들어봤는데 그 음성 기억나실 거예요. 극동방송 없음 못 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이 살아도 극동방송 의지하며 살 겁니다. 잘 들려서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저분들은 진짜 생명 같은 거구나.
0: 아멘.
1: 네. 어쩌면 우리는 그냥 관심 없이 살 수 있지만 극동방송이 전해지는 이 전파가 그냥 저는 이거를 삽니다. 아멘. 라고 말하는 네. 북한 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원이 40에서 50만 명이라니까요.
2: 근데 여기에서 방송을 듣는 것과
1: 네.
2: 거기에서 이 방송을 듣는 것 느낌은 다를걸요.
0: 갈급하잖아요. 네. 삶이 힘들

0: 잖아요.
1: 맞아요.
0: 의지할 곳을 찾고 싶은데 그것을 그렇죠. 극동 방송 남쪽에 들리는 남쪽 말이니까 처음엔 들었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밤에 들리니까
0: 그렇습니다.
1: 밤에 주로 들으니까 몰래 듣는데
0: 여기 여수에서는 아마 AM 엄청 잘 잡힐 거예요.
1: 여기서는
0: 아, 예, 우리 1566 우리 제주 극동 방송 AM이 이게 제주에서 쏘지만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응원하는 전파거든요. 이게 민간 방송 최대 출력입니다.
1: 네.
0: 아마 여기 여수에 예전에 아세아 방송이 많이 들렸어요.
2: 아, 그렇죠. 맞아요.
0: 그랬죠? 맞아요. 아세아 네. 방송이 지금 제주 극동 방송인데
2: 네.
0: 이것이 북한에도 너무나 잘 들리는 게 제가 3년 전에 블라디보스토크 가 봤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모니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의 사장님과 함께. 그 잘 나오나? 진짜 새벽에요. 와, 너무나 생생하게 깨끗하게 들리는 거예요.
2: 네. 그 제주에서 쏜 거가요?
0: 그래요.
2: 어.
0: 대부도에서 쏜 거랑 이 제주에서 쏜 게 너무나 잘 들리는데, 아니, 러시아에서 이렇게 잘 들리면 북한에서는 당연히.
2: 그렇죠.
0: 야, 제가요. 약간 소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닭살에 돋으면서,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 그러니까. 듣고 있을 거 아니야?
1: 맞아.
0: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제주극동방송에 이제 방송부장으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계속 감동되시는 분들은, 샵9750번으로 전파 또는 네. 기적이라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아요. 매달 후원 전파, 일시연금은 기적인데요. 목사님, 제가 전파선교사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전에는, 후원 방송할 때는 뭔가 내 월급 위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내 월급, 혹시 이렇게 방송사 어려워지면 이럴까봐 괜히 영업하는.
2: 너무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0: 영업하는 것 같고.
2: 네네.
0: 그래서 그게 마음에 조금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2: 그랬군요.
0: 왜 우리 회사는 다른 방송사처럼 광고도 좀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런 게 약간 아쉬운 소리잖아요.
2: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제주 극동 방송을 갔어요. 거기는 우리 여수보다 문자도 더 안 와요. 성도도 더 없어요. 네. 탈북민 분들이 제주 극동 방송, 여러분도 제주에 놀러 가시면 꼭 제주 극동 방송 가셔야 돼요.
1: 거기 박물관처럼 돼 있죠.
0: 거기 전시관에 가면
2: 네.
0: 북한 성도가 보낸 편지, 헌금 이런 게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막 우세요. 내가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숨어 있을 때 극동방송 들으면서 탈북에 대해서 정보 얻고 도움 얻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1: 그러니까
0: 진짜 극동방송 북한에 듣는 사람이 있다고 탈북민분들이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습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제가 어떤 진짜 큰 망치로 뒷동산 딱 맞은 것처럼 내가 후원자를 찾지 않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북녘당에서 이 방송 못 들을 수 있겠구나. 목사님 저희가 극동방송이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아세요?
2: 잘 몰라요.
0: 요즘에 AM 안 들으시잖아요.
1: 네,
0: 그 그렇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다 FM으로 듣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샵 9750번 FM 97.5 92.9로 들으시는데 이건 지역만 들려요. AM을 꼭 오늘 밤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새벽에.
1: 네.
0: 요즘에는 MBC든 뭐 다른 민영 방송이든 AM 방송 채널을 갖고 있던 다 반납했어요. 나라에.
1: 맞아요.
0: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AM은 FM보다 운영비가 10배 이상 들거든요.
2: 어허. AM이요.
0: 네.
2: 아.
0: 왜냐면 멀리 써야지 잘 들려요.
1: 그렇지.
0: 세게 써야 되고. 근데 부지도 넓어야 되고 제주에서 AM 방송 한 달 송출하는 전기료만 3천만 원이에요. 한 달. 그리고 저희가 대부도에 AM 송신소를 거기를 해야 되는데 AM은 땅도 넓어야 되거든요. 송신탑도 높고요. 그거 짓는데 200억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한국에는 듣는 사람이 없는데
1: 그렇죠.
0: 북녘 성도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2: 목적지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0: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아껴요. 목사님 지금 갖고 계신 원고 그래도 우리 두 분은 새 종이에 드렸잖아요.
1: 네네.
0: 저는 이면지에 뽑았어요.
1: 이면지.
0: 저희 극동방송 왔더니 다 이면지 써요.
1: 맞아요. 저도 어저께 이면지 갖고 있어요.
0: 그리고 저희 다른 방송사는 PD 따로 아나운서 따로 작가 따로 엔지니어 따로 다 있잖아요.
1: 맞아요. 혼자 다 해요.
0: 저희는 이거 아껴서 저 혼자 다 해요. 그래서 북방송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극동방

0: 방송 70년 동안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이 북방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1: 맞습니다.
0: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극동방송에 맡기셨기 때문에 네. 지금은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 극동방송이에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0: KBS는 방송이 돼요. 북한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방송이죠. 근데 그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려면 맞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맞아요. 심겨지면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니까요.
1: 맞습니다. 누가 그렇죠. 듣겠어 하지만 들어요. 제가 듣기로도요. 어떤 분은요. 이 방송 들으려고 자기 전에 일부러 물을 벌컥벌컥 먹고 주무신대요. 왜냐하면 새벽에 화장실 가면 깨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라디오 들으려고. 이거 듣고 싶어서.
2: 아 그렇군요.
1: 열정을 가지고 듣는 북한 주민들이 계세요.
0: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도전을 드릴 거예요.
1: 맞아요.
0: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 방송을 듣는데 1년에 한 번이지만 아침부터 전파 하라는데 왜 해야 돼? 기적 헌거 왜 해야 돼? 여러분 북녘 땅의 한 영혼을 여러분 입양하셔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그 사람을 여러분의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기존의 전파선교사 여러분들은 한 구좌 더 증액하세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아, 저 한 구좌 더 들리고 싶은데 후원자 이름에 북한 성도라고 꼭 남겨주세요. 제주극동방송 가면요. 17억짜리 송신기를 바꾸는데 네. 목사님 북한에 선금이 왔어요.
2: 아 듣고요.
0: 네.
2: 아
0: 2012년에.
2: 근데 어떤 방법으로 와요?
0: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왜 북한 성도를 위해서 보내고 헌금을 해야 되는지 샵 9750번으로 오늘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일시연금 50만원 또 한 구자 2만원 매달 방송 1분을 책임지며 보내실 수 있는데 17억짜리 송신기를 새롭게 교체하기 전에 70년대 초반부터 쓰던 송신기를 이제 고치고 했는데 더 이상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북녘 땅에서 모니터하는 중국 접경지역 이런 데서 쓰시던 그 방송 듣던 분들이 너무 잘 안 들린대요. 지직거린대요. 자꾸 끊긴대요. 그래서 송신기 교체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1: 네.
0: 아마 목사님도 기억하실 거 있죠. 10년대 초반이니까 네네네. 전국에 있는 모든 극동방송이 제주 극동방송의 송신기 교체를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1: 맞아요.
0: 이제 제주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주 FM이 없을 텐데 아 오늘 우리도 모금 방송하는데 전국에서 도와주니까 새벽에 북녘 성도들에게 기도라도 요청을 하자. 그래서 새벽 4시에 방송을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께 더 깨끗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구자 10만 원으로 모금을 합니다. 북녘의 성도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복음을 다 더 잘 전할 수 있게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방송을 했어요. 10만 원이었어요. 한 구자 일시연금이었어요. 그때는. 6개월이 지납니다. 중국 돈으로 500위안이 제주국동 방송에 전달이 됩니다.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이에요.
2: 아, 그래요?
0: 6개월 동안 북한에서 들었던 다섯 가정이 100위안씩 모았어요.
1: 와.
0: 500위안은요, 북한 노동자 6개월치 월급이랑 똑같아요. 그 정도예요. 이 다섯 가정이 모아가지고 편지와 함께 중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친척 방문이나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전달이 돼서 중국의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에 우리 저희 극동방송까지 온 거예요. 보면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송신기가 교체됐나 봐요. 너무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라는 얘기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제주극동방송에 여러분 가시면 역사관이 있어요. 투어 신청하시면 모두 다 그냥 무료로 다 투어 보실 수 있고요. 거기 가면 북한 지하교회 재건 그 모형실도 있어요. 기도하실 수 있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 성도가 보낸 십자가 또는 십자수 헌금 이런 게 다 전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정에 한 사람씩만 한 구자씩만 더 증액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지금 다 전파선교사예요 하면 한 사람 더.
1: 그렇죠.
0: 저는 전도 대상자가 더 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 북한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1: 그렇죠.
0: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선교지의 한 교회를 더 늘려주세요. 어렵지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실 이유는 그겁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1: 맞아요.
2: 그렇죠.
0: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0: 때문이에요.
1: 우리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힘을 쓸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의미 부여가 충분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2: 그렇죠.
1: 마음이 새겨진다면 그 힘을 쓸 수 있을 겁니다.
3: 네. 자, 목사님 오늘 저희가 문자로 이렇게 두 가지 문자 주시면 된다고 그렇습니다. 요청을 드리고 있지요.
2: 네. 우물정

0: 꼭 북한의 아이들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북한엔 여전히 아사자가 생겨요.
1: 지금도 그래요.
0: 지금도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북한에 지금이 보릿고개예요. 지금. 보리 수확하기 바로 전 5월 6월이 북한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북한의 아이들이 여러분께 뭐 데일리 NK라든지 북한 내부 소식들 전해주는 매체들이 있어요. 보면은 식량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아이들이 대신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벌려고 부모님 따라서 일하고 나와서 어디 떠돌아다니고 꽃제비들도 다시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고리대가 성업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요청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기도하실 때 북한의 아이들 놓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들이 복음통일의 주역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전파선교사로 여러분 북한 아이, 북한 성도, 북한 한 가정 이렇게 문자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우리 여수, 순천, 광양 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2: 네.
0: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실 때 이름 꼭 적어주세요.
2: 맞아요.
0: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북한 성도, 북한 아이들 이렇게 전파선교사 후원 한 구자 더 해주시고요. 기적이라고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703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2: 와우, 전파 사리원 이름으로 한 구자 심습니다.
0: 이야.
2: 전남 동부 극동방송의 북한 담당 지역이 사리원이라고 들었어요. 세 분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사리원 이름으로.
0: 이야.
2: 진짜 너무 귀하네요.
1: 전파 사리원. 아, 이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2: 그러니까.
0: 그럼요. 그리고 1593님도 전파라고 귀한 헌신해 주셨고요. 우리 0742님 네. 문자 주셨는데 목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1: 벌써 이제 기적을 봅니다. 기적.
2: 네.
1: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0: 아멘. 기적 일시연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남동부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선교사님과 함께를 듣고 계신데요. 지금 시가 벌써 이제 1시간 지나서 저희 2시.
2: 오, 벌써 2시.
0: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는 요청을 드릴 거예요. 감동되시는 분들은 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 동참의 자리에 계속해서 초청을 하실 거거든요. 9750번입니다.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전화번호도 한 번만 알려주세요.
2: 네, 전화번호는요. 061-650-3800, 061-650-38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현장 내 마음의 기쁨이 좋고 또 앞차가 국정방송 그것만 써도 아우 저 차는 하나님의 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참 기뻐요. 그런 거 봐도 국정방송 번호만 봐도 나는 너무 좋아요.
1: 교회를 섬긴 지가 이제 한 2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무조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저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삼아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 나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 한마디 멘트,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3: 아, 극동방송을 저는 출근 때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아져도 찬양과 또 말씀으로서 다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퇴근 때 새깨라를 들으면서

0: 전파 선교사는 가족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방송사역에 동역하시는 여러분들은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사용하시고 또 방송 전파가 닿는 곳곳마다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극동방송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 이 시간에도 많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목사님 오늘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나와 계신데 목사님 찬양으로 이렇게 제가 살아났어요, 이런 은혜 받았어요 라는 문자들도 같이 주시면 좋죠.
1: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희 시와 그림 찬양이 많이 들려지게 되었고요. 그 극동방송을 통한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난 간증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요, 그런 간증이 있으면 좀 들려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이 찬양이 네. 능력이 있거든요.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극동방송에 계속 이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냥 가는데 평상시에 극동을 들으신 거예요. 평상시에 차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가는데 야곱의 축복이 나오더래요.
0: 네.
1: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울면서 차를 돌린 거예요. 집에 와봤더니 고등학생 딸이 막 울고 있더래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성적 비관 때문에 목숨을 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이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
2: 아, 같이 들은 거예요.
1: 같은 찬양을 듣고 아빠와 딸이 살아난 거예요.
0: 알렐루야.
1: 여러분, 찬양이 이런 능력이 있고요. 극동방송을 들려주게 해서요. 그러면 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0: 그렇습니다.
2: 처음 들어요.
1: 처음 들으시죠. 네. 진짜로 있었던
2: 목사님께
1: 일이에요.
2: 직접 들으니까 너무 생생하네요.
0: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네. 주변 분들께 계속 듣게 광고하셔야 된다니까.
2: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네. 이번 주에 가서 또 네. 광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항상 이끄시잖아요.
1: 네.
0: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틀어놓으면 순간순간 맞아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혼자 있어도 혼자 아닌 것 같고
1: 네.
0: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1: 맞아요.
0: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기시는 거는
1: 네.
0: 이런 귀한 방송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직접 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2: 쉽지 않죠. 해보면 너무 어려워요.
0: 진짜요?
2: 네.
0: 왜?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길거리 전도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1: 먹는 거 주면 안 받으려고. 그렇죠.
2: 그리고 뭐 이제 학교 앞에 가면요. 거기는 뭐 줘요? 교회 쇼핑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보면서 우리 그 극동방송이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그 본인 성도들이 할 일이 있는 듯해요.
1: 네.
2: 나는 극동방송을 틀어놓을 수는 있잖아요.
0: 네.
2: 근데 극동방송에서는 방송을 송출해야 될 또 의무가 있잖아요. 방송 송출은 내가 못해요. 여기 극동방송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1: 네.
2: 나는 틀고 극동방송에서는 송출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치. 그 일의 중간은 바로 이 전파 선교사가 다리가 돼야 되겠구나.
0: 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쁨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진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1: 네.
0: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이에요.
2: 그 멘트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0: 저희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자, 샵 9750번으로 그래서 전파라고 남기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그런 기대로 오늘 일시연금으로

0: 50만 원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사역을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극동방송의 방송 사역들 가운데 제가 또 바라는 하나님 제 삶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네. 오병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펼쳐진다니까요. 그 기대하시면서 기적 일시헌금 50만원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매달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매월 한 구자 2만 원으로 1분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있죠, 목사님?
1: 네. 061-650-3800 061-650-38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또 제가 이거를 계속 들으니까 아이들도 차 안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데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의 그런 자리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시간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좀 전에 내가 차 안에서 들었던 방송이랑 똑같은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냥 틀어놓더라고요. 11조도 안 하다가 차 안에서 설교 들으면서 어머 이게 내 게 아니었네 라는 깨달음도 드시고 가까이 가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극동방송은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너무 감사하고 이런 방송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0: 부장님 저는 저희 극동방송이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지역에 이 방송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충북도 최근에 생겼어요.
1: 그러네 맞네요.
3: 그래요?
0: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 아직도 극동방송이 안 들리는 지역이 곳곳에 있어요.
1: 맞습니다.
0: 참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 10년 넘게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복음을 계속 전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동참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1: 네.
0: 앞으로 70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더 멀리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 일을 계속해서 또 감당해야 되고 그 뒤에도 주님이 분명히 누군가를 사용하시겠지만 지금은 내가 할 타이밍이에요.
1: 네.
0: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극동방송의 사역에 감사하고 또 공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병이 원금, 네. 일시원금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어요.
1: 맞습니다. 50만 원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극동방송이 더 힘있게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70주년이니까 제가 네. 7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 그렇게 해도 돼요?
1: 네, 그럼요. 네, 마음껏 하시면 돼요.
0: 사실
1: 있지는 않나요?
3: 네. 네.
0: 금액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네. 동참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하나님 앞에 저희 극동방송을 통해서 참 많이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조금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냥 극동방송을 틀어놓더라 집안에.
1: 맞아요. 네.
0: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겠지.
1: 그렇죠.
0: 하나님 그런 믿음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3: 네네.
0: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 그렇죠. 또 목사라고 성경 말씀을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시 127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그런데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는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뭐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저는 제 자녀도 실제로 내 옆에 내 옆방에 있어도 못 지켜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 마음까지를 어떻게 지키냐는 말이죠. 근데 이 내 자녀가 타국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 지키시면 그 아이 지켜집니다. 내 옆에 있어도 못 지키는 아이. 근데 이 말씀이 지키거든요.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새기게 할 수 있는 이 극동방송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극동방송을 듣게

0: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게 하는 통로가 아닐까.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분명히 지키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함께하는 선교사로 세우는, 저희가 그래서 한때는 주니어 전파 선교사로 있었어요, 많이 맞아요. 세워주세요라는 말씀인데 오늘도 가능하세요? 함께하실 수 있으세요?
2: 네, 자녀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도 곳곳에서 전파 선교사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2: 맞습니다. 네. 네. 곳곳에서 자기들 용돈 모은 걸로요. 막 25만 원, 50만 원씩 아, 네, 각 지역에서 헌금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장학금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은 장학금이 들어왔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디오 듣다가 엄마 나 여기다 할래.
1: 야.
2: 그래서 저희 첫째 둘째는요 여러 지역의 극동 방송에 헌금을 했고요. 저도 아 그러면 나도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좀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100만 원 또 최근에 제가 헌금하고
1: 이렇게 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2: 아니까.
0: 그렇죠. 네. 아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게 되죠.
2: 네.
1: 아멘.
2: 맞습니다.
1: 네. 자, 이 시간에 그래서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으로 뭘 가장 해주고 싶으세요? 요즘에 여러 가지가 삶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선교헌금이래요. 어딘가에 후원하는 걸 가장 먼저 줄이세요.
2: 그렇죠.
1: 얼마나 힘들면 그러실까 싶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기 특히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전파선교를 하셨던 거든요. 여러분 이건 중단하시면 안 돼요.
2: 맞아요.
1: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 아이들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샵 9750번으로 전파 남기실 때 자녀의 이름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아까 보니까 가정의 이름으로도 이렇게 오신데 가족 구성원들 이름 다 넣으셔서 네. 남겨주세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맞아요.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자녀를 위해 힘든다는 그 말씀이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예전에 우리 IMF 있었잖아요.
2: 네.
0: 그때 제일 먼저 끄는 것이 태권도 학원 또 피아노 학원
1: 네. 예. 이런 어떤 예체능 같은 건데
0: 제일 마지막까지 그 어려워도 안 끊는 게 있더래요.
1: 네.
0: 영수로
1: 학원, 애들 학업. 네.
0: 네. 그거는 다른 건 다 끊어도 그건 계속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그 마음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지 자녀를 위한다면. 근데 진짜 자녀를 위한다는 건 그의 영혼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 하나님과의 그 맺어짐, 이 통로를 맺어줄 수 있다면 이거 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외에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있을까요?
1: 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2: 네,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제 딸한테 들어보니까 네. 그 교수님이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이런 책을 좀 사세요 그랬더니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사냐고 막 불평불만을 하더래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안 사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커피는
1: 맞아요.
2: 커피는 사 먹으면서
1: 커피는 커피예요.
2: 진짜 네. 커피는 하루 몇 잔씩 사 먹는데 책을 사기 싫은 거예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야 될 게 있고 안 줄여야 될 게 있거든요.
0: 그렇죠.
2: 사실 복음을 위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거, 특별히 자녀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들은요 더 해야 돼요.
1: 네. 네
2: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제가 첫째 딸이 어렸을 때 놀이터 진짜 높았어요. 왜 이렇게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장난치다가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애기였는데.
1: 아이고.
2: 그러니까 머리부터 떨어지면 진짜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1: 네.
2: 근데 제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줘요. 하는데 뚝 떨어지는데 그 밑에 농구공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통 하나도 안 다쳤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놀이터에 아무도 없었고요. 농구공 주인도 없었고요. 저희 둘밖에 없었는데 농구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할렐루야를 외쳤거든요.
1: 와.
2: 하나님이 거기 두셨다고 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건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농구공 거기 하나 두시면 되는 거예요.
0: 기적을 발견하신 거네요.
2: 그렇죠. 발견한 거죠. 기적인 거예요.
1: 아멘.
2: 이건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근데
1: 아멘.
2: 자녀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름 올려주세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많이 불러드리고 우리 목사님
1: 아멘.
2: 기도해 주시고
1: 네.
2: 그랬으면 좋겠어요.
1: 우리 자녀들의 오늘 이름이 전파선교사로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2: 맞습니다.
1: 여러분의 손주가 아멘.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먼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 줄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 샵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또는

0: 득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무료 문자로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네.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매달 방송 1분, 2분을 책임질 수, 그렇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네. 한 구자 2만원, 방송 1분 책임지는 2만원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제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적의 헌금도 오늘 네. 딱 한 번이에요.
1: 맞습니다.
0: 오늘 일시헌금 네, 50만원 기적의 씨앗은 여러분이 심으셔야지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아니 씨앗을 안 심었는데 어떤 열매를 여러분이 기대하실 그러니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분명 은혜를 베푸시지만요.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1: 맞아요.
0: 하나님께 그렇죠. 드려야 돼요.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이 간증을 나눴지만 그 목사님의 따님 분이 집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됐던 게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네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 그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 네가 너무 바빠? 그럼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드려. 네가 지금 건강이 너무나 힘들어? 그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걸 먼저 알려주셨대요.
1: 그치.
0: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1: 맞아요.
0: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고 아이를 전파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전파 선교사 저희가 용지도 여러분 맞아요. 직접 출력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1: 네.
0: 받으실 수 아이들 방에
1: 맞아요.
0: 상장보다도 제일 좋은 자리에
1: 붙여놓고
0: 잘 보이는 자리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1: 넌 선교사야.
0: 그럼요.
1: 네.
0: 네. 우리 목사님도 아마 우리 자녀들 선교사로 세우고 하실
1: 네,
0: 텐데
1: 맞아요.
0: 그렇게 하셔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런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전파 선교사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 네,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요. 전파 하시면요. 매월 한 구자 2만 원으로요. 1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 보내 주시면요. 일시헌금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요. 061-650-3800 650-38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동방송을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심어놓으신 전파선교사라는 믿음의 씨앗이 제 안에 심겨져서 살아왔었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새싹을 키우기까지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내 자녀나 내 손자가 계속 방황하는 것 같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더라도 그 믿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새싹을 틔우게 될 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자녀나 손자녀에게 꼭 이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0: 엄마가 먼저 전파종교사로 이 청년을 어릴 때부터 심었어요. 어. 그 은혜를 나눈 거예요. 대학생이에요, 이 청년.
1: 아, 그래요?
0: 네.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같이 심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2: 이 시대는 이제 자녀가 잘 믿는 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아, 이름을 좀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극동방송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를 했는데
0: 맞아요.
2: 극동방송 직원이 된 제가 아는 두 분인 타그나 PD님, 김견 PD님 아시죠?
1: 아,
2: 두 분이 부모님이 그 자녀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를 심었는데 지금 직원 됐어요.
0: 맞아요.
1: 그래요?
0: 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네. 하나님께 맡긴 자녀들
1: 네.
0: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들 아니, 신앙인이라면 이런 꿈 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2: 맞습니다.
0: 네, 네.
1: 그 아이를 지금 심는 길은 바로 전파선교사 이것뿐만은 아니나
2: 그렇죠.
1: 이렇게 심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에
2: 맞아요.
1: 지금 기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 지금 이 기회에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 네. 선교사야 너는.
1: 네.

0: 석유사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니까요.
1: 그렇죠.
2: 우리 자녀를 잃고 매일매일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실 텐데
0: 네.
2: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물론 뭐 저희처럼 극동방송의 뭐 직원이 되거나 우리 목사님들처럼 목회자가 되거나
0: 네.
2: 그러지 않아도 우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잘 돼서 그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2: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선교사여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지. 있어요라는 그런 자부심을 주셔야 돼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식체말로 죽어가요. 죽어가요. 근데
1: 더 잘 아시겠어요.
0: 네, 정말 전 딸 셋 아들 하나 네 명의
1: 부모로서 넷이세요?
0: 넷이에요.
1: 전 다섯인데.
0: 아,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보면은 다 죽어간대요. 진짜 얘기 들어보면 심각하더라고. 근데 이 극동 방송 지금 6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2: 아멘.
0: 여러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전파 선교사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이 자녀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간절함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토마스 후커는 이런 말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가까이 데려가자.
2: 아멘.
0: 그 방법이잖아요.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더 뭘 찾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함께
1: 보여주는 거죠.
0: 그럼요. 너 선교사야 이렇게.
2: 여러분 자녀를 선교사로 이 전파 선교사를 세우시고 자녀 방이나 집안에 극동방 틀어놓으세요.
0: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2: 네. 제가 네. 또 한 분의 지금 간증을 들려드릴 텐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시면 사춘기 부모님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0: 기대가
2: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을 직접 만나서 할 때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나 사춘기 때. 아, 난 어떻게 썼더라? 아, 죄송하다. 근데 저도요. 이따가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겠지만,
0: 네.
2: 야 극동방송이 저를 뭐 살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창 청소년 때 저는 극동방송밖에 안 들었거든요. 네. 자, 샵 9750번입니다. 우물정의 9750번. 아니, 계속해서 저희가 1시부터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은 이전보다는 지금 문자나 참여한 사람이 되게 줄었어요.
0: 맞아요.
2: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만큼 갈등이 심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아 진짜 해야 되나? 아 자녀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거를 한 달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떤 것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오늘은 자녀를 위해 또 북한 영혼을 위해 또 우리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0: 전파를 위해.
2: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여러분이 아까워하지 않는
0: 맞아요.
2: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이때 그런 말 있죠.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해야 됩니다.
2: 해야 돼요.
1: 왜 그 갈등이 오냐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억누르는 거죠. 네. 그건 내 마음이니
0: 네.
1: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시고 순종하신다면 반드시 바로 즉시 기쁨이 올 겁니다.
0: 그러니까요.
2: 이 방송을 지금 FM 97.5MHz 또 전남 동부의 92.9MHz 이 두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0: 네.
2: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샵 9750번 문자 그동안에 뭐 퀴즈 정답이나 신청 찬양 기도 제목 남기셨다면 오늘은 하나님께 나의 물질, 나의 기도,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0: 맞습니다.
2: 자, 목사님 매월 정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0: 네, 전파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2: 예.
0: 1분 책임지실 수 있는데 그 1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
2: 아멘. 네.
0: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또 기적하고 보내주시면요. 일시금 50만 원으로 함께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의 사역을 제가 응원하며 기대하면서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오늘 기대하는 분들은 기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쯤 되면은 딱 세 마디 하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면 아 왜요? 뭐 하고 있니? 아 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고 절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리고 엄마의 하나님이지 왜 내 하나님이냐고. 아마 중고등학교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등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왜냐하면 핸드폰만 하고 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아침 시간이 거의 짜증으로 시작해요. 좋게 말이 안 나가죠. 그럼 이제 아이들도 좋게 이야기를 안 하고 서로 찡그

탓이죠, 탓. 너 때문에 늦었다. 그 불평불만인 거죠, 서로에 대한. 예, 그래요. 15분 내내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는 일이 6시부터 틀어놓는 거예요, 집안에. 그게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는 것처럼 그냥 계속 방송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또한 큰 소리나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에. 예. 그리고 그게 찬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좋은 찬양 나오면은 잠깐만 찬양 듣고 나서 이야기하자. 찬양 듣고 나면은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되잖아요. 다녀와. 좋은 하루 돼. 그러고 나면 아 오늘 아침은 망가지지 않았구나. 오늘 아침도 승리했구나. 라디오가 안 틀어져 있으면 이제 자기들이 틀어서 볼륨 높이고 이렇게 잘 타서. 자연스럽게. 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를 초등학교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 때도 그냥 앞에만 보고 있지 찬양을 잘 안 부르려고 해요. 근데 깜짝 놀랐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이제 흥얼흥얼 부르다가 이제 저 구동이 딱 마주치면은 아 재미없어. 그게 사춘기 아이들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집안에 그냥 극동방송을 틀어놓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아이들이 그냥 말씀에 그냥 찬양에 그냥 살짝씩 조금씩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참 극동방송이 없었으면 이 시기를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시기.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틈이 많이 벌어지는 시기. 그리고 사고와 사건이 제일 많은 시기. 그 시기에 그래도 아이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주중에 항상 예배잖아요. 동구성을 틀어놓으면 항상 예배인 거예요. 저희 집이 성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 싫어하지 않고 많이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들어서

0: 제가 왜 이 간증 전에 네. 저를 돌아보게 됐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아 뭐야?
1: 뭐?
0: 왜?
1: 뭐 계속 뭐야?
0: 왜요? 문 쾅쾅 닫고 이제 사춘기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제가 저도 그랬어요. 극동 방송을 들으며 이제 살고 그랬으면서도 그때 제 감정을 제가 잘 그렇죠. 컨트롤을 못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제가 이제는 고백을 하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0: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극동방송을 여러분이 보내셔야 돼요. 자녀의 이름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자녀가 언제 그 순간에 반응할지 모르거든요.
1: 맞아요. 사실 제가 어떤 방송에 갔을 때요. 어떤 분이 아들이 돌아가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근데 전파 선교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땅에 믿는 청년들이 다 내 자식들 같아서 그들을 위해서 심겠다고. 그렇게 해서 심으셔서요. 저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사랑하는 그 자녀가 지금 뭐 말을 안 들어도 왜요 뭐 해도 저 살아있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사건 사고가 있은 뒤에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좀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2: 네. 네. 참 감사하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그 2014년 네, 우리 그런 얘기 있었죠. 저 그 세월호.
0: 네.
2: 그때 제가 그 진도의 팽곡항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갔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갔었는데 이만한 그 플랜카드가 적혀 있더라고요. 2014년 4월 15일로 돌아가고 싶다. 16일 날 그 일이 있었거든요. 네. 15일은 함께 내 자녀와
1: 함께 있었던 시간.
2: 함께 있었던 그날 저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냥 평범한 그 일상.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1: 그렇죠.
2: 왜 없어 보니까.
1: 네.
2: 지금 옆에 있잖아요.
1: 그러니까
2: 이 아이를 정말 잘 지켜낼 수 있다. 그 부모의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어쩌면은 그 믿음의 행위라면 네. 한

0: 자녀를 하나님 앞에 그 맡겨드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만큼 큰 부모의 힘이 그리고 복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또이 전파 선교사로 자녀의 이름으로 심어내는 것, 이것이 아닐까? 또 갑자기 목사님 말씀하시네.
1: 그러니까요.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사실은 그 15일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0: 아마 그럴 수 있다면
1: 그때 잘해줄 걸.
0: 내가 드릴 수 있는 전체를 주어도 아깝지
1: 맞아요.
0: 않을 거예요.
1: 그럼요. 잘해줄 걸. 이렇게 할 걸.
0: 근데 내 자녀는 지금 옆에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요, 처형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시고, 아멘 하고 숨이 멈추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믿고, 제가 그 이름으로, 저희 처형 이름이 정은정이거든요. 정은정 천국해서 지금 매달 전파 선교사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거 심었거든요.
2: 야, 천국에서도
1: 네,
2: 전파
1: 천국 전파
2: 선교사로.
1: 선교사 한 거. 여러분, 제가 그래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살아계실 때 좀, 처형 제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심었어요. 전파 선교사 하세요.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게 마음은 있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후회스럽긴 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 이름 너무 늦지 않게 좀
2: 아멘.
1: 그 이름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0: 지금 할수 있다면,
1: 지금요. 네.
0: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1: 맞습니다.
0: 역사하실 줄로
1: 네.
0: 믿습니다.
2: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오늘,
1: 맞아요.
2: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오늘 가장 좋은 것.
1: 그렇죠.
2: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뭐, 더 맛있는 음식? 아니면
1: 맞아요.
2: 뭐, 좋은 선물?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그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극동방송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이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또, 그만한 그 물질로,
1: 네.
0: 그만한 물질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다는 것.
1: 그러니까요. 네.
0: 아유, 제가 말해놓고도 너무 귀한 일 같아요.
1: 네,
2: 그럼요.
1: 너무
2: 이
1: 귀해요.
2: 귀한 일은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동참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1: 맞아요.
2: 지금 샵 975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매달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방송 1분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선교사로 세워주세요.
1: 그래요.
2: 그분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가족,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가 되잖아요.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매달 방송 1분, 2분, 만 원, 2만 원, 4만 원, 5만 원 여러분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1: 네.
2: 자, 기적의 씨앗,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먼저 씨앗을 심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시헌금도 저희가
1: 네, 받고
2: 요청드리고
1: 있습니다.
2: 있습니다.
1: 네, 기적하고 보내주시면요. 일시헌금 50만 원 헌금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2: 네.
1: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일시연금 50만 원인데 이것도 분납하실 수 있으세요?
1: 맞아요.
2: 여러분의 형편대로 뭐 매달 10만 원씩 5번이라든지
1: 네.
2: 5만 원씩 10번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기적의 헌금을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녀 둘이니까 두고자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로 샵 9750번으로 기적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전화번호도
1: 네,
2: 알려주세요.
1: 전화번호는 061-650-3800,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2: 네.
1: 되겠습니다.
2: 오늘 저희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함께 기도도 해드리지만,
1: 네.
2: 특별한 선물, 마음에 새긴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 저희가
1: 맞습니다.
2: 선물을 드리니까요.
1: 네.
2: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지금 보아스는 가장 우선권이 있는 그 기업물을 자에게 너가 친족이니까 이 가문을 책임져라. 모압 여자 룻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무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룻까지 데리고 온다는 거, 이건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손해가 될까봐. 반면에 보아스는 자기의 이익의 어떤 유무보다도 율법에 순종하여 기업을 이을 것을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0: 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결국은 보아스의 그 족보에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아주 크다란 보상을 받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과연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의 손익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따라서 선택하여 질 때에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1: 믿음의 발걸음. 참 모든 일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제성을 따져요. 합리성을 네, 따지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손익을 따지지 않고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일들을 또 은혜를 베푸시고 갚으실까.
2: 맞아요. 네. 네. 사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물을 떠다가 갖다가 줘라. 근데 그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리고 네.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하인들은 알더라.
3: 물돈 하인들은
2: 알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도요 해본 사람이 알아요.
1: 아, 네. 그렇죠.
2: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3: 그렇죠.
2: 네.
3: 그래서 기적은 그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네. 부분에서 순종하는 자만이 발견하게
2: 그러니까요.
3: 되는. 왜 내가 했으니까.
2: 그렇죠.
3: 근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네. 먹고도.
2: 네, 몰라요.
3: 몰라요.
2: 주인도 모르고 잔치에 네.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몰라. 근데
3: 그렇죠.
2: 하인들은 알다.
3: 알더라.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들은 오늘도 여러분 전 그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 기적은 언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그때가 아니라 지금
3: 네.
1: 당장 이 자리에서 내 삶에서 지금도
2: 그렇죠.
1: 벌어지고 있어요.
2: 맞습니다.
1: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하는 거예요.
2: 맞아요.
1: 하나님의 눈을 오늘은 장착하는 날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날이에요.
2: 네.
1: 그래서 오늘 기적이라는 저희가 여러분께 헌신을 요청드리고 있고 또 전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2: 네.
1: 참 많은 사람이 듣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에 감동해서 순종하는 사람.
2: 네.
1: 저는 그 사람이 이 방송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2: 맞아요.
1: 좋겠습니다.
2: 네.
1: 네. 다시 한번 문자 소개해 주십시오, 목사님.
2: 네.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요. 전파 보내주시면 매월 한 구자 2만 원으로 1분 책임져 주실 수 있고요.
1: 네.
2: 기적하고 보내주시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시금 50만 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0번에 걸쳐서 5만 원씩 해도 되고요. 10만 원씩 5번 분납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간다. 기적을 발견하고 싶다.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그 은혜를 나도 알고 싶다.
1: 아멘,
2: 하시는 분들
1: 아멘.
2: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목사님,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
3: 네.
1: 저는 좀 부러운 게 있어요. 그 아까 오셨던 집사님도 뭐 믿음의 4대 가정.
2: 오.
1: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2대이긴 하지만 명문가, 선교하는 가정. 이제서야 저희는 이제 했는데 여러분도 좀 그런 가정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3: 저는요. 저의 자녀들이 부러워요. 제가 당대거든요.
1: 아.
3: 그래서 저 이제 부모님 이제 뭐, 신화생활 하시지만 이제 전도가 되어서 제 자녀들이 부러워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켜주시고
1: 네.
3: 교회와 더 가깝게 말씀과 가깝게 그렇게 해 주셨다면 아, 내가 좀 더 잘했을 텐데.
2: 아니, 지금도 훌륭한데 얼마나 더.
3: 아, 티가 납니까? 근데, 그래서,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겠지. 하나님의 뜻이
2: 맞아요.
3: 있겠지.
2: 네.
3: 섭리가 있겠지.
2: 네.
3: 라는 또 생각을 해보는데.
2: 네.
3: 그래도 부러움은 있더라고요.
2: 맞아요. 믿음의 가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진짜.
3: 내 자녀들이 제가 부러워요.
2: 네.
3: 아유, 저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2: 네.
3: 하는 바람.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2: 그게 부모 마음이죠.
3: 저도 오늘 아이들에게 그동안 하고 있는데 한 구자씩 더 해라 라고 꼭 좀 너희가

0: 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아멘,
0: 그래서 네가
1: 아멘.
0: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이끌어 가시는지 네가 한번 유심히 네 삶을 한번
1: 네.
0: 돌아봐라. 지켜봐라. 그리고 그 기적을
1: 네.
0: 나누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또 가서 나누고 싶네요.
1: 아멘.
2: 아멘입니다.
1: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여러분의 움직임과 헌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2: 맞습니다.
1: 하나님께 여러분이 먼저 드리셔야 돼요.
2: 네.
1: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세우시고요. 그 자녀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자녀에게, 아까
2: 맞아요.
1: 우리 대학생 청년이 고백했던
2: 보고
1: 것처럼.
2: 배우는 거예요.
1: 예.
2: 네.
1: 저도 우리 이 선교의 마음이 커진 지가 그렇게 사실은 극동방송 직원이지만 부끄럽지만 많지는 그 얼마 안 됐어요.
0: 오래되셨어요.
2: 네.
1: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전파 선교사를 각 지역에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수입이 없으세요. 이제 60대이시니까. 근데 아들이 극동방송에 일하지만 본인의 힘으로 북방 선교도 하고 싶고 선교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느 날은 엄마가 페트병을 그렇게 주우세요. 동네를 다니면서. 그게 처음엔 좀 부끄러웠어요.
0: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 그걸 모아가지고요.
0: 네.
1: 주민센터 가면은 페트병 넣는 게 있거든요.
0: 네네.
2: 하나당 얼마?
1: 하나당 1원인가 10원인가 그래요.
0: 아.
1: 그걸 모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북방 선교도 하시고 또 1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로도 보내시고 또 본인의 이름 또 손주들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그걸 하세요.
2: 어이구.
1: 그거 하면서 운동도 하시죠.
2: 건강해지시고
1: 환경도 지키시죠.
0: 깨끗해지죠.
1: 네. 그렇게 또 본인의 노력과 힘으로 또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하나님께 드리시죠.
0: 마음에 참
1: 와.
0: 아, 그 엄청 좋은 방법이긴 한데.
1: 네.
0: 아, 그러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네.
2: 그러니까
1: 참 저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0: 그렇죠.
1: 저는 저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음들.
0: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피디님의
1: 네.
0: 마음에도 나중에 어머니가 안 계실 때에도.
1: 맞아요.
0: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행동하실까, 그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요?
1: 맞아요. 네. 저는 저희 집이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께도 도전이 되는 저는
2: 맞아요.
1: 시간이 예.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0: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1: 맞아요.
0: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2: 맞아요.
0: 꼭 그게 맞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1: 사실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숙소 어젯밤에 여수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여기 돌아오면서 주변 상권을 좀 봤어요. 와, 여수도 참 힘들구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구나.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께 어떤 동참이나 헌신을 요청드리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2: 네.
1: 우리 시간 때 저는 적게 들어와서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께 저는 할 수 있는 해야 될 이유를 이제 심었어요. 그 동참의 헌신이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2: 그렇죠,
1: 누군가는 맞아요. 분명히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2: 네.
1: 저희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2: 그렇죠. 맞아요.
1: 아니 그 열매를 제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0: 그래서 전하는 자는
1: 네.
0: 전하는 자로
1: 그럼요.
0: 심는 자는 심는 자로
2: 거두는 자는 거두는
0: 네.
2: 자로
0: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요.
1: 아멘.
0: 아멘.
1: 저의 쓰임은 우리의 쓰임은
0: 네.
1: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
2: 맞아요.
1: 목사님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만 내가 기적이 그 기적의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면 또 어때요?
0: 아 그렇죠.
1: 우리
0: 되고,
1: 자녀 때에서.
0: 되고 싶긴 한데.
1: 네. 솔직히 되고 네, 싶긴
0: 되고
1: 해요.
2: 그럼요.
1: 네.
2: 네.
1: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곳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세요.
0: 그렇죠.
1: 여러분의 맞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라도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2: 반드시 맞습니다. 갚아주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0: 진짜 그래요. 저도 네. 이렇게 제가 당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목사까지 됐지만 이거 그냥 저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네. 그 예정과 은혜 안에서 있지만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돼요.
1: 아멘. 네.

0: 진짜 저를 몰랐던 분이
1: 네.
0: 가까운 친척도 아닌데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2: 네.
0: 야,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어머 아빠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추애종이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그 이제
2: 얼마나 진짜
1: 그러니까.
0: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씨앗은 누가 심었든 간에 있었구나.
1: 네.
0: 그리고 또한 내가 심은 씨앗은 내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게 하시구나.
1: 네,
0: 내
1: 맞아요.
0: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이 땅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공짜가 있겠습니까?
1: 그럼요.
0: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1: 네.
2: 우물정의 9750번으로 매달 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계심을 계속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방송을 여러분이 방송 1분 2분을 보내실 수가 있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쵸?
1: 여러분 책임져 주시면 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2: 아멘.
1: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세상이 지금 악하잖아요. 악한 시대에 반드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분명히 쓰임 받을 거고요. 또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쓰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내 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 아멘.
1: 그래서 우리가요 극동 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 선교에 관심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게 돼 있어요.
2: 아멘.
1: 여러분. 진짜 이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2: 네.
1: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2: 자,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1: 네.
2: 아직도 혹시 고민하신다면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오늘 저녁 7시까지니까 어느 시간대든 여러분이
1: 맞습니다.
2: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감동한 채로 헌신하셔야 돼요.
1: 네, 맞습니다.
2: 그냥 아유 해야 돼. 아유 억지로 이런 마음이면 나중에
1: 맞아요.
2: 불평밖에 안 생겨요.
1: 네,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2: 하나님께 드리는 것.
1: 네.
2: 아, 정말 하나님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1: 그러니까요.
2: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1: 네.
2: 그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샵 9750번으로
1: 네.
2: 또 아, 우리 자녀를 진짜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야겠구나 하시는 분들은 자녀의 이름으로 전파라고
1: 네.
2: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 답장이 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또 약정하시면 되겠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요. 극동방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곳곳에서 그 기적을 제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극동방송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응원합니다. 제가 그 기적을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시연금 주님께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일시연금 50만원 저희가 약정했지만 여러분 감동대로 함께 하시면 돼요. 기적 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
0: 네.
2: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좀 기도 부탁이 있어요.
0: 네.
2: 저희 극동방송 직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1: 네.
2: 우리 직원들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에 눈을 혹시 딴 데 두지 않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희를 응원하는 게 오늘 기적의 헌금이에요. 1년에 한 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 이렇게 동역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 날이 오늘이라 사역에 대한 사명감이 가장 채워지는 날이 또 오늘이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아 1년 동안 극동방송의 사역을 정말 잘 해왔구나 보면서 기대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싶기도 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요.
2: 네.
1: 맞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0: 아, 네.
1: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방송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다음 방송, 다음
2: 아멘,
1: 방송,
2: 아멘.
1: 다음 방송
2: 아멘.
1: 더 믿음이 뚜렷한 복음이 뚜렷한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2: 목사님,
0: 네.
2: 매일 이루어지는 방송 같지만
0: 네.
2: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살아나는 우리 여수와 순천과 강양과 또 이 지역의 전남 동부 지역에 많은 영혼이 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1: 네.
2: 그치요? 자, 여러분도 이 시간에 샵 9750번으로 계속해서 전파 남겨주시고 또 기적이라고 기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적 일시연금도 여러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 네, 전화번호는요 061-650-3800, 650-38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목사님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네. 권면에 말씀과 함께 또 기도도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저는 오늘 그 함께 방송을 하면서 피디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그 우리 진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아멘.
2: 전하는 것입니다.
1: 아멘.
2: 하나님은 절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1: 아멘.
2: 하나님은 많으십니다. 풍성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동참을 요청하십니다.
1: 아멘.
2: 같이 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려드렸다고 봅니다.
1: 아멘.
2: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신다면
1: 아멘.
2: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응답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 아멘.
2: 이제 뿌려진 씨앗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통로 삼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누리에 열방에 퍼질 수 있도록 이 방송 사역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한 구자 한 구자를 심는 그 심정마다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받아 주시어서 이제 열매 맺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1: 아멘.
2: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허락하시고 닫혀져 있는 곳에 열림을 끊어져 있는 곳에 연결을 더하여 주시어서
1: 아멘.
2: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전남 동북동 방송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0: 아, 그러니까요.
1: 목사님.
0: 네.
1: 뭐 저희는 또 다른 곳에서 만나겠지만
0: 그렇죠.
1: 70년에 해왔던 이 기적의 역사가 전남동북동 방송을 통해서 더 크게 벌어질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계속 저희 전남동북동 방송 함께 하시면서 네. 하나님 하실 일들을 더 많이 증거해 주시고 더 크게 또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1: 자, 지금 끝까지 더 계속해서 좀 외쳐드릴게요. 샵 9750번으로
0: 네.
1: 전파 남겨주시고요. 우리 5010님, 1030님 기적 남겨주신 것처럼 일시연금 50만 원.
0: 네.
1: 내가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0: 네.
1: 헌신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
0: 기적
1: 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요, 목사님.
0: 네, 061-650-3880. 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시아그린 김정성 목사님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2026 전남동부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무집 특별 생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선교사와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우리 애청자분들 오후 3시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를 진행하고 있는 김인수 PD입니다. 자, 오늘 1년에 한 번만 있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특별 생방송인데요. 지금부터 오늘 저녁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수에 와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5시까지 2시간을 제가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금까지 듣기만 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전파선교사로 가입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아마 계속해서 우리 PD들, 목사님들, 우리 진행자분들이 이 전파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이미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고민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시간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막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6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지금까지 전남동부 극동방송 그냥 들으셨다면 이제는 이제 헌금하면서 내가 전파선교사로 헌금하면서 이제 전파선교사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듣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저와 진행할 분 추억의 찬양의 대가 이정님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여수에 왔습니다.
0: 왔습니다. 여수에 왔어요.
1: 어떤 분이 뭐야 여수에 새끼라가 왔다고요.
0: 아, 그러게요.
1: 뭐야. 네, 왔습니다.
0: 새끼라가 왔어요.
1: 네.
0: 보니까는 오늘 기적이라는 네. 문자가 앞서 시간에 있네요.
1: 그렇죠.
0: 기적이 보니까
1: 네.
0: 이제 70년이 돼가지고
1: 네.
0: 우리 극동방송 창사 70년이 됐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70주년? 오늘 특별히 네. 여러분께서 일시연금 지금까지 이제 70년 동안 아니면 이제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받았던 은혜

0: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1: 네.
0: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전파 선교사
1: 그랬죠.
0: 헌금을
1: 하시는 분들.
0: 하셨다면은
1: 네.
0: 이번에는 내가 조금 더큰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 일시연금 할수 있는 계좌번호를 드립니다. 계좌번호를. 어디로 문자를 보내냐면 샵 9750번으로 보내면 돼요. 샵 9750번으로 여러분께서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좀 헌금을 일시적으로 할수 있는
1: 네.
0: 한 번에 조금 큰 돈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남동 북극동 방송에서 기준을 삼은 게 지금 일시연금 50만 원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헌금하는 분들 100명을 찾습니다. 100명의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1: 네.
0: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1: 네.
0: 여러분께서 50만 원 그거보다 더 많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덜 하셔도 좋습니다.
1: 그렇죠.
0: 여러분이 형편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께서 헌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월 2만 원이 지금 한 구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월 2만 원 내가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파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돼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김인수 이정님 지금 전라남도 여수에 왔어요.
1: 네.
0: 자, 여수 순천 광양 이쪽에 계신 분들 네, 샛개라 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아는 체좀 해주십시오. 사모님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지금 이제 신디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곡 주시면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샵 9750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고 내가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이런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1: 네.
0: 은혜도 좀 나눠주십시오.
1: 아, 네.
0: 예, 제가 이제 9년 전에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저녁 6시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자질 날을 열심히 진행했었는데 혹시 저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분들 한번 아는 체좀 한번 해주세요. 그때 저 방송 열심히 잘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꾀꼬리 사모님
1: 네.
0: 오셨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좀 아는 체도 좀 해주시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제가 지금 막 신디 준비하느라고
0: 네.
1: 혼자 얘기 막
0: 아,
1: 하셨는데.
0: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아요, 제가.
1: 네.
0: 예.
1: 제 소리가 지금 잘안
0: 일단은
1: 나서.
0: 제가 혼자
1: 네.
0: 일단은 하고 있을 테니까
1: 네.
0: 예. 모니터 이제 잘 들리세요?
1: 아직 조금
0: 아,
1: 더.
0: 조금 더좀더 키워야 되군요.
1: 네.
0: 아, 알겠습니다. 자, 1113번님께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파라고 주시면은 링크가 갈 거예요. 우리
1: 네.
0: 1113번님 같은 분에게 링크가 가면 그 링크
1: 네.
0: 들어가셔서 본인의 정보를 거기다가 기입하시면 됩니다.
1: 그렇죠.
0: 그다음에 기도 제목도 좀꼭좀 적어주세요. 기도 제목. 특별히 오늘 이제 전파 선교사 가입하실 때
1: 네.
0: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그 우리 샛개라 시간에 늘 우리 전도하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전도하고 싶은 우리 엄마 아빠. 형,
1: 가족들,
0: 동생,
1: 네.
0: 내 아내, 남편,
1: 부모님.
0: 예,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1: 오늘 많이 많이 오세요.
0: 네.
1: 저희가 일부러 왔잖아요. 그리고 함께
0: 그렇습니다.
1: 하려고. 또 1년에 한번 하는 전파 선교사니까
0: 네.
1: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망설이고,
0: 네.
1: 신디 한번 줘보실래요?
0: 네.
1: 네.
0: 자. 어우, 이제 찬양
1: 이제
0: 나옵니다.
1: 나오나요?
0: 네.
1: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해.

0: 당신 거 안 될 수가 있어요.
1: 아, 지금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0: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그래.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고. 또 내가 1년 동안 매일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1: 네네.
0: 그렇죠. 요즘에 뭐 진짜 핸드폰으로 보기만 해도 다 돈을 내는데.
1: 그렇죠.
0: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제가 작지만 네.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한 영 누군가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살아나고
1: 네.
0: 회복되고
1: 네.
0: 주님 만든다면
1: 그렇죠.
0: 그 작은 물질이 문제겠습니까?
1: 그래요.
0: 그럼요.
1: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보면 핸드폰이든 TV로든 우리 OTT라고 하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월 꼭 네.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뭐 멜론이라든지 뭐 지니 뮤직처럼
0: 네네.
1: 음악 듣는 것도 분명히 이제 돈을 내고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하거든요.
0: 네.
1: 이 전파 선교사 이 여러분의 작은 헌금이 광고가 없는
0: 네.

0: 이 전남동부 극동 방송이 운영을 책임져 주거든요.
1: 그렇죠.
0: 아까 그런 데는 이제 광고도 있는데 전남동부 극동 방송 광고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네. 방송인데 여러분께서 그냥 전남동부 극동 방송을 듣고만 계셨다면은
1: 네.
0: 이제 여러분이 이제 2만 원, 한 달에 2만 원 아니면 3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 네.
0: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0: 네.
1: 하루 종일 24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잖아요.
0: 네네.
1: 일반 뭐 광고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좋은 찬양. 어떤 분들은 내가 알기로 운전하고 가면서 막 틀다가 진짜 우연히 우연히 틀다 보면 어 뭐지? 참 찬양이 좋네. 말씀이 좋네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0: 네.
1: 안 믿는 분들도. 그럼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아니면 언제든지 이 방송을 통해 이 방송을 듣다가 꼭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세계에 또 그런 방송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 김인수 PD님이 늘 아까도 막 강제로 어떤 PD님한테는 강제로 하는데 내가 뭐야 그랬는데 그래요. 근데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1: 복음 전할 때는 네. 너무 좋게만 하는 것보다 왜 살아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1: 또 살려야 되니까.
0: 예.
1: 네.
0: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에 이제 3시 이제 딱 9분 넘어가는데
1: 아, 네.
0: 이 새끼라 전도 방송 듣는 시간이잖아요.
1: 네.
0: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들으시면서 전도 요청 하셨던 분들이 이 전남동부 지방에 계세요.
1: 네, 네.
0: 전도 요청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1: 네.
0: 분명히 여기서도 이제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3시에 새끼라 들으시는 분들 새끼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1: 네.
0: 어떤 방송인지 아실 거예요.
1: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와 계시니까
0: 지금은 다른 지역은 다 서울을 비롯해서
1: 그치.
0: 다 제가 지금 녹음을 걸어놨고요.
1: 네.
0: 지금 여수에서 제가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전도하는 방송 이 방송이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신나게
1: 네.
0: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전파 선교사로 가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인수 이정님 지금 전남 여수에 왔거든요. 여러분의 반가운 메시지도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1: 네.
0: 예, 예, 뭐야 뭐야 여수에 왔다고 이렇게 아까
1: 그러니까.
0: 5026번님처럼
1: 네.
0: 이렇게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1: 네.
0: 6167번님 운전 중에 셋째나
1: 새끼라 프로에
0: 새끼라 프로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이분이 이제 잘못 들으셨나 봐요.
1: 그러네.
0: 새끼나라고 쓰는 새끼나.
1: 예. 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의 줄임말입니다. 예.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해가지고 새끼라. 예. 방학 중 친구 한번 뭐 여기까지
1: 전도하고 싶어요. 이게 묻히셨나
0: 하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1: 운전 중이시래요 지금.
0: 아유 운전 중에는
1: 안 돼, 안 돼,
0: 네, 운전 중에는 하지 마시고
1: 세워놓고 하셔야
0: 그렇죠.
1: 돼요.
0: 아 그리고 지금 운전 중에 계신 분들도 문자 하지 마시고
1: 네.
0: 이따가 조금 이따가 다 정차하시고
1: 네.
0: 샵 9 어디지? 어디야? 네? 사모님 어디예요? 9750으로 하든지 전화. 사모님처럼 문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 여기가 지역번호가 네. 061이에요.
0: 061입니다.
1: 네, 650-3800
0: 예. 그렇습니다.
1: 650-3800으로
0: 예.
1: 지금 전화 주시면
0: 그렇습니다.
1: 우리 밖에 피디님들이 계세요.
0: 네네.
1: 네. 여러분들 저분들 바쁘게 좀 해주시면
0: 그렇습니다.
1: 좋겠습니다.
0: 자, 651-650-3800번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나 전파 선교사 누구 이름으로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1: 네.
0: 1년에 한 번 있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특별 생방송 전파 선교사를 지금 뭐 모집하고 있는데요.
1: 네.
0: 한 달에 2만 원씩 할 수 있는 정기연금 하실 분들은
1: 네.
0: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내가 백인의 용사가 되겠다. 창사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네. 50만 원 내가 헌금을 하겠다. 아니면 100만 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큰 돈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 네.
0: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샵 975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내가 문자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1: 061
0: 예.
1: 하시고
0: 예.
1: 650-3800
0: 예.
1: 650-3800
0: 그렇습니다. 네. 650-3800번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1: 네.
0: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와 5717번님 전파라고 주셨어요.
1: 아, 고맙습니다.
0: 혹시 전파라고 주셨

0: 분들 어떤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실지 내 자녀 누구 이름 그렇지. 뭐 이런 것도 좀 적어주시고 네. 기도 제목까지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1: 어떤 분들은 그동안 쉬었던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회입니다. 네. 네. 본인 이름 쓰셔도 좋고 네. 가족 이름 쓰셔도 좋고 자녀 이름 사업장 뭐든지 좋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0: 네. 2061번님께서 2061번님이 방송국에서 뵀는데 이정님 사모님 몰라 뵙고 네. 피디님만 인사드렸어요.
1: 아, 괜찮습니다.
0: 오전에 심었는데 찬양곡 하나 신청한다고 시작됐네. 아. 이 시작됐네가 시작됐네 이건가? 시작

0: 아멘.
1: 아멘.
0: 지금 마이크랑 키보드랑 막 이제 울어요. 그래서
1: 네네네. 자 지금 조금 마이크를 잠깐 바꿔볼 테니까 잠깐만요. 네. 자 보니까요 우리 2061번님 지금 같이 찬양하셨나요? 우리 2061번님께서 이렇게 신청곡을 주셨는데 이렇게 신청곡을 주시면 사모님께서 우리 신디 앞에서 저랑 같이 찬양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고 5717번님 전파라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134번님 기적이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기적이 나왔어요. 기적. 기적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게 마이크가 마이크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네. 자 사모님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1134번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적이라고 보내셨으니까 그 계좌가 안내 계좌가 갈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5100번님도 기적. 5100번님도 네. 기적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7772번님 아주 장문의 문자를 주셨네요. 정말.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된 것 같아요.
0: 네. 이제 좀 나요?
1: 이제 마이크 됐습니다.
0: 네, 아직도 제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작지만 그래도.
1: 원래 다 우리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래 다. 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0: 이 땅에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1: 내 마음에 들다 보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그때 내 마음에 들고 예. 여러분들도 지금 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네. 지금 내 상황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헌금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0: 네.
1: 그런 때가 안 와요. 잘 안 와.
0: 네. 맞아.
1: 그냥 지금 하는 게 좋아. 지금.
0: 네.
1: 지금
0: 듣고만 계셨잖아요.
1: 그렇죠.
0: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 오늘 기회다.
1: 그러니까.
0: 괜히 혼자 다른 날 했으면 좀 그랬을 텐데
1: 예.
0: 네, 그런 마음이 드시면
1: 진짜.
0: 지금 전화 수화기 드시고 아니면 문자로
1: 네.
0: 네, 샵 9750으로 예, 찬양도 적어주시고
1: 예.
0: 사연도 적어주시고 또 기적 아니면 전파 해주시면
1: 예.
0: 저희도 우리 피디들도 다 힘이 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지금 이 시간이 좀 힘들 때예요.
1: 예, 예.
0: 왜냐하면 다들 이제 일하시거나
1: 예, 예.
0: 네, 어디 이동하시는 중이시라 그 돈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1: 네.
0: 오면서도 들으면서 왔거든요.
1: 네, 네.
0: 아침부터 너무 애쓰시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애쓰시지만 특히 극동방송에 모든 분들 밖에서 막 마음 졸이시면서 계세요.
1: 네, 네.
0: 어떤 분들은 앉아 계시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방송을 사랑하셔서
1: 네네.
0: 우리가 아니어도 이 방송은 계속 될 겁니다.
1: 네네.
0: 그렇지만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런 찬양 한번 해볼까요?

0: 축복의 말씀이에요.
1: 그렇죠.
0: 이 말씀이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아니면 네. 아침에 또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네. 또 한구자, 또 전파, 또 기적하신 모든 분들, 네. 또 우리 방송하고 계시는 우리 피디님들 모두 하나님이 찬양으로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정말 정말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0: 네.
1: 자, 함께 찬양했어요. 너무 은혜입니다. 2061번님 오셨고.
0: 아유, 고맙습니다.
1: 1113번님,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 오늘 전파 선교사 심었어요.
0: 네.
1: 아들, 딸은 전파 선교사 오래전에 심었고요.
0: 네.
1: 기도 제목은 남편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0: 네.
1: 온 가족이 주님만 섬기고 믿음의 아, 네. 유산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0: 아멘입니다.
1: 이렇게 오늘 전파 선교사 가입하는 그럼. 거는 정말 네. 너무 좋은
0: 우리
1: 가입이에요.
0: 우리 남편분 성함도 써주시면
1: 그러니까.
0: 저희가 기도할 텐데. 여기냐면 네. 항상 저희 방송국에 오면
1: 예.
0: 네, 중보기도 팀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막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1: 어.
0: 남편 성함 적어주시면
1: 네.
0: 방송국에서 기도할게요.
1: 그렇습니다. 아들, 네. 딸 전파 선교사를 오래전부터 심었는데
0: 네.
1: 남편이 지금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오늘 남편 이름으로 1113번님이 심으셨습니다.
0: 아, 네.
1: 하나님께서 분명히 1113번님의 이 작은 네. 움직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0: 그럼요.
1: 그 남편 마음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그럼 우리는 못해, 그죠? 여태까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 권사님 이분도 기다리셨는데
1: 네네.
0: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1: 예, 예.
0: 분명히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5457번님이 주셨는데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0: 교회 이름으로 전남동부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 엄마 성함으로 일시 후원했는데
1: 네.
0: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몇 분 동안이라도 복음이 전해질 때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길 원해요. 저에게 성도님 몇 분과 저희 엄마가 어머 암투병 중이십니다. 모두 이 시간을 잘 이겨나시고 잘 회복하시길. 그리고 엄마의 항암치료가 한 번 남았는데 치료 때마다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시는데 부작용 없이 진행되기를
1: 네네.
0: 소망합니다. 늘 힘이 되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 그러시군요. 어머님과 교회 몇몇 분들이
1: 네.
0: 암투병 중이시다. 이제 한 번 치료 남았는데 맞아. 얼마나 주위에도 이렇게 항암하시는 분들 보면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요. 아유, 힘내시고요.
1: 네.
0: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부작용 없이 네, 건강하시게
1: 네.
0: 잘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 와, 근데 5457번님은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지금 섬기셨어요?
0: 그러니까. 가족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1: 그러니까 엄마 이름으로는 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연님은 대부분 이제 엄마 이름으로 하시거나
0: 좀 전에 저희 엄마 성함으로 일시혼을 했다.
1: 아, 일시혼을 했군요.
0: 네네네네.
1: 기적을 또 하셨구나.
0: 그러니까.
1: 이번에는 또 교회 이름으로
0: 네.
1: 전파. 5457번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고맙습니다.
1: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0: 네.

0: 가족의 이름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5457번님처럼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사업장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네, 네.
0: 자, 어떤 이름으로 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기본이 여러분 본인 이름으로 무조건 한번 해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가족의 이름, 교회 이름, 사업장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 이름으로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신청곡도 주십시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고 있고
1: 네.
0: 자,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받았던 은혜, 그다음에 새끼라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 한번 좀 나눠주세요. 어떻게 여기 새끼라 새끼라 청취자 없나?
1: 여기도 많이 은혜가 네? 있으시잖아요.
0: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1: 그쵸?
0: 어떻게 조용해요. 조용해.
1: 네.
0: 이미 다 저기 아침에 하고 다 어디 가셨나?
1: 아 그리고
0: 이 땅을 우리, 떠났나? 저기 전남동부 땅.
1: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네.
1: 저처럼 이렇게 문자 못 하시는 분들 한번 오늘 해주세요. 샵 뭐 이거 이거.
0: 그거
1: 아 진짜 나 그거 할 때마다 어렵더라고.
0: 자 여러분 네. 문자를 내가 이정님 사모님처럼 못 보낸다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1: 네.
0: 자, 못 보내는 분들 네. 핸드폰 한번 꺼내 보세요. 지금까지 맨날 뭐 문자를 뭐 샵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나는 못 보내겠다 하신
1: 그래.
0: 분들 제가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핸드폰
1: 네.
0: 한번 꺼내 보세요. 핸드폰. 저는 이제 핸드폰이 아이폰인데 제가 꺼냈거든요. 뭐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다 꺼내서 저 한번 따라 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1: 네.
0: 자, 꺼내 가지고 문자 메시지 창에 들어가 보세요. 문자 메시지. 내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자, 문자 메시지 메시지에서 색을 쓰는 거. 새 문자 메시지 쓰는 거를 클릭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밑에 보면은 정사각형의 펜이 딱 꽂혀 있는 그림이 이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그 그림이거든요.
1: 네.
0: 이거를 클릭하세요.
1: 네.
0: 새 메시지 쓰는 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 받는 사람의 깜빡깜빡거려요. 받는 사람의 깜빡깜빡거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샵 버튼 누르래요. 샵. 이걸 우리가 이제 우물정이라고 하거든요. 우물정이라고
1: 네?
0: 하는데 샵 누르고 그다음에 숫자 9750. 9750.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걸 뭘 눌러요. 그러면 이제 문자 내용을 쓰는 난이 나요.
1: 네.
0: 문자 내용 샵 9750 하고 나서 문자 내용 쓰는 곳으로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이정님이 예쁘다 김인수 잘생겼어 뭐 이런 거
1: 네.
0: 이런 것도 좋고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
1: 그치.
0: 이런 거 좀 나눠주시고
1: 네.
0: 그다음에 내가 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큰 돈을 좀 한번 일시적으로 헌금을 하겠다
1: 네.
0: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기적 아니면 내가 월 2만 원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파. 하다가 내가 끊었다.
1: 네.
0: 그런 분들도 전파.
1: 어떤 사연이든 적어주시고.
0: 전파 옆에다가
1: 네.
0: 내 아들 누구 이름으로 합니다. 내 아들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1: 네.
0: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좀 적어주시고
1: 네.
0: 새끼라 애청자예요. 뭐 이런 것도 좀 네. 적어주셔도 좋고.
1: 또 오늘 찬양 이거 들려주실 수
0: 그렇죠.
1: 있어요?
0: 이정님 사모님 신청 뭐예요? 이렇게
1: 네.
0: 이렇게 적어주시고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전파 선교사 기적 전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9750번으로 이제 문자 내용 쓰고 딱 보내기 하면은 보낼 수 있어요.
1: 네.
0: 자, 몇 명이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1: 네. 지난번에 어디서 했더니 그러니까.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따라 하시니까. 네.
0: 와, 아까 우리 5457번님이 지금 서울, 대전, 제주에 가족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섬기는 중이네요. 이분이 충남에 산대요.
1: 충남에 계시는데.
0: 충남에 계시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또 이렇게 또 이번에 헌금을 해주셨군요.
1: 이분은 새끼라 팬이신 것 같아요.
0: 우리
1: 김민수 PD님이 녹음하고는 구구나. 저도 들으면 알거든.
0: 아,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녹음할 때.
1: 네.
0: 저는 오늘 지금 전남동부 극동방송 특별생방송으로 가서 오늘은 녹음입니다라고
1: 네.
0: 저는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1: 시원하게.
0: 네.
1: 네.
0: PD님, 이정님, 사모님, 새끼라가 맞으신가요?
1: 네.
0: 방송 잘 듣고 있던 중 끊어졌네요. 저는 순천에 사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전파선교사인데 여수에 오셨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에 전파선교사 추가로 접수를 했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기적을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1: 아니에요.
0: 기회 될 때 방학 중인 친구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6167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1: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계시고.
0: 네.
1: 네.
0: 그다음에 사모님 우리 지금 보니까 5717번님이 이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아주머니 날이라는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1: 네,
0: 곡인데
1: 네.
0: 이 곡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고 5457번님의 우리 어머니

1번님, 그 다음에 1113번님의 남편, 그리고 기적이라고 보내주신 5100-1134, 또 우리 6167, 고흥에서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아유, 우리 네. 0782번님, 이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이 방송 우리 처음 지나다니다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 그래요.
0: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놀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거 우연히 들린 거 절대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예, 이 시간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네.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방송인데 여러분 우연히 듣는 방송이 아닙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 손짓하고 있는 방송이고
0: 네.
1: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그냥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듣고만 계셨으면 오늘 한번 여러분께서 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요. 2만 원이든 만 원이든 네. 여러분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의 생활에서 조금 절약하셔가지고 이 광고 없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5457번님이 저희 엄마 성함도 인자 숫자십니다. 엄마 성함이 이름이 저하고 똑같네요.
0: 진짜.
1: 이 뭐 인자 인숙이는 들어봤어도. 인수 여자 이름은 제가 별로 못 들어봤는데
0: 그러네.
1: 훌륭한 이름을 갖고 계시네요. 혹시 어지린 빼어날 수? 제가 그거거든요.
0: 어머나.
1: 야, 어우, 좋습니다.
0: 아, 진짜 좋다 뜻.
1: 뜻 좋죠. 예. 어지린 빼어날 수.
0: 어디가 빼어났지?
1: 그러니까 그래서 더 새끼라 애정이 간다고
0: 그러네요.
1: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0: 아유, 고맙습니다.
1: 자 우리 네. 9579번님 한번 읽어주시죠.
0: 기적 새끼라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드리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은혜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방금 안과에서 진료 받았는데 재발한다는 단어에 마음이 어두워서 선교하려던 마음이 도망가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어두운 마음을 내어드리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적을 심었습니다.
1: 와,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오, 멋지시다. 맞아요. 맞아.
1: 와.
0: 그래. 그런 어두운 마음 다 도망가시죠.
1: 할렐루야. 자, 우리 9579번님이랑 우리를 위해서 힘내는 혹시 좀 이렇게 어두운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힘이 날 수 있는 찬양.

0: 아멘.
1: 아멘.
0: 그래요. 오늘 정말 힘드신 분들, 아까 보니 아픈 분들도 계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 지금 전화가?
1: 지금 전화를 연결을 제가 지금 해봤는데요.
0: 네.
1: 자, 임섭수님.
2: 네. 안녕하세요. 임섭순입니다.
1: 자,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꺼주시고요.
2: 네, 껐습니다.
1: 꺼시고 조금 조용한 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조용한
1: 지금.
0: 데로?
1: 예.
2: 네.
1: 지금 어디세요, 혹시?
2: 차 안으로 왔습니다.
0: 차 예? 안으로.
2: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1: 차 안으로? 그렇죠. 예. 차 네. 안으로.
2: 네.
1: 아, 스피커폰 아니죠?
2: 저기 그 이어폰 씌웠어요.
1: 이어폰? 아, 예. 네. 혼자 계세요, 지금?
2: 네.
1: 네네. 자, 우리 임섭순님께서 저하고 네. 새끼라가 연결된 게 언제죠? 전화 연결된 게?
2: 3년?
1: 3년 전에. 지금 네. 계시는 곳이 여수입니까? 순천입니까?
2: 순천이에요.
1: 순천이에요? 아~ 순천이고 네. 3년 전에 저하고
2: 네.
1: 그때 교회를 몇 년 방학 중에 저하고 통화가 됐었죠?
2: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1: 기억이 안 나요. 상당히 긴 방학하다가
0: 네.
1: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가셨고
0: 네.
2: 네.
1: 순천 신대로 교회 다니신다고.
2: 네.
1: 제가 뒷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저 조사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지금도 잘 네, 다니고 네. 계시죠?
2: 네.
1: 잘 다니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네. 전파 선교사를 원래 하고 계시는데
2: 네.
1: 오늘 남편을 위해서 하려고 했었다고.
2: 네.
1: 남편이 지금 방학 중입니까?
2: 초신자라고 그냥 봐야 해요.
1: 그럼 교회를 갔어요?
2: 결혼할 때게요.
1: 예.
2: 그 시대 쪽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은
1: 네.
2: 자기는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결혼을 해서 결혼식 좀 다녔어요.
1: 예예. 예.
0: 네.
2: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방학이 들어갔습니다.
1: 아이고
0: 어떡해. 그럼 지금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2: 네.
1: 그러니까 실컷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0: 그러니까.
1: 우리 네. 임섭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0: 네.
2: 네. 네.
1: 그렇지만 그때
2: 결혼 조건이 교회를 다녀.
1: 그러니까. 근데 네. 그때 좀 다녀봤기 때문에.
2: 네.
1: 지금 이제 또 다시 갈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0: 그럼요.
1: 그리고 네. 오늘.

0: 남편의 이름으로 전파선 교사를 한다면서요. 응?
1: 했습니다.
0: 했어요?
2: 했어요.
0: 했어. 아유, 했구나.
2: 네,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임섭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남편의 마음을 네. 분명히 움직이실 겁니다.
2: 아멘입니다. 네. 그래. 다음에 통화되실 때는 드디어 우리 남편이 돌아왔고요.
0: 그래요.
2: 그다음에
0: 그래.
2: 또 우리 가족들도 네,
0: 네. 그렇습니다.
2: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0: 오늘 네. 남편한테 네.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네. 당신 이름으로 오늘 전남동부극동 네. 방송 전파 선교사 가입했다고.
2: 그래.
1: 네.
0: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도 그 얘기 했다고.
1: 응? 네.
0: 내가 당신을 네.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2: 네.
0: 내가
2: 네.
0: 당신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 정말 사랑한다고.
2: 아멘.
0: 그 얘기 꼭 좀 해주세요.
1: 네.
2: 왜냐면 이 방송 다 듣고 계시고, 네, 우리 하나님도 네. 듣고 계시고.
0: 그러니까.
2: 네.
0: 자, 우리 임섭수님 3년 전에 새끼라 무슨 선물 받았을까요?
1: 김 받았어요.
0: 예, 김?
2: 오.
1: 네.
0: 남편 무슨 선물 드릴까요?
1: 어르신랑요?
0: 네.
1: 또김 주세요.
0: 또김 알겠습니다.
2: 네.
0: 김 세트. 김 세트가 네. 제일 좋은 거거든.
2: 그러니까.
0: 어떻게 또 알고 있네.
1: 아,
0: 남편한테
1: 그래.
0: 김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이 고급 김이거든요. 예?
1: 그때 3년 전에
0: 네, 네.
1: 김 받으면서
0: 예, 예.
1: 제가 방학을 끝내고
0: 네.
1: 나가서 받은 거라고 당신도 나가면 또 줄 거라 그랬어요.
0: 오~
2: 잘하셨어요.
0: 자. 그러니까 이번에 전파 선교사 네. 가입됐고
2: 네.
0: 남편 김 세트도 네. 받고 와 남편한테 네. 꼭 좀 이거 좀 얘기를 해주셔서
1: 네.
0: 우리 순천 신대륙교회 식구들한테도 오늘 이 얘기 네. 좀 해주셔서 남편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달라고
2: 네.
0: 기도 부탁도
1: 네.
0: 좀 하세요. 목사님께도
1: 네,
0: 말씀해 주시고. 알겠죠?
1: 네. 네.
0: 자, 오늘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데
2: 네.
0: 우리 임섭수님과 남편을 향한 우리 찬양 짧게 한번 같이 부를까요?
2: 네.

0: 아멘.
1: 제가 하나 더 신청해도 될까요?
2: 예, 예.
1: 저희가 어려서부터, 네. 제가 3대째예요. 그래, 어려서부터 항상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새벽기도 드리고 와서. 네. 가족이 다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가정예배 드릴 때게. 네네. 항상 제 마음에 있을 때 사철의 봄바람을. 그렇게, 예, 자주 그러고 항상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3: 네.
1: 예, 제가 방학 중에도. 네. 이 노래를 항상 새기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엄마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셨고, 또, 엄마도 저희를 어렸을 때 볼 때에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네. 그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이라든지 미자대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 위해서 항상 성경 응원을 하셨어요.
2: 네네.
1: 그때는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도 어렵고 저희도 공부도 온라매다 보니까 우리 학비도 힘들고 그럴 건데.
2: 네네.
1: 왜 그렇게까지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가 크고 그 입장이 되고 보니까.
2: 네네.
1: 아,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말하면 정파 선교사잖아요.
2: 네네.
1: 네. 아,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헛되지 않고 건너가지 않고 올바르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 네네.
1: 네. 그 찬송가가 많이 생각이 나요.
2: 아, 우리 함께 부를까요? 네.

0: 자, 우리 임섭수님.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 방송 듣고 네. 있는 분들 전파선교사의 네. 중요성, 이 극동방송의 네. 중요성, 여러분도 전파선교사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짧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1: 네. 아, 제가 방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이 아까웠고 그치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이 전파 선교사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믿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0: 그래요.
1: 여러분한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네.
1: 자식들한테도 믿음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0: 네. 네.
2: 아유.
0: 자, 우리 임섭수님 오늘 전화 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네. 남편에 대한 그 좋은 소식 혹시 있으면 새끼라 시간에 꼭 좀 네. 알려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아, 남편분 성함도 나중에 네. 적어주시면.
0: 네,
2: 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1: 네.
2: 아유, 세상에. 3대째시군요.
0: 그러니까요.
2: 저희도 가정예배 드리면 이 노래를 늘 불렀어요, 찬양을. 그래요, 이분도 그렇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0: 네네.
2: 어릴 때 부모님들이 심었어.
0: 네네.
2: 그죠? 자녀를 위해서도 심고 정말 믿음으로 심었죠, 다들. 그러니까 다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곁길로 안 나가고 이렇게 믿음 안에 잘 믿음의 정말 명문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네. 우리 임섭수님처럼 여러분도 나도
2: 네.
0: 나도 내 남편을 위해
2: 그래.
0: 내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나도 전파선교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 네.
0: 지금 수신번호 받는 사람 문자에 샵 9750번으로 우물정 9750번으로 이제 일시연금 하실 분들 한 번에 내가 50만 원, 100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하실 분들은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2: 네?
0: 내가 정기적으로 월 2만 원씩 내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0: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요. 전파라고 주신 분들은 링크를 받을 겁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 기입하시고 거기다가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찬양도 적어주세요.
0: 오늘 네.
2: 함께 아까 누가처럼 시작됐네 이런 찬양 해주셨듯이
0: 네.
2: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같이 찬양할게요.
0: 그렇습니다.
2: 문자도 전화도 있고요.
0: 예.
2: 061-650-3800으로
0: 네.
2: 전화도 주셔도 됩니다.
0: 그렇습니다. 061 전남지역 번호죠. 659-3800번 3800번으로 지금 여러분께서 직접 전화 주셔도 좋고 문자는 샵 9750번으로 정기현금은 전파 일시현금은 기적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러분께서 이제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새깨라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
2: 네.
0: 그런 것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2: 네.
0: 0103번님께서 새깨라 왕팬입니다.
2: 아~
0: PD님과 사모님 찬양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온 가족 전파 선교사예요.
2: 순천인데
0: 여수에서 찬양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설레네요. 올케 언니를 위해 전파 선교사 신청합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올케 언니 성함도 적어주시고요.
0: 그러게요.
2: 이게 지금 여수 그다음에 순천
0: 광양
2: 이렇게
0: 저기 보니까 아까 그 고흥도 계시더라고요.
2: 네네.
0: 고흥까지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2: 네. 예.
0: 근데 주로 이 세 군데가 들리죠.
2: 제가 이쪽 지역은 참 자주 왔어요. 여수, 순천도 많이 오는데 참,
0: 네네.
2: 참 정이 많으시더라고요.
0: 아유 좋죠 여기.
2: 그렇죠.
0: 여수, 순천, 광양. 저는 9년 전에 여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 아 그러셨군요.
0: 9년 전에.
2: 오늘 극동방송 밥도 너무 맛있었어요.
0: 그러니까 밥이 맛있어.
2: 여기 정말 다 살찌시겠어요 진짜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0: 아 뭐 전라도 네. 밥이야 뭐.
2: 그렇죠.
0: 예. 말할 수가 없죠.
2: 네, 참 사랑이 많은 곳인데 오늘 여러분들도 저희가 기대합니다.
0: 그렇습니다.
2: 많이 함께해 주시고 아침
0: 예.
2: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하잖아요.
0: 네. 예.
2: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왕이면 김인수가 왔고 이준영님 네. 이정님이 왔는데
0: 그러니까.
2: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더 좋고 아이고 이왕이면 이런 찬양도 좀 불러주세요 하면서
0: 네.
2: 함께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0: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여수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이 여수 스튜디오에 이정님 김인수가 지금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특별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아요. 사모님,
2: 저도 그렇죠.
0: 네, 사모님도 네. 이때 꼭 오는데
2: 네.
0: 여러분 만나는 시간이니까 아는 채도 문자로 샵 9750번으로 해주시고 네. 신청곡도 좀 보내주시고
2: 그래요.
0: 이번 기회에 이 전남동

0: 성북동방송이 11년 됐더라고요.
1: 네.
0: 11년 됐는데
1: 한참 이제.
0: 제가 네. 이제 9년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자 11년 동안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듣고만 있었다.
1: 그렇지.
0: 조금 찔려야 됩니다 오늘. 찔려야
1: 네.
0: 돼요.
1: 네.
0: 만 원이라도 그쵸. 2만 원이라도 여러분께서 헌금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어야 돼요.
1: 다른 방송은 다 돈을 내는데.
0: 그러니까.
1: 그렇죠. 일반 방송도. 어. 그럼 하나님 앞에 듣는 건데 귀한 거. 우리 거저 받았잖아요.
0: 여기 광고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분 새깨라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살리려고 네. 노력하는 방송이잖아요. 극동방송이 다 그렇게 오직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 답니다.
1: 네. 예.
0: 세상 방송을 하지 않고
1: 네.
0: 생명 살리는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에 꼭 좀 동참해 주시고 내가 찬양한 곡 목사님 설교 하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1: 네.
0: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오늘
1: 네.
0: 정기헌금 월 2만 원 한 구자가 2만 원이에요.
1: 네.
0: 오늘 그래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서 기도 제목까지 남겨주시면 좋고
1: 네.
0: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어요.
1: 극동방송이
0: 네. 그걸 감사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100명의 우리가 용사를 찾는데
1: 네.
0: 50만 원 헌금할 100인의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0: 몇 명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예, 여러분 50만 원 이상 예 그거보다 좀 덜해도 좋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1: 그럼요.
0: 여러분 받은 그 형편대로 은혜 받은 형편대로 여러분께서 일시헌금을 하실 분들은 기적 예.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1: 그동안 또 쉬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0: 뭐
1: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0: 네.
1: 하나님 제가 오늘 다시 심겠습니다 하고
0: 네.
1: 다시 하는 또 시간이거든요.
0: 네.
1: 함께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적이나 전파나 신청곡이나 여러분의 받은 은혜 사연 샵 9750번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모님과 함께 우리 또 찬양 하나님께 네. 올려드리고 싶거든요. 아,

0: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 픈데. 아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정말 낮은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네요.
1: 이 절도 참 좋은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맞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저는 이 찬양 부르면요. 네.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가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0: 아, 정말.
1: 그래서 막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부르셨는데,
0: 그치.
1: 또 어머니 생각하면은 네. 제가 이 전파 선교사 특별 생방송을 하면은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교회 헌금하고
0: 그렇지.
1: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일들이
0: 네.
1: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0: 맞아요.
1: 그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0: 네.
1: 저는 또 그 복이 저에게 또 흘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0: 맞아요.
1: 진짜.
0: 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뭐 늘 얘기했지만 다 아실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하셨어요.
1: 네네.
0: 우리 엄마가 이렇게

0: 나물 뜯어다가 파셔갖고 네. 장사하시는 그런 엄마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딸 다섯에 네. 진짜 어른들 말씀하는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딸 다섯을 키우면서 예. 장사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돈을 조금 조금 모은 거야. 왜 모으셨냐면 네. 나 정님이 피아노 사준다고.
1: 와.
0: 내가 교회 가서 맨날 그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1: 예, 예.
0: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끔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진짜 똥구멍 찢어지 가난하지만 정리 피아노 한 대 사줘야지.
1: 이야.
0: 그리고는 우리 엄마가 돈을 진짜 그 장사하면서 얼마나 모으겠어.
1: 그러니까.
0: 몇 년을 모았겠어.
1: 예, 예.
0: 모으고. 근데 나중에 그거를 엄마가 예. 무슨 뭐가 있었는지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지
1: 예.
0: 그걸 다 하나님께 드셨어.
1: 그냥 피아노 안 사고?
0: 안 사고.
1: 아.
0: 응. 그거보다
1: 예.
0: 제 사주는 것보다 하나님 그게 더 급하신 거. 우리 엄마는
1: 예, 예.
0: 하나님 앞에 드리네.
1: 어, 어.
0: 정님이 이름으로 딸들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 이렇게 쓰시잖아.
1: 그러니까
0: 피아노
1: 사줘가지고 연습한 것보다 지금 피아노를 완전 잘 치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시는.
1: 그러니까 그거가 있었구나.
0: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은 예. 엄마 아빠의 믿음이
1: 네네.
0: 옛날 저희 예, 어른들. 예. 정말 자기 엄든데 이렇게 심으셨어. 그 시장에서 그 나물 팔아야 하루에 얼마나 보시겠어요.
1: 그러니까.
0: 우리 엄마가 지금은 모르지 돌아가셨지만
1: 예.
0: 볼 때마다 아 진짜 창피하고 저는 막
1: 네네.
0: 우리 엄마 맞으시면 옆으로 도망가고 어릴 때는 왜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그랬거든.
1: 네네.
0: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그렇더라고. 피아노 사주려고
1: 이야.
0: 옛날에 그 정말 갖고 싶었던 3익 호루겔.
1: 근데 피아노 한 대 옛날에 비쌌는데
0: 비쌌어요.
1: 그러니까 그 헌금을 다 바치셨구나.
0: 그걸 사준다고 몇 년을 모으신 거야.
1: 야.
0: 그러니까 하루에 뭐 그때 돈으로 돈으로 뭐 몇천 원 몇백 모으셨겠지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난 얼마나 화가 났겠어.
1: 야.
0: 나 피아노 생겼
1: 근데
0: 그랬는데.
1: 그것 때문에
0: 네.
1: 우리 이정님 사모님이 건반을
0: 그러니까.
1: 이렇게 잘 치는구나.
0: 아, 뭐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 치지만
1: 전공한 사람들보다 더 잘 쳐. 내가 볼 때는
0: 아, 또 왜 그래 또
1: 할렐루야. 사모님은 이정님 사모님은
0: 아니야.
1: 여러분 찬송가 1장부터 저희 끝장까지 안 보고 다 친대요.
0: 네, 조금 남았죠. 몇 장은 좀 어렵죠.
1: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0: 네,
1: 주셨고
0: 그러니까.
1: 코드를 나는...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악보가 없이도 그러니까 이런
0: 네.
1: 방송이 가능하거든요. 이거의 숨은 어떤 그거는
0: 아, 네.
1: 어머니의 그 하나님께
0: 그래.
1: 이정님 피아노 사줄 돈을 하나님께 네. 다 바친 그게 있었구나.
0: 그러니까 엄마의 믿음은 못
1: 네.
0: 따라가.
1: 그러니까.
0: 내가 아무리 지금 엄마처럼 살아야지 하나님 엄마의 저런 믿음 놔둬줘 하지만
1: 네네.
0: 못 따라가더라고.
1: 옛날
0: 어르신들은
1: 네.
0: 오직 예수야 진짜.
1: 그러니까.
0: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그랬어.
1: 네.
0: 우리 딸 다섯 못 먹어도 괜찮고 저 피아노 안 쳐도 괜찮아. 오직 주님 오직 예수.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해서 다 자녀들 이름으로 심으셨더라고. 우리 피디님도 그랬잖아요.
1: 예,
0: 어머님이.
1: 그럼요. 예, 여러분 지금 사모님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줄 알죠? 일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정성을
0: 네.
1: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 네.
1: 한 번 정도는 듣고 있는 이 교회 같은 극동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위해서도
0: 네.
1: 여러분의 그 마음을
0: 그럼.
1: 좀 표현해 주시고 그 마음 표현할 때 혹시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0: 네.
1: 내가 이렇게 한번 자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0: 그쵸.
1: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0: 네.
1: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자녀
0: 네.
1: 이름으로 이렇게 사모님의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니처럼
0: 맞아.
1: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안 다닌다면 더 해야죠.
0: 그럼요.
1: 그 자녀의 이름으로 만 원이 좋든 뭐 2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자녀 이름으로 오늘 한번
0: 엄마,
1: 해보세요.
0: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1: 그러니까.
0: 그런데
1: 예.
0: 기적이 일어나. 진짜 기적이야.
1: 예예. 예.
0: 하나님이 피아노 다 주셨다.
1: 피아노를 나중에.
0: 진짜 비싼 거.
1: 오.
0: 제가 결혼할 때
1: 오.
0: 결혼 좀 늦게 했어요.
1: 예예. 예.
0: 그 윤석전 목사님 계세요.
1: 예예예. 예, 예,
0: 목사님이
1: 예.
0: 저한테 아버지 같으시거든요.
1: 예.
0: 정님아 뭐 해줄까.
1: 오.
0: 아니 목사님 아니 기도해 주셔도 돼요. 아유 내가 네 애빈데 뭐 사줄까. 그 혼수 사줄게. 보여주셨는지 알아요?
1: 피아노.
0: 피아노에서 야마하 사주셨어. 일제.
1: 와,
0: 사주신다는 거야, 피아노를 해서. 어, 목사님, 근데 이왕이면요, 목사님. 나도 욕심이 있었지.
1: 네.
0: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1: 네, 네.
0: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나라 거 말고. 야마하 사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야마하가 얼만데 그러시더라고요. 1500이요. 몇 배야.
1: 그걸 사주셨어요?
0: 사주셨어.
1: 이야.
0: 우리 집에 있어, 지금.
1: 지금?
0: 어.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걸로 제가
1: 네.
0: 매일 연습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칠 때마다 너무 감사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1: 그러니까
0: 주시네.
1: 하나님은 이렇게
0: 네.
1: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0: 맞아.
1: 나의
0: 맞아.
1: 기도하는 것보다

0: 이런 찬양처럼
1: 그래요.
0: 하나님은 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그럼. 계신다니까요.
1: 그러니까 오늘 기적이잖아요. 예, 예. 미라클.
0: 예.
1: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와. 분명히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도 늦게 초등학교 때니까 네. 결혼 얼마나 오래 몇십 년이잖아요.
0: 예.
1: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0: 아멘입니다.
1: 아멘.

0: 을 듣고 눈물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1: 찬송하는
0: 모습이
1: 모습이
0: 내 형수님과
1: 어머,
0: 비슷합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1: 어머나,
0: 5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하고 6206번님이
1: 네, 어머,
0: 야.
1: 형수님이 아, 그런 분이신가 보다. 찬송하는 모습이 내 형수님과 비슷하다고
0: 아니, 그
1: 하시네.
0: 사모님이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1: 아, 그니까 이분의 형수님이야마
0: 형수님.
1: 저랑.
0: 그러니까.
1: 어머나.
0: 근데 이제
1: 근데 이제 아내
0: 처가
1: 되신 분이
0: 아내가 이제 이런
1: 후원한다 그러면
0: 후원하는 거에 대해 잔소리를 하나 봐요.
1: 하지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런 데다 해?
0: 그러니까.
1: 그러면서 그렇지만
0: 근데
1: 믿고
0: 분명히 분명히 아내가 나중에 당신 덕분에
1: 그럼
0: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아멘입니다. 네.
0: 야마 1500 피아노 받는 것처럼
1: 네.
0: 나중에 뭘 주실지 모르겠는데.
1: 맞아. 자, 나 정말 정말 놀랬어. 난 사주실 몰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가자. 정말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놀래갖고 같이 갔으니까 이 방송 듣고 있어요. 우리 남편도 지금. 근데 진짜로. 그래서 와 지금도 그거 저 막 이게 닦으면서 가끔 안 닦으면 저희 남편이 야, 저 비싼 거를 저 먼지를 저렇게 안 치고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0: 그렇구나.
1: 정말 감사해요.
0: 자, 우리 6206번님 50만 원 아마 자녀 이름으로 하신 것 같은데
1: 네.
0: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십니다. 금액을
1: 네.
0: 기억하시는 것보다 우리
1: 네.
0: 6206번님의 이 마음, 바로 이또 순종하는 이 마음을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순종하는 이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우리 6206번님의 이 마음처럼
1: 네.
0: 한번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1: 네.
0: 5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어떻게든
1: 그럼요.
0: 여러분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서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면 내가 이 적은 금액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북한의 동포를 살릴 수 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께서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께서 오늘 전파 선교사로 꼭 헌신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1: 이분에게요. 평.

0: 비록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막 잔소리 하셔도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네. 그 마음 안에 네. 평안을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 제가 지금 네. 그 이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0: 네.
1: 지금 방학 중인 친구예요.
0: 오구.
1: 방학 중인 친구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 친구를 데리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0: 허, 진짜? 오. 네.
1: 이 친구를 데리고 전주에 있는 교회를 제가 갔거든요.
0: 네.
1: 제가 그 친구 이름으로 제가 지금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구, 야. 네.
1: 꼭 이렇게 돌다 보면 전국을 돌다 보면 꼭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친구 이름으로 제가 전남동부 극동방송에 제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1: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사인을 주시네요.
0: 아니 그럼 네. 계속 이제 한 번 간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1: 그날 지난주에 처음으로 갔어요.
0: 네, 계속 아니 그러니까 그날만 온 게 아니라 계속
1: 이제 온대? 계속 가게 해야죠 이제.
0: 그러니까
1: 계속 가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이제 계속 신경 쓰.

0: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가끔 가면서 네. 이 친구를 또 신경 써야죠.
1: 그렇죠.
0: 신경 써야죠.
1: 그럼 예. 심었으니까 믿음으로 심었으니까. 기도로.
0: 아니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제 친구를 위해서 아직 심은 적이 자녀를 위해서는 많이 심었는데
1: 그랬죠.
0: 내가 전도하고 싶은 이 소급 친구인데
1: 어머
0: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지금은 안 다녀요.
1: 지금은 가족이
0: 안 다녀서
1: 가족이
0: 예?
1: 다
0: 예 가족 아니요 얘만 아. 부모님은. 이제 부모님은 저희 모교에 다니고 계시는데
1: 네.
0: 지금까지 얘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지난주에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내 이 친구를 위해서 아. 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교회 다녀온 다음에 뭐라 그래요?
0: 그냥 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1: 괜찮다고. 50%
0: 괜찮다고 해서
1: 네네네.
0: 근데 이제 그 아내는 그때 이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그 아내까지 같이 아. 꼭 가는 겁니다.
1: 우리 그 친구 이름이 성함이?
0: 김남기.

0: 그래요. 그 친구분에게 향하신 그 여호와의 그 기대하심이 사랑하심이 클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그 이 친구가 이렇게 잘 돼서
1: 아, 이
0: 이렇게
1: 남기
0: 쉽고 기도하는데.
1: 그러니까 이 남기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이 곡을 같이 손잡고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0: 되게 다녔네.
1: 다녔다니까요.
0: 어머나.
1: 소꿉친구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0: 어머,
1: 어렸을
0: 세상에.
1: 때 중고등부 수련회도 같이 가서
0: 왜
1: 우리
0: 방황이
1: 손잡고
0: 길어.
1: 우리에게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0: 어머나, 진짜.
1: 아니 김남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새끼라 진행해 보면 알잖아요. 맨날 10년 방학,
0: 아, 그러긴
1: 20년
0: 하는데,
1: 방학,
0: 친구가 그러니까.
1: 방학생이 엄청 예
0: 그래,
1: 그럼요. 제
0: 맞아요.
1: 친구도 그렇고 또 있어요.
0: 어머.
1: 제 친구 중에 방학생이 제가 보낸 거예요. 제가
0: 진짜.
1: 전파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0: 우리 김 PD님이
1: 김남기를 위해.
0: 아유 멋진 친구다.
1: 김남기 똑바로 해 똑바로.
0: 우정이 대단하다.
1: 이 김남기하고 제가 네. 추억이 무슨 추억이냐면 둘이 그냥 노래를 조금 한다고 교회에서 좀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둘이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나갔어요. 어디 노회에서 주최하는 소리엘 노래로 갔거든요. 하나님이시여 이 곡으로
0: 어려운 노래했네.
1: 둘이 근데 소리엘 갔는데 그 팀명 이름이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소리알로 나갔대.
0: 알았지, 알았지.
1: 그 친구가 얘야 얘야.
0: 진짜요? 나와야 되네.
1: 소리알로 나갔던 친구. 근데 지금 방학 중이에요. 김남기.
0: 언제 한번 우리
1: 좋은 말로 할 때 잘 다녀 너.
0: 언제 한번 우리 방송에 초대해서 두 분이 기타 치면서 한번
1: 소리알
0: 좋지.
1: 소리알.
0: 그래.
1: 진짜 그런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0: 아멘이에요. 그럼.
1: 소리알로.
0: 야, 너무 좋다.
1: 여러분은 소꿉친구 지금 교회 잘 다녀요? 여러분의 자녀 잘 다니나요? 부모님 잘 다니세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나가겠지 이러고만 있나요? 아니면 기도만 지금 몇십 년 하고 계시나요? 자, 혹시 여러분도 한번 도전 받으셔서요. 그분들에게 기도만 했다면 그분들의 이름으로 한번 좀 물질로 한번 섬겨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0: 네.
1: 생각이 듭니다.
0: 네. 우리 샵 9750으로
1: 네.
0: 9750으로 지금 기적 또는 전파하시면 되고요.
1: 네.
0: 그분들 성함들과 또 사연도 적어주시고 또 찬양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1: 네.
0: 아이고 나는 못해 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 650-3800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061-659-3800번으로 직접 지금 전화 주시든지요. 문자 주실 분들 샵 9750번 50번의 유료 문자예요. 9750번으로 내가 월 2만 원 네, 한 구좌에 지금 2만 원인데 아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만 원만 할게요.
0: 괜찮습니다.
1: 그래도 괜찮습니다.
0: 그럼요.
1: 예, 하나님 마음 보시니까
0: 네.
1: 아무튼 중요한 거는
0: 네.
1: 이 방송은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가잖아요.
0: 네.
1: 여러분께서 좀 끊임없이 전파 선교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0: 네.
1: 매월 그런 분들은 전파 근데 내가 좀 이번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0: 네.
1: 내가 목돈도 좀 생겨가지고 내가 좀 한 50만 원 정도 내가 헌금하겠다. 이런 분들 지금 100명의 용사를 찾고 있거든요.
0: 네.
1: 저희가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일시연금 50만 원 여러분의 받은 은혜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 분들 찾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샵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0: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4시가 넘어갔네요.
1: 진짜 그러네요.
0: 4시가
1: 3개나
0: 넘어갔어요.
1: 끝났네요.
0: 네, 3개라는 끝났고.
1: 네.
0: 자, 사모님 앉아
1: 들으시는
0: 계시는데.
1: 분들 이제 보면서 누구지? 또 하실 것 같아요.
0: 예, 저는 세상을 네. 깨우는 라디오 3개라 전국 방송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 김인수 PD인데 오늘 이렇게 제가 근무했었던 여수에 와 있습니다.
1: 네.
0: 전남 동부극동 방송 와 있어요. 여러분 좀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고요. 우리 추억의 찬양의 대가 이정님 사모님도 지금 여수 예, 전남 동부극동 네. 방송 주조 스튜디오에 지금 계십니다.
1: 맞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네. 그렇고 광양에도 순천에도 다 네. 목사님들도 많고
0: 많이 다니셨죠?
1: 많으시거든요.
0: 예.
1: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0: 아는 체 좀 해주세요.
1: 네, 아는 체 해주세요.
0: 샵 9750번으로
1: 안녕 인사도 해주시고
0: 신청곡도 좀 보내주세요.
1: 그래요.
0: 신청곡도 네. 아까 그 피아노 네. 피아노 그 어머니가 다 하나님께 다 바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네. 재능을 주어서 못 치는 게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1: 네. 그러니까
0: 신청곡만
1: 예. 악기만 주신 게 아니라 재능 진짜 주셨네요.
0: 그럼요. 이야.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또 야마 1500짜리도 주시고
1: 아이고 이제
0: 다 가졌네. 다 가졌어.
1: 네.
0: 자, 어떤 곡이든 여러분 신청곡 들어오면은 사모님 네. 다 치십니다.
1: 아는 곡에 한해서.
0: 근데 되도록이면 네.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1: 네.
0: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찬양.
1: 네.
0: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아요. 그 곡을 샵 9750번으로 신청곡 보내 주시고 신청곡도 좋지만 오늘 전파 기적 이 두 글자도 대환영이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꼭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죠, 사모님.
1: 근데 아니, 이거.
0: 예?
1: 8855님도 문자가.
0: 이거 안.
1: 네네네.
0: 소개 안 했나요?
1: 안 했어요.
0: 조연출 김인수 PD님, 사모님 완전 팬이에요. 여수 와주셔서 감사해요.
1: 아, 고맙습니다.
0: 오전에 기적으로 중보기도 참여했고,
1: 했고.
0: 전파 선교사 두 분 찬양 너무 좋고요. 전도 대상자 오정심 선배님 위해서 전파 신청하셨구나.
1: 너무 고맙습니다.
0: 오정심 선배님 가정이 다시 회복돼서
1: 네.
0: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1: 아멘.
0: 사모님 간증도 눈물 나요. 은혜고 은혜입니다.
1: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5100번님도 한번 읽어주시죠. 사모님.
1: 순천 한, 순천 한정식 명궁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오.
1: 6월 17일, 제왕절개에서 첫 아이를 낳을 막내 아들, 박고, 온 며느리가 아기를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큰 힘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하셨어요. 어머,
0: 와,
1: 네.
0: 일어나거라는 아까 저희가 했었어요.
1: 네네, 했습니다.
0: 다른 곡으로 대신 저희가
1: 네.
0: 할게요.
1: 네네네.
0: 첫 아이를 곧 이제 손주 보겠구나.
1: 그러니까 와.
0: 와 순천의 한정식 진짜 맛있는데.
1: 여기는 뭐든지 콩나물국만 먹어도 맛있어요.
0: 명궁관 가보고 싶다. 와
1: 아, 진짜.
0: 감사합니다. 우리
1: 네.
0: 우리 태어날 손주 이름으로 한번 우리 전파 선교사 심으시면 어떠세요? 우리 5100번님 우리 그리고 1772번님 사모님 반갑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네.
0: 이 곡 신청하셨는데 제가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
1: 그래요?

0: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지요.
1: 아멘입니다. 아, 네. 우리 0462번님이 전파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소중한 문자 너무 감사해요.
0: 네.
1: 0462번님 혹시 누구 이름으로 하시는지
0: 네.
1: 그 기도 제목도 한번 샵 9750번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0: 아, 새싹이신데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1: 우리 6206번님이 아까 이제 이제 딱 결단하셨는데
0: 네.
1: 방금 또 50만 원 입금도 하셨네요.
0: 아, 네.
1: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후원합니다.
0: 아유,
1: 네. 눈물이 많이 나지만 참고 아들 학교 전주 신흥고에서 하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처와 자녀들도 교회 다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힘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0: 그럼요.
1: 전주에서 또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또 이렇게 또 함께 동참을 하시네요. 자, 순천의 유럽 도자기 박물관 레스토랑 카페
0: 오늘
1: 직원
0: 사업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죠?
1: 이분은 사장님이 아니라 네네. 카페 직원인데요.
0: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시면서 그죠?
1: 유럽 도자기 박물관 레스토랑 또 가보고 싶다.
0: 그러니까 우리 언제면 다 가야
1: 그러니까.
0: 되겠다.
1: 월 2만 원씩 헌금한다고.
0: 그러면서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다. 그럼요, 잘 돼야죠.
1: 우리 9332번님 너무 감사해요.
0: 네.
1: 이제 전파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0: 네.
1: 이제 링크가 가면 네네. 거기다가 이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9332번님
0: 네.
1: 이제 보니까 이거 계좌번호인 것 같은데 전파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0: 그쵸, 네.
1: 저희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0: 맞아,
1: 링크를
0: 네.
1: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9332번님, 6206번님. 또 0462번님. 자, 혹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한 전파 선교사 가입 없나요, 더 이상? 저는 그런 가입이 참
0: 그래,
1: 의미
0: 맞죠.
1: 있고 좋더라고요.
0: 맞아. 난 누굴 위해서 합니다.
1: 본인을 위한 것도 좋은데 내가 정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누가 있는데
0: 네.
1: 그 이름으로 내가
0: 그래.
1: 전남동부 극동 방송 내가 한다. 그리고 꼭 그분한테 알려 주셔야 돼요.
0: 네.
1: 저도 이제 제가 아까 그 남기한테 얘기할 겁니다. 남기야
0: 네.
1: 내가 여수 갔다가 네 이름으로 내가 했다.
0: 이거 녹음하고 들려주면
1: 너는
0: 좋을 텐데.
1: 전남동부 극동방송에 너는 전파 선교사야.
0: 그러니까. 지난번엔 따님 얘기를 하더니 딸
1: 그러니까
0: 얘기를.
1: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전남동부
0: 네.
1: 극동방송 중부기도팀이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너는 이제 꼼짝 마. 앞으로 이제 다시 옛날처럼 나하고 소리할 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찬양해야 돼. 이렇게 꼭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친구, 그런 가족 없으세요? 지금 방학 중에 있는 분 계세요? 응? 그분의 이름으로 9750샵9750번으로
0: 네.
1: 전파, 기적,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한번 꼭 노크해 주십시오.
0: 전화도 있어요. 061-650-3800 650-3800 있거든요.
1: 네.
0: 갑자기 이 노래 생각이 났는데 피디님 아실까?

0: 아멘.
1: 아, 모르시는 분이요?
0: 몰라요. 이분 몰라요.
1: 저 어릴 때는 학생 때 자주 그러니까. 불렀는데.
0: 예. 네. 옛날 건가 봐. 예. 한 20년 전 건가 봐.
1: 그치, 그치, 그치.
0: 그러면 아. 사모님 7살 때. 지금 27이니까.
1: 그렇지. 네. 아.
0: 늘 27.
1: 한 살 더 먹었네.
0: 한 살, 아, 26이었나?
1: 네.
0: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늘 26 아니면 27이야. 미스테리죠. 자, 5954번님이 네. 전파라고 전파. 이렇게 주셨어요.
1: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세 딸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 키우지만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0: 걸 깨닫게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0: 가까운 여수에 연예인이 온 듯하고 반갑네요.
1: 와.
0: 어머나.
1: 아,
0: 우리 새 따님이
1: 그러니까.
0: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1: 새 딸 이름으로 지금 전파를 하셨어요.
0: 그 성함 이름도 써주시면.
1: 와, 딸 부잣집이네. 와, 새 딸 이름 좀 적어주세요.
0: 다섯인데.
1: 저는 두 명밖에 안 되는데. 와, 부럽다.
0: 그래도 얼마나 따님 이뻐해.
1: 그러니까.
0: 김PD님이. 딸바 보라매?
1: 이뻐 죽죠.
0: 그죠.
1: 그래서 막 전국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0: 네.
1: 이 지역에는 큰딸 이름으로도 있고 저 지역에는 작은딸 이름으로도 있고 오늘은 이 전남동부는 제 친구 이름으로 또 하네요.
0: 네, 그래서 신청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1: 신청곡을 주셨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0: 야, 이거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 그죠?
1: 저 많이 불렀어요.
0: 저희도 많이 불렀어요.
1: 저는 이 곡을 언제 불렀냐면요. 대학교 때 그 취업 준비할 때 도서관 끝나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는 때
0: 밤에?
1: 네, 밤에 이거를 막 불렀어요. 그때 막 그치. 이렇게 보면은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거 있잖아요.
0: 네.
1: 세상에서 시달린 인수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0: 어?
1: 공부하고나서 얼마나 지쳐요.
0: 그렇지.
1: 내 앞길 내가 모르겠고 하나님 나 어디 가야 돼요? 내가 뭐 이런 뭐 방송하겠다, 뭐 선교하겠다 이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이걸 많이 불렀어요 제가.
0: 그랬군요.
1: 예.
0: 그럼 제가 1절하고 우리 2절.

0: 아멘.
1: 그래요.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0: 아멘입니다.
1: 아멘.
0: 우리 0462번님이 박지연, 박서연 청년 이름으로 두구자 심습니다.
1: 아우,
0: 만남의 축복
1: 고맙습니다.
0: 기도합니다.
1: 아멘.
0: 0462번님의 자녀분들은 제가 특별생 방송하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1: 진짜?
0: 네.
1: 오.
0: 박지연, 박서연. 아닌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심나요? 아무튼 너무
1: 근데
0: 감사합니다.
1: 새싹으로 돼
0: 그러니까요.
1: 있어요.
0: 새싹이지만 다른
1: 다른
0: 지역에서 제가 꼭
1: 지역에서.
0: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아우,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심으셨, 아, 만남의 축복?
0: 만남의
1: 축복?
0: 축복이면은
1: 배우자?
0: 지금 뭐 배우자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1: 네네.
0: 그런 만남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 요즘 결혼들을 늦게 하잖아요. 저도 지금 조카가 아홉이 있어요.
0: 어휴,
1: 왜냐면
0: 그래요?
1: 우리 형제가 많으니까
0: 네네.
1: 하나도 안 갔어.
0: 아이고, 그렇구나.
1: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얘네들도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아이들 진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0: 네네.
1: 주셔서
0: 네.
1: 믿음의 배우자를 잘 만나서 네.
0: 근데
1: 믿음의 가정.
0: 박지연

0: 박사연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지 그거 궁금하네요. 예수님
1: 그렇네.
0: 믿고 있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한번
1: 저,
0: 알려주세요. 0462번님.
1: 네.
0: 9332번님이 저희
1: 아.
0: 레스토랑에 놀러 오라고.
1: 우와.
0: 아까 순천의 유럽
1: 네네.
0: 도자기 박물관 레스토랑.
1: 그러니까,
0: 와. 야,
1: 어머.
0: 어떤
1: 언제 한번.
0: 제가 또 순천에 제가 이제 연애할 때
1: 여기서 했다고, 여기로 왔다고?
0: 제가 그 순천, 예. 제가 뭐 전국을 안 돌아다녀 본 데가 없기 때문에, 예.
1: 데이터면 여행도
0: 광주,
1: 다니고.
0: 순천, 보성 이쪽에서 좀 연애를 제가 좀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순천 갈대밭, 예. 그 뭐, 그지? 순천 정원박람회 그쪽
1: 아,
0: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거기서 조금 연애 좀 했어요, 제가. 예.
1: 근데 얼굴 빨개져. 얼굴이 빨개졌어.
0: 그런가? 아, 이게 빨개질 일인가?
1: 아니요,
0: 아,
1: 그렇지만.
0: 그분과 지금 결혼했어요.
1: 그렇지만.
0: 그분과 결혼했습니다.
1: 나안 물어봤어.
0: 예. 빨개질 일이 없는데, 왜 빨개졌을까? 자,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1: 네.
0: 자, 아무튼, 지금 여러분, 1년에 한번 있는 전파선교사 특별 생방송하러
1: 네.
0: 여수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막 순천 얘기도 하고 지금
1: 그러네요.
0: 이러고 하고 있어요.
1: 네.
0: 사모님하고 저하고 지금 여수, 예, 순천 광양을 향해서 특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지금 방송을 듣고 있지만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통해서 97.5MHz 아니면 92.9MHz 아니면 극동 방송 어플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
1: 네.
0: 그냥 듣고만 있었다면 여러분 전파 선교사 월 2만 원 이상
1: 네.
0: 아니면 일시연금으로 하시면서 마음 시원하게 후련하게
1: 기적
0: 기쁨으로 감사로
1: 네.
0: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예. 문자 샵 9750. 예. 9750번으로 나 순천에 있다. 광양에 있다. 고흥에 있다. 여수에 있다. 이런 것 좀 알려 주시면서 본인의 이름 내가 중단했지만 다시 시작한다.
1: 네.
0: 이런 메시지도 좋고요. 자, 신청곡도 좋고 문자 힘드신 분들은 전화도 있잖아요.
1: 0616 50-3800 061-650-3800으로 네, 전화도 주셔도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전화 기다리고 있으면서
1: 네.
0: 우리 하나님께 또 올려드릴 찬양
1: 위에 두 딸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하셨네요.
0: 그러면은 우리 두 딸을 위해서 축복의 찬양 올려드릴까요?
1: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0: 따님을 향해서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우리 0462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우리 박지연, 박서연 자매 두딸 모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네요. 아이고
0: 그러니까.
1: 감사하네요. 좋은 만남, 좋은 배우자 꼭 만나서 믿음의 가정 꾸리고 우리 이 가정도 꼭 전파 선교사 가족 됐으면
0: 참
1: 좋겠어요.
0: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
1: 예, 우리
0: 그렇죠?
1: 지연, 서연 자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전파
0: 전파
1: 선교사야.
0: 선교사다.
1: 너의 이름을 통해서 그 작은

0: 물질을 통해서 이
1: 네.
0: 지역에 어떤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라고 이렇게 꼭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시 29분
1: 어머,
0: 지나고
1: 벌써.
0: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1: 네.
0: 여수에 있는 전남동 부극동 방송에서 지금 김인수 이정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시작돼가지고
1: 네.
0: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어요. 이
1: 네.
0: 시간에 혹시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샵 9750번으로 내가 문자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딱차 세워지면 그때 보내셔도 돼요.
1: 네.
0: 저희가 이제 5시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화하실 분들은 061-650 3800,
1: 6503800.
0: 예, 659개 3800번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나 일시연금 할 거다. 아니면 월 2만 원, 뭐 3만 원, 만원 이렇게 내가 정기연금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꼭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4시 시간대만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1: 네,
0: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1: 그렇죠.
0: 저는 지금 현재는 전남동부극동 방송에 근무하지 않고 전국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방송, 새깨라라는 프로그램,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하나님께 잠깐 떠나 있는 분들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과 제가 전화 연결을 하고 있고 그 열매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열매를 제가 또이 시간에
1: 네.
0: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자 하거든요.
1: 네.
0: 이수경님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아유,
2: 네, 반갑습니다.
0: 힘차시네요. 힘차셔. 예.
1: 힘차시네요.
0: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2: 지금 집에 잠깐 있어요.
0: 집에 있어요. 집이
2: 네.
0: 지금 사시는 곳이 여수 맞죠?
2: 네, 여수 유치원이요.
0: 여수 율촌.
2: 네.
0: 그때 30년 방학하다가 교회 갔잖아요. 그쵸?
2: 네.
1: 아유, 길게
0: 진짜 길게
1: 하셨네요.
0: 했죠. 율촌 장천교회. 맞죠? 지금도 잘
1: 네.
0: 다니고 계시나요?
2: 아, 네.
0: 저랑 통화가 됐던 게 언제죠?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2: 네.
0: 맞죠?
2: 네.
0: 그 뒤로도 계속 잘 다니고 계세요?
2: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1: 지금 혼자 다니시고 아니면 가족들 다 같이?
2: 아, 아니, 딸이 먼저 다녔다가,
1: 네.
2: 예, 네, 딸이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좀 가다가 이제 방송 듣고,
1: 네.
2: 새끼라 방송 듣고 이제 믿음이 좀 강해져가지고,
0: 와,
2: 열심히 다니고
0: 아유,
2: 있어요.
0: 감사합니다. 율촌이 거기 그 바닷가 거긴가요? 아닌가?
2: 바닷가도 있고,
0: 예.
2: 그냥 산도 있고, 그래요.
0: 그쵸.
2: 네네.
0: 율촌 장천교회는 원래 다니셨던 교회였어요? 30년 전에? 아니면은 어떻게 가게 되신
2: 아니요,
0: 거예요?
2: 저는 원래 의정부에 살다가 신랑 만나서 여수로
0: 아,
2: 왔어요.
0: 예.
2: 예.
0: 근데
2: 그래서,
0: 장천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는데?
1: 따님이?
2: 아, 딸이 아는 친구가 다녀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0: 네네네네.
2: 네.
0: 그렇구나.
2: 네.
0: 자, 지금도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죠? 그
2: 네.
0: 이후로도.
2: 네.
0: 그렇군요. 근데 우리 이수경님이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여쭤보니까 전파
2: 네.
0: 선교사를 아직은 하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그쵸? 예.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밀어붙였어, 아까. 방송 전에 막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가지고. 예. 하실 거죠, 이번부터?
2: 네.
1: 아유,
0: 그러니까, 예, 감사해요.
2: 고맙습니다.
0: 이제
2: 네.
0: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1: 네.
0: 30년을 끝냈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잖아요.
2: 네.
0: 여수에 계시니까, 우리 전남동부
2: 네.
0: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본인의 이름, 따님의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으시면 오늘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2: 알겠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2: 네.
0: 예, 극동방송 들으시는데 요즘
2: 네.
0: 극동방송도 듣고 율촌 장천교회도 잘 다니고 계시고 그 생활,
2: 네.
0: 요즘 어떤 생활을 갖고 계신지 한번 나눠주세요. 나 요즘 이렇게 산다. 나 너무 좋다, 이렇게.
2: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0: 즐겁게?
2: 네.
0: 확실히 그전보다 내가 밝아졌고 즐거워졌다는 걸 느끼나요?
2: 네.
0: 신앙생활도 재밌고.
2: 네, 재밌어요.
0: 사람들하고도 지금 교제도 잘하고 계시고.
2: 네. 교회 가면 봉사 활동이 있거든요, 식당.
0: 네네.
1: 네.
2: 식당 봉사 활동 하면서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저도.
1: 그 힘든 식당
0: 야,
1: 봉사하셔요.
0: 그러니까 목소리에 즐거움이 있어요.
1: 그러네요.
0: 우리
1: 아,
0: 이수경님 딸 이름은 어떻게
1: 귀하시다.
0: 돼요?
2: 아, 장소원이요.
0: 장소원.
1: 어머나.
2: 네.
0: 혹시 남편은 지금 혹시 방학생인가요? 남편은?
2: 아, 네.
0: 아이고, 그러면 남편은, 네. 남편도 숙제가 있구나.

0: 네.
1: 일단은 근데 소원이가 다니니까
0: 네.
1: 소원이 통해서
2: 네.
1: 우리 아빠도 꼭갈수 있도록 나중에 꼭 했으면 좋겠고,
2: 네.
1: 자, 우리 장소원, 우리 이수경님을 향한 축복의 찬양,
2: 네.
1: 우리 이정님 사모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언젠가에 가정이 다 돌아와서 멋지게 멋지게 믿는 가정 다시 한번 방송 통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우리 이수경님.
2: 네.
1: 오늘 전파선교사 가입하면요. 그 찬송가를 네. 쓸 수 있는 찬송가 노트를 네. 저희가 드리거든요.
2: 아, 감사합니다.
1: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수경님은 특별히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으니까 3개라 선물을 추가로 네. 좋은 걸 드릴 텐데 어떤 거 드릴까요?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2: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1: 아무거나. 옛날에 지난번에는 뭐 받으셨죠? 기억나세요?
2: 김 받은 거.
1: 김 받았구나.
0: 김 많이 받으셨네.
1: 자, 이수경님께 또 다른 좋은 선물로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0: 아, 목소리가 너무 밝으세요.
1: 밝고 와 30년의 야. 방학을 끝낸다는 거가
0: 네.
1: 저는 늘 신기합니다.
0: 그러네.
1: 기적이에요.
0: 기적이네요.
1: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셔서
0: 그럼.
1: 30년을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게 하는
0: 30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어디였지? 어디서 했는데 80년 방학 있었죠. 그렇죠?
1: 그러니까
0: 우리 그때 너무 놀랐어요.
1: 50년도 있고 막 근데 진짜 이 몇십 년의 방학을 끝낸다는 게 그쵸.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요.
0: 근데 얼마나 뭐라 그럴까? 막
1: 네.
0: 오고 싶으셨을까 그 마음 가운데 그죠?
1: 그러니까.
0: 아무렇지 않으셨으면 안 왔을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0: 그죠? 어릴 때 다니셨으면, 아이고
1: 진짜 신기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하나님은 네. 이 전파 선교사 이 극동 방송을 사용하셔서 네. 이렇게 긴 방학생들을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귀한 도구로 극동방송을 쓰고 있어요. 저는 극동방송 입사하기 전에 이 네. 극동방송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듣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을 줄은 몰랐어요.
0: 그러니까. 네.
1: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전파선교사 헌금도 너무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전파가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0: 네.
1: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고 있잖아요.
0: 네.
1: 여러분이 정말 귀한 헌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디로 헌금하면 되죠?
0: 네.
1: 사모님.
0: 네. 샵 9750입니다. 예. 문자 샵 9750으로 기적 또는 전파 써주시고요. 성함도 써주시고 사연도 써주시고 또 듣고 싶으신 찬양도 써주시면 좋고요. 아유 난 잘 못해요. 전화할래요 하시면 061-650-3800 650-3800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1329번님 소중한 문자 전파,
0: 전파
1: 두 글자 오늘 새싹으로 주셨네요.
0: 오늘
1: 고맙습니다.
0: 새싹 많이 오셨어요. 네.
1: 우리 1329번님 이렇게 전파라고 두 글자 주시면요.
0: 네.
1: 이제 링크가 자동적으로 갈 거예요.
0: 네.
1: 그럼 링크 받으셔서 그 안에다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도 제목, 누구 이름으로 내가 전파 선교사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0: 네.
1: 꼭 적어주시면 그때 완료가 되는 겁니다. 와, 2592번님도 오셨네요.
0: 와, 전파! 두 글자 네. 신청합니다. 아들 정지온. 딸 정하온. 아이들 아빠가 금연에 꼭 성공해서 내년에는 담배값으로 전파 선교에 헌금을 더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와.
0: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또 온유하게 잘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와. 지온이 하온이 두 구자 하셨어요.
1: 일단은 우리 네. 엄마가 지온이하고 네. 하온이 이름으로 두 구자를 했고
0: 그러니까.
1: 아빠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0: 네.
1: 이제 아빠가 본인이 담배값으로 본인 이름으로
0: 네.
1: 전파 선교사 하는 그날을 꿈꿔본다.
0: 야, 멋지시다.
1: 이야.

0: 그러니까.
1: 야, 이거는 네. 사모님 우리 너무 좋은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그럴까요? 이 가정과 함께 부르면 어때요?
0: 아 좋지요.
1: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고 온유 있게 자라고 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예.

0: 남매님입니다.
1: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유, 좋습니다. 우리
0: 우리 지원이, 하원이, 파이팅.
1: 파이팅.
0: 우리 아빠 진짜 금연 꼭 성공해 가지고
1: 네. 그
0: 담배값이면 진짜 전파 선교사 헌금 엄청 하겠다, 진짜.
1: 그래, 너무 고맙습니다.
0: 우리 5954번님이 링크가 오지 않는다. 예, 저희가 꼭 링크 보내 드릴게요. 전파라고 하면은 링크가 가긴 갈 겁니다.
1: 그렇네요.
0: 와, 4834번님
1: 기적을
0: 보내 주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일시연금 하실 분들 이렇게 기적이라고 주시면 돼요.
1: 네, 샵 9750으로 보내시면 돼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전파 선교사 헌금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일시연금으로 한 번에 내가 딱 한 번만 하겠다. 조금 많은 금액을 내가 지금 오늘 받는 은혜가 커가지고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큰 금액을 하고 싶다.
1: 네.
0: 일단은 저희가 정한 기준이 전남동부극동방송에서 지금 50만 원, 1인당 50만 원. 그래가지고 100명의 용사를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50만 원보다 작아도 좋고 더 많아도 좋습니다.
1: 네.
0: 그냥 저희가 세운 기준이고 그 여러분의 그 형편대로 그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4834번님 기적이라고 샵 9750번으로 보내셨는데 저희가 헌금할 수 있는 그 계좌번호를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망설이거나 또 하셨던 분들에게 이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네.

0: 아낌없이 그래 드리는 오늘 시간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린 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정말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잖아요. 네, 네. 오늘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죽게 드리네. 근데 또 하나님께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것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주시고 계시는데 받지만 마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진 것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샵 9750번입니다. 우물정 9750번으로 여러분께서 전파선교사로 가입하실 분들, 정기연금 하실 분들은 전파 두 글자, 내가 좀 큰 금액으로 일시연금

0: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적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으로 드렸습니다. 7133번님 감사 신청곡 네. 부탁해요 라고 이렇게.
1: 감사가 어떤 거죠?
0: 감사가 이제 이분이 말한 감사가 그 감사인지 그 감사인지
1: 날 구원 이건지 아니면은 뭐 또 어떤 거지? 주님 감사요 이건지 또는
0: 제가 생각하는 감사는
1: 감사라는 사연이 많아서
0: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인가? 이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7133번님 한번 알려주십시오.
1: 그럼 이걸로 할까요?

0: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 그럴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온 게 은혜지. 많이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네. 가족이 이렇게 방학이 길어서
1: 네네.
0: 애타고 힘든 가정도 많았었고 그치요? 지금도 아픔 중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1: 네.
0: 그래도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1: 아멘.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이 방송 같이 할 수 있음에 감사,
1: 그렇습니다.
0: 들을 수 있는 것 감사,
1: 감사.
0: 그러면 다 감사죠.
1: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도 감사 제목들이 있을 텐데
0: 네.
1: 극동방송을 통한 감사가 있는 분들은 그 감사를 오늘 전파 선교사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0: 그렇죠.
1: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분명히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11년 됐는데
0: 네.
1: 11년 동안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 방송을 통한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샵 9750번으로
0: 네.
1: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남겨주시고 그 감사의 표현을 오늘 물질로
0: 네.
1: 여러분께서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0: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그러니까.
0: 그럼 살아오면서 진짜 이 A4용지에 몇 장을 써도 다 못 쓸 것 같아요.
1: 특별히 제가 이제 새끼라 전도방송 하다 보면은
0: 네.
1: 이 전라남도 지역 전남 동부 지방에서 전화 연결되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교회 연결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극동방송을 통한 감사가 분명히 있을
0: 그럼.
1: 거거든요.
0: 네.
1: 아까 이수경 님도 그 감사를 오늘 표현했잖아요.
0: 네.
1: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그냥 듣고만 있었다. 아니면 그냥 전도 요청만 했고 내가 교회를 나갔다. 그 감사를 한번 전파선교사 헌금으로 오늘 표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0: 네,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하나님
1: 예.
0: 앞에
1: 예.
0: 우리도 시간도 물질도 다 드리는 건데
1: 네.
0: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11년 동안
0: 네.
1: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0: 네.
1: 바로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 그 전파선교사 헌금으로 지금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했던 분들도 너무 많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여러분 중단했던 분들 다시 시작해 주시고
0: 네.
1: 여러분의 감사 제목 있는 분들 지금까지 듣고만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일시연금 기적 그다음에 정기연금
0: 전파,
1: 전파 이렇게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여러분께서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전화도 있습니다. 061-650-3800이에요. 650-3800입니다. 48분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 얼마 안 남았네요.
0: 네, 5시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저녁 때까지 하거든요.
1: 네네.
0: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1: 네.
0: 또 아니면 저희 가기 전에 저희 이제 또 기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1: 네네.
0: 아예 함께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1: 네. 지금 보니까는 우리 전남동부 국동방송이 저 바깥에서 지금 보니까 네.

0: 뭐 이렇게 이야기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1: 네네.
0: 반가운 얼굴이 저기 지금 보이는데 저기 김영 목사님이라고
1: 네.
0: 지금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김영 목사님, 네. 김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감사 제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1: 네.
0: 밖에 계시는데 저분이 제가 전남동부 극동방송에 있을 때
1: 네.
0: 저랑 이제 어떤 영혼 살리는 퀴즈 방송을 처음 했던 분이에요. 네, 지금 오늘 딱 이렇게
1: 네.
0: 오셨네요. 너무 오래간만에 뵀는데 참 우리
1: 반가우시죠.
0: 목사님 보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자,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으세요? 그 감사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시고 전남동부극동 방송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 찬양 우리 또 아까
1: 네.
0: 날구나 신주 감사 오늘 막 이렇게 찬양하고
1: 네.
0: 싶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사모님이.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매일매일 감사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그래, 근데 입으로 불평, 아유 안 돼 못해 왜 이래 하면은 불평만 많아요.
0: 그러니까요. 그쵸? 참 아까 그 제가 괴로울 때 주님이 얼굴 보라 막 그 불안할 때 취업 네. 준비할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하고 싶었던 방송을 하게 해주신다는
1: 그러니까.
0: 거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1: 감사하죠.
0: 네. 새끼라를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1: 네.
0: 참 극동방송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귀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저는 이런 사역할이랑 꿈도 못 꿨어. 그냥 어릴 때
0: 그래요?
1: 우리 엄마가 고생하니까 아팠어요. 늘 아파. 약으로 사신 엄마야. 그래서 이 다음에 간호사가 돼서 어릴 때는 그죠. 간호원 간호원에서 엄마 우리 엄마 좀 해드려야 이랬었는데
0: 네네.
1: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게 이렇게 귀하게
0: 그렇구나.
1: 사역자로
0: 그러니까
1: 얼마나 감사해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 어떻게 여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
0: 아니, 저도 그래요.
1: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0: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방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뭐 라디오를 안 듣는 시대라고 하지만
1: 네.
0: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라디오를 들어주시고 전파 선교사로 헌금해주시고 이 극동 방송을 또 알려주시고 많이 또 이렇게 기도해주시고
1: 네.
0: 너무 감사하고 그 여러분의 그 기도와 후원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 전남동부 극동 방송이 11년을 넘어서 110년 막 그렇게
1: 아멘.
0: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면 너무
1: 아멘입니다.
0: 좋겠습니다. 전국의 우리 극동방송이 이제 창사 70주년을 맞았고
1: 네.
0: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이제 11년이
1: 11년.
0: 됐어요.
1: 네.
0: 계속해서 잘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남동부 극동방송 여수에 있는데 안 오셨던 분들은 한번 오셔서
1: 맞아요.
0: 이렇게 또 이렇게 방송은 어떻게
1: 전남,
0: 생겼는지
1: 네, 동부의 자랑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요. 이런 방송이 예. 있다는 게 24시간 광고도 없이
0: 그럼요.
1: 복음을 잘하고 생명을 살리고
0: 예.
1: 누군가 진짜 지금도 살아나고 있는데
0: 그렇습니다.
1: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0: 그리고 계속, 여러분만
1: 네.
0: 듣지 마시고
1: 네.
0: 알려주세요. 우리가
1: 그럼.
0: 맨날 끝나면서 그러잖아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1: 네.
0: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것처럼
1: 네.
0: 아직까지도 전남 동부 지역에 극동방송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고 꼭 듣게 하셔서
1: 네.
0: 좋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도

0: 고민하신 분들 네. 있다면 자 이제 내가 결단하면서
1: 네.
0: 샵 9750번 수신번호 받는 사람의 샵 9750번으로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전남동부극동 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 감사의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네, 오늘은 우리가 한 구자 20,000원으로 지금 기준을 삼았습니다.
1: 네.
0: 한 달에 20,000원 내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 전파라고 두 글자를 샵 9750번으로 보내주시고 내가 좀 50,000원 이렇게 한 번에 일시연금을 내가 특별히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1: 네.
0: 기적 이렇게 두 글자를 지금 샵 9750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자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1: 061-0610-350-3800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650-3800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0: 659-38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 네.
0: 마쳐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찬양할까요 그러면?
0: 예.
1: 인사.
0: 예. 자 그러면은 여수에 왔는데
1: 네.
0: 언제 올진 또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1: 네.
0: 저는 오후 3시에 전도하는 방송 새깨라로 여러분을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님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맞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전파 선교사와 함께
0: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 선교사와 함께 계속 이어갑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랑의 뜰안 이진아 PD 함께하십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오전 9시에 사랑의 뜰안으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귀한 시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5시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 이 방송이 귀에 들리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전파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반응에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이진아 PD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늘 한 차례 방송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그만큼 저희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죠?
1: 네.
0: 네, 극동방송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1: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입니다. 저도 배트장 종이 한 장 같이 드는 마음으로
1: 네.
2: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까 해서 네. 왔습니다. 우리 비디님들 아침부터 마라톤처럼 달렸었겠는데 지금 제가 한 걸음 같이 도와드릴게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0: 목사님 저희 오늘 아침 7시부터 하루 종일 예, 극동방송의 방송선교에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있어요. 방송사 오시면서 아마 방송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2: 저는 이제 방송 여러 사실 토요일 그
1: 사전
2: 방송부터 좀
1: 네.
2: 들었는데
0: 네.
2: 저는 한편 좀 이렇게 그 우리 PD님들의 마음이
0: 네.
2: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이게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이 간절함이 좀 빨리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네.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우리 이 직원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당신들도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일이 참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0: 네.
2: 잠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1: 네.
0: 목사님이 저희의 마음을 이제 잘 아실 수 있는 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다녀오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후원 모금 그죠? 후원 모집도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1: 목사님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나가셨을 때요.
2: 네.
1: 목사님을 후원해 주신 분들 그 후원 너무 귀하잖아요. 중요하고요.
2: 맞습니다. 그 후원이 참 중요한데 사실은 저 같은 사람 뭐

0: 우리 PD님들도 그렇겠지만 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후원을 모금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저는 원치도 않고 네.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 자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네. 이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어렵게 살기는 했어요.
1: 네.
0: 그렇지만 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 믿고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 이 선교회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도 우리 함께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마음을 하고 있다는 거
2: 맞습니다.
0: 알아주셨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네.
2: 제가 극아예요, 목사님. 누구한테 정말 뭐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 꺼내기 참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예, 손잡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아멘.
0: 제가 그 말에 공감이 되는데
1: 네.
0: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배고프고 제가 아플 때는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1: 네.
0: 절대 못해요. 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저도 그 아이거든요.
2: 그러니까 목사님도 비슷한 성격이에요.
0: 근데 선교 현장에 아픈 네. 사람이 있으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2: 네.
0: 이 친구가 이렇게 굶주려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아는 사람에게 너 한 달에 얼마씩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이 친구가 밤 안 굶고 학교 다닐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연결해 준 적이 있거든요.
2: 네.
0: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내 성격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1: 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극아이 두 분과 네, 모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두 분이 지금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방송이요. 다른 거 전하면 여러분 사실 전파 선교사 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끊으시는 게 맞죠. 하지만 이 방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만 전하고 있고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아픈 자를 치유하게 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킨다면요. 여러분 이 방송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2: 아멘.
1: 이 방송이 1분 전파되는데 여러분 2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전파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정기 후원하실 분들 한 계좌 2만 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연금도 저희 계좌를 열어서 오늘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구좌 50만 원 오병이어 계좌라고 저희가 열고 여러분들의 일시금 헌금을 받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고 또 배웠지만 정말 작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아이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네,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오병이어 계좌로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좀 어렵고 모두 다 어려워하시지만 어려운 가운데 사실 뭐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부자들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일을 들으면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은 어려우신 분들이실 거예요.
2: 아.
0: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 마음이 움직이실 겁니다.
2: 네.
0: 근데 성경은 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 사실은 그 성경에 오병이어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 그거 없이도 떡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1: 네. 그럼요.
0: 그거 없이도 물고기 뭐 고래 같은 거 잡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
2: 네.
0: 굳이 그 어린아이 것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2: 그러니까요. 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0: 그래 아니에요. 그게 야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일이 그렇게 쓰여졌을 때
2: 네.
0: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2: 네.
0: 아신다면
2: 아멘.
0: 이 오병이어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마음이 움직인다면 왜 어려운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움직이실까 하는 그 의미도 네.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네. 바로 당신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헌금을 심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시금 50만 원을 헌금하시는 건데요. 샵 9750 우물정 975

0: 50번으로 문자에 기적,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일시금으로 50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데 50만 원을 한꺼번에 하는 게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5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헌금하셔도 되고요. 1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헌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나는 이번에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에 일시금 50만 원 오병이어의 기적을 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전 9750번으로 기적,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782님께서 기적 헌금은 오늘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요.
0: 네.
1: 예, 계좌가 계속 열려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개수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전화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전화 주시면 일단 약정을 받고
0: 약정하시고 네,
1: 약정하시고 형편 되실 때
0: 네.
1: 네, 그때 입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저는 5만 원씩 10번 분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약정을 기록해 놓으니까요.
1: 네.
0: 0782님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화번호가요
0: 네.
1: 650-3800번입니다. 650-3800번
0: 061-650-3800번 전남동부 네.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1: 핸드폰으로
0: 되겠습니다.
1: 핸드폰으로 전화하실 때는 지역번호를 꼭 붙이셔야 돼요.
0: 네.
1: 예, 061-650-3800번.
0: 네, 우리 네. 부장님이 숫자에 강한 분이신데 네. 오늘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신지 더듬으시네요.
1: 네.
0: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기적으로 또 전파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번 그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주제를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선교사와 함께 이렇게 잡았는데요. 올해 극동방송이 설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 축하합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70년의 희년이라는 의미 있는 날인데.
0: 아,
1: 맞아요.
0: 네.
1: 네.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70년 동안 계속돼 왔어요.
2: 그러니까요.
1: 그런데 네. 이 일을 우리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거든요.
2: 네.
1: 네, 바로 전파선교사님들. 저희의 이 전파선교를 마음으로 또 기도로 물질로 함께해 주신 분들을 붙여주셨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이 70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2: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실 저희 여수에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0: 네.
2: 이 방송사가 없었을 때 제가 생각나는 건 어렸을 때 이제 예수를 막 믿고 그때는 찬양이나 예배를 듣는 게 쉽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런데
0: 네.
2: 어느 날 라디오를 들었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에는 안 나오던 방송이었어요. 근데 그때 날씨가
1: 네.
2: 태풍이 부니까 전파가 잡혔나 봐요.
0: 나는
2: 그 찬양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1: 어떤 찬양이었어요 목사님?
2: 죽게 감사하세
1: 네.
2: 그는 근데 나는 그 라디오 방송의 그 잡음과 치거리는 잡음과 나오는 그 찬송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그 첫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그런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그 방송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저와 동일한 마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 네.
2: 그 시작이 하나님이 하셨듯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방송 사역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네.
1: 그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찬양 한 소절, 네, 말씀 한 구절이 그렇게 뇌리에 박힐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자 PD님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늘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0: 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아멘.
0: 이렇게
2: 아멘.
0: 멘트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요. 극동방송이 들리는 것 너무너무 좋잖아요. 라디오를 틀면 생수가 쏟아집니다. 왜 집을 이사를 할 때요. 저는 꼭 수도꼭지를 틀어봐요. 물살이 약한 집은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1: 지혜로우시네요.
0: 네. 틀면 물이 나와야 돼요.
1: 네.
0: 여러분 라디오를 틀면 생수가 쏟아져요. 영혼을 살리는 생수. 생수가 나오는 지역은요. 옥토가 되고요.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남 동부 땅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고요.

0: 복음으로 촉촉하게 적셔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1분을 생수를 쏟아내는데 여러분 2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2만 원을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만 원 나 하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 자녀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1: 네.
0: 아니 나는 믿지 않는 내 부모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자, 핸드폰 드시고요. 지금 바로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한 계좌 2만원 정기 후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일시연금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기적, 예, 기적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앞서서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방송, 극동방송을 후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세요. 와, 그분 진짜 너무 그 문자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0: 네. 네.
1: 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네, 청취자들에게 또 우리와 똑같은 이 감동을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기적으로 심어 주십시오. 한 계좌 50만원. 50만원 부담되시는 분들은 네, 5만원씩 10개월을 해 주실 수 있고요. 또 10만원씩 5개월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형편 되시는 대로.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 마음대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으시는 문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하나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기뻐서 박수를 치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이 제일 먼저 문자를 주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기다렸다가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전파 선교사를 심는 거는요. 가장 강력한 기도를 심으시는 거거든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1: 네.
0: 목사님, 저희들 목소리로 샵 9750도 얘기하고요, 061-650-3800번도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의 거룩한 목소리로도 한번 참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가 목소리는 거룩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우리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우리 PD님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옆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옆에 있으면서 이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야, 이거 생방송으로 보내줘야 돼. 그런 얼굴인데 이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사실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9750 맞죠?
0: 네.
2: 그리고 맞습니다. 전화 061-650-3800 매일 한 구자, 1구자 2만 원씩이고요. 오병이어, 나는 한 번에 오병이어 기적 이 계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일시금 50만 원. 그런데 5만 원씩 10번, 10만 원씩 5번 분납이 가능합니다.
0: 네. 네. 어떤 분이 문자를 주실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부장님, 저는요. 청취자였어요. 극동방송 직원이 아니고요.
1: 네.
0: 저도 목사님처럼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때 처음 나왔던 찬양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정말 생수가 쏟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제 스펙이나 어떤 실력으로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택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방송사 주조정실에 들어왔었는데 좀 사람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냅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복음 방송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기도를 심고 저는 호련이 사라졌지요.
1: 근데 여기 나타나신 거예요.
0: 제가 생각을 해도 그 기도를 아이고 하나님이시라도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심었던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기적의 씨앗을

0: 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목사님, 이 찬양의 가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빈들, 예, 그 빈들의 시간에 주님께서 일하셨잖아요.
1: 네. 네,
0: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시공간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0: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가장 완벽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 내가 빈들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저는 그 뭐죠? 그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0: 네.
1: 뭐 사실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장 역사상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2: 네. 네.
1: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문화를 누리며 가장 발전된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난한 자처럼 살아요. 이게 나는 왜 그럴까?
0: 아.
1: 아마 우리는 뭔가를 더 얻으면 얻을수록 빈들이 아니라
0: 네.
1: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자꾸 가나 봐요. 뭐 소돔과 고모라도 보기에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0: 그렇죠.
1: 얘기하지 않습니까?
0: 네.
1: 오히려 빈들은 예, 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일부러 빈들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 아멘.
1: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고 싶으면
0: 아멘.
1: 여러분 기꺼이 빈들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2: 네.
1: 성교에 참여하는 것도 빈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 네.
0: 자, 빈들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한 구자 심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 반응한다는 것이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 반응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주십니다.
2: 아멘. 네,
0: 그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2: 네. 네. 여러분, 네. 네. 하나님께서 손 잡아 주실 겁니다.
0: 아멘.
2: 목사님,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70년 전에 비하면 저희가 훨씬 잘 살고 있잖아요.
1: 맞아요.
2: 70년 전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고요. 복음화율도 낮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얼마 없었어요.
1: 맞아요.
2: 그때에도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이 방송이 끊어지지 않고 70년을 이어왔잖아요.
1: 네.
2: 적어도 70년 전보다는 지금 우리가 훨씬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0: 네.
2: 우리도 앞으로 이 70년을 책임지는 게 너무 마땅하지 않을까요? 네.
1: 저는 사실은 우리 사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부유한 때를 살고 있는데
2: 네.
1: 제가 선교사였지만 정말 선교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선교에 참여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넘겨주실까 할 때 그거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0: 네.
1: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 아멘.
1: 내가 보여주지 않는 믿음을 내가 증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첫 번째 의미가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아멘, 생각해요.
0: 아멘. 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그 교육의 방법은 부모들의 등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0: 부모들의 등을 보고 자녀들이 자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길을 자녀들에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줄,

0: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네.
1: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옷 사주고, 뭐 졸업 선물로 좋은 뭐 이런 거 해주지만, 근데 아이와 함께 믿음으로 한번 결단을 해서 헌금을 해보는 것도, 네, 그 아이에게 영적인 유산을 넘겨주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핸드폰을 사보지만 2, 3년 지나면 다 고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2: 아멘. 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녀에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금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자녀의 이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진 목사님, 여수 3일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목사님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심어주시거든요. 이 좋은 축복의 순간 놓치지 마시고 자녀 손 꼭 잡고, 얘야, 나는 너를 믿음의 전파 선교사로 세우고 싶구나라는 마음으로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 저희가 부르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보내시면 되냐면요, 폰을 여시고요, 문자 많이 보내시잖아요. 거기에 자녀 이름 적으시고요, 전파 혹은 기적이라고 쓰시고 보내는 번호에 샵 9750, 우물정 9750 입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퇴근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2: 예, 네. 빨간불이 오늘은 많이 걸리시면 좋겠어요. 네. 차가 서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놓치지 마시고, 네,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이게 퇴근 시간이라, 네, 다들 이제 집에 가시기 바쁘셔서 아마 문자 보내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시기 그 바쁜 그 발걸음 잠깐 좀 멈추시고 저희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반응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2: 네. 네,
0: 우리 이진아 PD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2: 맞아요. 네.
0: 하나님의 타이밍. 예. 네. 항상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딱 부여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목사님, 저는 오병이요, 그 사건 때요, 그 소년이요, 그 타이밍을 놓쳤으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딱 33년 이 땅에 계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그거 놓쳤으면 걔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1: 네.
2: 오늘 하필이면 퇴근하다가 하필이면 라디오를 틀었는데 하필이면 이 방송이 들린다.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유.
2: 저는 여러분이 그 소년처럼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요 시간에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오신다면 워렌 버핏보다 더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보통 60배부터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1: 하나님 언제
2: 60배, 30배, 100배.
1: 아, 내가,
2: 네, 이렇던데요. 내가 제가 보니까.
1: 아, 그 축복을, 네, 해주시는 거.
2: 네.
1: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축복은 잘 설교를 안 하는데.
2: 네.
1: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2: 맞아요.
1: 근데 저는 사실 늘 생각할 때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
0: 아멘.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근데 우리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뭘 먼저 해드려 하나님께 갚겠습니까라는 말이지만, 저는 우리 아이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저는 우리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해주지만 우리 아이 절대 저한테 갚을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농담 삼아 너 크면 이거 하라 하지만,
0: 네,
1: 못할 줄 알아요. 근데 가끔 지가 먹다 남은 초콜릿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기뻐요.
2: 맞아요. 네.
1: 너무 감사하고, 아니, 왜냐하면 얘가 제 아버지를 알고,
0: 네,
1: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없이 살 수 없어요.
0: 네.
1: 근데 여러분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보고 싶어 하실까요?

0: 사실 우리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1: 아멘.
0: 그게 우리 진짜 마음이에요.
2: 아멘.
1: 네.
0: 내 진짜 마음은 내가 행동으로 어떻게 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 네.
0: 내가 무엇을 드리냐가
2: 네.
0: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1: 네.
2: 이게 성경 말씀도 딱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2: 그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0: 맞습니다. 네.
2: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0: 네. 네.
2: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어렵다 어렵다 정말 너무나 이 돈이 정말 소중한 예, 그런 시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이제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럴 때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극동방송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의 손을 잡고 함께 영혼 구원의 일에 함께 나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 네, 여러분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요. 보내시는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9750 이렇게만 입력하시고요.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매월 한 구좌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을 방송 선교에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라고 문자 주시고요. 아, 나는 매월 하기는 좀 힘들다. 나는 일시금으로 50만 원을 헌금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병이어 기적의 헌금이라고 합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번으로 기적이라고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우리 4420님 오전부터 계속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1: 네.
2: 우리 이진아 PD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4420님께서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복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진상철 청년이라고 하셨는데요.
2: 네.
1: 오늘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위해서 저희 카페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설치된 전파선교사 모금함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만 원 이상 헌금한 손님분께는 제가 직접 개발한 예수빵 예수 라떼를 와
2: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1: 라떼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네. 세상에 무료로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전남동부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어느 한 초등학생 친구가 만 원을 헌금함에 넣었더라고요.
2: 와.
1: 너무 신기해서 만 원을 어디서 구한 건지 물어봤는데 10달 동안 천 원씩 모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제가 예수빵을 2+2로 줬답니다. 두 개는 친구 먹고 두 개는 학교에서 친구들 주라고 챙겨줬는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복음화율이 낮은 제주 땅에 복음을 전하러 단기 선교를 갑니다. 준비하는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동참하는 청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이런 청년도 있네요.
0: 하나님 나라는 늘 겨자씨 같아서
2: 아.
0: 그 썩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2: 네.
0: 자라고 열매 맺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2: 아멘.
0: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 아멘.
0: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뭘 봤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2: 네.
0: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는데 제가 예언 하나 하면 10년 뒤가 돼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1: 맞아요.
0: 경제적으로 우리는 네. 항상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예언 하나 하면 10년 뒤가 돼도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2: 아멘. 네.
0: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아멘.
2: 아, 네.
1: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요.
0: 네, 그렇죠.
1: 네. 네.
0: 그 우리 기도하도 될까요?
2: 네. 기도 한번
0: 해주시죠.
2: 네.
0: 이 단기 선교를 왜 기도하나요? 아니면 복음 카페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1: 예, 기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4420님을 위해서. 네. 4420

0: 네.
1: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이 친구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나누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팍팍한 세상을 우리도 팍팍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나누었을 때 그 팍팍함이 없어지고 나눴을 때 가름이 해결되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0: 아멘.
1: 또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여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믿음으로 사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0: 아멘.
1: 이 겨자씨 같은 나눔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3: 우리 4420님 정말 귀한 청년, 경기도 성남에서 복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진상철 청년, 기도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3: 네. 꼭 후에 어떻게 됐는지 간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목사님 28세인데요. 와, 이런 청년이 이 시대에도 있군요. 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정말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우리 정말 아버지 세대들이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네, 믿음으로 반응하는
1: 그러니까요.
0: 청년들.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네. 우리 아버지들의 세대는 저희 세대를 걱정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늘 이 다음 세대들은 아마 또 다음 세대들을 걱정할 겁니다.
3: 네. 네.
1: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중고등부 애들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0: 맞아요.
1: 아니 근데 지들이 고민인 거는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소망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렇지만 기대와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바람을 아뢰드리는 거죠.
3: 네. 네.
0: 우리 4420님 그 문자 보면은 초등학생 친구가 만 원을 이제 헌금함에 넣은 거잖아요. 근데 열 달 동안 천 원씩 모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초등학생 친구가 만 원을 헌금한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3: 네. 열 달 동안
0: 천 원을.
3: 정말 이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이 만 원은 오병이어가 아닌가 싶어요.
0: 네.
3: 네.
1: 그리고 또 자기 거 다 넣었겠죠.
0: 그렇죠. 이게 두 랩돈이라는 그 성경 속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3: 네.
0: 자기가 가진 전부. 이게 정말 오병이어의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그런 게 아닐까. 네. 정말 우리 목사님 앞서서 이 방송이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한 자들에게 감동이 되기보다 이 좀 가난하고 예,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감동이 될 거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하나님의 법칙인가요? 이게 부하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1: 네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가끔 헌금을 받을 때 제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저한테 헌금을 하는 거예요.
0: 아.
1: 그럴 때는 받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3: 맞아요.
1: 아, 이거를 거절해서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선교사일 때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자기들 생활비도 부족할 텐데
0: 네.
1: 교회에 헌금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라고 하세요.
0: 네.
1: 그게 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3: 아멘.
1: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거는 우리 신앙의 삶의 행복이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
0: 아멘. 아멘.
1: 내 만족이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0: 아멘.
1: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아멘. 게 바로 아멘.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해요.
0: 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는 자.

0: 자나 받는 자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면 축복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이 쓰시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받습니다.
0: 아멘.
1: 저희는요 이 1년에 한 번 저희 극동방송의 존폐와 명운을 하나님께 걸고 이렇게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합니다. 이 방송을 할 때요 목사님, 저희는 하나님께 호소해요. 사실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영혼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얘야, 그 방송 좀 부족해 보이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방송이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
0: 아멘.
1: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방송을 좀 도와줄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을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순종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감동이 온다면 지금 폰을 한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폰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폰을 한번 열어주세요.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카톡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문자를 보냅니까? 오늘만큼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문자 한 통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샵 9750번으로요,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한 달에 1분 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병상에서 희망이 없는 그분들에게 24시간 친구가 되어드리고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신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셔서 직접 못하시는 그 일을 이 극동방송이 24시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신다면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여러분 지금 문자 주세요.
0: 네. 자,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5226님, 네, 제가 예전에 정오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춘천에서, 예, 전남동부 극동방송, 이 극동방송 앱으로 들으셨던 분인데, 매일 감사로 은혜로 듣던 애청자입니다 하시면서, 그때 많이 위로를 받았기에 오늘 전파선교사 모집방송에 과부의 두랩돈 전합니다. 극동방송 사보 6월 달에 전파선교사로 기적과 감사로 간증한 저의 기사가 실렸기에 아무 수입이 없는 저일지라도 또 하나의 참 은혜를 위해 전파선교사 동참합니다. 기도 제목은 중증 자폐 장애인 아들을 홀로 키우는 저와 또 여러 가지로 아픈 아들의 영육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또 기도, 전파선교사로서 전국 13개 지사 다 섬길 수 있기를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동참해 주셨습니다.
2: 저는 이 아무런 수입이 없는 분이라고 과부의 두랩돈을 전한다고 했는데, 네. 가끔 이런 헌금을 받으면, 네. 주님 꼭 받아야 됩니까?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전해주는 말씀이 가끔 이럴 때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받으라고. 마치 엘리야가 사랍데 과부에게 가서 네가 남은 거 내가 먹겠다.
0: 네.
2: 우리 먹고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것 먼저 달라고 그러지 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받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네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일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멘. 있는지를 좀 아멘. 알려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선교를 할 때 들었거든요.
0: 아멘. 네.
2: 주님이 그 일을 참 귀하게, 귀하신 분들의 헌신과 귀하신 분들의 사역으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우리 5226님 위해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2: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끔은 우리에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기에 마음을 움직여서 헌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2: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0: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얘기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주여,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으로 사는 삶들, 부유해서 또 풍부해서 잃어버렸던 것 같은 광야를 지난 자들이 가나안에서 다시 그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만나를 잃어버렸던 그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 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로, 지난날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지난날 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돌보신지를 기억한 자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1: 아멘,
0: 더 하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며, 특히 중증 자폐 장애 아들을 돌보고 홀로 키우고 있는데, 주여, 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은혜가 없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중증자폐 자녀 아이지만 이 아이가 복된 자녀 되게 하소서.
1: 아멘.
0: 그리고 이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로 죽은 아이가 살아났던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0: 이 믿음으로 온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멘.
1: 네. 아, 진짜 우리 5226님 이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 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요. 또 우리 5226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4378님 또 7290님 2711님께서도 전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네, 2618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고3 외손녀 유정인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인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적을 심습니다.
1: 아멘.
2: 해오름교회 전용호 김순덕 권사 드림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믿음으로 외손녀 유정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네요. 네, 2618님, 김순덕 권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9871님께서도 전파 이렇게 심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2: 네. 네.
1: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고 또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또 하나님 때 응답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목사님, 자, 하나님은요 기적을 시작하실 때요 결핍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지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0: 뭐 그렇죠.
2: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결핍들이 생깁니다. 자녀로 인해, 재정으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때로는 손자 손녀들로 인해, 하지만 그게 그냥 두면 우리에게 아픔이고 가시고 눈물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산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적의 시작이 되잖아요, 목사님.
1: 네.
0: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같은 얘기를 하면 주님 외의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결핍이 될 것입니다.
1: 네.
0: 우리가 다른 걸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절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결핍하신 분 계시면 나 혹시 다른 거 찾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외에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 보고 또 TV나 뭐죠, 화면에 비치는 그 화려한 모습 보고 저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결핍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울해요.
1: 네.
0: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보는 데서 그런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다 결핍입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극동방송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전하면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

0: 마음을 받고 있습니다. 전파, 정기 후원 2만 원 매월 해주시는 분들 전파로 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일시금 헌금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계좌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50만 원 한 구좌입니다. 네, 기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만 원의 헌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5만 원 10개월 그리고 10만 원 5개월 이렇게 분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방법을 마련해 두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컷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전도하는 그런 음성이 담긴 스폿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 아드님이 네. 아버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2: 아버지, 우리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자고요. 아버지, 최고의 선물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게 저 최고의 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신청했어요.
3: 아빠가 이제
2: 당연히 네.

0: 네. 새끼라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앞서서 이제 김인수 PD도 또 이 방송 하고 이제 벌써 올라갔는데 김인수 PD의 방송을 통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천국 같이 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아, 너무 정말 애절한 그 마음, 예, 그 마음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는데 저희 극동방송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이 귀한 사역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 저는 이제 이 방송이라는 것이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뺏기면 우리를 망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사용되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마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극동방송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있을 때 같이 응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아, 네.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혼자 두지 마세요.
2: 여러분 방송을요 뺏기면요 이 방송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담기게 돼요. 네.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 많은 방송이 있지만 복음만 담아서 전하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고요 흠도 탈도 많은 방송사고 또 많은 이야기도 들으셔서 전파 선교를 하다가 끊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방송에 복음만 담아서 전하는 이 방송 여러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안 지켜주시면요 이 방송 못 지켜요. 네, 복음만 담아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는데 네. 지켜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문자 하나를 주시면 되는데요 샵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극동방송의 70년을 감사하는 감사헌금 50만원을 일시금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는 순간 저희가 계좌번호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이 기적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꺼번에 50만원 하기는 난 너무 좀 힘들다. 대신에 한 달에 2만원씩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나는 문자고 뭐고 이도저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전화 한 통은 주실 수 있잖아요. 소화기 드시고요.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요. 이 방송이 다른 거 말고 복음만 담아서 하루 24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 복음 사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방송이 지금 귀에 들리신다면 한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앞서서 우리

0: 김대진 목사님께서 이 방송을 뺏기면 안 된다. 미디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네,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입니다. 네, 무슬림들이 정말 엄청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국가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1: 인구수로는
0: 인도네시아가
1: 제일 많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인데 무슬림들이 그렇게 개종하는 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1: 저는 사실은 이런 일 앞에 좀 겸손한데 네. 왜냐하면 제가 뭘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그래도 가면서 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 가 보니까 제가 한 게 없어요. 아주 그냥 이슬람들이 어떻게 지금 말하자면 제가 좀 아유 죄송합니다.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방송이나 TV를 보면 아 교회를 떠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중동과 이슬람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그곳에 교회의 성장이 두 배 세 배가 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2: 아멘.
1: 인도네시아는 제가 가기 전만 해도 10%가 채 안 된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만 3천만이 돼요.
0: 네.
1: 거기 박해가 있고
0: 네.
1: 심지어 그 저희를 통해 예수 믿는 친구는 그 친구는 집에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신앙을 놓지 않은 건 신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모태 신앙도 아닌 내가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네.
1: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2: 아멘. 네.
1: 그래서 저는 겸손한 게 뭐냐면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뭐냐면 아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나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영광된 자리로 저를 초청해 주신
0: 아멘.
1: 거예요.
0: 아멘.
1: 저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쟤는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냐면 저희 아들이 조그만 할 때
0: 네.
1: 집에 딱 도착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빠 열쇠 달래는 거예요. 그럼 열쇠를 줘요. 그럼 네. 지가 막 뛰어 올라가서 키도 안 닿는데 까치발을 들고 문을 막 열려고 그래요.
0: 네.
1: 걔 못해요. 근데 내가 아빠가 하면 쉽죠. 근데 지켜보는 아빠의 즐거움이에요. 아 성교가 그런 거구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아빠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해볼게요. 그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1: 아빠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라는 그 참여가 성교하는 것 같아요.
2: 아멘.
0: 뭐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동역하기를 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서서 해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1: 맞죠.
0: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고 또 동역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싶은. 네.
1: 그렇죠. 그 영혼이 돌아오고 천국이 완성돼가는 그 영광스러운 네. 즐거움에 우리를
2: 아멘.
1: 같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동역자처럼.
2: 네.
0: 아멘.
1: 멋지지 않습니까?
0: 네. 그래요.
2: 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왜 동업을 하자 했을 때 사람이랑 동업하면 끝이 안 좋잖아요.
1: 맞죠.
2: 여러분 하나님이랑 동업하면요. 와 이거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0: 네.
2: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사실 우리의 2만 원이 하나님께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부르는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0: 아멘.
2: 여러분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는 일은요.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일이잖아요.
0: 네.
2: 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를 초청해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초청에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방송이 귀에 들리신다면 이 초청 한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에 응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0: 네.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다 갖고 계시죠? 네, 옆에 두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 다시 집어 드시고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전파 혹은 기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적, 네. 한 구좌 50만 원의 일시금, 네. 참여하실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네. 자, 한 구좌 50만 원, 5만 원 10개월, 10만 원 5개월로 분납 가능하신데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거룩한 초청에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한테 빚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0: 주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1: 저는 많이 참여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내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으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이 사역을 통하여 또 나의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2: 아멘.
1: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아멘.
1: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0: 네.
1: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얘기할 때 풍성한 중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얘기하시니 특히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삶이 모두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믿음으로 내가 노력해서 살아봐서 이렇게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해답이었구나.
2: 아멘.
1: 라는 그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지금 속속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네, 그런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살리라 이 같은 고백으로 이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심고 계십니다. 일시금 50만 원으로 이 복음 전파 방송 선교사에게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9976님께서 기적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6206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2: 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부지런한 생활을 하지만 제 아들 비전 대학생과 전주 신흥 고등학생입니다. 자녀가 아빠보다 더 부지런하고 착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아내는요 살림에 우리도 힘든 생활 한다고 후원금 안 했으면 하지만 저는 수입의 일부를 저금하고요 또 우리 식구들은 모르게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도 보지만 내일 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극동방송이 저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으로 알고 실천합니다. 아, 주님은 네. 나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방금 50만원 송금을 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6206님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부인이 이 방송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2: 네. 네.
1: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지네요. 난 기적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하셨던 네. 말이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간증과 네. 같은 그런 것 같아요.
0: 오늘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데요. 6206님께서 바로 이 믿음으로 사시는 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들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는 것 같아요. 네. 아들들, 이제 대학생, 그리고 또 고등학생 두 아들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앞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그걸 경험하시면 참 좋겠어요. 네, 그리고 2563님께서 전파선교사 서용합니다. 추가로 두 명 심고 싶습니다. 손송이, 손선희. 네, 감사합니다. 자녀분들이신 것 같죠?
2: 네. 네.
0: 아, 이렇게 전파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심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이 복을 자녀들에게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1134님,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 1134님, 전파. 네. 작지만 진심을 다해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1: 전파 선교사님들의 섬김으로 제가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고요. 방황하고 흔들릴 때도 코로나 고개를 넘을 때에도 잠깐 방학 중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작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위로와 힘이 되는 열매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남편 이름으로 추가 신청합니다.
0: 아멘. 네. 남편 이름으로 신청하셨군요. 네. 남편분 성함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성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남편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 목사님 때론 우리가 그 인간이라고도 그러거든요. 네. 하지만 심으면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더라고요.
0: 네.
2: 저는 저희 아버지를 또 이 방송에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0: 목사님, 제 신앙의 원동력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네. 과연 저희 아빠도 변화될까? 나도 내 친구처럼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올까? 네. 그러면서 매일 엄마랑 같이 눈물로 기도를 심고요.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저희 아빠가 극동방송이 생기니까 무릎을 꿇고 그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1: 네. 무릎을 꿇고
0: 들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구역장도 하시고요. 네, 성경도 가르치시고 선교지에 버스도 한 대씩 사주시고요. 와, 네. 네, 물론 성격은 그대로십니다만은 네. 네. 그런데 와. 저희가 만약에 심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결코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 세상 변해도 이 사람은 안 변해. 한번 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키잖아요. 아멘. 목사님, 저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2: 아멘.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기도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3: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2: 기적이죠. 네. 네.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가지고 백날 백번 거기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노력을 하고 피땀을 흘린다 그래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네. 오직 예수의 말씀뿐이지 않습니까?
0: 아멘.
2: 예, 그 여러분, 우리는 무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3: 네. 자, 1113님께서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그 어떤 유산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 3명 남편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2: 와. 멋집니다.
0: 네.
2: 멋집니다.
3: 진짜 이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네, 이 가정의 믿음의 유산을 대를 이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2: 멋집니다.
0: 네. 네.
2: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아이들, 근데 우리 그 선배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특히 우리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꼭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게 참 멋져 보여요. 네.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믿음이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잊지 마십시다. 우리 듣는 분들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 믿음이 가장 좋은 겁니다.
3: 네.
2: 핸드폰 아닙니다. 네. 뭐 주식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3: 목사님, 네, 말씀해 주셨지만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 하시는 게 정말 이게 한국교회의 어떤 전통 같기도 하고요.
2: 네.
3: 네, 그래서 이 전파 선교사로 심어 주시는 분들도 자녀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2: 그렇죠. 네. 참 그 좋은 말인데 네. 제가 선교사니까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0: 네.
2: 자녀 이름으로 헌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못 본 것 같아요.
0: 네.
3: 그렇구나.
2: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그런 부모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0: 그럼요.
2: 한번 해봐요.
3: 눈물의 네. 기도.
2: 그렇죠.
3: 네.
2: 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3: 맞습니다.
0: 그럼요.
3: 네.
0: 믿음으로 심은 그 기도가 지금의 이 나라를 있게 했고요. 지금의 맞습니다.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2: 네. 그렇죠.
0: 세상은 말하지요. 손해보지 말라고. 나를 위해 살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샵 9750번으로 기적의 씨앗을 심는 것, 전파라고 심는 것, 사실은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바보가 하는 짓이거든요.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왜 내 피 같은 돈 50만 원을 헌금을 하며 내가 왜 매월 2만 원을 헌금을 합니까?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한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산에 의하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믿음의 유산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3: 네.
0: 그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3: 네. 자,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 자,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하시는 한 권사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녀의 이름으로 한번 심어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로 자녀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정기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전파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일시금 헌금 하기 원하시는 분들 한 구좌 50만 원 내가 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기적으로 한번 심어보십시오.

0: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심는 그 씨앗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3467님께서도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남편, 아들, 딸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기적을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목사님.
1: 예,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남편, 아들, 딸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들 8월 새 보금자리 찾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집주인 만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셨는데 네. 그 앞에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우리는 사실은 기적이라고 쓰지만 네.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0: 네.
1: 주님의 능력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네. 능력으로 반드시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아멘.
1: 변화될지어다.
2: 아멘. 아멘.
0: 네. 우리 네. 0782님께서도
2: 네.
0: 남편 관련된 문자를 주셨어요.
2: 네. 네. 극동방송을 통해서 욱하고 전투적인 성격이 조금은 온화해지고 남편에게도 착하게 말해요. 착한 일을 하면 남편도 극동방송 때문임을 이제는 알아요.
0: 와.
2: 극동방송이 저를 착하게 변화시켰다고 우리 0782님이 귀한 고백을 나눠주셨어요.
0: 네.
2: 네.
0: 극동방송이
1: 네. 이런 일도 이렇게 하는군요.
0: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네.
2: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있잖아요.
1: 네.
2: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다거나
1: 네.
2: 남편을 잃는다거나
1: 네.
2: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을 잃는다거나 근데 이 세상을 살면 이런 걸 물론 안 당하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2: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들어가면요. 그게 나중에 간증이 되더라고요.
1: 저는 참 멋진 표현인데요.
2: 네.
1: 고난과 간증은 예수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 와, 멋진, 진짜 멋지네요.
1: 왜냐하면
0: 네.
1: 어느 날 제가 제 동기 목사의 간증을 듣는데 이 친구의 삶이 참 귀구해요. 너무 귀구해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밝아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부침성이 좋고 친절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2: 아멘.
1: 저는 이 단어 우리 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서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0: 네.
1: 네. 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안에서 해석할 때
0: 네.
1: 내 고난이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요셉이요.
0: 네.
1: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2: 아멘.
0: 네.
1: 그 고난의 결론을 그 목적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혹시나 고난과 어려운 시절에 있으신 분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기대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멘. 살아계십니다.
2: 아멘. 여러분,
0: 네. 네. 고난과 간증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
2: 네. 네,
0: 한 분에 있다. 아, 그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네. 여러분, 네. 그 예수님을요, 24시간 방송으로 전하고 있는 방송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요, 전하려면요, 한 달에 1분, 네, 2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 예수님 전하는 데만 쓰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0: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예,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전화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데 극동 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국동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송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1: 목사님, 저희 극동방송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네, 죽으려고 하던 분들이 극동방송 듣고 그 마음 돌이키고 네, 다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방송이 정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네. 멋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에 참여하시거나 여러분 혹시 중간에 일을 중단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100만 가지 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네. 한 가지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저는 그 혹시나 그게 궁금하시면 한 분이라도 여기 오셔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또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도 왔다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1: 붙잡혔기
2: 때문에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얘기를 해드리려면 제가 오자마자 이 후원 방송을 하기 전에 대화를 하면서 우리 PD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도 다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셔서 아 이분들이 그냥 남들에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미 먼저 하고 있는 일들 마치 배수진을 치고 사람들을 대하는 전쟁터에 있는 군사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제가 격려를 하고 싶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이 방송을 위해 쓰신 우리 직원들을 좀 격려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수고 많고 예쓰시고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거 하나 붙잡고 일하고 계셔서 제가 좀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1: 네.
2: 지금 양쪽에서 울고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분들이 울음을 좀 그칠 때까지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만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하다가 그만둔 이유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어느 때보다 응원이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힘들거든요. 우리 힘들 때 서로 격려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1: 네. 목사님이 우리를 울리시네요. 네. 목사님도 심으셨어요, 사실은. 네. 목사님께서 이 방송 앞두시고 내가 정직하게 진솔하게 방송에 임하려면 내가 먼저 심어야 되겠다 그 말씀하시고 목사님께서 먼저 심으셨습니다. 네, 그럴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권면의 말씀을 너무나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저희에게는 네, 격려가 되고요. 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너무나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 참여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다 다니엘서 12장

0: 2장 3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궁창의 별처럼 이 사람들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별과 같이 정말 빛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궁창의 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보석이에요.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예, 한 계좌 2만 원, 매월 전기 후원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일시금원금으로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놨는데요. 이미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시금원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 구좌 50만 원의 헌금을 네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기적 두 글자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50만 원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5만 원 10개월 또 10만 원 5개월로 분납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울리셔가지고 네. 저희가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또 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네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데 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분의 또 간증 컷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은혜 받고 있다고 해요. 이 방송, 네,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 이 방송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간증 컷 한번 들어보시죠.
1: 이동하면서 계속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전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빚진 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극동방송을 자꾸 들으면서 아들 이름으로 먼저 전파 선교사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 빚진 마음이 저희 남편과 딸로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시작하면서, 아,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들었고, 아, 나도 누군가한테 극동방송을 듣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실천하고 있구나. 저희 창민 효민이가 흥얼흥얼 하는 게 다 극동방송 통해서 들었던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그 8살짜리가 내 사는 동안 찬양하겠다고 막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아,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키워가시는구나 싶어요. 엄마 예배 갈 시간이잖아. 엄마 극동방송 듣자 하면서 그 방송을 켰을 때 그 가정에 생명이 더 움트고요. 그 가정에 찬양이 흘러넘치고요. 그 가정에 말씀이 가득한 가정이 돼요. 우선 켜세요. 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0: 이사 피디님, 네, 다 오셨어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이 청취자가 고백하는 고백 들으셨죠? 켜십시오. 네, 극동방송을 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 아멘.
0: 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생명을 전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고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세요. 네. 오늘 이 방송, 기적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네. 이 방송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2: 네.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방송이요. 1분 동안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잃은

0: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1: 아멘.
0: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샵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그 방법이 여러분 폰으로 바로바로 가니까요. 전파라고 문자 주시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50만 원 일시금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를 바로 보내드려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지금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목사님. 2002 한일 월드컵 기억나시죠? 그때 이길 것 같지 않던 우리나라, 수세에 몰리던 우리나라가 골인을 하고 이겼을 때다 같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때 그 눈물과 같은 성격의 눈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 예수님 때문에 다시 빛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님 역전시킨 것 같아서 눈물이 나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헌신해 주시는 이 예수님 잘하는 방송을 듣고요, 절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손을 주님을 향해 들고 그 눈을 주님을 향해 다시 뜨고 일어나잖아요.
2: 맞죠.
0: 목사님이 승리의 모습 보면 그때 월드컵처럼 눈물이 나고요. 너무 기뻐요. 목사님, 좀더 많은 분들이요,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간증되면 좋겠습니다.
2: 저는 그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라는 거잖아요. 100마리를 놔두고 91마리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면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회나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는 여러분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바쳤던 헌신과 시간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천국에 만났을 때 아, 이것이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구나라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신된다면 우리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할 것입니다. 또 분명히 기뻐할 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피디님들과 같이 잠깐 만나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냥 이렇게 잠깐잠깐씩 들려오는 간증 하나 그게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1년 동안 없을 수도 있고 2년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3년에 한번 있을 수도 있는데 그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고난과 수고가 가치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헌신은요, 세상이 절대 평가할 수 없고요. 사실은 가끔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주님만이 아시죠.
1: 목사님 자꾸 이렇게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한분한 분의 그 기적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네, 5840님 기적으로 심어주셨는데요.
0: 네, 홍양표 교수님 말씀처럼 박하준, 박하원, 박소원 세 자녀가 십계명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1계명과 5계명 잘 지키는 복된 아이들이 되기를 아빠 박권주, 엄마 이미영이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심어 주셨습니다.
1: 네, 여수 시민교회 우리 박권주 목사님 가정인 것
0: 어머, 목사님께서 기적의 씨앗을 심어
1: 같아요.
0: 주셨네요.
1: 와, 목사님
0: 네,
1: 너무
0: 힘이
1: 감사합니다.
0: 납니다, 목사님. 네.
1: 2352님께서도 기적 이렇게 심어 주셨고요.
0: 네.
1: 그리고 4863님.
2: 4863님,
1: 네.
2: 잠깐만요. 제가 어딘지 잘 확인이 안 되네.
1: 9번입니다, 9번.
2: 아, 그렇군요.
1: 네.
2: 세 분의 진솔한 고백이 제 마음을 움직이네요.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할 따름인데 이래저래 핑계들 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 전하는 마지막 방주로 아멘. 남기를 축복하며 아멘, 아멘. 가족의 이름으로 매월 10만 원 헌금할게요. 아멘.

0: 4863님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또 얼마나 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4863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올해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의 주제인데요, 표어인데요. 우리 4863님 바람처럼 소망처럼 저희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마지막 방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저희 정말 오롯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2: 네, 저도 옆에서 도울게요.
1: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덕수님. 잘 보고 있을게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지 안 하는지.
1: 아유, 내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요. 너무 귀한 또 헌신의 문자가 왔는데요. 이 오삼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0: 우리 샬롬. 네. 복음의 방송이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기적을 믿고 기대하며 사랑하는 아들, 딸, 사위 부족한 저 내구자의 기적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심겠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우리 2253님이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심어 주셨어요.
2: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0: 아멘.
2: 네, 아멘. 네. 그 보내주신 문자를 보니까 그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1: 네.
2: 그 아들과 딸 사위 그리고 부족한 저라고 얘기했는데 아들 딸 사위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 하나하고 결혼한 딸을 둔 것 같죠?
0: 네. 그렇죠?
2: 참 복된 엄마를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부모님을 둔 이 자녀들은 참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2253님 네. 정말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2253님의 이 헌신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1729님께서도 전파 이렇게 심어주셨습니다.
0: 네.
1: 자, 저희가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오늘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이 시간이 이제 2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장장 저희가 12시간을 지금 마라톤으로 모집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2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분들을 저희 계속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찾고 계실까 그런 마음을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참여해 주십시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정기 후원하실 분들은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또 한 구자 50만원 일시연금 하실 분들은 기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기적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목사님 세상의 흐름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2: 네.
0: 사실 오늘 이 샵 9750번으로 이 전파 선교사의 대열에 동참하는 건 세상의 거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1: 네.
0: 네. 왜 우리가 제가 자꾸 축구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2: 축구를 좋아하시는군요.
0: 좋아해요, 목사님.
1: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0: 관중 입장에서 네. 경기를 보면 아, 저 선수가 저 공을 저쪽으로 보내면 안 되는데
2: 네.
0: 아, 저 선수가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2: 네.
0: 하나님 입장에서도 저희가 보이실 것 같아요.
2: 네.
0: 얘야, 그렇게 복수하지 마라. 얘야, 그렇게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게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2: 네.
0: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이랑 다르게 한번 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2: 네.
0: 그러다가 우리가 골인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래, 잘했어.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0: 여러분, 이 극동방송이요, 그 세상을 역류하는, 세상에서 바보라고 말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으로 응원을 받으신 분들이 세상이랑 다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방법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0: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목사님이 알려주시죠.
2: 네, 50원 우리 문자 샵 9750입니다. 그리고 문자로 전파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에 헌금을 하고 싶으신 분은 기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016-650-3800번입니다.
1: 네.
2: 저는 우리 이진환 피디님 얘기 듣고요. 공감은 가는데 저는 하나님이 관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필드에 있는 감독이십니다.
0: 아,
2: 근데
1: 감독이실까요?
2: 그렇게 뛰는 사람들은 네. 감독과 코치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 계속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쪽으로 공을 가라 저쪽으로 해라 그러는데 못 들으면 감독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1: 네.
2: 그리고 관중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했던 여러 선교사님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0: 아멘.
1: 아멘.
0: 여러분 감독의 지시대로 해가지고 선수가 순종해가지고요 골을 넣었을 때 감독의 전술과 전략이 적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2: 맞아요.
0: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전략과 전술이 적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전하는 방송 극동방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이제 부장님이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1: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함께 뛰기 원하세요.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감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수이면서 감독이시지 않을까.
2: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1: 네,
2: 선수면서 그러니까요. 감독인 사람도
1: 그러니까요.
2: 있어요.
0: 나는 네. 관중이라 했는데.
2: 조금 더 가까이 두죠 우리가.
0: 네. 네.
1: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뛰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네 정말 함께 해주시면서 코칭해 주시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코칭 받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십시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 두 글자 혹은 기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네.
0: 네. 여러분들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지금 마치는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다가 주로 저녁에 결단을 하시거든요.
2: 네.
0: 여러분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 아까부터 해야지 했는데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폰을 여시고요.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월 2만 원을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파 일시금으로 50만 원을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샵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지금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목사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을 안 하면은 왜 계속 찜찜하잖아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아마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2: 네.
1: 이걸 가지고 집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0: 오늘 밤에 잠 안 오실걸요?
1: 그러니까
0: 네.
2: 제가 협박하기는 싫은데
1: 아니 이게 협박이 아니고
2: 아마 네. 저기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세상은 다른 소리를 하고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고 내 환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아마 내 가족은 다른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0: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행하면 그게 정답이랍니다. 여러분 정답에 표시를 하셔야지요. 그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지금 문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좀 전에 둔탁한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님이 입장을 하셨어요.
2: 화려하게 입장을
1: 네.
2: 하셨어요.
1: 네, 화려하게.
2: 우리가 배경음악을 깔아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네. 깔고 오셨어요.
1: 지사장님, 본인의 존재를 네. 숨기지 못하세요.
0: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실은 가장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셨는데요. 지사장님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귀한 사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0: 아, 네, 정말 감동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1: 네.
0: 네.
1: 그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네. 지사장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시죠?
0: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A4 한 장 반 분량의 원고를 좀 써왔는데요.
1: 네.
0: 이걸 읽다 보면 한 4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제가 시간 할애가 될까요?
2: 지사님 읽어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준비하셨으니까.
0: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 선교사 함께 특별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을 읽으며 저희 모든 직원들과 출연진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요. 감동이 있는 두 개의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디들이 이미 소개해드렸을 텐데 저에게는 또 감동이 되어서요. 몇 년 전 가정과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 극동방송 중보기도를 요청하셨던 한 전파 선교사님께서는 방송을 통해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의 사랑과 중보 덕분에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시며 감사의 마음으로 50만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교회 보수공사를 위해 물질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에서도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귀한 헌신을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시경에 들어온 문자인데요. 5226번님 안녕하세요. 김용환 PD님. 예전에 정오에 방송하실 때 춘천에서 매일 감사로 은혜로 듣던 애청자입니다. 그때 많이 위로를 받았기에 오늘 전파선교사 모집 방송에 과부의 도래 또 전합니다. 아무 수입이 없는 저일지라도 또 하나의 참 은혜를 위하여 전파선교사 동참합니다. 기도 제목은 중증 자폐장애인 아들을 홀로 키우는 저와 여러 가지로 아픈 아들의 영육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더 기도는 전파선교사로서 전국 13개사 다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는 단순히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와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영혼 구원 향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연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전남 동북동방송은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믿음은 전파를 타고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5226번님 사연 읽으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집사님, 사실 저희는 이 헌금을 선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증 자폐장애 아드님 홀로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까? 그 귀한 헌금은 아드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며 성경 속 과부의 두 렙돈이 떠올랐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 수입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신 이 어머니와 중증 자폐장애 아드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가정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아드님과 집사님의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방송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해 주신 중보기도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신 기도의 눈물과 헌신이 오늘의 감동과 열매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2: 아멘.
0: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국광표 지사장님, 네. 저희 극동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대표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사님, 저희는 좀 더 하고 갈게요.
0: 예. 네. 계속 응원하고요. 계속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목사님, 저희 지사장님의 고백을 들으셨는데요. 목사님 네. 어떠셨어요?
3: 지사장님의 말인 그 사실 지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고상하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외모는. 근데 말투가 친근하고 옆집 저기
1: 그
3: 아저씨는 아니죠.

0: 이제 그런데 너무 친근해요. 그래서 참 진솔하게 잘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너무 그 읽는 글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에게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해 주신 게 세련되진 않지만 진실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시청자들에게도 잘 전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저희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고 있겠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정기 후원으로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파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또 일시금 한 구좌 50만 원의 일시금으로 하나님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적, 기적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여 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2: 네, 여러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이 겨워요. 오늘 그런 모습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 여러분들의 이 행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4420님, 드디어 카페를 마감하신다고 오늘 카페의 전 수익금으로 헌금을 하시겠다라고 기적을 심어주셨고요. 우리 5515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망설이셨겠어요. 결국 승리하셨네요. 기적을 심겠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셔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2061님께서 박수를 보내주시네요.
1: 네, 짝짝짝짝 모두 모두 애쓰셨습니다. 전파 선교사님 여러분 귀한 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진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 네.
2: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2: 목사님 5515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0: 5515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요. 몇 번이죠?
1: 23번입니다, 목사님.
0: 5515님 기적을 심겠습니다. 짧은
2: 20번, 20번도
0: 20번이요.
2: 문자 주셨어요.
0: 그러니 죄송합니다. 극동방송을 만들어 가시는 모든 분들, 국광표 지사장님, 김용환 부장님, 이진아 PD님, 그리고 방송가족 모두가 애쓰고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너무 많이 울어요. 특히 이진아 PD님 마음에 찔림이 있어 작지만 심겠습니다. 기적 작지만 월 5만 원씩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오이로님. 오이로님의 그 심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1: 아멘.
2: 4230님도 전파 선교사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지사장님, 이런 고백들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3: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문자를 보면서 또 우리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들이 또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극동방송을 이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더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은 어딘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 기적의 이런 전파가 심겨져서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는 걸 다시 한번 꿈꾸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2: 아멘.
1: 전남동부 지역이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좋겠습니다.
3: 아멘.
1: 이 땅의 교회들, 우리 목사님도 지금 목회하고 계시지만 선교사로 계실 때가 힘드세요? 아니면 목회하실 때가 더 힘드세요?
0: 아, 그 질문 제가 많이 받아요.
1: 네, 그러시죠.
0: 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교사로 있을 때가 편하냐? 아, 편하냐? 아니야. 아니, 이게 이렇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선교사로 있을 때가 힘드니, 교회에 있을 때가 힘드냐라고 하는데, 사실 뭐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가 편하냐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편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가끔 요새 교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요새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 왜냐하면 요새 선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라고 네. 얘기하고도.

0: 네. 그럼 어쩌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왜 피 흘려줬기 때문이거든요.
1: 그럼요. 네.
0: 사실은 은혜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은혜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죠. 아, 저는 네. 그게 성교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멘. 네. 지금 예수전도단의 비전 잔잔하게 깔리고 있어요, 목사님. 네. 네. 이 계시록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적은 거잖아요.
0: 네. 네.
1: 우리에게는 이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해. 네. 온 땅 만물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를 보내. 주의 나라, 주가 임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열방 오직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네. 네.
0: 아멘.
1: 네.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우리의 비전입니까, 목사님?
0: 아, 이게 참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승리의 모습이잖아요.
1: 네.
0: 우리가 바라볼 영광의 모습이고. 근데 아,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과
1: 네.
0: 우리가 이것에 반드시 도달할 거라는 그 비전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아멘. 우리 지지 않습니다.
1: 아멘.
0: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2: 아멘. 네.
0: 우리 비전 있잖아요.
2: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서 꼭 언젠가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보좌 앞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보좌 앞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이 예수님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0: 아멘.
2: 여러분,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세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방송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 잡수시면요, 이 5분 안에도 저는 100명도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 네.
2: 그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이 지금 핸드폰을 들고 샵 9750번으로 전파 기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4: 네. 바랍니다.
1: 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할 날을 고대합니다.
0: 네.
1: 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2: 아멘.
1: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극동방송. 이 극동방송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272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극동방송 들었는데 아파서 일찍 퇴근하는 길에 다시 들으면서 전파선교사로 결단합니다.
2: 아멘.
3: 아멘.
1: 하나님이 꼭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조카 수연, 조수연이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2: 아멘.
1: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를 구하셨던 것처럼 조카 수연이도 구하실 거라 믿습니다.
3: 아멘.
1: 극동방송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2: 아멘.
1: 네.
2: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해 주셨는데 목사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2723님의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0: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할 텐데 제가 2723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어떤 모양이론지 우리 하나님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우리 비전을 같이 품으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고.
1: 아멘.
0: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 주 되신 분을 보는 것이 우리의 꿈일 텐데.
1: 아멘.
0: 근데 그 자리에 우리만 있지 않기를 원하고.
1: 아멘.
0: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가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여기 2723님도 조카 조수연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그리고 이 귀하고 복된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내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나해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1: 아멘.
0: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아멘. 북한 땅에도 증거되게 하시고.
1: 아멘.
0: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저 섬지역에도

0: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전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소서.
1: 아멘.
0: 말씀이 달려가게 하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소서.
2: 아멘.
0: 그래서 이 말씀이 심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문자 한두 개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7876님 전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782님께서는 하루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5840님께서는 50만 원 입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문자 주셨습니다. 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믿음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그죠?
2: 아멘.
1: 네. 많은 분들께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방송에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이 귀한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옥합을 깨뜨리듯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 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그 말씀이 여전히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우리 이준하 PD님.
3: 네, 믿음으로 심으신 여러분들의 그 결단, 그 승리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 내 일에 너희들이 함께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 계속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형제고 자매이며 우리는 한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1: 아멘.
0: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혼자밖에 남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많이 격려가 됩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7876님께서 또 문자 주셨는데 항상 예수님 믿음으로 따라가면 마음이 평하면서 정혜가 예수님 따라서 갈 수 있게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7876님 네, 전파 이렇게 심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그 정혜 예,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예, 기도 한 줄 기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네, 하나님 우리 정혜 자매님
1: 네.
0: 예수님 따라가며 믿음 안에 화평하게 하소서.
2: 아멘.
1: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극동방송 되겠습니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3: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심의 이유라는 제목의

0: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에베소 본문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

택하셨을까?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을까? 그 거룩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종종 좀 피상적인 생각을 해요. 뭐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게 거룩일까? 성경의 거룩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헬라어 히기오스라는 이 말은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구별되었다. 뭔가를 구별시키는 걸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야 될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의 구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는 그 구별시킴, 그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 우리의 시간의 구별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구별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많은 시간들 중에 그 시간을 특별히 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거야말로 가장 구별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최고의 행위인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가장 거룩한 거룩함의 모습이고 그것이 최고의 구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별된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로로 타던 그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엑소도스 출애굽의 사건을 왜 하셨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종로로 타던 종살이에서 끌어내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5장 2절 상반절에 보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에게 말한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 백성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종살이 하던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그 가운데서 신음하던 우리의 일제 그 강압 기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왜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구별시켜 놓으신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키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한 시킨 이야기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까지 구별시켜 놓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없을 때 답답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곳에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참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는 믿음의 발걸음 그 위에 사람을 구별시켜 놓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놓으시고 함께 일할 주의 백성들을 세워내시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믿음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시고 준비시켜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아합과 이세벨과 대적하여 여러분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과 750명의 일일이 오직 엘리야 혼자서 그들과 대적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 땅에 있던 재물을 싹 태워버리셨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아합이 놀랬고 이세벨이 놀랬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이를 갈았습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 죽이리라. 놀란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가만히 있으니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저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또 낙담합니다. 불러서 응답하심을 보았음에도 다시 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인 우리들의 모습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또 뒤돌아서면 삶의 문제 앞에 낙담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낙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한 말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지? 너 혼자라고 그랬지? 아니야, 내가 그 가운데 7천명을 이 땅에 남겨두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오늘 이 7천명의 군사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준비되어 구별시켜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리스 땅의 아테네라는 곳을 가면 여러분 그곳에 그 언덕 위에 파르테논은 신전이라는 게 있죠. 그 신전 바로 아래에 보면 아레오바가라는 광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울이 그 땅에 가서 보니 그 땅에 그 철학적 도시가 아테네 있잖아요. 철학의 도시,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크게 외치면서 한 말입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을 보니까 참 너희는 철학적이고 참 관념적이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들은 그 많은 신들을 어떻게 다 섬기냐? 그 가운데 어떤 신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섬기고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다가 팍 반감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막 그러면서 부활이 있느냐?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죠.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공격을 뒤로 한 채 이제 그 땅을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어서 매우 상업적이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하니 또 염려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혹시 해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러고 있을 때 그 밤에 천사가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가 염려하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구별시켜 놓았어. 네가 복음만 전하면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구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시켜 놓으시는 것, 그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인 걸 알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구별시켜 놓으시고 그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택하시고 오늘 우리로 구별시켜 놓으신 예배의 구별됨, 시간의 구별됨, 물질의 구별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성경을 보면 종종 자녀와 아들을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미도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자녀라는 말은 헬라어의 테크론이라는 그 혈연관계를 의미할 때 자녀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다른 단어를 써죠. 휴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상속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 자, 그들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혈연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됨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상속하겠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축복의 권한이 너에게 간다. 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상속권입니다. 이걸 아들 되게 하시겠다. 그러게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상속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 앞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식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셨으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택함받은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우리 본문을 보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도록 그걸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이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을 찬송하며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을 우리가 유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 보니까 카리스, 이게 거저주심이라는 뜻인데요. 거저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은혜는 버티는 힘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버티는 힘. 무언가가 나를 자꾸 밀어내려고 할 때 버티는 힘.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놓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자꾸만 내려놓게 만듭니다.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번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버텨냅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버텼더라면 우리는 벌써 무너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니까 그 은혜로 버텨내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버티는 힘. 내 마음을 꺾이지 않고 버텨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텨낼 수 있도록 때와 시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은혜로 버텨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지킬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뭐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 마음을 지키려. 무슨 마음? 버티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의 마음, 믿음의 신실한 그 신앙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보면 이 사람도 살아있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살아있는 것 같고 호흡하며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있는 존재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정말 그들이 다 살아있을까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이르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 사는 자들일까요? 오늘 이 생명,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가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소유하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이 생명이 없는 자들과 다른 거예요. 이 아들이 없는 자들의 삶과 다른 거예요. 진정한 생명, 바로 아들이 있는 그 삶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 생명이 있느니라. 구원의 주, 믿음의 주를 우리가 붙잡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유혹과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힘,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바로 그 놀라운 생명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뒤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요, 신앙인의 삶의 역사는 그 시대에 무슨 말을 많이 했고 무슨 찬양을 많이 했느냐가 내 삶의 역사와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저는 30, 40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그리고 무슨 찬양을 많이 했나 생각해 보니까 이걸 많이 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30, 40대 세상 앞에 많은 도전이 있고 나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팔부둥치던 시절, 그리고 삶에 많은 것을 갖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시절, 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많이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내 인생 앞에 다가올 때, 감당할 경제력도, 감당할 정신력도, 감당할 여력도 없을 그때 무너지지 않았던 힘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젊은 날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그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50대 중반에 들어서서 나는 무슨 말을 많이 했나 생각해 보니까 무슨 찬양을 많이 했나. 모든 것이 은혜였어. 참 그 말을 많이 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더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이제 우리가 50대 중반 되면 뭔가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뭔가 이뤄낸 결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됐나? 나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노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60대에 들어서서 요즘에 저는 참 무슨 말을 많이 하나 그러보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요즘에 저는 참 소망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소망을 많이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 제가 그래서 요즘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 소망의 찬양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나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주위에서 나의 산 소망,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지키하겠다 그런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요, 내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핑계치 못하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명할 수 없게 됐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항상 기뻐하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뻐해요? 감사해요? 꼭 그런 말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갔더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뜻인데, 과연 그러면 이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지속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무엇일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변하지 않는 걸 붙잡을 때요. 왜 우리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변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명예는 내 명예보다 더 큰 거야? 왜 나는 덜 이쁜 거야? 안 이쁜 거야? 못생긴 거야? 비교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건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입니다. 과연 그런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화무 11홍 아시죠? 붉은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도 10일을 넘기지 못하는, 그 붉음을 10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그렇고 세상의 명예가 그렇고 부와 부요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그런 것들은 변하게 됩니다. 내 것이었던 것이 언제 남의 것이 될는지 시간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너의 것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만큼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붙잡았던 그 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쓸쓸하게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이 추구하는 힘입니다. 모든 건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본질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0: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다 그렇게 떠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인생에 누렸던 것, 쌓았던 것,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쓸쓸히 내 곁을 말없이 그렇게 떠나버리는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을 영원한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 땅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며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오직 주 예수 그분만이 나의 산 소망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진정한 택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 네가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인생의 이야기 다 들었잖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분을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자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 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는 기쁨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버티는 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네로 내가 살아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남은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만이 나의 산소망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직전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해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부수시며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며 처절하게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죠. 지상의 모든 위로가 끊어지고 하늘마저 침묵하는 것 같은 순간, 욥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나의 증인과 중보자를 보았습니다. 욥의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비추어줍니다. 의인의 길과 깨끗한 손은 종교적인 관습, 세상의 가치관을 깨부수는 영적인 혁명이자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나를 치시는 분도, 나의 순전함을 증명해 주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은 욥이 하늘의 법정에 계신 진정한 재판장이자 변호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이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순수한 신뢰의 극치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처음 하나님께 욥을 참소할 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은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복을 거둔다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의 한 복판에서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 선언한 것은 사탄의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욥에게는 의인의 길을 간다고 해서 주어질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고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몸이 썩어가고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도 욥은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이라고 선언합니다. 육체는 후패해가지만 영혼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굳건함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고백이죠. 환경이 나의 영혼을 더럽히거나 내 삶의 궤도를 바꿀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내 삶의 영적 주도권은 고난이나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선택하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깨끗한 자에게 상황을 압도하는 거룩한 담대함을 주십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뜻인데요. 사탄과 세상은 늘 우리의 약점과 죄를 흔들며 낙심하게 만들지만 손이 깨끗한 자에게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탈진 상태에서 욥은 점점 힘을 얻는다고 고백하는데요. 이 힘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 위로부터 공급되는 신비로운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 손을 더러운 타협이나 원망으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들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빈손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강하고 거룩한 힘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남은 것은 고난의 상처뿐일지라도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응원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 확신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욥은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모든 오해를 벗고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힘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전을 지킨 자를 마침내 높이시고 그의 삶이 옳았음을 온 천하에 증명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2: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의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크디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제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둣의 맞춤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0: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 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0: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미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1: 제82편 아삽의 시.
0: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1: 고고한의

0: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제 83편 아사벳이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제 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4: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같지만 막상 환난 앞에 서면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힘내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어떤 환난을 마주하셨든, 어떤 두려움 앞에 서 계셨든, 그 자리에서 이미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승리를 함께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담대하라 들려드렸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 밤,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세상 한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주님과 내일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 부른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웨이홈의 하나님의 은혜, 두 곡 띄워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극동방송 앱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영어 찬양 한곡 준비했습니다. Phil Wickham의 Fear Has No Power 들려드릴게요.

필 위컴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Fear has no power 였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준비한 끝곡은 Gifted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지금까지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듯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수한 은같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는 모든 상황들에 주목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줄라이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찬송이었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영어 찬송으로 돈모엔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참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4664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작년 5월은 저희 아이 고2였던 때에 아파서 한 달 동안 병명도 모르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난 이제 6월 크론이라는 희귀병과 지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기도하는 아이를 보며 정말 힘이 나고 주님께 너무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아, 짧은 문자이지만 1년 동안 얼마나 깊은 눈물과 기도를 하셨을지 아, 너무 공감이 가서 이 문자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4664번님의 삶,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모두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4664번님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오십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이정림 사모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재석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리고 이윤아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두 곡의 찬송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누리 워십이 찬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앞서 들으신 찬양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오셨고요.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했던 인터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고 말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가사가 참 좋은 여기에 모인 우리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헐리원의 찬송편곡 성경책이란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좋은 씨앗의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벌써 6월의 중순인데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는 6월의 남은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한 신실한 성도님의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빛이신 주님, 주님은 제 마음속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선 제 모든 갈망이 훤히 드러납니다. 제 안에 조금이라도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마땅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하소서.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지내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 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욥기 33장 26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에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나의 말씀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과 영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김도현이 부른 여름이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둘러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일들이 참 많죠. 뉴스를 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든 가만히 있어도 불안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은 다른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 머물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에이미 그랜트의 That's What Love Is For, 스티븐 크러쉽만의 His Strength Is Perfect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남정인의 항해,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무엇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안에 별것 없다는 걸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점점 작아지는 나 자신,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이 이 밤에 위로가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Planet Shakers의 Beautiful Savior, La Rue Howard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반테의 소설 신곡에 나오는 지옥 입구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두 소망을 포기하라. 다른 말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곳이 곧 지옥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은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즉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 소망이 있었기에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이 소망은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쓴 7천여 곡의 찬송 중에 5천여 곡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주제였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진행했던 목회자는요, 대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왕관을 쓰시기에 마땅한 분이 오시기 전까지 나라를 훌륭히 통치하소서.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Beyond the Sunset 메들리, 해지는 저편, 영어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프라노 신용옥의 찬송으로 오늘 첫 곡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여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소망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마거스의 찬송가 메들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레.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신 사랑하는 벌교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소망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막막한 현실,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지기까지 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어버워십의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로스의 나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경미의 오신실의 신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추르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Simply For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봐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필립 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후호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서 1073월십에 주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길로 표현하면 너무나도 험한 길이라는 비유들을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도 하죠. 행복하고 즐겁고 말할 나위 없이 어떤 감사함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도 분명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인상을 찌푸리게 돼 얼굴에 그늘이 내려앉는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고난, 어려움 또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믿음의 크기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죠.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특별히 저 북녘땅에서 오늘도 이 시험 당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가족의 어려움 등등 질병의 어려움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견디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너 시험을 당해 전해드렸어요. 시험을 당하면 이 찬송의 가사처럼 범죄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환락과 쾌락을 쫓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느라 돈이며 시간이며 건강이며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다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살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실 거예요. 발견해 보세요. 그 발견의 기쁨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또 동포 여러분들께,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극동방송이고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 FM 채널로 방송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우리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밤 깨어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에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죠. 코로나 이후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복원됐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올 만큼 친밀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수년째 대북 제재를 받아왔던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고 게다가 시 주석이 직접 방북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중국도 북한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얻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이런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바라보며 우리 정부와 한국교회는 어떤 대응과 자세를 갖고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도를 분석해보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와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었던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 방문 소식을 중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2: 중국의 CCTV, 중앙TV하고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탑승한 전용기가 6월 8일 정오께 평안순환공항에 도착했고
0: 네.
2: 또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 처음으로 북한을 찾았고 7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0: 네, 자 북한이 이때 시 주석을 환영한 내용도 정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대대적인 환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죠? 어땠습니까?
2: 예, 평양 순환공항에는 시 주석이 도착하기 전부터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요. 또 공항 청사에는 대형 북한기 인공기와 중국 5성 홍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0: 네.
2: 또 습근평, 북한에서는 습근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0: 네.
2: 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불패의 친선단결 만세 등 환영문구가 한국어와 중국어로 공항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평양에서 내린 뒤에는 양 정상이 악수했고 또 북한 어린이가 시 주석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평양에 도착해서도 또 김일성 광장에서도 시 주석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2: 예, 시 주석을 환영하는 의전 차량 행렬이 경호 오토바이 편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평양 개선문을 통과해 평양 시내로 진입했고요.
0: 예.
2: 또 거리엔 양국 깃발이 달려있었고 수많은 군중이 꽃과 풍선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또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하고 예포가 21발이 발사됐습니다.
0: 네.
2: 기병대를 필두로 의장대에 사열이 있었습니다. 환영식은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0: 네, 자 북한이 혈맹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한 것에 정말 열렬히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벌였는데 또 이때 양 정상 간의 스킨십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예, 저녁까지 이어진 행사에서 시진핑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마오쩌둥 김일성 시기를 연상케 한다 할 정도로 돈독했습니다.
0: 네.

0: 또 동반한 영부인 펑리 위안 여사와 이설주 여사의 속삭임도 친정 어머니와 딸처럼 친밀하고 극진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 네, 벌써 한 주일이 지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또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시진핑을 왜 방북했을까
1: 네.
0: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은 무역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1: 예.
0: 또이 역할은 러시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남한은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한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1: 예.
0: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 의존을 계속 유지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고화되는 의도가 있고요.
1: 예.
0: 또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절실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을 통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하에 두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1: 예.
0: 궁극적으로 중국은 그 한반도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대북한 전략은 이 흐름 속에서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은 낮은 선봉을 통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구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남북이 중국 의도대로 통일된다고 하면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이것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다루게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왜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했을까? 북한은 지금 핵 비핵화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1: 그렇죠.
0: 위협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거론을 안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묵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것은 대미 관계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1: 네.
0: 또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지지, 경제 발전을 위한 물자 지원, 또 대북 경제 의존도가 90%에 있다고 하는 북한 입장을 중국에게 잘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옵션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한은 입지가 적어지게 되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1: 네.
0: 더구나 남한의 한류에 북한 유입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북이 교류한다면 북한은 더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남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안으로 중국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위협을 낮추면서도 북한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을 의존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중국 카드와 남한 카드를 모두 가질 때더 입지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그렇게 지지하기보다는 좀 이용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지평할 수 있는 전략을 한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면서 남한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은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 정권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본주의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럴 때 북한에게 중국은 안전한 파트너가 아닐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북한의 경제를 예속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남한은 이 점을 잘 활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해설을 할 때 북한을 망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좀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 평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북한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망하면 북한 동포들은 남한을 미워하게 되겠죠.

0: 통일이 어려우십니다. 또 북한이 망하는 상황이 오면 남북이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요. 이 급변 사태 속에서 미중일러 강국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미중일러의 이익에 우선 반영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한의 입지는 약화되기 때문에 통일은 고사하고 북한은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어, 네.
0: 예. 그러니까 북한이 변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미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논리로 북한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전쟁 논리로 북한과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네.
0: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북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통일하는 것이라면 한국교회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자, 오늘 나눠주신 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구체적인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목사님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진핑의 방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가로 묶어두고 중국을 통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교류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서 다시는 피 흘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류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평화의 사도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협상 타결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최종 서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불순 녹화물 시청과 유포에 대한 새로운 사법 지침을 내리면서 간부 가족들의 처벌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무역 일꾼들이 중국 단둥과 옌벤을 수시로 오가며 무역 상담을 벌이고 있지만 대금 결제 문제로 실제 계약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외국인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AI 주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국의 화장품 K-뷰티 열풍이 미국과 일본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화장품의 해외시장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지난 주말 부산에서 11만 명의 팬들과 데뷔 13주년을 기념한 가운데 공연 이후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부산 전역이 BTS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와 2-2로 비기며 아시아 국가들의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협상 타결에 합의하면서 106일 동안 이어진 중동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간의 합의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란 정부도 미국과의 전쟁이 영구적이고 즉각적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열 예정이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완화 방안 등이 최종 문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서명 직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모두 배럴당 $80대 중반까지 하락했으며 시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은 한국의 수입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기 흐름 등 다른 변수도 남아있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사진을 공개해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SNS 서비스에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나란히 정원을 산책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과 비핵화 합의 체결을 예고한 직후 공개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일정 부분 정리한 뒤 북한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염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미일 협의체와 각종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반면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최근 한미일의 비핵화 방침 재확인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한국을 계속 적대국으로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접근과 북한의 대응이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화입니다.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외부 영상물 시청과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사법 처리 기준을 담은 이른바 7대 사법 지침을 최근 당과 사법기관들이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불순 녹화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 가운데 국가 공로자나 군 고위 간부가 있을 경우 그 공적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자와 고의적 유포자를 구분하고 사형과 같은 극형을 적용할 때는 대상자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상적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소식통을 전했습니다. 특히 군 핵심 간부 자녀들의 경우 법적 처벌보다 사상 교양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간부층을 중심으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광혁 공군사령관의 조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형 집행 직전에 감형됐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군과 당 간부층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내부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출신과 배경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무역 일꾼들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옌벤 지역을 자주 방문하며 중국 무역업체들과 물품 수입 상담과 계약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측이 수입을 희망하는 품목은 100여 종이 넘으며 특히 지방발전 20승 10 정책과 관련된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루미늄 창호와 합판, 벽지, 실리콘 마감재 등 건설과 시설 개건에 필요한 자재 주문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각 지역의 공장과 시설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북한 무역 일꾼들은 물품을 먼저 공급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은 코로나 시기 국경 봉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대금 미회수와 계약 불이행 사례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 내 사업권이나 현지 활동 보장과 같은 담보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무역 일꾼들도 현장에서 계약을 결정하지 못하고 상부와 협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양국 간의 무역 접촉은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 거래 과정에서 쌓인 신용 문제와 결제 불안이 여전히 교역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모델 자체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은 해당 모델의 보안 장치가 우회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등 외국 세력이 접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 엔스로픽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는 반도체와 장비 중심의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자체도 규제 대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과 연구기관들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AI 기술에 대한 의존 위험이 부각되면서 각국이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과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이른바 AI 주권 경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는데 개점 첫날부터 100m가 넘는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리브영은 현지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국 화장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중소화장품 브랜드들의 진출도

들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K-뷰티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들은 일본의 대형 드럭스토어와 편집숍, 생활용품 매장 등에 잇따라 입점하며 유통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일본 세븐일레븐에서도 K-뷰티 전용 판매 코너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는 K-뷰티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12일과 13일 부산 아시아도 주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데뷔 13주년을 전 세계 팬들과 함께 기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틀 동안 모두 11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 멤버들은 아미 여러분이 가장 큰 생일 선물이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부산 출신인 지민과 정국은 고향에서 공연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고 멤버들은 한국에서 공연한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연에서는 신곡과 대표 히트곡들이 이어졌고 수만 명의 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공연이 끝난 뒤에도 국내외 팬들의 부산 방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공식 굿즈 판매장과 전시 공간, 해운대에 조성된 BTS 테마 공간과 포토존 등을 찾으며 부산 곳곳에서 추억을 남겼는데요. 부산역과 주요 관광지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호텔과 상업시설 역시 특수를 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K-POP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영향력과 함께 공연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가 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주별리그 F조 1차전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두 차례나 리드를 허용했지만 후반 44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네덜란드는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일본의 끈질긴 수비와 집중력에 막혀 승리를 놓쳤습니다. 일본은 전반을 무실점으로 버틴 뒤 후반 선제골을 내줬지만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고 다시 역전을 허용한 뒤에도 경기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며 값진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일본은 한국과 호주, 카타르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의 무패 행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체코를 2대1로 꺾었고 호주는 터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으며 카타르는 스위스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국가들은 2승 2무를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오는 21일 튀니지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어서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과 진남포는 오후부터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안주와 진남포 18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 28도, 안주 2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8도, 삭주 16도, 강계가 14도, 낮 최고기온은 강계 26도, 신의주와 삭주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19도, 신계 18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신계 29도, 장현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고성과 평강은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과 고성 18도, 평강 17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 30도, 고성 24도, 원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웅기와 성진 16도, 무산 1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19도, 웅기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 또 들으시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에 궁금하신 분들, 특별히 탈북 과정에 더 도움이 필요한 우리 북방의 동포 여러분들,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며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해 한 줄 기도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

무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에서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구지 위는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대신 농부가 짐을 달구지에 싣지 않고 자기 지게 직접 지고 걸어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외국인 여성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왜 짐을 달구지에 싣지 않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그러자 농부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답하죠. 소가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집에 가는 길까지 짐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 짐은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이 여성은 오래도록 그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글을 남기죠. 경주에서 만난 농부 한 사람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 여성의 이름은 펄벅이었는데요. 돼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였죠. 농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를 생각해서 짐을 진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한 외국인의 마음속에 한국 사람 전체의 얼굴로 그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먼저 삶으로 행동으로 읽힐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누구 곁에 어떻게 있는지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부터 3절까지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같이 기억하며 그 무엇도 뺏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과 함께 나의 생명 드리니 각각 한웅재 목사님과 안선실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초롬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죠. 질서의 교훈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히라고 그랬어요. 이건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했으면 5천 명이 먹겠다고 난리 때리면 밟히는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 먼저 묻어먹지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 차지도 안 갈 거예요. 근데 100명, 50명 다 싸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들이 나눠주라 그랬어요. 질서를 무시하면 혼란밖에 없습니다. 100명씩, 50명씩. 용산에 할로윈 때 왜 사람이

0: 펴주 갔습니까?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질서를 무시하면 식량 배분하는데도 무산이 될 겁니다. 몇몇 사람 깔려 죽었을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도 있었고 주먹 센 사람이 제일 많이 차지할 거고 약자에게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참 일본 가면 난 부러운 게 몇 가지 있는데 질서를 그렇게 잘 지켜요. 뒷골목에 차 세우는 사람 없어.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갖다 차 세워놓고 나만 편리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차가 있든 없든 그걸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 질서. 아침 출근 시간에 신호대기에서 양보하는 것을 보고 자동차 문화, 주차 문화, 질서 문화, 양보하는 문화 참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질서 잘 지키라고. 우리는 교통순경도 있어요. 새치기 하지 마라. 어느 나라 가봐도 지금은 뭐 많이 줄었어요. 교통순경하고 운전자하고 멱살 붙들고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도 질서답게 하신 거예요. 빛이 있고 궁창과 물이 있고 땅과 바다가 있고 해와 달 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안식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은 질서가 있었죠. 우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인체에도 질서가 있어. 참 신기해요. 이거는 24시간 고동을 해야 돼. 이거 쉬면 우리 죽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참. 나는 90을 살아도 이거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이 신기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에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질서를 지키고 있나 없나.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테너 이동명 씨의 목소리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2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진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중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남한 정착 이제 100일 차에 접어들고 계신 청진의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 광명에서 또 터를 잡고 사랑하는 너무나 어여쁜 따님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할 텐데요. 이옥희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누기도 한 것처럼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0: 네.
1: 함경북도 청진이면은 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0: 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방송으로 불어도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맨발로 맨 얼굴로 나이 없이 하나의 우악일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분들 수없이 많았고 정말 옷을 싸입자도 네. 그걸 싸입는 돈이면 그 하루 자식이 굶어야 하니까 그 꽃제비들이 죽는 사람을 내가 넘어떼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죽은 사람 옆에다

0: 두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아. 살았고 그런 행편입니다.
1: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고 나서 예, 풍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0: 내가 탈북할 때에도 고난의 행군이 기양될 때였습니다. 네. 역시 지금도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뻔하고 뻔하게 그렇게 하고 이번이 오면서 네. 들어오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번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겪고 정말 아.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눈물 흘렸습니다.
1: 언론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이 능력으로 어서 빨리 저 북한을 좀 건져줬으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중국에서도 수년 동안 계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시간 전에
0: 예.
1: 북한에 있었을 때 고향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0: 99년도에 나왔습니다.
1: 몇 살 때쯤이셨죠?
0: 그때 29살, 30살 잡히는 해 1월 23일입니다.
1: 겨울에 나오셨어요.
0: 네.
1: 그러면 20여 년 전에 고향의 모습이 선생님이 기억하는 고향 청진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에요?
0: 지금의 내가 고향의 풍경은 그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소래를 이고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사탕이면 사탕, 아. 고기면 고기, 쌀이면 네. 쌀을 머리 꼭대기에 이고 버스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장마당과 정진세에서 수남 장마당까지 걸자면 한 40분, 45분 정도 내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됩니다.
1: 아.
0: 그때 그 붐비던 사람들. 정복도 못 입고 그걸 한 푼 벌어야만 그 자식을 살고 살구고 남편도 아. 살아야 한다는 그 탈탈거림을 그거밖에 나는 지금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1: 아무래도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장마당에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짙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곳에서 보시는 또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0: 예.
1: 그리고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도 그렇고 고향 땅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떠올리시고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0: 예.
1: 이곳에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암흑의 땅입니다. 암흑이 땅이라고 암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이랑 말할 것인가. 우선 첫째 돈 있는 놈만 살고 백성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못 산다고 말로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는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끝은 없지만
1: 네.
0: 우선 첫째 미천이 없고 하루 한 끼 사리가 고달픈데
1: 네.
0: 그렇다고 또 조금 좀 중국과 교제해서 살자면 잡아가고 가다였고
1: 네.
0: 한국말을 조금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왜 우리는 이 한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하면 아. 그 한마디에 정치범 교제에 가야 되고
1: 맞아요.
0: 어쨌든 정말 거기서는 예, 효원할래 효원할 수 없습니다.
1: 북녘에서는 북한 당국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곳에서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신 바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예.
1: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0: 그저 모든 고난과 모든 영혼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 여리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러한 것을 내려다보시고 어서 빨리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남아놓은 것 같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어서 빨리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1: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고향 땅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이오키 자매님의 이 기도가 이 순간에 한

0: 함께하고 있는 남과 북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줄을 믿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남한정착 3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북녘 땅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주님의 산 소망이 그땅 가운데 가득할 그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머자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로써 내가 당신의 법규를 배우게 되었으니. 형통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고난조차도 나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며 주님께 더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본문으로 감사를 평강 속에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예배하라.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민이 있건 감사거리가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글 같은 세상이다 보니 별의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산전수전 많이 겪었던 링컨 대통령이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 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 정말로 고민스러운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이것이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깔뱅은 말하기를 피조물인 인간의 최고의 선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에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요거 그저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특별한 감

감격이고 감사할 일임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즉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니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아시고도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으니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잘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배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샬롬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인 우리라면 우리도 당연히 평강 누리며 살아야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는 환경 여건이 흔들리기 때문에 감사했다가 불안했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환경에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심령조차 얼마든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이런 모든 만물 안에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가 분명하다면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 감사 빼앗아가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수고하는데 남들이 그 정도 수고하면 다 인정해 줄 텐데 인정받지도 못하잖아. 여러분, 수고하면 남들이 다 인정해 줘요. 근데 마귀가 괜히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고 왜 너만 양보하고 너만 희생해야 되는데, 여러분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양보하고 희생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뭘 기대해. 다른 많은 사람도 자기 멋대로 환경 여건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생각이 들려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합니다. 주님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더 큰 관심 가지니까 이 평강이 기숙하지 않는 겁니다.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분명 가정을 돌봅니다. 애를 씁니다. 가정 식구를 위해 희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서 봉사하고 정말로 헌신적입니다. 직장 생활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규정 그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 최선 다하는데도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강 누리는 거 좋지요. 우리 가운데 나는 평강 누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평강 누리지 못합니까? 이 갤럽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샘플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는 평강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요거였는데.

0: 있는데 평강 누리는 사람보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래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막 생긴 진화 심리학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인간의 뇌는요, 생존 중심으로 발달하다 보니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평강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위험을 빨리 감지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살아남는 데 신경 쓰다 보니 뇌는 본능적으로 위험한 거, 부정적인 정보, 실패하는 거 거기에 더 강하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인 마이스터가 한 말이 저거예요. 나쁜 경험은 좋은 경험보다 더 강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남이 칭찬하는 거 10개보다 남이 비난하는 거 한 개가 더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부족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내가 실수하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할 거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10개, 20개 칭찬받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부족한 줄 뻔히 알면서도 비난받는 거 하나 가지고는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지배당해가지고 투덜투덜 그린다는 거예요. 아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에게 열 거 잘해주다가 하나만 서운하게 하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답하세요.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게 평강 빼앗기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뭡니까? 평강 누리길 원한다면 평강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영적 전쟁 치를 각오를 하면서 승리 주관자 제발 초점 맞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 전쟁 매뉴얼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그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도 하도록 성령님의 감화감동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환경은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 평강 얘기, 감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게 질 것 같으면 싸우지 마세요. 괜히 싹 봐가지고 아 이길 가능성 없다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왜 대들다가 얻어 터지고 나서 목사님 보고 신방 오라 그래요. 아예 질 전쟁 하지 마세요. 이길 전쟁이나 하시고 전쟁했으면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겨서라도 이기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김 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0: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은 책임지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마다 평강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다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각자인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여러 지체들이 있는 그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강 누리는 공동체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공동체에는 은혜가 메말라 갑니다. 이 같은 교회 안에도 꼭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모인 교회도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둘씩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걸

까닭이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요, 이런 감사 고백은 그저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불평불만 원망하게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활보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는 감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은 공동체의 전체가 평강 누리게 해요. 왜? 감사 습관이 되면요, 교회 사역들이 다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쓰임 받으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요즘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셨어요? 그 가정 분위기에다가 감사라고 하는 리트머스 혹은 감사시금석 딱 대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감사와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매사 불평, 불만하고 그러면 공동체의 평강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이 감사는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은혜를 막 일파만파 퍼져가게 하는데, 이 불평은요, 병원근 세균처럼 막 확대시키면서 모세 오경을 보면 이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 최초의 안수 집사님으로 선출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질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탄에게 세뇌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려는 사람들과 패거리를 만들고 그래요. 그 결과 하나님도 미워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하냐? 예수님인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와 관련해서 니골라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이레니우스는 자신해져서 이단 논박에서 니골라는 말씀을 외면하면서 질서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초대교회 신기원의 역사에 당당히 들어서도록 당당히 선출되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왜 부르심 받았어요? 평강을 위하여 부름 받았으면 평강을 위하여 일해야지요. 그러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속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평강이 계속되면 감사도 계속됩니다. 감사가 없는 평강은 평강이 아니고 거짓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이 계속돼야 감사도 계속되는데 평강이 계속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사야 26장 3절은 저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새번역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진짜 마음의 평강 원하십니까? 비결 알려드릴까요? 답을 벌써 아는 것 같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요, 형편이 좋아져도 나중에 그 사람 평안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부모님 곁에 한결같이 있으면 그게 효자고 효녀입니다. 한결같이 않으면 효자 효녀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일꾼입니까?
금은 조

나의 사랑하는 마음도 한결같아야 돼요. 충성하는 충신되고 싶어요? 그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한결같아야 하는 겁니다. 친구도 그래요. 한결같아야 그게 진짜 친구예요.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친구는 사랑이 뭐하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필요하면 친구, 문제 될 것 같으면 너 나 친구라 그러지 마 이러고.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형편 따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한결같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인데, 신실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한결같지 않다. 정말로 예수님의 지체가 맞은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결같아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평강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평강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니골라처럼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매력 있어도 그런 사람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 베풀어 보십시오. 필요하면 여러분 잡아먹을 겁니다. 여러분 등에 갈궈질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결같지 않은 사람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누리고 있는 평안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한결같지 않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기본 양심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결같은 사람과 신뢰하는 것을, 한결같지 않으면 신뢰하지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실은 그걸 연결시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왜? 이는 그가 주를 뭐하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병든 분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병든 마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병든 가정도 병든 생업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이 볼펜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드릴까요? 드리면 받으실래요? 자 보세요. 저는 줄 마음이 있어요.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치료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치료제가. 그런데 이 치료제를 믿지를 못하네.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치료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신뢰부터 회복해 마음의 평강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우리는 감사의 진면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저 대목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끔찍한 죄목을 말할 때 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 윤리, 죄를 가장 끔찍한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죄가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 잊어버리잖아요. 은혜 잃어버리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불행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요새요 울타리입니다. 왜? 감사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분명 이제는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행복의 모든 자리를 유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감사.

이건 바로 믿음 지키는 것도 되고, 또 소극적으로는 불행의 세력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마음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요새요 울타리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 평강 이야기하는데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면 평강 잃어버리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야고보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50보, 100보예요. 그래도 분명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무리 그래도 평강과 감사는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게 헬라어 문법으로는 명령형입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게 성경적임을 말하는 게 똑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입니다. 감사함으로 평강이 이어집니다. 왜 감사와 평강을 연결시킬까요? 인간들은 환경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평강 유지하다가도, 감사하다가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현실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잖아요. 흔들리는 마음이 중심을 잡게 돼요. 왜? 감사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사 영원한 독생자까지 대속제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 생각하니 내 중심이 잡히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으니 평강 누리게 되고, 평강 누리는 가운데 예배하니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 회복의 은총도 살아 움직이고, 그러면서 평강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보면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중심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은 마음의 문을 두려움에게 열어주지만 감사는 마음의 문을 평강하게 열어줍니다. 예,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건 뻔한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한 거예요. 언제 초대했어요?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두려움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은 감사가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습니까? 평강이 넘칩니까? 불평했냐 감사했냐? 아, 나 초청한 적 없다고. 에이, 결과적으로 불평이 두려움 초청하는 거고 감사가 평강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회복하면 회복의 은총 누리는 것도 달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감사, 평강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범한 기적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을 가리켜서.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그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다시 막 쉽게 탄력 붙어서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평범 속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거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답니다. 매사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없대요. 그런데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그 성경이 말하는 평강 속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지금도요, 우리 예수님은 생사주관자 승천하셔가지고는 그분 옆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거 충만하도록, 지금 에베소 4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 좀 믿자고요. 온전히 믿자고요. 온전히 그분 신뢰하면서 감사,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본문으로 감사를 평강 속에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밤 사이에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10에서 40mm로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가 5에서 2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부산과 광주, 목포와 제주가 21도, 대전과 여수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구,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함흥, 춘천이 18도, 강계와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개성과 춘천, 대구와 광주가 31도, 평양과 포항이 29도, 강릉과 목포, 부산이 28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여수가 27도, 신의주와 강계, 제주가 25도, 해산 23도,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감사와 평안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겨우내 잘 보관이 안 되어 싹이 난 감자를 버리려다가 한 개씩 한 개씩 땅에 심어 보았더니 무성한 이파리와 함께 하얀 감자꽃이 피고 마침내 작은 알들이지만 제법 많은 감자를 이르게 수확도 하게 되었습니다. 생장점 부위를 살려 심고 물을 주며 기른 것이 잘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던져줍니다. 이 작은 식물 하나도 자라는 것이 이렇게 기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시고 축복하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리야 생각하며 또 한번 미소를 짓습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이렇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17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리를 나팔 삼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해서 말씀했던 이 성도의 마지막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혈과 육이라는 건 우리의 자연 상태로서의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의 몸으로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고 노쇠하고 썩을 몸이죠. 근데 이 썩을 몸, 언젠가는 유한한 이 썩을 몸을 갖고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자, 썩는 육체는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의 연약한 한계 있는 존재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51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자, 이제 성도의 부활의 비밀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건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건 뭐냐? 왕의 행차를 말합니다. 왕이 오시면 이제 왕이 행차할 때도 우리나라에 태평소를 울리고 길을 비켜라 뭐 이러면서 갔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을 호령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올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부활의 순서입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먼저 죽어서 그 영혼이 주님과 같이 있는 이들, 그들이 이제 다시 오겠죠, 같이. 그때 썩었던, 죽어, 무덤에 있던 이들의 육체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썩은 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야,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해외의 한 과학자가, 영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이 죽은 개구리를 해부해서, 개구리의 피부, 이 죽은 조직 피부를 다 죽은 세포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 배양액에 이렇게 넣었더니 이 세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동안 늙어가지고 죽어서 손상된 이 피부가 완전히 다시 재생이 되면서 제3의 피부로, 이전과는 다른 제3의 피부로 살아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게 부활 때 이런 게 원리로 작동하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지나친 상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데 이게 어떤 새로운 여건과 환경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른 제3의 피부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이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변화가 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가능해? 라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다 죽잖아요. 뼈는 그래도 오래 갑니다. 뼈가 오래 가요.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호련하게 이 죽었던 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의 DNA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이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나중에 개발이 된다면 작은 이 땅에 살았던 흔적 하나로도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는 게 이 복잡한 공정을 거친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주 원료가 뭐냐? 모래입니다. 모래.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이 엔진 안에 내부의 이 격벽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주요 이 원료가 뭐냐? 모래예요. 어떻게 모래에서 그런 걸 만들? 모래에서 물론 추출을 합니다만 저희 교회도 집사님 한 분이 바다의 모래를 채취해서 그걸로 이거를 만드는 분이 계세요. 반도체가 어떻게 모래에서 나왔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모래에서 주재료를 갖고 만들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손길로 우리의 땅에 살았던 이 흔적 하나로도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살라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 몸으로 이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1차적인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4장 16절에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만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주님을 영

영접하고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몸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끌어올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몸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가 되는데 홀연히 변화된 이 몸은 이전의 몸과는 분명히 다른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오셔서 자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그때 다시 살아나는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썩지 않는 방부제를 넣은 것도 아닌데 전혀 상하지 않는 그 몸으로 완전히 살아나고 그 다음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변화됩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가 되면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건 뭐냐? 이제부터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순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때 이 변화되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표지죠. 그래서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장차 부활할 백성이라는 걸 인증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쳤다는 게 뭡니까? 도장 찍어서 내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전에 책 같은 거 사면 이 책에 도장 찍지 않습니까? 인치면 이거 내 거다 찍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을 살기 위해 기쁨과 감사와 죄와 싸워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오늘을 넘어서 영원에 이를 때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러죠. 자 다시 고린도 전서로 오셔서 15장인데 그 뒤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가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잠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인치시는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으로 뭘 받았습니까? 인치. 하나님의 소유라고 꽝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가서 4장 에베소서 30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313쪽 4장 3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라는 건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는 영화의 날까지 인치심, 성령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만 성령은 뭐냐? 인격적인 분입니다. 막 내가 죄를 짓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기쁘시게.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면은요. 15장. 자,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변화되는 이 부활의 역사가요. 51절 끝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어떻게 변합니까? 홀연히 다 변화된다. 홀연히 변화된다. 순식간에 확 변화된다는 거죠. 천천히. 어떻게 천천히 변화되느냐? 자, 단풍잎에 단풍이 들면 단풍이 언제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지나가다가 한 날쯤 지나고 보니까 아, 어머나 벌써 변했네. 이게 뭐다? 홀연히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홀연히는 천천히 변하는데 우리가 모르다가 갑자기 보니까 아, 어머나 벌써 이렇게 변했어? 벌써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어?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컸다 그러냐? 홀연히 컸다. 그래서 거기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홀연히를 천천히로 이해하죠. 근데 바로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순식간에 홀연히. 순식간에는 뭐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까? 천천히 홀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순식간에는 순식간에고 홀연히는 홀연히 천천히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제대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홀연히는 순식간에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54절에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길 때가 온다는 거죠. 더 이상 죽지 않는. 여러분 요즘에 이 전 세계에서 영생불사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 별 소용없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늘릴 뿐이지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제 완전히 무찔러야 삼켜야 이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55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라는 건 독침으로 콱 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이 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이라 그러니까? 죄. 그러니까 56절에 이 독침을 갖는데 이 사망은 죄라는 독침을 갖고 있어요. 이 죄를 톡톡톡.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데 뭘 발휘하느냐? 율법. 율법은 뭐냐?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양심의 경종을 일으키는 거죠. 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 때문에 하면 안 돼. 그런데 내 속에서는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나쁜 거 아는데도 막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계시록 20장 14절,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맨 끝에 사망도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 마지막 사망은 심판받을 원수가 되고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하며 부활의 몸으로 주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58절에 그러므로 이런 소망과 장래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견실하다라는 건 영어 성경에 steadfast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주 앞에서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서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게 나중에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주 앞에 설 때 이 땅에 막 흔들려서 여기 휘청 저기 휘청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어디에 힘쓰는 사람들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왜?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0: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고 우리 성도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성령을 따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귀한 양식, 오늘도 도안교회 양형조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에 남아있는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을 확실히 예고하는 사도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것을 다시 들으니 우리 주님 오실 때 울려 퍼질 재림의 나팔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받을 수 있는 우리 정말 참으로 축복받은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성도로서 이 약속만 꼭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고단한 삶조차도 설레임이라는 보자기로 덮고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이 썩을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오늘도 성도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하루를 오늘도 건강하고 힘차게 우리 살기를 약속하십시다. 6월 17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샬롬.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에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원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삶으로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환경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시도 때도 없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 때를 만나도 행복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즐겁습니다. 어느 누님 온 장님 한 분이요, 전철을 탈 때마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자리에 앉으면 옆 사람에게 어디 어디 장을 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장님을 불쌍히 여겨서 꼭 그 성경을 읽어주었대요. 그러고 나면 제가 들은 이야기를 외울 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외운답니다. 10분 이상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성경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나의 현장과 나의 위치에서 그것을 선택해서 바르게 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0: 매 순간 분초가 거룩한 도전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또 다른 시도, 오늘 또 다른 도전, 오늘 또 다른 부닥침을 과감하게 해낼 수 있다면 우린 그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알 겁니다. 에스더가 국가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래, 부닥쳐 보자. 내이몸 하나 바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시겠지. 그래서 생명을 건 거룩한 도전을 한 것이 왕에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왕에게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왕의 눈도 마음도 생각도 이미 바꿔 놓으셨어요. 에스더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어찌 보면 사랑의 눈이 멀면 이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겁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넉넉한 믿음의 방향을 따라 거룩한 발걸음을 뗀다면 이스라엘 모든 전쟁사가 그렇듯 사람이 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우박을 내리고 서로 칼을 겨누게 하고 그리고 천둥, 우레, 번개로 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끝없이 해왔던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31명의 왕들과 부닥치고 그 왕들을 물리치는 이 전쟁에서 한 번도 여호수아는 방어 전쟁을 안 해요. 다 정복 전쟁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의 한 번의 실수 이외에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3장의 그 때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사람의 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라. 화려함도 그리고 지금의 삶도 결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 용기를 내보십시오. 어제까지 안 됐다고 좌절했던 것 다시 한번 부닥쳐보고 도전하면서 오늘을 에스더가 왕을 만나는 그 행복의 날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온맘 다해 영어 복음성가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침묵은 주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패 동안 섬기니라.

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아픔을 잘 모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가시에 찔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걸린 당사자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가시와 같아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당하는 본인은 많이 아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런데요,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깊은 기도고 간절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시가 주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원웨이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비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개국공신 강태공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째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나뉜단 말이오? 강태공은 가난한 사람은 다음에 8가지 도둑을 무찌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첫째,

익은 곡식을 제때 수확하지 않는 것. 둘째,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제대로 쌓지 않는 것. 셋째, 쓸데없이 등불을 켜놓고 자는 것. 넷째, 게을러서 경작하지 않는 것. 다섯째, 힘써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 여섯째, 교활하고 해로운 일을 행하는 것. 일곱째, 낮에 잠을 자고 아침에야 일어나는 것. 여덟째, 술을 탐하고 색욕을 즐기는 것. 성경은 전도를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망치면 한 해의 양식을 망칩니다. 그러나 전도의 농사를 망치면 한 영혼의 평생을 망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농사는 절대 망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가장 귀한 곡식인 영혼 구원을 손놓지 않도록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 나쁜 도둑들을 쫓아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 영혼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거둔 영적 열매가 풍성한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남궁연 씨의 대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읽기만 해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우리나라 경계해야 될 줄 아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복받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신앙 생활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까지요. 인생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형편, 정신, 육체 이 세 가지로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놨는데 첫째, 형편에 대해서 사람 됨됨이 즉 건강하고 튼튼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성질이 꼿꼿하고 도의심이 강한 인격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둘째, 재산은 만족할 정도로 지니고 있어라. 셋째, 남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큼 명예를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구비한 사람들도 행복이 없으니 웬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영화배우 에이바 가드넌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스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요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유명한 사람이죠. 노래도 잘 부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마음의 초조함 때문에 혼돈과 긴장이 떠날 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스타 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브리짓 바도 소련 소란과 좌절의 삶을 역력하게 드러낸 사람들이죠. 멜런 만로 수면제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화와 TV를 휩쓸었던 전설적인 컨트리 싱어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로이 로저, 그 부인 이름이 데일 로저. 아니 이분 로이 에븐스 데일 에븐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고 진정한 행복의 비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20세기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오페라 가수로 역사상의 위대한 베이스 성악가로서 뽑히는 졸롬 하인스는 행복한 얼굴로 선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첫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께로 절대로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번째로 성경을 연구할 때 행복한 줄 아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날그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다. 행복은 의무를 수용하는 데 생긴다고 했습니다.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어라. 시편 1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는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시편은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10세기 정도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사실 시편의 주제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하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나는 참 부러운 사람들이 찬양대 하는 사람이고 솔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중창이고 삼중창이고 저 악기 다루는 사람을 나는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음악을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세운 것이 찬양대. 그래서 총알바지로 찬양대가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찬양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산상보음, 마태복음의 산상보음처럼 구약 성경에 역시 시편인데 제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에 적어도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말씀이 186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186번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기 때문에 시편은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을 때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를 보냈을 때는 복덩어리를 보내고 복을 받으라고 보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대목을 누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즉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그것이 시편 1편 4절 5절에 나오지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퀴즈를 해보면은 알갱이는 그대로 있고 알곡은 그대로 있고 껍데기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데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회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첫째, 누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악인을 쫓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악인이 누구냐?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 양장로님, 우리 다 죄인이요.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죠. 헷갈려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카운슬링을 많이 해봤는데 누구나 다 하는데 뭐 나 하나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봐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 하나만 법을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거기는 좋은 차도 가고 오토바이도 가고 별별 사람이 다 그 넓은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했죠. 죄 짓기를 마음먹고 짓는 사람들 길이나 틈바구니에 서 있지 말고 바울 사도는 젊은 데모디에게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꼬불꼬불한 길이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데모데 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 빛난다는 거죠. 조롱한다고 하는 거죠. 오만 불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도 환영치 않고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화 하나 할게요. 중국의 청나라 때 유명한 정치가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22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홍장을 백악관으로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강요, 상하 의원, 중진들이 다 와서 공식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이홍장은 식사 후에 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못 봤지만 나는 몇 번 봤어요. 제대로 된 만찬에는 포크가 한 대여섯 개 되고 잔이 수없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밥 먹고 손 닦는 은이로 만든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은기명에 담긴 냉수를 이홍장이 식사 후에 손가락 씻는 것을 그걸 그냥 훌떡 들어 마셨다.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후둥그레졌어. 그때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얼른 자기도 그걸 들어서 마셨어.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대통령 따라서 그걸 마셨어. 사실 서양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하고 서양 사람의 교만한 콧대를 꺾어놓으려고 하는 승산이 이홍장의 생각이었는데 그 순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자기 앞에 놓인 똑같은 물잔을 들고 마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강요 귀빈들은 일제히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조롱하려고 했던 이홍장은 무한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무식이 탄로났습니다.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에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성품.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행복한 사람의 긍정적인 성품은 즐거워하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Joyful.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 술도 먹지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도박도 못하고 외박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이게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댕긴다. 그런 사람을 내가 덜어봤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기쁨,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기쁨,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다 내 형제가 된 기쁨,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기쁨,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분깃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따져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줬어요. 그 아들은 이걸 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동네, 자기 사는 시에는 시시콜콜하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썼을까? 술 먹는데 썼고 여자하고 데이트하는데 썼을 거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쓰고 거지가 돼 빈털터리가 돼서 직장 하나 얻은 게 돼지 먹이는 그곳에 가서 혹시 거기 나오는 뭐 밥 같은 거 쓰레기를 먹고 자기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갔는데 그 나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도 먹을 게 없어. 돼지밥도 없었어. 그래서 주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내 눈으로 선하게 한번 봤어. 돼지 오리깐 옆에 또 기대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머슴도 많은데 먹을 것도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회개를 하고 벗떡 일어나서 조그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환영할까? 엄마가 나를 환영할까? 형이 나를 환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 아버지는 매일 일과가 끝난 다음에 산등생에 올라가서 둘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바라는데 하루 올라가 보니까 해가 무르질 무렵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자기한테 오는 걸 봤어요. 저게 틀림없이 내 둘째 아들이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포옹했다고 그랬어. 옷에서 냄새나고 몸에서 냄새나고 머리에서 냄새날 텐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잃어버렸던 아들을 품었어. 그리고 집이 데리고 들어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색을 신키고 옷을 다 갈아입혔어요. 거긴 특별한 뜻이 있을 거예요. 가락지 그걸 기웃대는 거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간다. 신발을 신긴 것은 사명을 준 거예요. 암만 돈이 많더라도 일을 해야 기쁘지 놀고 먹으면 하루 이틀이지 못 견뎌요. 그렇게 신발 사명을 줬어. 이런 거를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나 같으면 야, 그 삐쩍 말든 닭새끼나 하나 잡아서 줘라 그러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는데 노래도 부르고 뭐 바깥에서 열심히 노동하다가 아버지 들에서 노동하다가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 형이요 저 무슨 소리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파티를 열었는데 이 큰아들이 기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도 아들 형제가 있는데 요셉에는 그런 아들이 아닐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화가 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놈을 저렇게 환대를 해주니 나래도 화가 날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저거 아랑곳하지 말고 들어와라. 안 들어와. 나는 거기서 뭐를 느낀 거 하니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탕자요. 나는 그런 아들 안 키웠어요. 둘 다 훌륭한 아들을 키웠어요. 그건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키웠어요. 우리 애들 괜찮아요. 효자요. 하나님께서 탕자를 참 내가 이걸 보면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키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악을 틀고 잔치를 베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은 홍 목사 아들이 있어 없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죠. thoughtful, 늘 묵상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thoughtful. 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적인 성품을 가졌다. Hopeful.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뿌리가 강에 물 흐르는 대로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이 악한 소요보다 낫다 그랬어요. Good hope is better than bad property. 네 번째로 과실 맺는 성품을 가졌다 그랬어. Fruitful.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과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인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저더러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목사님 전도 집회를 해서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껴안아 죽은 생각이 들어요. 왜? 야, 그때 철도 없이 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도 중3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만났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거기 승무원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더라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기도해 줄게 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1년에 열매 하나씩은 맺어야 되는데 못 맺은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과실을 많이 맺고 과실이 없는 열매는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성품, beautiful.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요셉 목사가 저희 엄마 88세 어디서 났는지 커피 나무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것도 88년 생신을 축하한다고 써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내가 그걸 마일 지켜보면서 저 잎사귀 마르면 떨어질 텐데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네가 이따금씩 너 또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안 줘도 마르고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식는다고 그러니까 요셉 목사가 그래요. 이거 한 3년 지나면 커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자기 전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잎사귀를 만져봐요. 이게 말랐나 안 말랐나.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도 주고 약도 주고 비료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Beautiful.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으로 형통한 성품, successful.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그 사람은 가는 것마다 다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복덩어리가 돼서 어디 가든지 나하고 가깝게 만나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악인의 길은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가 다 악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자기의 의지도 뜻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죽쟁이와 같은 인생.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0: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심판을 못 견딘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상받는 심판은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의인의 회 중에도 악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가라지와 죽정이와 알곡과 죽정이 이런 걸다 갈라놓는다고 했는데,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지에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독자로부터 모집한 내용 소개되었는데, 1위서부터 4위까지를 획득한 행복의 정의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랬어. 1위,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걔는 행복할 거야. 다 모래에서 성을 다 만들어 놨어. 두 번째,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엄마. 행복하대요. 셋째, 세밀한 세공품을 장으로 다 짜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네 번째, 어려운 수술 성공하고 막한 생명을 구한 의사.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 행복의 비결이. 이 정의들을 보면서 백만장자도 영국의 황제나 귀족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가나 혹은 인기 있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도 빠졌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울까?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다 읽어보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된 사람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5: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활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6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 세워진 의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시골집 마당을 보면요. 그 한 구석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장독대 항아리들이 있죠. 비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도 그 자리를 지키며 장을 익혀내고 김치를 살려내던 그 장독들 말이에요. 숨을 쉬며 음식을 보존하는 이 신비로운 그릇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옹기라고 부르죠. 옹기 뒤에는 평생을 흙과 불과 싸우며 살아온 옹기장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의 옹기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거친 흙이 숨쉬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옹기장의 하루는 남들이 모두 잠든 첫 새벽을 깨우게 되고요. 땅속 깊은 곳에서 흙을 가져와서 물에 거르고 몇 날 며칠을 삭히고 온몸으로 밟고 하룻밤을 꼬박 재워야만 비로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흙이 부드러운 점토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교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물레 위에 흙을 올리고 방망이로 때리며 모양을 잡아가고, 옹기장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모양이 또 터질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망가질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결코 이 진흙을 버리지 않는데요. 대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진흙이 내 손에 있는 한 실패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다. 모양이 터지면 다시 뭉쳐서 더 좋은 그릇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은 사흘 밤낮을 피운 불, 또 중불로 달랜 후에 마침내 1200도씨가 넘는 상불에 밀어넣는다고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숨쉬는 옹기가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요, 실패한 인생을 다시 빚어주시는 옹기장이 같은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백성의 타락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물레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인생도 진흙 같은 인생이죠. 하지만 옹기장의 손에 붙들린 그 인생이기에 때로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작품의 인생이고요.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쓰임받는 인생 가운데 오늘 복된 수요일 귀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침에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부드러운 진흙 같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 부드러운 점토 같은 말랑말랑한 그런 마음들이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우리 토기장이신 옹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만드시는 대로 부드러운 점토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위대한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거칠었던 우리 인생은 마침내 가장 귀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오늘 여러분 좀 빚어져 가고 계시죠? 참 이렇게 그의 주님과 나만 하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하는 그 빚어져 가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간증일 거고요. 또 그 간증을 남에게 할 수도 있고 나만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그 느낄 수 있다는 것. 오늘 극동방송 이 찬양과 함께 또 이 방송과 함께 꼭 한번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이 옹기장이에 대한 이 오프닝을 공유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6024님께서 아들 정우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은 운동선수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글쎄 오늘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어제 밤늦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다 엄마에게 보내왔대요. 얼마나 참 귀한지. 예? 야, 이렇게 아들이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엄마와 나누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라고 자랑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자랑거리가 됩니다. 좋습니다. 너무 귀하고요. 우리 정우 형제 오늘 또 시합 잘 임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이렇게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 자 오늘은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에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 김세호님 아이디 주윤발 여성 서로 사랑하라 정덕희 이미와 주승철 그리고 오세호님 시장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네. 시장님은 아니시겠죠? 네. 김정란님 윤경자님 또

우리 전지혜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함께 하시는데요. 자,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링크가 갑니다. 꾹 누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댓글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댓글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셔서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잖아요. 좋은만 검색해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실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기대가 되고요. 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한 간증이 생기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정난 권사님 오프닝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단하십니다. 10명 이상에게 공유하시는 분들을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같이 하고요. 오늘 귀한 분들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오늘 축복의 찬양과 함께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수요일의 시간입니다. 우리 수현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좋은 아침입니다. 네.
0: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1: 네,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0: 괜찮습니까?
1: 아, 그럼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괜찮습니다.
0: 네. 네. 아, 아니, 좀, 뭐, 속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괜찮습니까?
1: 아니, 네. 그거, 비밀인데, 속사정을. 아, 네, 아니, 네.

0: 지금 네.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뭐 너무 좋고요. 네. 은혜가 넘치고요.
1: 맞습니다.
0: 아니 우리 저 그 저희가 네. 오늘 이 수요일에 네. 뭐 다른 데도 기대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좀 더 기대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이분들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다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저는 오늘 진짜 기분 좋게 아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로 향했거든요.
0: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만나볼 이분들을 네. 제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냥 목소리만 듣기에는 진짜 이건 오늘 영상을 꼭 한번
1: 맞아요.
0: 같이 보셔야 된다.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또 여러분에게 그 콘서트 실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들어오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조숙경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박지혜님도 그리고 이사야리님, 박기성님, 싱407님, 조재희 권사님, 이현아님, 김동률님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댓글도 남길 수가 있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 예. 보라라고 보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좋아요.
1: 샵 1069번으로 보라 보내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서 찾아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0: 그렇죠. 댓글을 남기시려면 이렇게 네.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서 들어오셔야
1: 맞습니다.
0: 아마 남겨주실 거예요.
1: 네.
0: 최화정님께서 지금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구름이 낀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산책하면서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대요.
1: 와, 이야, 행복한 시간이시겠는데요. 엄청?
0: 구름도 보고,
1: 네.
0: 하늘도 보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보고.
1: 이야, 맞습니다.
0: 아이디 레나트님.
1: 네.
0: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레나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겨주셨고요.
0: 좋습니다.
1: 네.
0: 자, 저는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 통닭 상품권을 보낼 텐데요.
1: 통닭.
0: 예, 이렇게 네. 우리 최화정님. 구름이 낀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이 시간은 좀 댓글 참여자에게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1: 네.
0: 최화정님께 메모해 놓겠습니다.
1: 최화정님.
0: 우리 수현 PD님도 한 분 좀 선정해 주세요.
1: 네, 저는 재은님. 재은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이디 재은님.
1: 네. 예. 아이디 재은님께 통닭 드리는 건가요?
0: 그럼요. 그러면? 통닭 상품권 메모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월드컵 시즌이니까 또 통닭 필요하거든요.
0: 될 수 있다.
1: 네.
0: 여러분, 요거 드시면 됩니다. 아이디 재은님.
1: 네.
0: 저도 들어왔어요. 라고.
1: 반갑습니다.
0: 잘 들어오셨어요.
1: 잘 들어오셨어요.
0: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 않습니다. 않습니다.
0: 좋아요.
1: 네.
0: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수현 PD님,
1: 네.
0: 오늘 모셔볼 분들 어떻게 좀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1: 아, 이분들 정말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0: 예.
1: 정말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0: 그렇죠.
1: 전 세대를 아우르는 찬양사역팀이라고 또 표현을 해야 될까요?
0: 힌트를 드린다면
1: 네.
0: 조금 전에 영상 찬양이 나갔잖아요.
1: 맞아요.
0: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송.
1: 네. 맞습니다.
0: 여호와는 너에게
1: 복을 주시
0: 저는 송기장.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네. 오늘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아마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들을 때 이분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1: 맞습니다.
0: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옹기장의 찬양선교단 옹기장의 선교단의 김남웅 총무님과 손선아 사모님 보이는 라디오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이 시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극동방송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부터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옹기장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또 총무를 맡고 있는 김남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와, 반갑습니다.
3: 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색재기 피아노 그리고 또 극동방송을 또 사랑하는 피아노 손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이렇게 귀한 분들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만나뵙게 되니까 옹기장이 멤버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는 이제 전체 멤버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
1: 네.
0: 그런데 참 수현 PD님.
1: 네.
0: 우리 기독교인 중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라면
1: 맞습니다.
0: 이 옹기장이를 모르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1: 그럼요. 이분들의 찬양을 들어보지 않은 분이 있을까 싶어요.
0: 한 곡 불러보세요. 네.
1: 영원히 찬양 드리세.
0: 뭔가 슬픈데.

0: 영림차 양태의리세. 아, 네. 그러니까 트로트처럼 되는데. 아.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오늘 제가 모신 이유가 지난 5월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네.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를 진행하셨어요.
1: 벌써 40주년이요.
0: 예, 저희가 뭐 콘서트 홍보는 이제 다 지났으니까 네. 못해드리는데 그런데 아니 그래도
1: 네, 그러니까
0: 우리 40주년을 좀 뭔가 바라보고 기념하는 네. 이 소식들 저는 좀 한번 이렇게 보셔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1: 맞습니다.
0: 그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총무님?
2: 그날의 분위기도 뜨겁고 예. 예매 저희가 예매원 사이트를 오픈하고 나서 40분 만에 1,500석이 매진됐거든요.
1: 와.
2: 얼마나 옹기장이랑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기다렸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대기자가 또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뜨거운 응원을 받으면서 준비했었고 저희가 올해가 39주년이고 그렇죠? 내년이 40주년인데
0: 예.
2: 그래서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로 이름을 네이밍을 했었고
0: 예.
2: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정말 춤추며 또 때로는 들으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옹기장에 여러 멤버가 있지만 그 멤버 가운데 뭐 단장님도 있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김남웅 총무님과 우리 손선아 사모님 한 분 또 반주도 하시고 아까 테너라고 하셨죠?
1: 테너. 맞아.
2: 네, 테너를 맡고 있습니다.
1: 중간에 멘트 해주셨던
0: 그분이셨나?
1: 맞죠? 아닌가요?
2: 원했다면
1: 멘트 중간에
0: 우리 하나님의 약속 있을 때 그 멘트를 하셨던 분은
2: 네 제가 그때 극동에서 제 인도했었습니다.
0: 좋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보신 영상은 우리 극동 방송 이제 중앙사의 극동 아톨이 있는데
1: 네.
0: 그 아톨에서 있었던 콘서트 우리 극동 방송과 함께했던 그 콘서트 실황을 저희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거고요. 오늘 여러분 옹기장의 찬양은 정말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연PD님 그렇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는데
0: 예.
1: 이제 세대를 넘어서 제가 너무 지금 좋아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 아이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0: 바로 그건데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지금 여러분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번 40주년 콘서트를 하셨던 그 영상들을 찬양을 이 시간 함께 저희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먼저 찬양을 한 곡 이 시간 힘있게 저희가 한번 불러볼 텐데요.
1: 좋습니다.
0: 첫 곡을 제가 좀 바꿨어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했죠. 오늘.
1: 명곡이죠.
0: 아니, 저기.
1: 너무 좋죠.
0: 사모님, 이 찬양이 지금 요즘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고요.
1: 맞아.
3: 맞아요. 이 곡이 선곡이나 싱어들이나 또 제일 한 거는 인도자님이 엄청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 곡이 회자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3: 그래서 네 이번 콘서트 때도 이것을 실황으로 했습니다.
0: 이야,
1: 와,
0: 좋아요.
1: 기대됩니다.
0: 우리 김은혜님, 이야,
1: 네.
0: 아니 이분들이 그러면은 39년이 됐으면 나이가 어떻게 동안이 얼굴인데
1: 네, 그 멤버가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0: 그렇죠. 기수가 있겠죠. 네. 기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 우리 이행숙님 하늘소리님 잘 들어오셨고요. 은숙님 출근길 항상 오프닝에서 뒤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잘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1: 반갑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한 번 더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네.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선생님?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0: 지금 옹기장이의 40주년이 아니고 올해가 39년
1: 네.
0: 됐는데
1: 카운트다운.
0: 40주년을 카운트다운하는 콘서트. 네. 그날 정말 다 매진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아주 열망하며 찬양했던 그 현장으로 5초 뒤에 영상 찬양과 음성 찬양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5, 4, 3, 2, 1. 1.

0: 2006년 라이브 워십에서 있었던 그 귀한 찬양의 무대를 아 40주년을 기념하며 39년을 맞아 아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했던 그 실황을
1: 맞습니다.
0: 여러분에게 지금 영상 찬양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1: 네.
0: 박수 한번 칠까요?
1: 야, 와. 진짜 몸을 가만히 놔두질 못했어요.
0: 야. 아니 아까 네. 그 총무님 뒤에 서 계시네요.
1: 그러네요.
0: 같이 뜨겁게 찬양을 맞아. 춤추시는데 와. 네,
1: 지금 댓글창도 난리가 났습니다.
0: 예.
1: 정미경님께서 아 구역예배 가야 하는데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자리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와.
0: 여러분 지금요 네. 보이는 라디오를 들어오시면 이 영상창을 함께 보시면 아 40주년 콘서트를 이제 39주년이죠 이제
1: 네.
0: 기념 콘서트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또 보실 수도 있고.

0: 여러분도 은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1: 맞습니다.
0: 지금 아이디 김상근님 네. 출근길 운전 중 엉덩이가 막 그냥 춤이 막 나옵니다. 들썩 네. 들썩
1: 아, 진선 운전 중에요?
0: 네. 네 운전 중에 네. 저도 옹기장의 팬인데요. 이야 이렇게 찬양하니 또 영상으로 네. 보게 되니 영광이고 축복입니다라고 네. 하셨고요.
1: 그리고 지금 추억에 젖어 계시는 분들 너무 예. 많이 계세요.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창단 만들어서 옹기정이 와. 찬양했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0: 그리고요 지금 네. 저는 가장 감동이 아이디 저기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요.
1: 뭔가요?
0: 40주년 내년이 40주년이잖아요.
1: 네, 네.
0: 내년 콘서트는 월드컵 경기장으로 결정.
1: 결정해 주셨네요. 네.
0: 야. 좋습니다. 참, 아니 지금 좋네요. 그 찬양인도 하셨던 분이 야
1: 단장님이신가요? 그
0: 누구세요?
1: 찬양인도 하신 분이
2: 실기의 이혜용 테너고 아~ 네, 찬양 인도자로 공개장에 입단하게 되었어.
0: 야 실기의 인도자님이시군요.
1: 야, 에너지가 엄청나시더라고요. 네.
0: 야
2: 엄청 감당할 수 없는. 네.
1: 그리고 저는 사모님의 그, 네. 그 현란한 손짓도. 저는 또 그 라틴 좋아하거든요. 라틴.
2: 고마워요. 네. 이 곡이라. 라틴으로 편곡이 되어 있어서 네. 요즘 세대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 맞아요. 바게트님께서 세상에는 BTS, 기독교계는 옹기장이가 있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0: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저희가 한 찬양 한 곡을 더 여러분과 네. 함께 나눌 텐데요.
1: 좋습니다.
0: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럼 네. 링크가 가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유튜브 상에서 함께 하시면 되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도 우리 손선아 사모님, 우리 김남훈 총무님도 참 이 사역들을 감당을 정말 오랫동안 또 하셨을 텐데 좀 이 사역하시면서 좀 하나님 주셨던 그 감동들 뭐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남훈 총무님 한번 먼저 나누신다면요.
2: 옹기장이 어쨌든 노래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0: 예.
2: 또 때로는 그 멜로디에 음악에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1: 또 맞아요.
2: 혼자 솔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모니를 맞춰 화합을 해야 되는 그런 음악을 내놓아야 되니까 내어야 되니까 그때로는 그런 이제 음악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사용하신다는 걸 느꼈던 것은 금전에 우리 나눴던 온 땅의 주를 찬양
0: 예.
2: 이 찬양을 나누는데 한번 이제 마지막 앵콜송으로 이 찬양을 나눴는데 그 교회 어떤 방문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0: 예.
2: 네. 이 찬양을 나누면서 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나도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뭐, 이 집회 순간에서도 느꼈었고
0: 예.
2: 이후에 많은 집회들 속에서도 찬양 속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위로하시고 또 구원을 또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0: 와. 할렐루야. 그래요. 참 한 영혼이 찬양 속에 변화되는 것들을 네. 보실 텐데 우리 손선아 사모님은 좀 인상 깊었던 마음 있다면요?
3: 저는 한 10년 전에 일본에 같이 갔었거든요. 사역하러.
0: 네.
3: 네. 피아노랑 이제 손막기 피아노랑 바이올린 갔었는데 일본 분들이 언어랑 이런 것들이 다 달라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으로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일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뜻깊은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아, 그러면
2: 일본에서는 다 일본어로 노래합니다.
1: 아,
0: 일본어로 다. 와. 아니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렇게 그 교회 집회 현장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옹기장이를 이렇게 그 초청하고 싶다 하시는 교회들도 뭐 전국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 전국에 전 세계에 있습니다.
0: 전 세계.
2: 네, 옹기장이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시면 또 뭐 제 이미 전화번호도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1: 네. 네.
2: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시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을 드립니다.
1: 오.
0: 아 근데 또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옹기장이가 지금 이제 40여 년이 되는 거잖아요.

0: 는 뭔가 이 아름다운 영혼의 화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란 것도 좀 궁금해. 이게 화음이니까
1: 팀워크 필요하잖아요.
0: 그 좀 유지하는 비결이라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우님?
2: 어쩌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음악적으로 그런 하모니가 주는 그런 쾌감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은 집회에서도 일본에서 미국에서 찬양했을 때 함께 나눴을 때 그분들의 은혜를 그런 또 사랑을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때 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것도 느꼈을 때 더 많이 더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사당 사무실에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야, 그 연습이 내가 볼 때 예배지.
1: 그쵸.
0: 그 연습이 그냥 연습이 아니라
1: 맞습니다.
0: 아, 거기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1: 네, 그럼요. 이 찬양 찬양이.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찬양하는 중에 그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0: 아, 이게 이 화음과 또 우리 손선한 사모님도 그렇고 이 연주와 이 모든 마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 손선한 사모님은 또 극동방송 사역도 많이 봉사해 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어떻습니까, 사모님?
3: 저 위드힘에서 오랫동안 건반
1: 진행했습니다. 예. 맞아요. 위드힘에서 건반을. 네.
0: 우리 위드힘의 또 우리 최고의 또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우리 남현용 울산 지사장님이 계시는데
1: 네, 네.
0: 엄청나죠.
1: 아, 엄청나죠.
0: 엄청나죠. 엄청나죠.
1: 네.
0: 자, 좋고요. 네. 중요한 것은 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 마지막 나누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영상 찬양으로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있었던 실황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 네.
0: 자,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3: 옴 기장에게 40년 동안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1: 와, 네.
0: 하나님께서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총무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기도 제목 있다면.
2: 우리 사모님 또 목사님과 함께 이쪽 중에 있다니까
3: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0: 예.
2: 옴 기장이가 이제 어제 일본에서 들어와서 2주 사역을 마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LA로 가게 되고
0: 예.
2: 그 다음에 우리 원전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위문 네, 시간을 갖게 되고
0: 예.
2: 그다음에 아오모리, 나가노, 일본 투어가 12월까지 계속 되게 되는데요. 물론 예. 국내 사역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네. 단원들이 당건하게 이 걸음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단장님 이름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단장님?
2: 단장님은 정태성 단장님이십니다.
0: 정태성 단장님.
1: 단장님.
0: 아. 이분도 엄청
2: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네. 배탈이 나서
1: 아 저런
0: 자, 네. 오늘요 이 귀한 옹기장의 선교단 참 이분들이 찬양 그 화음이 우리 귀로만 아 좋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듣기에도 참 함께 이 화음을 실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자 지금부터 그 영상 찬양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마음 느끼실 거고 찬송가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사 다 아실 거예요.
1: 네.
0: 우리가 옴 기장의 멤버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 옴 기장의 선교단의 김남웅 총무님, 손선아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수현 PD님.
1: 네.
0: 자, 오늘 저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짧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1: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아마 아침 시간에 이렇게 힘있게 에너지를 얻어가는 시간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0: 좋습니다. 맞아요.
1: 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1: 네.
0: 오늘요 우리 찬양해봐요. 자,
1: 좋습니다.
0: 여러분도 이제 화음 준비되셨죠?
1: 화음이요?
0: 여러분 네. 그냥 원음만 내시면 돼요. 자꾸만 화음들 하시면
1: 네, 네, 네.
0: 원 알으셨죠? 우리는 그 소프라노
1: 욕심내지 말고 네.
0: 그 소프라노 원음만 내면
1: 원음만,
0: 됩니다.
1: 네.
0: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옴 기장이의 찬양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함께 보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49분까지가 정규 방송이고 49분 이후에는 또 이렇게 이후에는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네.
0: 지금 5초 뒤에 듣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김수현이었습니다.
0: 오늘 또 우리 기술의 우리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광식 장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기억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일제의 신사참배에 당당히 맞서 5년간 옥고를 치른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일본 검사의 전향 권고 앞에서도 당신은 전향 댕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 신꼬가 문제다라며 민족의 기계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용기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마저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나라 사랑임을 삶으로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화채로

새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조금 다르게 말할 걸.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참 아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말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상처 주는 것도 말인 것 같고요. 관계의 문제도 대부분 말에서 시작되죠. 말 한마디가 오해를 만들고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결국 말은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하루 내 생각을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더 많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싱스퍼레이션의 시편 19편이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뱉는 나의 말과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놓고도요, 제가 앞서면 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괜히 하지 말아도 될 말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처럼 가족과 대화할 때도, 직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도, 또 친구랑 대화할 때도요, 조금 더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듣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한다면 세상이 훨씬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참 말로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가 좀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오늘 말이, 우리의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기도할게,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요, 지쳐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야기는요, 메말라 있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자, 오늘 하루 내 생각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입술과 마음이 가득 차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위로가 흘러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두 곡의 찬송을 같이 했어요. 십자가, 십자가, 우리 주의 보혈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이라는 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안에 악함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하다. 근데 정말 우리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요, 공감이 되죠. 근데 꼭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말이 나온다고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오늘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의 피로 우리를 씻고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5321번님, 아침에 출근하면서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했어요. 별일 아닌데 말 한마디가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네요. 먼저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거, 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축복합니다. 7814번님, 우리 손주랑 영상통화를 하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하루 종일 힘이 나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저도 오늘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누가 해줘도 참 좋은데,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손주가 해주면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네, 살리는 말입니다. 2648번님, 직장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아직도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은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는데, 야,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말 한마디로 그냥 여태 잘해왔던 거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입술을 오늘 잘 제어하기를 지혜를 구해봅니다. 7704번님은요,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예전에는 계획대로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의 때를 믿어보겠다고 주셨어요. 화이팅! 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이 시간,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에요. 주님 더 만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4160번님, 매일같이 피디님의 청량한 목소리 너무 즐겁게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모두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파이팅! 고맙습니다. 7983번님도요, 예수님 오늘도 성령의 단비 내려주세요 라면서, 시우야 우비나 오늘도 화이팅. 귀엽네요. 네, 우리 아이들도 화이팅이고요. 아, 늘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하영 PD님 감사드린다고 3747번님도 고맙습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우리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잠언 10장 19절의 말씀 나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을 그냥 줄이기만 한다고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머물면요,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묻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우리 한마디가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과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난 후에 유대로 잠깐 가셨다가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디에서, where,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를 부르셨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일,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일, 과연 어디에서 누구를 부르셨는가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이 북쪽, 남쪽 유대 예루살렘과 북쪽 이 갈릴리 지역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지만 크게는 남부 유대 예루살렘과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이 두 개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남부 예루살렘 지역은 이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센터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이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다 어디에 살았냐면 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모든 문화와 교육과 정치가 집중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엘리트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은 이 중심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 가난했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여러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이 무시와 편견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무시받던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을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정말 소외되고 낙후된,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어부라, They were fishermen.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부는 오늘날과 좀 직업이 달라요. 그 당시 어부는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생계형 노동자입니다. 학문도 없고 뭐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스펙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0: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0: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걸 보고 이 종교지도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놈들 봐라.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데 여러분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y were unschoo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Unschooled. 한마디로 말하면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이 중요한 제자를 누구를 부르셨냐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능력과 조건을 따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뽑죠? 그냥 아무렇게나 뽑지 않죠. 소위 그 사람의 스펙을 보죠. 이 사람이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외국어 능력은 얼마나 되고 여러분 그것만 보는 게 아니죠. 심층 면접과 그 사람의 인성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나는 솔로다가 무엇이다냐라는 표정들이신데 그 남녀 솔로들이 나와가지고 이 자기 짝을 찾는 그런 프로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그 첫인상을 보고 외모를 보고 호감을 갖다가도 그게 확 뒤집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나라 153기 영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와 조건을 따져요.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초석이 될 그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말 아주 엘리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주 가난하고 낙후된 그 갈릴리로 가셔서 정말 지극히 평범한 아니요 비천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자 이방에 어디요? 갈릴리요. 이방에 어디요?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자 그 다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는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엘리트들을 부르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그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했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0: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미련한 사람을 택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약한 자들을 택합니까? 강한 자들을 택합니까? 강한 자들을 택해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도대체 뭘 보셨냐라는 거죠. 뭘 보고 그들을 부르셨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1: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0: 자, 뭘 보셨어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보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근데 호라오라는 단어가 주목해서 보다라는, 관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그 부르시는 그 중요한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주목해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주목해서 보셨는가? 그들의 일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금을 내리는 그들의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원래? 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에게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의 뭘 보고 기름을 부으신 걸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지금 베들레헴의 이세네 집으로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세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덟 명이었습니다. 그 여덟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딱 콕 집어주면 좋겠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일단 갔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딱 줄을 섰죠. 근데 사무엘 딱 보니까 누가 제일 눈에 띄었냐면 첫째 아들 엘리압이 눈에 확 띈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키가 확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누가 봐도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라고 그러고 셋째도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다윗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자리.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이 다 모였냐고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비로소 이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재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아니라는 거죠.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세도 얘는 제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막내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0: 뭘 보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자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스펙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죠. 그날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뭘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또 학생들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시작.
1: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0: 예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심플했습니다. 뭐 긴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였어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런데 이 한마디에는요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보여주세요. 참고 구절을 보여주시면 자 우리 저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1: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0: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구일까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I will make you.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뭔가 준비가 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냐 없냐,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아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준비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그를 붙잡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자,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1: 예수를 따르니라.
0: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곧 즉각적으로 immediately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0: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1: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0: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다 계산하고 확인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튿날 이른 아침 일어나서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데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비도 안 오는데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부르심에 불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그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아주 부자였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그에게 결핍이 있었는데 바로 영생의

0: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명령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복음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 이름이 새겨지는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냥 부자 청년, 한 부자 청년으로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이죠. 여러분,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바로 그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할게요 라는 이 말은요, 사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불순종의 변명입니다. 제 딸이요, 청소를 더럽게 안 합니다. 거실에서 장난감을 막 잔뜩 얻으러 놓았을 때 정리하자, 장난감 정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지금 말고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제가 처음에는 믿었어요, 제 딸을. 안 해, 안 해. 언제 할래? 아, 5분 있다가, 5분 있다 할게. 그러다가 잠들어버려요.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정리하자, 그러면은, 아빠 조금 이따 할게, 그러면은, 아니, 지금 해, 지금. 지금 바로 해. 라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오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 말고 또 다른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느니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족을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아버지 유대 사업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것은 자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는 경제적인 아주 큰 자산이죠.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볼품없었습니다.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잡던 손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작은 그 호숫가에서만 뱅뱅 돌던 발이 온 세상을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복된 아름다운 발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어부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실 줄 믿고 제가 즉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0: 거룩한

0: 삶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세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이 제자로 쓰임받았던 이 제자들처럼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뜨란 이진아입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어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방송 1분을 섬겨주실 방송선교 후원자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진행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선교사에게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귀한 고백들을 들고 참여해 주시는지 그 고백들이 밤새 생각이 나가지고요. 잠을 못 잤습니다. 그 귀한 고백들, 그 귀한 사연들이 모여서 큰 은혜의 강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은혜의 강물에서 12시간 동안 정말 거닐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방송을 함께 진행했던 여수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어가지고요. 우리 사랑의 뜨란 가족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고난과 간증의 차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이 있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또 질병도 있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증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딱 하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뜨란 가족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방송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와 함께하심에 힘입어 이 예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할까요?
1: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어린 양.